0: 공개 경고를 받은 뒤 SNS에 신념을 지키는 비용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이 부위원장은 영국 근대 철학자 토마스 모어를 언급하며 헨리 8세가 스스로 영국의 종교적 수장이 되려 하자 모어는 자신의 신앙과 도덕적 양심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끝까지 동조하지 않았다며 결국 왕의 눈밖에나 반역죄로 갇혔고 단두대에서 처형당했다고 적었습니다. 북중미 월드컵 16강전에서 노르웨이가 브라질에 2-1로 승리하며 사상 처음으로 8강에 진출했습니다. 노르웨이는 혼란이 후반 34분과 45분에 연달아 골을 넣으며 이번 대회 7골로 메시, 은바페와 득점 공동 선두에 올랐습니다. 브라질은 후반 추가 시간 네이마르의 페널티킥 골로 추격했지만 1990년 이후 36년 만에 16강에서 탈락했습니다. 북중미 월드컵 공동 개최국인 미국 대표팀의 폴라린 발로건이 직전 경기 퇴장에 따른 출전 정지가 집행유예 처리되면서 벨기에와의 16강전에 나설 수 있게 됐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국제축구연맹 FIFA는 발로건에게 내려진 한 경기 출전 정지 처분의 집행을 1년 유예한다고 미국 축구협회에 통보했습니다. AP통신은 백악관이 잔니 인판티노 피파 회장에게 전화를 걸어 발로건에 대한 레드카드 판정을 재고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박지성 피파 문과위원회 위원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K축구혁신위원회가 출범합니다. 이영표 박주호 해설위원과 유승민 대한체육회 회장, 김승희 대한축구협회 전무이사, 조현상 프로축구연맹 사무총장 등도 혁신위원으로 참여합니다. 혁신위는 북중미 월드컵을 계기로 제기된 축구혁신 요구에 부응해 유소년 선수 육성과 첨단 기술 시스템 도입 등의 주요 과제를 종합적으로 논의할 예정입니다. 성평등가족부가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양육비 선지급제를 통해 지난 1년간 총 6,923가구 미성년 자녀 1,917명에게 167억 3천만 원의 양육비를 선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지만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겠습니다. 천둥, 번개와 함께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비가 내리기도 하겠습니다. 정슬기입니다. MBC 9시 뉴스 마칩니다.
1: MBC 라디오 구체인지 캠페인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희준입니다. 찾아가는 산부인과, 경남 의령군에서 운영 중인 대형 버스 이름입니다. 첨단 초음파 진단기와 산전 검사 장비가 완비된 그야말로 움직이는 종합 산부인과라고 할까요? 태아의 건강 상태를 검사할 수 있는 항목이 20종이나 되고 진료비는 무료입니다. 경남 의령군을 시작으로 강원 고성과 충북 단양, 전남 곡성 등 현재는 분만 취약 지역 11곳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기 좋은 조건을 착착 만들어 간다면 나을까 말까 출산을 고민하고 망설이는 일도 점점 더 줄어들겠죠. 작은 변화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2: 달콤한 맛 무침에는 역시 땡기네 가오리. 장례식장 등 각종 대소사 최고의 인기 메뉴 땡기네 가오리. 물이 생기지 않아 언제 어디서든 포장 배달 택배 모두 가능한 안동 땡기네 가오리. 054-852-4988.

0: 시작됐습니다. 오늘 날씨 좀 마음 쓰이시죠? 장마가 시작돼서 곳곳에 비가 내리고 돌풍과 천둥, 번개 치는 것도 많을 거라 그래요. 장맛비가 오락가락할 것 감안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부터 휴대폰 개통이 까다로워진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1: 네, 휴대폰을 새로 가입하거나 번호를 바꾸고 통신사를 이동할 때 신분증만 제시하면 됐는데 오늘부터는 다중 본인 확인 체계로 바뀐답니다. 이게요, 안면 인증이나 모바일 신분증, 당일 발급한 주민등록 초본 가운데 하나로 추가 본인 확인을 해야 된대요.
0: 남의 명의를 도용해서 불법 개통하고 대포폰 만드는 일이나 보이스피싱 범죄를 막기 위한 조치라는데 이게 불편할 수 있으니까 좀 알아두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국내 외환시장이 주중 24시간 개장체제로 전환한다 하는 소식도 있습니다. 외환시장은 평일 오전 9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원화와 달러화를 거래했는데 이제는 월요일 오전 6시부터 토요일 오전 6시까지 24시간. 네.
1: 그렇군요.
0: 네.
1: 자, 그리고 주말과 새해인 1월 1일에는 거래를 쉰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고요. 원달러 외환시장이 24시간 열리면 국내외 투자자와 수출입 업체들이 환전하는 데 편하고 해외 투자자가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환경도 좋아진다고 하네요. 우리 앞에 세계가 점점 넓어지는 거 보니까 우리의 눈과 보폭도 더 넓혀볼까요? 삶의 무게 앞에 당당한 사람들,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3: 올바른 품질하면
4: 올품.
3: 올품하면
4: 올바른 품질.
3: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4: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3: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4: 올바른 품질.

0: 끝내주는 패커스 토익은 해커스.
1: 잠시 후 승선 시작하겠습니다.
2: 배를 타고 그렇게 도착한 섬에는 세상의 분주함 대신 파도 소리가 가득했습니다.
1: 설레는 신혼여행, 친구들과 떠난 여름휴가, 여러분의 섬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백화점 상품권도 받아가세요.
2: 여성시대 홈페이지 나의 섬 이야기 게시판에서 기다립니다.
1: 여성시대 여름특집 나의 섬 이야기는 2016 여수 세계 섬 박람회와 함께합니다. 월요일 아침 여성시대 1, 2부는 환인제약, 올품, 국민연료, 선연료, 휴원스 글로벌, 한월사이언스 타타타,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토이, 성원에드피아, 도드람한

0: 제품은 금호타이어,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브람스 안마의자,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빅토스와 함께합니다.
1: 으라차차.
0: 예.
1: 월요일 아침 찌뿌둥한 몸을 좀 깨워보죠. 다들 자리에서 허리 바르게 펴주시고요. 만세 하면서 온몸 길게 늘려주신 후에 양손을 등 뒤로 보내서 깍지를 껴보세요. 그 상태로 날개뼈를 서로 맞닿게 하는 느낌으로 어깨를 열어주세요. 어우, 네. 이거 되게 시원하다. 그 상태에서 고개를 오른쪽으로 툭 떨어뜨리세요. 예. 그러면 왼쪽 목덜미와 어깨 라인이 좀 찌릿하게 늘어나는 걸 느끼면서 5초. 천천히 정면 돌아오시고 이번엔 반대쪽 왼쪽으로 툭. 오른쪽 옆목이 쭉 늘어나게 5초. 예. 딱 10초만 투자해도 머리가 맑아지실 겁니다.
0: 아, 좋습니다. 자, 몸도 마음도 가뿐하게 가볍게 월요일 아침에는 기분 좋은 선물도 나눠야죠. 여성시 대표 행운 선물. 와, 좋다. 자, 오늘은 숙면을 부르는 킹사이즈 매트리스, 약 200만 원 상당의 매트리스가 나가는 날입니다. 자, 숫자 0부터 9 사이에 마음에 드는 숫자 2개 골라서 문자 또는 미니로 보내주세요.
1: 네, 참여번호 문자는 샵8001, 우물정 8001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더 드는 문자 또는 무료인 MBC 스마트라디오 미니로 보내주세요. 여성시대와 나누고 싶은 이야기 또는 신청곡도 함께 보내주시면 소개된 분들께 시원한 레모네이드 휴대폰 쿠폰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0: 아, 실은 이 킹사이즈 매트리스 제가 정말 탐나는 상품인데.
1: 네.
0: 왜냐면 이제 매트리스를 좀 써서 그런지 제가 누워있던 자리는 거의 무슨.
1: 꺼져요. 네, 꺼져있어요.
0: 네, 푹 꺼져있더라고요. 네. 아, 이거 참. 자, 매트리스 준비했으니까 숫자 두 개 보내주시고요. 오늘은 행운번호와 함께 보내실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여성시대와 더 깊게 친해지는 시간. 일간 여성시대. 올해로 여성시대는 51주년, 반백년이 넘은 방송인데요. 그만큼 전국 8도, 세계 여러 나라에서 공개 방송을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오늘의 퀴즈 나갑니다. 다음 중 여성시대가 공개 방송을 하지 않았던 곳은 어디일까요?
1: 보기 드립니다. 1번 교도소, 2번 자연농원, 3번 독도.
0: 자, 1번 교도소, 2번 자연농원, 3번 독도. 저는 세 곳 다 공개방송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누님은 다르시죠?
1: 그렇죠.
0: 힌트를 좀 주신다면요?
1: 어떻게 드려야 하나?
0: 교도소? 자연농원?
1: 육로로는 다 가봤습니다만.
0: 오!
1: 힌트가 되겠죠?
0: 네. 예. 아, 공개방송하기 위해 1, 2, 3번 가운데 육로로는 가봤다. 자, 교도소, 자연농원, 독도 가운데 공개방송을 하지 않았던 곳은 어딜까요? 정답은 미니로 주시면 또 우대하겠습니다. 10분 뽑아서 레모네이드 보내드릴게요. 문자로도 보내실 수 있는데요. 샵8001 우물정 8001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들고요. 미니로 주시면 무료입니다. 행운번호 두 자리랑 함께 주세요.
1: 네. 소문이 벌써 다 났어요.
0: 어떤 소문이요?
1: 청취율 조사 기간이라는 거.
0: 아하.
1: 어머, 세상에.
0: 예.
1: 8176님이 남편이 영업사원인데 내일부터 시작되는 청취율 조사 걱정 마시라네요. 거래처 갈 때마다 여성시대 홍보하겠대요.
0: 우후.
1: 어떻게들 아시는지 난 진짜 희한해.
0: 그러게, 청취율.
1: 저희보다 빠르셔, 정보가.
0: 진짜.
1: 잘 부탁드립니다.
0: 잘 부탁드립니다.
1: 이왕에 얘기가 떴으니까.
0: 네. 네네.
1: 잘 부탁드리겠어요.
0: 내일부터 청취율 조사 기간. 우리 남편분이 또 영업사원이라고 하시네.
1: 아, 그러니까. 안 만나는 분들이 없으실 거 아니에요.
0: 맞아요. 1873님. 월드컵 얘기요. 노르웨이가 우승후보 브라질을 2대1로 이기고 8강에 진출하는 이변 발생. 와, 내일부터 청취율 조사 시작이잖아요. 저력의 여성시대 1위 가자. 당당히 할 수 있어. 해주셨네요.
1: 야, 정말 이변이 속출하고 있죠.
0: 네.
1: 그게 스포츠의 매력 같아요.
0: 맞습니다.
1: 네. 아하.
0: 노르웨이가 브라질을 꺾었군요.
1: 아르헨티나도 아슬아슬하게 진출했어요.
0: 그래요?
1: 네. 카보베르데.
0: 야, 이 경기는

0: 진짜 명경기.
1: 예, 예.
0: 예, 월드컵이라.
1: 아슬아슬했어요.
0: 스포츠란 이런 것이다를, 와, 연장까지 간 끝에 아르헨티나가 올라갔잖아요.
1: 그러게.
0: 카보베르데가, 와.
1: 야, 참 막강하네요.
0: 진짜 열심히.
1: 그 작은 나라에서.
0: 네. 네? 그리고 그 골키퍼.
1: 네. 네.
0: 원래 월드컵 시작할 때는 그 SNS 팔로우 수가 5만 명인가 그랬대요. 근데 모두가 감동해갖고 지금 1,800만으로. 팔로우 수가 늘었대.
1: 그러니까
0: 그 정도로 멋진 경기.
1: 전 세계적인 사람들이 다 보고 있으니까 뭐 천만 금세죠.
0: 그러니까요. 아, 자. 멋진 경기력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167님 아싸 월요일 여기는 섬 박람회가 열리는 여수입니다. 아침까지 장대비가 오더니 지금은 또 햇볕 쨍쨍입니다.
1: 오호 그렇군요.
0: 네, 네. 여수의 날씨를 전해주셨고요.
1: 요즘 날씨가 오락가락하거든요. 내일부터 저희도 4주간 화요일마다 여름 특집 나의 섬 이야기 출발할 겁니다. 기대 많이 많이 해주세요.
0: 특히 섬 이야기, 섬에 관련된 여행도 좋고 여러 가지 네. 이야기들 어떤 것들이 도착했을지 벌써부터 궁금해집니다.
1: 자, 오늘의 첫사랑. 첫 사연, 네. 첫사랑, 첫 사연.
0: 이게 섬 얘기하다가.
1: 네, 사랑 얘기가 나왔어요. 자, 광주광역시의 당당이님. 날씬해진 시신경을 가진 나의 영웅에게 그러셨어요. 광주광역시에 사는 평범한 주부이자 제 목숨보다 소중한 초등학교 6학년 아들을 키우고 있는 엄마예요. 오늘 저는 가슴 속에만 묻어두었던 세상에서 가장 절박하면서도 가장 아름다운 비밀을 여성시대에 털어놓고자 편지 씁니다. 우리 아들 동화는 이거 가명이에요. 남들과는 조금 다른 전 세계적으로도 아주 드문 볼프람 증후군이라는 극희귀 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건강하게 태어나 온 집안의 축복이었던 아이에게 초등학교 2학년 무렵 일형 당뇨가 찾아왔고 뒤이어 시신경이 점점 약해져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진행성 시력 저하가 찾아왔습니다. 지금은 다뇨와 빈뇨가 주 증상인 요봉증과 성장 호르몬 결핍까지 겹쳐 매일 알약을 삼키고 매일 4번 이상 어린 몸에 주사바늘을 꽂아야 하는 고단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동하의 시력은 0.1에서 0.2 남짓입니다. 색을 구별하기 힘든 생맹현상까지 겹쳐 초등학교 6학년인 아이는 학교에서 책상 크기만한 교과서로 간신히 공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동화는 늘 구김살 없이 웃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는 아직 자신이 희귀질환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차마 그 무서운 병명을 아이 입으로 소리내어 읽게 할 수 없었던 저는 아이에게 눈물겨운 거짓말을 했죠. 동아야, 내 눈의 시신경이 다이어트를 하느라 조금 날씬해진 것뿐이야. 네가 매일 주사 잘 맞고 밥 잘 먹고 있으면 전 세계의 멋진 과학자와 박사님들이 날씬해진 시신경을 다시 통통하게 만들어줄 치료약을 꼭 만들어주실 거야. 아이는 엄마 말을 등대처럼 믿고 있습니다. 아이가 품은 희망을 반드시 진짜 현실로 만들어주겠다고 매일 다짐하고 있습니다. 매일 밤 아이가 잠들면 저는 세계의 의학 논문을 번역기 돌려가며 뒤졌고 얼마 전에는 전 세계에서 이 병을 가장 활발하게 연구하는 미국의 권위자 박사님에게 보낼 영문 편지를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서울대학교의 유명한 교수님께 자문을 구해 박사님께 보낼 편지 초안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엄마의 이런 필사적 노력을 아는지 동아의 당화혈색소는 현재 5.5%에서 5.8%라는 기적같은 수치로 철저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저는 동아에게 부끄럽지 않은 엄마가 되고 싶습니다. 겉으로는 아들의 날씬해진 시신경일 뿐이라며 애써 웃어 보이지만 사실 하루하루가 두렵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남몰래 눈물 훔치고 계실 이 땅의 모든 희귀질환 환우 부모님들께 힘내자는 응원을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치지 않고 버텨내야 우리 아이들의 세상이 온전할 수 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언젠가 이 방송을 다시 듣게 될지 모를 나의 우주 나의 영웅 동아에게 한마디 남기고 싶습니다. 동아야.

0: 엄마의 세상이 되어주어서 고마워. 네가 믿는 등대 같은 희망이 거짓말이 되지 않도록 엄마가 세상 끝까지 달려서라도 꼭 길을 찾아낼게. 시신경이 조금 날씬하면 어때? 내 눈에는 네가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소년이란다. 사랑하고 또 사랑해.
1: 와, 정말 엄마는 위대하다라는.
0: 맞아요.
1: 네, 말이 저절로 떠오르는 그런 사연이었습니다.
0: 네, 정말.
1: 우리 당당이님.
0: 네.
1: 아이에게는 구김살을 주지 않기 위해서 네, 항상 긍정의 힘을 불어넣어주시고 아이가 잠들면 그 어려운 세계 의학 논문의 번역기를 돌려가면서 좀 공부를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0: 진짜 예. 그렇게 공부를 하고 계시다. 진짜 언제쯤 이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약이 나올 수 있을까.
1: 네.
0: 희망을 버리지 않고. 네.
1: 우리 어머니가 믿는 만큼 또 우리 아이도 긍정적으로 잘 자라고 있는 것 같아서 조금씩 수치도 예, 향상이 되고 있다고 하니까.
0: 아유, 뭐 당화혈색소 준수한데요. 이 정도면. 9789님 동화 어머니 힘내요. 당당이 분들 모두 응원합니다.
1: 당연합니다.
0: 네.
1: 모두가 응원하고 있습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명이지만 우리 동화도 씩씩하고 건강하게 잘 자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을 전하는 편지가 손편지로 또 한 통 와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아들이 아니고 아들 친구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경기도 양주시의 김성실님이신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작은 배달 식당을 운영하는 60대 초반의 남성입니다. 아들 친구와 있었던 가슴 뭉클한 이야기를 전하고 싶어서 용기를 내 펜을 들었습니다. 저는 중학교를 졸업한 뒤에 가정 형편 때문에 인문계 고등학교 대신 실업계 고등학교에 진학을 했습니다. 그 선택은 어쩔 수 없는 일이었지만 성인이 되고 인생의 후반기를 살아가는 지금까지도 마음 한구석에는 늘 아쉬움으로 남아 있습니다. 아들에게는 친구들이 여럿 있었는데 그중에 유난히 과묵한 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아이 역시 가정 형편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실업계 고등학교에 진학을 했습니다. 괜히 제 학창시절이 떠올라서 다른 아이들보다 더 마음이 쓰였습니다. 같은 동네에 살다 보니 오토바이로 음식 배달하는 일을 하는 그 아이와 가끔 마주쳤고 그때마다 맛있는 거 사 먹어 하며 얼마 안 되는 용돈을 두어 번 쥐어준 것이 전부였습니다. 저에게는 정말 별것 아닌 일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그 아이가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해병대 부사관으로 입대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왠지 모르게 마음이 짠했습니다. 제 아들을 포함해 대부분의 또래 친구들이 대학생이 되었기에 더욱 그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가게 문이 열리더니 해병대 정복을 입은 늠름한 군인이 피로회복제 한 상자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제 앞에서 큰 소리로 필승을 외치며 거수경례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누군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바로 그 아이 아들 친구였습니다. 순간 가슴이 울컥했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고 저는 그 아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제게는 정말 작은 호의였는데 그 아이는 그 마음을 오래도록 간직하고 있었던 겁니다. 고맙기도 했고 오히려 제가 더 미안했습니다. 그 후 그 아들 친구는 10여 년의 군 생활을 마치고 새로운 직장에서 제2의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우리 가족을 위해 캠핑장을 무료로 예약해주는 등 늘 먼저 마음을 써주는 고마운 사람입니다. 얼마 전에는 그 아들 친구의 아버님께서 오랜 투병 끝에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 사정으로 조문을 가지 못해 지금도 마음에 큰 빚으로 남아 있습니다. 혹시 이 사연을 그 친구가 듣게 된다면 꼭 전하고 싶습니다. 아들 친구야, 내가 너에게 준 건 정말 작은 호의였는데 너는 그보다 훨씬 큰 마음으로 내게 돌려주었구나. 늘 우리 가족 생각해서 고맙고 지금처럼 따뜻한 사람으로 살아가서 고맙다. 그리고 아버님을 잃은 슬픔도 조금씩 이겨내길 진심으로 바란다. 항상 행복하고 건강하게 잘 살아다오. 사람은 큰 도움이 아니더라도 누군가의 인생에 따뜻한 기억 하나를 남길

0: 있다는 것을 그 아이를 통해 배웠습니다. 저도 남은 인생 동안 누군가에게 그런 따뜻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1: 아우.
0: 참 내 아들의 친구 녀석이지만 왠지 나의 어렸적 모습을 보는
1: 그렇죠?
0: 것 같아서
1: 네, 네.
0: 그냥 오면
1: 네.
0: 가면 볼 때마다 그냥 용돈 쥐어주고 예, 응원의 한마디, 따뜻한 격려의 한마디를 해준 건데 이게 또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요.
1: 그죠.
0: 아, 굉장히 큰 울림으로 왔던 거예요.
1: 맛있는 거 사 먹어 하는 그 한마디.
0: 예. 군 입대에서도 이렇게 정복을 입고 찾아와서
2: 힙송.
0: 야, 인사를 할 정도면
2: 멋있다.
0: 예, 그 아들 친구에게는 정말 큰 마음으로 다가간 거죠. 네.
1: 그래, 아유. 큰 도움이 아니라도 누군가에게는 인생의 따뜻한 기억 하나를 남길 수 있다. 그 맞아. 우동 한 그릇 생각이 나네요. 그 동화가. 그잖아요. 네, 네. 네.
0: 아, 가족끼리 이렇게 왔는데?
1: 네. 우동 한 그릇을 시켜서 그걸 좀 더 많은 양을 해서 이렇게 줬는데. 그런 얘기.
0: 맞아요.
1: 그게 뭐 그냥 우동을 만드시는 분이니까 뭐 조금 더 해서 이렇게 나눠줄 수 있었지만 그게 얼마나 긴 세월이 가도록 그 마음을 따뜻하게
0: 맞습니다.
1: 하게끔 그 따뜻한 기억으로 남아 있었을 거예요. 찾아와 준 게 더 좋았어요. 엄마가 그러니까요. 이렇게 안아주시고. 네.
0: 맞아. 예. 네. 아니 저 김성실님이 손편지를 글씨체로 봐도 아주 정갈하게 쓰시는 우리 네. 아버님이신데.
1: 아버님이셔요?
0: 예예. 예.
1: 엄마가 아니라 아버님이 안아주셨구나. 남자들끼리의 그런 어떤. 네. 아,
0: 때마침 지금 이 상암 가든 스튜디오 밖으로 비가 막 쏟아지는데.
1: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0: 이 사연들은 아주 마음이 따뜻해지는 사연이라서 참 네. 좋다.
1: 1325님 오늘 사연 왜 다 이렇게 가슴 뭉클하게 만드는 건가요?
0: 그러니까요.
1: 네.
0: 그리고 조 기자님이 아까 말 나온 김에 희은 언니 첫사랑 듣고 싶어요. 이거 마치
1: 학교 때 공부하기 싫을 때 선생님 첫사랑 얘기해 주세요. 똑같아.
0: 첫사랑. 그죠? 첫사랑. 첫사랑 얘기해 주세요.
1: 아이고 참.
0: 자, 여기는 6시대입니다.

0: 가족과 함께 즐기는 영주 도심 속 힐링 온천, 영주 온천랜드와 영주 호텔. 하루의 피로를 내려놓고 쉬어가기 좋은 공간에서 온천, 사우나와 숙박을 함께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숙박, 피트니스, 키즈 카페, 찜질방까지 모든 것을 한 번에 즐기는 영주 온천 관광 호텔, 영주 온천랜드.
1: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2: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나서.
1: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3: MBC,
4: MBC,
5: MBC 라디오,
4: MBC 라디오.
1: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6: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정열의 열정의 계절로 불리지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상대해야 하는 곤충도 많아집니다. 외국에서 비교적 최근에 날아온 곤충들도 있지만 우리에게 전통적인 곤충, 익숙한 여름 곤충으로 모기와 파리가 있죠. 분명히 눈이 촘촘한 모기장을 쳤는데도 혹은 베란다 방충망에 그물눈이 촘촘하고 어디 찢어진 데나 들뜬 데가 없는데 창문 아래쪽에 있는 물구멍도 다 잘 막았는데 그런데 파리와 모기가 종종 집안으로 들어오곤 합니다. 웽 하고 우리 주변을 날아다니면 손부터 뻗지만 모기나 파리 어떠세요? 잘 잡으시는 편입니까? 날아다니는 모기를 유난히 잘 잡는 분이 계세요. 모기가 나는 방향과 속도를 자신도 모르게 재빨리 계산해서 그곳으로 미리 손을 뻗기 때문일 텐데 그 능력은 타고난 것일 겁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파리를 손으로 잘 잡는 사람은 별로 못 본 것 같죠? 파리가 모기에 비해 크고 지저분하다는 생각 때문에 손으로 잡으려는 시도를 하지 않는 경향도 있지만 실제로 파리는 손으로 잡기 쉽지 않대요. 파리는 겹눈이라 불리는 눈을 갖고 있는데 겹눈은 수천 개나 되는 시각 수용체인 소환구로 구성되어 있답니다. 이렇게 많은 소환구 덕분에 파리는 360도에 가까운 시야를 확보할 수 있고 망막의 민감도도 대단히 높다고 하네요. 그래서 모든 움직임을 가늘게 쪼개서 마치 슬로우 모션처럼 인지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재빨리 파리채를 휘두르는데 파리가 보기에는 파리채가 천천히 아주 천천히 날아오니 충분히 피할 수 있다는 거죠. 모기는 상대적으로 그런 능력이 없는데 대신 모기는 아주 멀리서도 2, 300m나 떨어진 거리에서도 사람이 내뿜는 이산화탄소와 열을 더듬이로 감지할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니 굳이 뭐 눈이 좋을 필요는 없는 거죠. 어디 뭐 파리 모기뿐이겠습니까? 식물도 동물도 물고기도 다 저마다의 능력을 발휘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귀찮다 해도 그 존재 자체는 귀하죠. 그래, 너도 참 대단한 능력을 가졌구나 하며 주변을 둘러보는 여유를 가지고 이 습하고 더운 계절을 잘 보내기로 할까요? 장마도 곤충도 내가 피하고 싶어하는 그 무엇도 모든 존재에는 존재하는 이유와 교훈이 있다 하고 믿으면서 여성시대 아침 창가에서 양시은입니다.

0: 시인과 춘장의 풍경 듣고 왔고요.
1: 아니 지금 파리모기 잡는 얘기, 파리모기의 특징을 얘기했는데 7634님이 7633님이 저는 파리 잘 잡아요. 제 손바닥에 죽어나간 파리가 아마 1년에 한 20마리 정도는 될 거예요. 그러셨어. 야,
0: 파리 킬러시네. 파리 킬러.
1: 야 이거 쉽지 않은데.
0: 아, 지금 파리 잡는 노하우가 계속해서 도착을 하고 있습니다.
1: 그래요?
0: 예, 1793님 저도 잘 잡아요. 파리가 날아가는 뒷방향에서 파리가 날아가는 속도보다 더 빠르게 손으로 잡으면 돼요. 이게,
1: 이게 그래? 파리가 날아가는 뒷방향?
0: 그 파리 뒤에서 저기 잡으라는 얘기잖아요.
1: 네, 그렇죠.
0: 오, 더 빠르게 손으로 잡으면 된다.
1: 야,
0: 자 그런가 하면 2103님이 파리는요 후진을 못하니까 날아오를 때 앞에서 기다리다 잡으면 됩니다. 그래요? 아
1: 이성관님도 파리의 진행 방향에서 두 손으로 공간을 만들어 잡으면 잘 잡힙니다. 그러셨네.
0: 저도 그 생각나요. 우리 저 학창시절에. 네. 왜 갑자기 그때 그 역사 선생님이 그걸 가르쳐 주셨는지 몰랐는데. 파리가 이렇게 교탁이 막 아른거리니까 파리는 말이지. 한번 이렇게 위로 떴다가 나른다는 얘기예요. 선생님 말씀이. 그러면서 파리를 잡으면 이렇게 내리치는 게 아니라 그 윗공간을 휙 손으로 잡으면 잡혀. 아. 그러면서 시범을 보여주신데 진짜 손에 쏙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다 이 말씀이신 것 같아.
1: 그래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관측을 예리하게 하신 거야.
0: 네네.
1: 그잖아요. 어떻게 위로 떴다가 날아간다는 거를.
0: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후진은 안 되니까 그럼 진행 방향 쪽으로 휙 손을 잡으면 파리가 잡힌다. 아 그래도 잡고 싶지 않아요. 맨손으로.
1: 벌레를 워낙 싫어하시니까.
0: 아, 맨손으로 잡고 싶지 않습니다. 파리요.
1: 네. 예.
0: 아, 3941님이 날파리는요 손에 물을 묻혀서 잡으면 착착 잘 잡힙니다. 아 그래요?
1: 이것도 팁이다.
0: 야 그럼 파리가 앉아있는 동안에 잠깐 손에 물을 묻혀가지고 돌아와서
1: 기다려. 내가 물 묻히고 올게 손에.
0: 진행 방향을 예측해가지고 파리가 계속 기다려주는지 모르겠는데.
1: 이경숙님 한 곳이 안 좋으면 다른 한 곳이 발달하는 곤충들. 사람도 마찬가지겠죠.
0: 그러니까.
1: 아 그렇죠. 그래요. 예.
0: 그 파리 눈이 거의 360도로 이렇게 쫙 돼 있다고 하니까.
1: 네.
0: 네. 신기합니다.
1: 그것도 현미경으로 옛날에 이렇게 봤잖아요.
0: 맞아요.
1: 파리의
0: 맞아요.
1: 눈. 아우.
0: 예. 아우, 사람 눈이 두 개인가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1: 진짜. 파리처럼 360도로 이렇게. 이게 다 생존의 기술입니다.
0: 맞지
1: 않겠어요?

0: 처음부터 끝장까지 정독하는 게 제 오랜 낙입니다. 저에게는 한 살 어린 아내와 세 아들이 있습니다. 스물아홉, 스물일곱, 그리고 이제 막 초등학교 6학년이 된 늦둥이 막내 민우까지 역시 가명으로 보내주셨고요. 네, 네. 다섯 식구가 이렇게 복잡거리며 살고 있죠. 사건의 시작은 지난 4월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막내가 슬그머니 제 곁으로 와서 슬픈 눈망울로 말하더군요.
1: 아빠, 우리 반에는 현장 체험 학습 내고 외국 여행 가는 친구들이 진짜 많아. 나도 한 번만 외국 가보면 안 될까?
0: 간절한 눈빛을 보는 순간 가슴이 아릿했습니다. 늘 바쁘다는 핑계로 늦둥이 막내 녀석과 제대로 된 추억 하나 만들어주지 못한 못난 아빠였으니까요. 며칠을 고민하다 결심했습니다. 회사 일정상 멀리는 못 가고 가까운 일본 삿포로로 아들과 단둘의 3박 4일 자유여행을 계획했습니다. 호텔, 항공권, 렌터카 예약까지 마치고 드디어 지난 6월 9일 설레는 마음으로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신치토세 공항에 도착해 차를 넘겨받았을 때 운전석 위치도 운행 방향도 우리와 반대라서 눈앞이 아찔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내에 긴장하며 운전대를 잡았고 1시간 걸려 삿포로 시내 호텔에 무사히 짐을 풀었습니다. 아들과 손을 잡고 시내 야경을 보며 맛있는 것도 먹고 밤늦게 침대에 누워 도란도란 이야기하다가 잠들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조식을 든든히 먹고 호기롭게 외쳤습니다. 민우야, 오늘은 일본의 대자연을 보여줄게. 기대해. 하늘은 조금 흐렸지만 창밖으로 스치는 북해도의 청량한 공기가 우리 부자의 마음을 설레게 하기 충분했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이국적인 간식도 사 먹고 경치도 구경하며 행복감에 젖어있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호텔을 떠난 지 2시간쯤 지났을 무렵인 6월 10일 낮 12시경 낯선 도로 체계 탓에 저도 모르게 집중력이 흐려졌던 걸까요? 한순간 중앙선을 침범해 역주행을 했고 맞은편에서 오던 차량과 쾅 하는 굉음과 함께 정면 충돌하고 말았습니다. 차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에어백이 터진 매캐한 연기 속에서 민우는 자지러지게 울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내가 무너지면 내 자식이 죽는다는 일념으로 민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민우야, 아빠 봐. 우리 사고 났지만 살아있어. 아빠가 다 해결할 테니까 절대 걱정하지 마. 아빠가 그 110번 1번 긴급전화 누를 테니까 스피커폰 대고 네가 소리쳐. 통화 버튼이 눌리자마자 12살 민우는 울음을 뚝 그치고 목청이 터지라 외쳤습니다.
1: 와다시와 강코끄진 데수 SOS 헬프미.
0: 잠시 후 구급차와 경찰차가 도착했고 우리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엑스레이와 CT 촬영을 마친 의사 선생님은 제 손등 뼈가 골절됐다며 응급처치만 해줄 테니 당장 한국으로 돌아가서 수술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민우는 다행히 뼈나 장기에는 이상이 없었지만 온몸에 시퍼런 타박상과 찰과상을 입어서 퉁퉁 부어오른 상태였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아들을 보는데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병원으로 찾아온 일본 경찰관 두 명이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하더군요. 제가 중앙선을 침범한 가해자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 의사가 없다는 확인을 해주어야 출국할 수 있다는 겁니다.
1: 아이고, 그렇지.
0: 만약 재판으로 넘어가면 언제 한국에 갈지 기약이 없다는 말에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그러면 저만 재판을 받을 테니 제 아들 먼저 귀국시켜 주십시오. 절규하듯 말했지만 보호자가 없으면 아이는 대사관을 통해 시설에서 대기해야 한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피가 마르는 것 같았습니다. 다행히 한국에 있는 큰아들에게 전화해 당장 가장 빠른 비행기표를 끊어 일본으로 날아오라고 울부짖었습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상대편 운전자분이 천사였던 걸까요? 자신이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대인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경찰에 전해온 겁니다. 극적으로 귀국길이 열렸습니다. 큰아들의 비행기표를 취소하고 가장 빠른 귀국편을 예매했습니다. 긴장이 풀리자 그제야

0: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겨우 택시를 타고 삿포로 호텔방으로 돌아오니 밤 8시 반이었습니다. 초췌한 몰골로 침대에 앉아있는데 문득 화장실 거울 옆에 놓인 참 조식 뷔페 이용권 4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다음날 새벽같이 공항으로 가야하니 쓸 수 없게 된 표였죠. 치료비며 세탁 택시비며 예상치 못한 큰 돈을 쓰고 나니 그 몇만 원 돈이라도 환불받아야겠다는 궁상맞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들 손을 잡고 프런트로 내려가 쭈뼛거리고 서 있는데 옆에 계시던 30대 후반의 한국인 젊은 부부가 말을 건넸습니다.
1: 한국분이시죠? 무슨 일 있으세요? 저희가 통역해드릴 테니 말씀하세요.
0: 구세주 같았습니다. 사정을 얘기하고 조식권 환불과 온몸이 아파 나갈 수 없으니 햄버거 배달을 시킬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분들은 유창한 일본어로 호텔 측과 대화를 나눠줬습니다. 호텔 매뉴얼상 조식권 환불도 현금 결제를 통한 햄버거 대리 주문도 불가능하다는 야속한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온몸이 부서질 것 같아 7분을 걸어나갈 엄두가 안 났던 저는 결국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아휴,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냥 올라가서 대충 자야겠습니다. 인사를 건네고 방으로 터덜터덜 올라왔습니다. 지쳐 쓰러져 잠이 들려던 찰나 20분쯤 지났을까요? 방문을 거세게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자 아까 그 통역을 도와주셨던 한국인 남편분이 숨을 헐떡이며 서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에는 따끈따끈한 햄버거 세트가 들려 있었습니다. 너무 놀라서 돈을 드리려고 지갑을 찾는데 그분이 손사래를 치며 도망치듯 복도로 뛰어나가며 외쳤습니다.
1: 아유, 저도 자식 키우는 사람입니다. 아까 경찰서 다녀오신 얘기 듣는데 마음이 너무 안 좋아서 그냥 제가 선물로 드리고 싶어 뛰어다녀왔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0: 순식간에 벌어진 일에 멍해진 저를 보며 침대에 누워있던 민우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말했습니다.
2: 와, 아빠, 방금 천사가 다녀가신 거야?
0: 녀석은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로 햄버거를 복스럽게 먹어치웠습니다. 저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민우야, 우리가 이 고마움을 갚는 방법은 한국에 돌아가서 만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 사랑을 베푸는 거야. 알았지? 민우는 입가에 소스를 묻힌 채
2: 기분 최고야, 아빠. 그리고 내가 좀 통통해서 들다친 것 같아. 말랐으면 뼈 부러졌어.
0: 다시 깨르르 웃었습니다. 아이고, 녀석도 진짜 참. 다음 날 일본 공항을 거쳐 마침내 인천공항 입국장에 들어섰을 때 한국에 있던 큰아들이 동생이 좋아하는 햄버거 세트를 들고 환하게 웃으며 서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희 부자의 파란만장했던 3박 4일 여행은 기적 같은 2박 3일의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이 사고가 있은 지 이제 3주가 흘렀습니다. 막내는 다행히 건강하게 학교에 잘 다니고 있고 저 역시 부러진 손등 수술을 무사히 마치고 다소 불편하지만 감사한 마음으로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출퇴근길에 마주치는 초록빛 나무들, 사소한 일상의 풍경들이 왜 이리 눈물겹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돌이켜보면 온통 감사한 일들 뿐입니다. 긴박한 순간 소통 창구가 되어준 스마트폰 번역 앱에게 감사하고 가해자인 저희를 너그럽게 선처해준 이름 모를 일본인 운전자분, 그리고 먼 이국 땅에서 국경을 넘어 인수를 베풀어준 구급대원과 의료진, 친절했던 경찰관 분들께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낯선 호텔방에서 절망하고 있던 저희 부자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따뜻한 온기를 건네주셨던 햄버거 천사 젊은 부부님, 당신들이 베풀어준 그 버거 한 세트는 저희 민우가 평생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며 살아갈 위대한 나침반이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1: 와,
0: 네,
1: 진짜 우리가 한국인인 게 이럴 때 저 한국분이시죠? 뭐 도와드릴 일 있나요? 저희가 통역해 드릴 테니까 뭐 필요한 거 얘기하세요. 야, 참 이런
0: 우리
1: 게.
0: 막내 아들의 말이 딱 맞지. 지금 방금 천사가 다녀가신 거예요, 아빠?
1: 예.
0: 진짜 천사 같은 분들이.
1: 저도 자식 키우는 사람입니다 하면서. 예.

0: 그리고 현지에서 만난 그 일본인 분들도 정말
1: 그렇죠.
0: 뭐 경찰관, 의료진 분들 네. 선처해 주신 그분도 그렇고 너무나 감사한 분들이시죠.
1: 네. 순간적으로 이렇게 되는데 젊은 사람들은 진짜 뭐 좌측통행, 우측통행 빨리 적응합니다. 렌터카 네. 해가지고 일본에서 다 차 빌려서 다녀요. 젊은이들은.
0: 저도 일본에서 운전해봤는데 이게 뭐 다른 건 모르지만 좌회전, 우회전 할 때 너무
1: 순간적으로 아찔하죠?
0: 예예.
1: 아찔해.
0: 이게 크게 돌아야 되는지 아니면 바로 짧게 돌아야 되는지
1: 왜 아니에요?
0: 한국과 반대니까.
1: 그렇다니까.
0: 아, 진짜 집중력이 필요하더라고요.
1: 어우, 굉장한 집중력이 필요하고 식은땀도 나고 그래요. 그래서 그냥 우리는 그래 전철이나 걷는 거나 뭐 택시나 이렇게 타요.
0: 네,
1: 도저히 뭐 이건 자신 없다. 근데 그치. 젊은이들은 뭐 다 그렇게 다니더라고요.
0: 네.
1: 근데 3016님이 이렇게 주셨어. 한편의 영화입니다. 기적이고요.
0: 정말 크게 안 다쳐서 너무 다행입니다.
1: 아, 그래. 그 예. 아들 좀 봐. 내가 좀 통통해서 덜 다친 것 같아. 말랐으면 나 뼈 부러졌어.
0: 아이고.
1: 아이고, 아이고
0: 정말,
1: 정말
0: 다행이에요.
1: 네.
0: 예.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2: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역시 성원에드피아 국민인세 성원에드피아.
3: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4: 엄마! 우리 아이 도드람
5: 나왔어.
4: 우리 남편 도드람
6: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3: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4: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7: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0: 2020년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2: 강영냉 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2: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에어렉스.

0: 나를 안아보라.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반갑습니다, 형님들. TVX 앰버서더 권마키가 올해로 10년차 트럭커가 됐습니다.
3: 이야, 이제 완전히 트럭 베테랑이네.
2: 그래서 베테랑답게 한국 타이어를 씁니다.
3: 혹시 TVX 멤버십?
2: 네, 잘 사고 관리받고 혜택받고 일석삼조니까
3: 베테랑은 고민 안 하죠.
2: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VX.
4: TVX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가볍고 편안한 전화 스타젠.
1: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탁구 국가대표 신유빈입니다. 경기에서 졌다고 생각한 순간 제가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이 된 국민들의 응원처럼 과중한 부채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새출발기금이 응원합니다. 원금과 이자 감면, 상환 연장과 추심 중단 등 도움이 꼭 필요한 분들을 지원하고 취업, 재창업 교육을 이수한 분들에겐 추가 원금 감면까지 끝이 아닌 시작, 새출발기금 1660-1378로 지금 신청하세요. 이 캠페인은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함께합니다.
2: 여성시대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께는 이런 선물을 드립니다.
3: IBK 기업은행에서 월간 여성시대,
2: 자동 중문 전문기업 태성자동문에서 모바일 상품권,
3: 80년 전통 미국 프리미엄 브랜드 레스토닉 침대에서 아르망디 매트리스,
2: 골드마이스터 배명직 명장 컬렉션에서 생활용품,
3: 수산식품 명인 김명수 젓갈에서 젓갈 선물세트,
2: 굿즈 판촉물은 고려기프트에서 녹용 홍삼 선물세트,
3: 여성 브랜드 엘레나에서 프리미엄 유산균,
2: 보헤미안 바기투커피에서 원두커피세트,
3: 안전한 식탁 라이프온도에서 내열유리 밥공기세트,
2: 50년 가마솥떡볶이 해운대

0: 상국인에서 밀키트.
1: 모두의 건강을 기원하는 대석철 아미나를 드립니다. 네, 오늘 1, 2부에 사연 소개되신 당당이님, 광주에 사시는 분, 그리고 김성실님께는 건강 튼튼 꾸러미, 최진웅님께는 홈카페 세트를 보내드리겠는데, 이게 다 종합선물 세트가 갑니다.
0: 네. 네. 자, 그리고 일간 여성시대, 여성시대가 공개방송을 안 갔던 곳은 어디일까요? 오늘의 문제였죠. 정답은요?
1: 3번 독도. 네, 1664님이 교도소 공개방송은 2009년 청주여자교도소였고요. 자연농원은 1994년 주부나들이.
0: 우와.
1: 정답은 3번 독도.
0: 이걸 다 기억을 하시네요.
1: 다 기억해 주시는 거죠.
0: 아, 감사합니다.
1: 이야, 정말. 네. 대단한 당당이님들. 네.
0: 자, 1664님 포함해서 레모네이드 받으실 10분의 명단 여성시대 홈페이지 방송 내용방에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스 듣고 10시 5분에 다시 만나요. 독도 한번 가야 되겠네. 안 가봤으니까. 공개방송 해요.
1: 네? 3대가 덕을 쌓아야 간대요.
2: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한순간에 일어나는 금융사기 예방과 대처법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매일 문자메시지에 있는 확인되지 않은 링크는 클릭하지 마세요. 개인정보 유출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주민등록번호, 통장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전달하지 마세요. 대한민국의 공공기관에서는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금융사기 피해가 의심된다면 112에 신고하고 해당 은행 고객센터에 전화하세요. 해당 계좌의 지급 정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금융사기 피해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은행을 방문하여 피싱사기 피해금 환급을 신청하세요. 다섯 번째, 은행의 보안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주세요. 확인되지 않은 PC에서는 이체가 안 되게 하거나 해외 IP를 차단하는 등 금융사기 예방이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순간의 클릭으로 일어나는 금융사기 예방과 대처법을 꼭 기억해 주세요.
3: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 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딸 낳았어?
4: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5: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6: MBC,
7: MBC 라디오,
8: MBC 라디오.
9: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10: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FM 방송입니다. HLAW SFM 여러분의 안동문화 방송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동 MBC 열신 뉴스입니다. 경북 북부 지역은 오늘 대체로 흐린 가운데 습하고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은 21도에서 23도를 기록했지만 한낮 기온은 안동과 상주, 의성이 31도까지 오르는 등 대부분 지역이 30도를 웃돌며 덥겠습니다. 오전부터 저녁 사이에는 곳에 따라 5에서 50mm의 비가 내리겠고 특히 오후에 시간당 20에서 30mm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도 있어 안전사고에 각별한 유의가 필요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주재 영남권 첨단산업 발전 비전 국민 보고회에서 삼성과 SK그룹이

0: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경상북도는 구미와 포항을 중심으로 글로벌 피지컬 AI와 휴머노이드 산업 거점 조성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은 구미에 19조 원에 투자해 휴머노이드 양산 체계와 AI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겠다고 밝히며 정부의 휴머노이드 로봇 특화 단지 지정을 건의했고 구윤철 부총리는 구미 포항 대구를 연계한 산업펠트 육성과 보조금 지원 등을 약속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제조기업이 집적된 구미를 생산 거점으로 한국 로봇 융합 연구원 등이 있는 포항을 기술 혁신업으로 육성해 두 지역 간 연계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한편 이철호 도지사는 주말인 지난 5일 준비한 지역에 성공한다며 SK가 포항 투자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일 예천군 축산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해 방역당국이 예천에 포함한 경북 북부 지역과 충북 단양 등의 위기경보를 심각 단계로 상향한 가운데 경상북도는 확산 차단을 위한 방역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경상북도는 예천에 포함한 경북 북부 6개 시군 가축시장 운영을 중단하고 발생농장 주변에 통제초소를 설치해 차량과 사람의 출입을 제한하는 등 추가 확산 방지에 나섰습니다. 또 발생농장 3km 이내 방역대와 역학 관련 농가 1,300여 곳에 대한 임상검사를 실시하고 북부권 우제류 83만 9천 마리를 대상으로 오는 17일까지 긴급 백신 접종을 마칠 계획입니다. 안동시가 사업비 95억 원을 투입해 남우면 농공길에 농기계 임대사업소 남부분소를 건립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그동안 안동 남부지역 농업인들은 농기계를 임대하기 위해 송천동 본소나 풍산읍 서부 분소까지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남부분소는 마늘과 양파 전용 장비 등 농기계 35종 370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번 남부분소 개소로 안동시는 동서남북 권역별 농기계 임대 네트워크를 모두 완성했습니다. 안동의 현재 기온은 27도, 습도는 75%입니다. 안동 MBC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신유나였습니다.
1: MBC 라디오 캠페인 ESG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2: ESG 사업은 환경과 인권을 지킬 때 의미를 갖는데요. 만약 이 두 가치가 충돌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국내 일부 기업이 미얀마에 쿡 스토브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매연이 적어서 환경에 이로운 조리도구인데요. 문제는 몇 년 전 미얀마에 쿠데타가 발생해 군사정권이 들어섰다는 거죠. 이 때문에 보급 사업의 성과를 파악하기가 어려워졌고요. 인권을 탄압하는 군부와 계속 협력해야 하는지도 의문입니다. 사회 발전에 책임감을 강조하는 ESG 활동, 다양한 가치들을 함께 고려하며 더 나은 방향을 찾아야겠습니다.
1: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0: 지금 시각은 10시 5분입니다.
1: 매일 아침 9시 5분부터 11시까지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2: 희은 씨, 저도 같이 가요. 여보세요. MBC 라디오 여성시대 열린사수함입니다.
1: 부모님 덕분에 요즘 제 어깨가 으쓱합니다.
2: 아, 그러시군요. 오늘 음성편지 일주인이가 모시겠습니다.
3: 안녕하세요. 양희은 선생님, 일중 씨. 저희 아버지는 올해 77세.

어머니는 72세이십니다. 두 분이 몇 달 전 갑자기 요양보호사 자격증에 도전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유를 여쭤보니 나중에 당신이 아프면 내가 돌봐주고 내가 아프면 당신이 돌봐줘야지 라고 말씀하시더군요. 두 분은 아침 일찍 도시락을 챙겨 들고 학원으로 향하셨습니다. 젊은 사람들도 쉽지 않은 공부를 하루 종일 하시고 집에 돌아오시면 교재를 펼쳐놓고 복습하셨습니다. 특히 아버지는 반에서 가장 나이가 많으셨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걱정도 많으셨지만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작은 글씨가 잘 안 보여 돋보기를 쓰시고 외워야 할 내용은 여러 번 반복해서 읽으셨습니다. 시험을 치고 드디어 합격자 발표 날 두 분 모두 당당하게 합격 문자를 받으셨습니다. 경주에 살고 있는 김규돌 아빠, 최복자 엄마, 합격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사랑

0: 네, 김은정님이 남겨주신 음성 편지에 이어서 이치현과 번님들의 당신만이 듣고 왔습니다.
1: 와, 9275님 새싹 문자 주셨어요. 여성시대 다양한 코너가 많네요. 좋아하는 노래도 들을 수 있어 좋아요. 그러셨어요.
0: 네, 특히 방금 들

0: 주신이 음성 편지 예 열린 사서함은요 예전에 그 삐삐
1: 네.
0: 음성 남기듯이
1: 맞아요
0: 네, 라디오에 내 목소리로 직접 사연을 남기실 수 있는 시간입니다
1: 네
0: 아날로그 그 자체의 느낌이 있죠
1: 네, 네. 그래서 많이들 좋아하시죠 오늘은 김은정님이 엄마 아빠의 그 자랑스러운 그 도전을 소개해 주셨는데
0: 두 분이 대단하시네요
1: 대단하시지 그러니까 서로 돌봐주시기 위해서
0: 요양보호사 자격증에 도전
1: 둘 다 합격하시고
0: 야, 올해 연세가 77세, 72세이신데
1: 네.
0: 서로를 돌보기 위해
1: 아, 야, 너무 아름답다
0: 진짜 사랑꾼이시네요
1: 김은정님 이열치열 여름 무더위 싹 날려버릴 수 있도록 매운 실비김치 2.4kg 챙겨드릴게요
0: 아, 입만 들어도 갑자기 쌀밥에 김치랑
1: 김치 매운
0: 먹고 싶네
1: 그래서
0: 자 우리 인생은 예상 밖이라 더 재밌죠 은퇴하면 편하게 쉴 줄 알았는데 손주가 태어나서 더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거나 강아지 산책길에 우연히 마주친 분과 동네 친구가 되었다거나 평생 운동은 안 할 것 같았던 아들과 매일 새벽 달리기를 시작했다거나 이렇게 될 줄 몰랐던 반전 이야기부터 역시나 했던 예상 적중 사연까지 모두 좋습니다. 열린 사서함 참여번호 02789-1000, 02789-1004번으로 전화주세요.
1: 잠시 후 3, 4부에서는 여성시대 백인에게 묻습니다가 이어집니다.
0: 네, 여성시대 3, 4부는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 유니베라, 데이펙, KB국민은행, 인공지능 입찰전문 한국비드랩, 안 터지는 맥스부탄, 모빌코리아 윤활유, 롯데건설, 백조싱크, 음식물처리기 휴렉, 한국농어촌공사 클린농촌 만들기, 유성물산교역, 롯데렌탈, 농업법인 폐와 함께합니다.
2: 이재명 정부는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을 국정과제로 채택하였습니다. 국가경찰의 권한은 나누고 매년 꾸준히 자치경찰 지자체 예산은 증가하여 지역맞춤형 치안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자치경찰제 생각보다 가까이 있습니다.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텍 건강기능식품 광고
1: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건강해.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2: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1: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2: 건강기능식품.
3: 어? 김현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4: 든든한 내일로요.
3: 네?
4: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3: 제대로 가시네요.
4: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5: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6: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7: 이런 고민 나만 하는 걸까요?
8: 한 사람의 고민에 백 사람의 생각을 더합니다.
7: 여성시대 백인에게 묻습니다. 미니로 신은미님이 벌써 주셨어요. 오늘의 백인에게 묻는 주제는 뭐가 또 뭐가 될까요?
8: 네.
7: 시원하게 해결되기 위해 힘을 모아보자고요.
8: 네, 맞습니다. 힘 모아보자고요.
7: 네. 자, 오늘의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무언가를 시작할 때 네. 우리를 가장 설레게 하는 건 뭘까요? 이 나도 잘할 수 있을까 하는 이 기분 좋은 긴장감이잖아요. 그죠?
8: 네.
7: 네.
8: 근데 그 설렘을 단번에 깨버리는 복병도 있습니다. 낯선 환경에서 새로운 도전을 하는 이들의 마음을 확 꺾어버리는 건 네, 이미 똘똘 뭉쳐있는 기존 사람들의 텃세.
7: 아, 텃세. 맞습니다. 소위 고인물. 이 오래된 멤버들이 환영은커녕 은근히 눈치를 주면서 벽을 세우면 이 신입은 서러운 마음부터 들죠.
8: 그렇죠. 자, 오늘 우리

0: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볼 사연이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익명을 요청하신 당당이님의 SOS 질문 소개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어제 집 근처 복지관에 운동하러 갔다가 너무 속상한 일이 있어 사연을 보냅니다. 퇴근 후에 맨날 무력하게 누워만 있는 것 같아서 큰맘 먹고 시작한 게 바로 줌바 댄스였어요. 신나게 춤추며 땀 흘리다 보니 어느덧 시작한 지 3개월이 지났네요. 처음 수업에 갔을 때는 앞자리로 나서기가 쑥스럽고 창피해서 늘 맨 뒷자리에서 앞 회원들 하는 걸 보고 따라했습니다. 그런데 3개월 짬이 차다 보니 춤이 좀 몸에 익더라고요. 아, 이제 뒷사람 등판 말고 무대 위 선생님 동작을 제대로 보면서 더 잘 추고 싶다 하는 마음에 당당히 앞자리로 갔습니다. 그런데 한 회원님이 저를 쓱 보더니 이러는 겁니다.
1: 뒤로 가세요.
0: 빈자리가 빤히 있는데 왜 뒤로 가라는 건지 의아했죠. 알고 보니 오래 다닌 붙박이 회원들이 앞자리 세 줄을 본인들의 지정석으로 정해놓은 거였어요. 그동안 맨 뒤에만 있어서 그 앞자리의 비밀을 몰랐던 거죠. 말로만 듣던 스포츠센터의 텃세. 다 똑같은 돈 내고 똑같은 수업을 듣는데 오래 다녔다는 이유로 앞자리를 떡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그 앞자리 소나무 회원이 결석을 해도 신규 회원들은 눈치가 보여서 그 자리를 비워둔 채로 뒤에 바글바글 모여서 수업을 듣습니다. 뭐 늦게 합류했으니 어쩔 수 없는 건가 싶다가도 잘 보이는 앞자리에서 열심히 해보려던 마음이 확 꺾이면서 갑자기 줌바 댄스도 추기 싫어지더라고요. 이 소나무 회원들 고정 자리 없애고 올드 멤버든 신규든 그날그날 선착순으로 자리 잡자고 복지관에 건의하고 싶은데 괜히 긁어부스럼 만드는 걸까요? 저 건의할까요? 말까요?
1: 와, 이런 텃세가 있다는 소문은 익히 들었습니다만 자리가 비어있는데도 못 앉게 하고 결석을 해도 그 앞자리를 비워둬야 한다. 요거는 좀 심하네요.
0: 그러니까 무슨 지정좌석제가 아닌데 똑같이 네. 돈 내고 받는 수업인데 좀 불공평하죠? 근데 또 신입 입장에서는 좀 걱정이 되실 거예요. 매번 얼굴을 봐야 하는데 내가 덜컥 무슨 어떤 건의를 하거나 항의를 했을 때 수업 분위기가 어색해지면 이거 어떡하지? 그러면 운동 자체가 싫어지고 안 가게 된다고요.
1: 그러니까 그 센터 운영하는 입장에서도 야, 저 오래되신 분들이 조금 앞자리에 늘 맞춰두는 게 형평성에 어긋나는 건 알지만 너무 오래된 멤버들이니
0: 맞아.
1: 괜히 잘못 건드렸다가 또 아, 이게 또 우리 또 센터의 불똥이 튀 이게 정말 어머야 정말 애매한 상황이네요. 또 신입 입장에서도 요거 긁어 부스럼 만드나 싶을 수도 있고 말이죠. 뭐 어쨌든 뭐 운동 끝나고 샤워실도 같이 써야 되고 이런 수업은 간식 같은 거 싸와서 같이 나눠 드시기도 하고 뭐 그런 것 같던데.
0: 네. 네.
1: 괜히 나만 더 외톨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 거론했다가.
0: 네, 그런 마음 드시죠, 당연히. 저는 그래서 맨 앞줄에 맨 끝에 문하고 가까운 데 서서 쉬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 각도가 정확하게 잘 안 보이지만.
1: 그래도 맨 앞자리.
0: 맨 앞자리에.
1: 맨 양쪽에.
0: 저쪽 옆에 끝에.
1: 끝에. 네.
0: 이게 참자니 속이 터지고 건의하자니 나만 유난스러운 것 같고. 그래서 오늘 여성시대 당당히 백인에게 물어오셨습니다. 복지관 줌바 댄스 앞자리 텃세. 선착순으로 바꾸자고 당당하게 건의해야 할까요? 아니면 늦게 등록한 죄로 그냥 입 다물고 조용히 다니는 게 나을까요?
1: 자, 그리고 이미 다른 수영장이나 에어로빅, 요가 교실 같은 데서 이런 고인물, 소나무 회원들을 경험해 보신 분들 많으시죠? 그런 각종 모임이나 회사에서 나는 이런 텃세까지 겪어봤다 하시는 분들, 그 억울하고 기막혔던 사연 오늘 다 털어놔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 어떻게 또 해결을 하셨는지 그 노하우가 중요할 것 같거든요. 복지관에 민원을 넣을 때 꿀팁이 있다거나 서로 얼굴 붉히지 않고 해결했던 경험 문자 또는 미니로 자세히 알려주세요.
0: 회사에도 은근 많을 것 같아요. 자, 문자는 샵8001, 우물정 8001번입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더 들고요. MBC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소개된 분들께는 속 시원해지는 컵빙수를 보내드릴게요.
1: 줌바 댄스 할 때 이런 노래도 나올까요? 아무튼 신나는 곡으로
0: 쌈바니까. 함께 하실 것

0: 깜바. 자, 혹시 고인물 회원 입장에서도 할 말이 있으실지, 우리가 왜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지도 뭐 궁금해지긴 합니다. 그분들의 입장.
1: 글쎄요. 나도 신입 때 좀 그렇게 했어. 그러니까 그게 신입의 예의 아니냐? 뭐 이럴 수도 있고. 네? 나도 그렇게 했으니 신입들 다 그렇게 해서 시작하는 거.
0: 네. 네. 뭔가 신입의 자리와 또 오래된 고참의 자리가 있는 거다. 라는 생각을 하시는 건지.
1: 3333님. 앞자리가 꼭 텃세 아니고 앞에 있으신 분들이 오랜 경력이 있으시니 뒤에 계시는 신입분들은 쉽게 동작을 따라하라는 무언의 자리 배치가 아닐까요?
0: 그래요. 쉽게 동작을 따라하기 위해선 앞에 있는 강사님을 제일 앞에서 보는 게
1: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거죠. 자리죠. 네.
0: 근데 또 앞에서 너무 삐그덕거리면 그 뒤에 있는 분들도 점점 더 삐그덕거리니까.
1: 그렇지, 그렇지.
0: 약간 또 그런 단계가 필요한 건가? 네. 싶기도 하고. 네. 1078님도 앞자리는 대체로 동작이 틀리지 않는 분들이 서서 한다네요. 아, 그러니까 이런 이유가 또 있을 수 있겠구나. 뒷분들이 따라하다가 틀릴 수가 있다고 이렇게 문자를 주신 분도 계십니다. 요것도 일리가 있긴 있네요.
1: 아, 이분 뒤도 그냥 짬밥이 다 찰 때까지 기다리는 게 좋을 듯 합니다. 그러셨어.
0: 이야, 이게. 야,
1: 그렇구나.
0: 마치 계급처럼. 좀 더 잘하시는 분들이 앞에 서는 게 이유가 있는 거다. 근데 어떠세요? 우리 희은 누님은 이런

0: 은근한 텃세? 이런 걸 느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1: 약간 눈치가 보인 건 있었어요. 맨 처음에 시작할 때.
0: 어떤? 아, 가수 아니, 그러니까, 동화 시작하신 때요?
1: 아니, 저 아쿠아 할 때.
0: 아.
1: 그러니까 뭐 아무도 별로 말을 안 걸고 그냥 뭐 당신이 누구든 간에 뭐 여기서는.
0: 여기서는.
1: 뭐 이런 게 은근히. 그런데 제가 또 눈치가 없잖아요.
0: 그냥
1: 안 통해? 그냥 뭐. 예. 네. 그래서 저 여기가 비어 여기 있으면 돼요. 그랬더니 뭐 거기 쓰라고. 그래서 거기 섰어요.
0: 아쿠아로비.
1: 네, 아쿠아로비.
0: 때.
1: 앞자리에서 두 번째.
0: 그러셨구나. 네.
1: 일중 씨는 어때요? 대표적인 곳이 군대 아닐까? 군대를 빼놓고 얘기할 순 없죠.
0: 근데 군대를 텃세라고 할 수 있을까요? 군대야말로 철저한 계급 사회니까.
1: 예. 갑자기 그 들어가는데 인정해야 한다.
0: 네. 그러니까 왜 예를 들어 내무실에서도 눕는 위치나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1: 아, 그것도 눈치 없이 했다가
0: 텔레비전 가까운 자리에 이제 병장들이었는데 이거 저 텃세 아닙니까? 이병 김일조 저도 TV 옆에 눕고 싶습니다. 이럴 수 없는 거니까.
1: 뭐라는 거야?
0: 그러니까 뭐 그런 걸 이제 터세라고
1: 하는 거야. 엎드려! 이러고 그러니까. 나오는 건가요? 응? 머리 막아! 이렇게.
0: 네, 그건 터세랑은 좀 거리가 있는 거고.
1: 군기지, 군기.
0: 네.
1: 신입 아나운서 시절에는 어땠을까요?
0: 저도 눈치가 없는 편이어서 터세라는
1: 그러니까 제가 그런 거 없어요. 예. 그냥 여기 서도 돼요? 그러니까. 네, 쓰세요. 그래서 그냥 썼어요.
0: 저도 MBC도 여기 처음에.
1: 난 앞자리를 좋아하거든, 앞자리를.
0: 많이들 반겨주시던데. 자, 하지만 우리 당당인들이 주신 경험담. 나는 이런 곳에서 이런 텃세를 경험해봤다. 신입을 위한 조언. 광고 후에도 계속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문자 샵8001, 단문 50원, 장문 100원, 미니는 무료. 이거 텃세다!
2: 오늘도 안전하게 다중 밀집 사고 행동 요령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떠밀리는 느낌이 든다면 즉시 탈출해야 합니다. 흐름을 따르되 가장자리를 향해 대각선 방향으로 이동하세요. 사방으로 둘러싸인 경우 직진보다는 대각선 방향이 이동이 용이합니다. 두 번째, 서 있는 경우 두 손을 가슴 앞으로 모으거나 팔짱을 껴 숨쉴 공간을 확보하세요. 팔짱을 끼기 어렵다면 가방 등 소지품으로 보호하세요. 세 번째, 무릎을 살짝 굽히고 다리를 벌려 넘어지지 않도록 하세요. 네 번째, 만약 넘어졌다면 바로 일어서야 합니다. 일어서기 어렵다면 다리를 몸쪽으로 끌어당겨 웅크린 자세를 취해주세요. 그래야 가슴과 머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모두의 안전을 위한 행동 요령 꼭 기억해 주세요.
3: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아우, 좀 전에 MBC가 저한테 텃세 부린 줄 알았잖아요.
1: 그러게.
0: 저 한참 말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자르길래.
1: 자기가 시간을 못 지킨 거잖아. 우린 초다툼을 해야 되는데. 아니, 지라시 뭐 자기네들만 1등 하면 되냐?
0: 응? 응? 아, 중간에.
1: 같이 다 MBC 다 뭔가 올라야지.

0: 찌라시 찌라시 난리가 났어. 여성시대 파이팅.
1: 여성시대 파이팅.
0: 매일 아침 9시 5분.
1: 네. 아니 유독 모르겠어요. 여성시대 중간중간 이렇게 지금은 라디오 시대에 광고가 잘 나가죠.
0: 광고가
1: 그렇죠?
0: 나가죠. 네.
1: 예. 자, 여러분 함께 하시는 여기는 여성시대고요. 안 그래도 바쁜 월요일 아침 우리의 발길, 손길, 마음을 잡아끄는 사연이 있습니다. 여성시대 백인에게 묻습니다. 자, 오늘의 키워드는 텃세예요. 신입을 울리는 텃세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0: 복지관 줌바 댄스 교실에서 신입 3개월 차 회원님이 좀 텃세가 심한 것 같아. 지금 운동도 하기 싫어졌다. 나도 거울 앞에서 당당하게 운동하고 싶은데 이른바 고인물 올드 멤버들의 한마디. 뒤로 가세요. 이 텃세에 상처받고 춤출 맛이 뚝 떨어진 거죠.
1: 그래서 이런 불합리한 고정석 시스템을 없애고 그날그날 일찍 오는 순서대로 선착순으로 서자. 라고 건의를 하고 싶은데 이걸 해도 될지 말지 만약에 한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백인의 선택을 물어오셨습니다.
0: 당당히 님들이 경험한 다양한 곳에서의 다양한 텃세 그리고 그 텃세에 어떻게 대처하셨는지 생생한 조언과 경험담 나누고 있습니다.
1: 네, 자 이제 우리 당당히 분들의 의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387님이 목욕탕도 텃세 많아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0: 네.
1: 목욕탕에 텃세가 있어요? 오. 아, 이제 단골로 좀 찾아가시는 손님들이. 예, 그 어르신들 박수치기 체조를 이렇게 다 같이 하시고.
0: 어.
1: 그런 거 이제 물이 다 튀는데 그런 거 이제 말도 좀 못하고. 오.
0: 아, 그러시구나. 박수치기 체조가 이게 박수가 그렇게 좋대요.
1: 네네. 근데 이게 목욕탕에서 하면 아무래도 물이 튈 수 있으니까.
0: 아. 그런 거 아니, 목욕탕에 뭐. 왔는데 물 맞아야지, 당연히.
1: 고인물이다.
0: 눈치가 없어요, 나는. 같이 가서 박수 치세요. 끼워주세요 하면서, 아, 이렇게.
1: 선생님이 치신 거네, 그 목욕탕에서.
0: 아, 난 그렇게는 안 했는데.
1: 아, 그래요? 예.
0: 강상현님, 수영도 심해요. 씻는 샤워실도 자기 자리 있다고 우겨요.
1: 아.
0: 샤워기 앞에서 텃세 하는구나.
1: 그래요?
0: 비키라고. 거기 원래 내 자리라고.
1: 아, 샤워기.
0: 아이고, 샤워실은 내 자리, 네 자리가 어딨어요. 그러고, 그냥 하면 되잖아. 그럼 완전히 찍히나?
1: 그럴 것 같아.
0: 에이, 샤워실이 무슨 자리를 찾아. 이러면서 막 씻으면 안 되나? 우리는 샤워기가 세 대 있는데, 일단 목욕탕에서, 아쿠아로빅 수영장에서 하면 약간 선뜻해요. 여름 말고는.
1: 네.
0: 그럴 때 따뜻한 물로 세 대를 다 돌리면서 들어가요. 그러면 오시는 분대로 다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할 수 있으니까,
1: 예.
0: 그런 배려는 해주죠. 샤워기 세 대를 다 돌려놓으면, 뭐 1분도
1: 물이죠.
0: 안 돼서 줄줄이 들어오시면서 따뜻한 물로 샤워 맞으면, 아유, 따뜻해서 참 좋아. 다들 그러시니까.
1: 네.
0: 그런 건 있는데. 자기 자리라고 하는 경우는 못 봤는데.
1: 그러니까 이게 그 상황마다 다른 것 같아요.
0: 그래.
1: 예. 박진경 님이, 아유, 살다 살다 병원 입원실에 텃세도 있더라고요. TV 리모컨 독식에다가 본인이 불편하니 본인 옆자리에는 환자를 들이지 말라는 환자분도 봤네요. 어머나. 아,
0: 그럼 1인실로 갈 일이지.
1: 그러니까. 왜? 다 같이 쓰는 병실.
0: 그래, 6인실,
1: 입원실에서.
0: 6인실에 왜 다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건. 오경희님, 전 건의합니다. 나쁜 관행 없어져야 해요. 원래부터 그랬다는 건 세상에 없다고 봅니다. 단, 사연자님, 익명보장 요청.
1: 그렇지.
0: 조심해서 하시길 바랍니다.
1: 맞아. 이건 익명보장은 확실히 필요할 것 같아요. 네네. 그니까 괜히 저기.
0: 찍히는 건 재미없으니까.
1: 교무실 아니지. 거기 뭐라 그래야 돼? 거기 센터.
0: 센터.
1: 예. 예. 거기 이제
0: 복지관.
1: 그런데 들어가 가지고
0: 복지관
1: 안 걸리게.
0: 뭐죠? 예약이라든지 이런 거 맞는 담당 카운터에 익명으로 그냥 쪽지를 내세요.
1: 아니 문자나 이런 걸로 좀 이렇게
0: 해도 되고.
1: 확실한 익명이 네, 보장되게.
0: 네.
1: 최용성님이요. 제 와이프 얘긴데요. 진짜 미친 듯이 연습해서 실력으로 당당히 앞줄로 갔습니다.
0: 오,
1: 오. 누가 봐도 앞줄이 어울리는 실력.
0: 누가 봐도 잘 쳐. 누가 봐도 최고야.
1: 이야.
0: 멋지다.
1: 그러네요.
0: 9152님 맞아요. 저도 점핑 1년 차인데 맨 뒤에 서서 앞에 회원들 따라해요. 못하는 사람이 앞에서 하면 뒷사람까지 박자가 엉망이 된다고 뒤에 있으래서 1년 동안 맹 연습해서 앞줄 갔어요.
1: 아, 여기는 아예 그런 시스템이 딱 돼 있나 보다. 그렇죠?
0: 실력으로 정해지는구나.
1: 딱 자리가 정해지는구나.

0: 엉성한 사람이 앞에서 하면 뒷사람까지 무너지니.
1: 무너진다. 네. 그건 맞아요.
0: 그러네요. 2751님. 괜히 건의하지 마세요. 아내가 센터에서 운동하는데 건의사항도 안 먹혀요. 센터 일하시는 그 관리자들은요. 시끄러운 걸 안 좋아해요.
1: 이런 걸 바꾸는 게 혁명이지. 요런 작은 일이 있어줘야 돼요.
0: 그니까.
1: 근데 이거를 그냥 아, 다 그러려니 하고 그냥.
0: 또 오래된 회원들.
1: 시끄럽잖아. 문제 일으킬 필요 없이 그냥 가자. 사실 그럴 때 되게 싫어.
0: 그니까.
1: 뭐야.
0: 그럴 때 이제 관행, 관습 이런 게 이제 굳어져가는 거거든요.
1: 아유. 1074님 그래도 하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영원히 다른 분들에게도 또 그래요. 다른 분들도 배우고 싶어 왔다 당하면 슬프죠. 고인물 홍군형 내야 합니다.
0: 이렇게 결연하게 또 문자를 보내주신 분이 계시고요. 유민정님이 아이들 짝꿍 정할 때처럼 주별로 자리 이동을 정하면 공평할 것 같아요.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1: 예. 아 아이들처럼. 네. 네.
0: 왜 이렇게 반이 아니라 그 바꾸자 줄을 바꾸잖아요.
1: 줄을 바꾸자.
0: 짝꿍도 바꾸고 하듯이 한 주별로 이렇게 자리를 좀 이동해 보자.
1: 그걸 선생님이 하시면 좋겠다. 자, 쭉 돌아서 완전히 바뀌었을 때 바꾸자. 요대로. 일주일 가자.
0: 네.
1: 요대로 한 달 가자. 이렇게.
0: 맞아.
1: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강사께서 하시면.
0: 그렇지. 이러면 좀
1: 그런 좋을 것 같아요. 네.
0: 예. 뭐 이렇게 선착순 뭐 이런 거보다는 우리 주별로 한 번씩 자리를 바꿔봐요. 못하시는
1: 그래,
0: 분들 한번
1: 좋아.
0: 네. 이번에는 앞에 나와서 맨 앞에서 한번 해보시고.
1: 네.
0: 예, 이렇게. 자, 그럼 이쯤에서 백인의 선택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사연 속의 신입 회원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선택지는 두 가지예요. 자, 1번. 내 돈 내고 내가 다니는데 왜 눈치를 보냐?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 복지관에 당당하게 건의한다. 1번이고요.
1: 2번. 좋은 게 좋은 거다. 괜히 긁어부스럼 만들어서 춤출 때마다 따가운 눈총을 받느니 조용히 다니거나 다른 센터로 옮긴다. 2번입니다.
0: 1번. 당당하게 건의한다. 2번. 참거나 옮긴다. 여러분의 의견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문자 샷8001 단문 50원 장문 100원 미니는 무료고요. 이제 노래 듣고 와서 최종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 노래가요. 틴틴5가 들려줍니다. 머리 치워 머리.

0: 예, 박수.
1: 머리 치워, 머리.
2: 말은 참 잘 들어, 우리. 박수.
1: 그러면 네. 또 치죠, 박수.
2: 네.
1: 틴틴 5였습니다.
2: 자, 줌바 댄스 앞자리 쟁탈전. 과연 당당히 백인의 선택은 어디로 향했을지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당당히 백인의 선택은요. 정말 이번엔 박빙이었습니다.
1: 네.
2: 일단 김 대리님이 1번 텃세는 건의한다.
1: 네, 빨리. 예,
2: 건의하는
1: 네,
2: 사람들이 많아요. 고인물들도 돌아가죠. 해주셨고요.
1: 네, 네. 현민지님 2번 참거나 옮긴다. 그냥 속 편하게 옮긴다.
2: 네. 금자님은 1번 솔직히 말 안 듣지만 계란으로 바위를 계속 치다 보면 바위도 결국 갈립니다.
1: 이정단님 2번 건의사항 있어요. 구청에서 운영했어요.
2: 오, 그렇군요.
1: 오, 자, 그런데 결과는?
2: 아주 미세한 차이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과는? 1번입니다. 건의한다가
1: 좋다.
2: 6대 4 정도로 많았습니다.
1: 건의할 건 건의해야죠.
2: 예.
1: 1023님 정답 1번 당당하게 건의한다. 고인물은 썩는 법이니까요.
2: 그러네요.
1: 안유미님 사우나에서 수건 깔고 앉으니 수건을 밀치더라고요. 자리 있다면서 황당했지만 웃으며 같이 좀 해요 했더니 못 이기는 저 껴주더라고요.
2: 네네. 그러니까 그런 텃세를 부렸을 때도 어떻게 좀 대응을 하느냐. 웃으면서 좀 이렇게 하면
1: 같이 좀 뭐, 해요 이러니까
2: 그럼 거기다 대고도 아니야 안 돼.
1: 아니 수건은 왜 밀치세요 이러면 싸움이 나는 거예요.
2: 왜? 뭐 우리 자리인데 저희가 막 이게 계속 터스라는 건 진짜 싸움이 나는 거예요.
1: 같이 좀 해요 웃으면서. 이게 중요하군요.
2: 맞아요.
1: 방법이
2: 한번 좀 참으시고 같이 해요. 자 싸우자 이거보다는 다 같이 잘해보자는 느낌으로
1: 그러게.
2: 또 방법도 같이 상의해보는 쪽으로 건의를 해보시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1: 네.
2: 네.
1: 바꿀 건 바꾸자는 얘기죠.
2: 그렇습니다. 네. 자, 우리 당당이님들이 주신 의견, 경험담 중에 현실적인 조언이 참 많았습니다. 오늘도 함께 고민해주신 당당이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컵빙수 받으실 분들의 명단 여성시대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주세요.
1: 자, 광고 들으시고 행운번호 추첨 이어집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여기는
2: 여성시대입니다.
3: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4: 네.
3: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4: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3: 맥스 안 터져요.
5: 부탄가스 하면 맥스야. 휴대용 렌즈도 맥스야.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3: 맥스 안 터져요.

0: 상동역 초역세권 선호학군의 중심 49층 1859세대 단지 내 수영장까지
1: 마침내 비교할 수 없는 캐슬을 만나다.
0: 노라이벌 랜드마크
1: 상동역 롯데캐슬 7월 오픈 예정 1호 5일 3호 55 롯데건설.
2: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3: 싱크볼
2: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싱크.
3: 백조싱크.
4: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큐레큐.

0: 옷을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1: 유동골뱅이
0: 치맥에 유동골뱅이 아주 좋아요.
2: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비즈카.
3: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개수 기준.
4: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5: 노무법인 폐.
4: 1544-7575.
6: 여성시대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께는 이런 선물을 드립니다.
7: 주방의 꽃 남양키친플라워에서 냄비 세트,
6: 텐디 컬렉션 미셸에서 구두 교환권,
7: 대한민국 대표 맛간장 홍일식품에서 홍일 홍게 맛장 소스,
6: 든든한 아침 식사 서울 만임죽에서 간편식 세트,
7: 두보식품에서 개발한 프리미엄 국산 저당 혼합고,
6: 해남군 직영 쇼핑몰 해남미소에서 땅끝 햇살 수쌀,
7: 우리 농산물 자존심 정원 바라 황금 찰보리에서 잡곡 세트,
6: 물걸레 쉰내 걱정 끝 아스토니쉬에서 바닥 클리너,
7: 활력의 리바이티브에서 S액티브 순환 부스터,
6: 대구 사이버대학교에서 모바일 상품권,
7: 브랜드 타올의 명가 영신타올에서 여성시대 기념 타올을 드립니다.
8: 잠시 후 11시 5분부터 우리의 세상이 우주만큼 커지는 시간, 오승훈의 이과학 저과학이 방송됩니다.
7: 월요일마다 계속됩니다. 오늘은 200만 원 상당의 킹사이즈 매트리스, 어떤 분에게 갈지 자 번호 추첨하도록 하겠습니다.
6: 네. 10의 자리부터 한번 뽑아보세요.
7: 제가요?
6: 네.
7: 10의 자리를 그럼 제가 뽑겠습니다. 먼저.
6: 네.
7: 자, 10의 자리 아우 잡았습니다. 10의 자리는 8번입니다.
6: 자 그럼 80 몇 번이 될지. 83번입니다.
7: 83번.
6: 오늘의 행운 숫자 83번입니다.
7: 네.
6: 둘 다 초록색을 뽑았군요.
7: 초록색 0, 8과 3번.
6: 그러네요.
7: 맞습니다.
6: 자, 83번 행운 숫자 주실 분
7: 있으시죠?
6: 전화 드려보겠습니다.
7: 전화를 받아주실지.
6: 네.
7: 자,
6: 전화 갑니다.
9: 여보세요.
7: 네,
6: 안녕하세요.
7: 여보세요.
6: 여성시대입니다.
9: 네, 안녕하세요.
7: 반갑습니다. 행운 숫자 주셨죠? 몇 번 보내주셨어요?
9: 83.
7: 83. 축하드립니다.
9: 와, 감사합니다.
7: 야, 어디서 전화 받으시는 누구세요?
9: 아, 여기 제주예요.
7: 제주.
6: 와나, 세상에 제주. 네. 와, 제주 오늘 날씨 어떻습니까? 계속 비가 오고 있나요?
9: 아니요, 지금은 좀 많이 햇빛이 좀 나와가지고요. 막 후덥지근하면서 좀. 햇빛이 좀 많이 나고 있어요.
6: 아, 그러시구나.
9: 예, 예.
7: 이제 좀 해가 나는구나. 성함을 못 여쭤봤어요?
9: 아, 이지언이라고 합니다.
6: 이지언님.
9: 예.
7: 야, 웬일이야. 우리 저 매트리스인데, 네. 이번 선물.
9: 네네.
7: 예, 예. 오, 얼마나 좋으셔, 그래.
9: 네, 너무 좋아요.
6: 무슨 일을 하고 계셨나요?
9: 아, 저희 블루베리 하우스에서 나무 가지치기 하고 있어요.
6: 아유, 블루베리 기르세요?
9: 네.
7: 와, 제주에서도 블루베리를 그
6: 얼마나 신한데. 알도 크고 네. 달고.
9: 오, 네, 네, 맞아요.
7: 다
9: 네.
7: 감귤 하시는 줄 알았지.
6: 아니야.
7: 그런 거 아니죠.
6: 네.
7: 아니, 저 83번을 어떻게 보내셨어요, 이 숫자는?
6: 의미.
9: 아, 저희 아들 생일.
6: 8월 3일.
9: 3일. 네, 네. 8월 3일.
6: 그러시구나.
7: 아들이 네. 먼저. 남편 생일은 몇월 며칠이에요?
9: 11월 3일요.
7: 오, 다 기억하고 계시네. 3일이.
6: 본인의 생일은?
9: 1월 15일요.
6: 1월 15일. 네, 그러시구나.
9: 네네.
7: 어, 근데 자. 그 중에서도 우리 아들 생일로 콕 집어서 보내셨네.
6: 네.
9: 네.
6: 왜, 느낌이 뭔가 있었어요? 왔어요?
9: 예, 네, 오늘은 뭔가, 있는 것 같았어요.
6: 아, 그렇구나.
9: 8, 3. 그러니까. 맞아요. 8 하고 있는데 진짜 8인 거예요.
7: 와.
9: 진짜
7: 선이에요.
6: 어머, 희한하다. 평소에도 네. 이 숫자 도전해보신 적 있으세요? 행운 숫자?
9: 네, 네, 네, 있어요.
6: 아, 그러시구나. 그러면.
7: 당첨된 거 오늘이 처음이시죠?
9: 네, 처음이에요.
7: 이야.
6: 자, 이 킹사이즈 침대는?

방치된 농촌 쓰레기 문제 이제 주민 손으로 해결해요. 클린 농촌 만들기. 농촌 쓰레기는 줄이고 공동체는 되살리고 주민 참여형 클린 농촌단이 마을을 바꿔갑니다. 주민 손으로 더욱 깨끗하게 다시 농촌답게 클린 농촌 만들기. 농림축산식품부가 함께합니다.

0: 누구에게?
1: 저희가 써야죠.
0: 부부가 써야죠. 킹 사이즈 때. 네. 좋은 건 역시 엄마 아빠가 먼저 쓰셔야 돼요.
2: 네.
0: 그래야 아들도 역시 이 다음에 자라서 좋은 건 우리 엄마 아빠께. 이렇게 하죠.
2: 그래도 아들 생일 덕에 이렇게 당첨됐으니까 아들에게 한 말씀 하시죠.
1: 아들 보고 싶구만.
2: 어?
0: 어? 어디 사는데요?
1: 아 서울에 있어요. 서울에.
0: 아들은 서울에 있군요.
1: 네네.
2: 장성에서 서울로 갔구나.
1: 네.
0: 어이구. 예예. 음성 편지 한 마디 아들에게.
1: 아들에게요?
0: 네.
1: 결혼해서 알콩달콩 잘 사는 모습 너무 보기 좋고. 항상 고마운 마음 갖고 있으니까 건강하게만 잘 지내라.
2: 야, 오,
0: 결혼한 아들이 있는 네네. 그런 목소리라고 생각 못했어요. 목소리가 애태셔서.
1: 아니에요.
2: 좀 있으면 할머니 되시겠네.
0: 그러시겠네.
1: 할머니는 벌써 됐어요. 딸이 애기 난 지가 지금 한 3개월 됐어요.
0: 외손주를 보셨구나.
1: 네.
0: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건강하시고요. 예.
1: 네, 감사합니다.
0: 블루베리 대박 나세요.
1: 감사합니다. 네. 항상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2: 함께 해주시면 네. 내일 저 청취율 조사 기관도 잊지 마세요.
1: 네, 알겠습니다.
2: 제주도는 믿고 맡기겠습니다.
1: 네.
2: 예.
0: 이지연님 제주 담당.
1: 네.
2: 고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0: 건강하세요. 네. 네.
2: 자, 오늘 끝곡으로 4383님의 신청곡 조용필의 꿈 흐르고 있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죠.
0: 내일 아침 9시 5분에 올게요, 여러분.
2: 안녕.

MBC 라디오 생명 존중 캠페인 오늘도 당신은 소중합니다. 소설가 황정은 씨가 아주 맛있는 복숭아를 먹고는 지인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맛도 향도 색도 그윽해서 최근 몇 년 사이에 먹은 복숭아 중 가장 맛있었습니다. 이런 말도 하네요. 이런 복숭아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0: 어쩐지 이번 한 번일 것 같아 단 한 번 겪는 일이라고 생각하며 천천히 모양을 보고 향을 맡으며 먹었습니다. 사람 일은 알 수 없으니 앞으로 더 좋은 걸 만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번이 마지막일지 모른다는 생각이 현재를 충만한 기쁨으로 채워줍니다. 이 캠페인은 선명상으로 마음의 평안을 주는 대한불교 조계종과 아름다운 동행이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2: 오늘도 안전하게 이동식 사다리로 작업시 안전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사다리 사용이 불가피한 전구교체, 전기통신 작업 등 손 또는 팔을 가볍게 사용하는 작업에서만 사다리를 사용해주세요. 두 번째, 사다리는 평탄하고 견고한 미끄럽지 않은 바닥에 설치해주세요. 세 번째, 작업 시 최대 높이가 3.5m 이하인 발부침 사다리를 이용해주세요. 보통 사다리와 신축형 사다리는 오르내리는 이동 통로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작업 높이 1.2m 이상부터는 2인 1조로 작업해주세요. 다섯 번째, 모든 사다리 작업에서 안전모 착용은 필수입니다. 작업 높이가 2m 이상인 경우 안전대도 착용해주세요. 올바른 이동식 사다리 작업 안전수칙을 통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3: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4: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났어요.
3: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5: MBC,
6: MBC,
7: MBC 라디오,
6: MBC 라디오.
3: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8: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무라 제1 FM 방송입니다. HLAW SFM
1: 기낵신? 은행잎 추출물이라 좋은 거겠지. 심해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장애 치료엔 SK케미칼 기낵신 앱정 80mg
0: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2: MBC 11시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협박하는 글이 SNS에 올라와 경찰이 작성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오늘 오전 9시 반쯤 SNS에 오늘 이재명을 암살하겠다는 글이 올라왔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협박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작성자는 오늘 오전 7시쯤부터 SNS에 이재명 대통령 암살을 암시하는 글을 5차례 올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모스탄 전 미국 리버티 대학교 교수가 법무부의 2차 출국 정지 처분에 대해서도 집행 정지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 모스탄 전 교수가 신청한 출국 정지 처분 집행 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출국 정지 처분으로 인해 탄 전 교수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보인다면서도 출국정지 경위나 수사 경과 등에 비춰볼 때 공공복리를 위해 처분이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반도체와 AI 등 첨단 산업의 대규모 지역 투자 사업인 3대 메가 프로젝트에 대한 정치권 비판을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오전 청와대에서 메가 프로젝트 민관합동 점검회의를 열고 일부에서 왜 한쪽으로만 가냐, 왜 우리는

빠졌느냐고 항의를 하더니 같은 입으로 사기다, 불가능한 일이다, 이벤트다 주장을 한다며 나라 살림을 맡은 공인들이 과연 이런 태도를 취하는 게 맞느냐고 반문했습니다. 황명선 강덕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5.18이 성역이냐 북한이냐고 언급한 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황명선 최고위원은 오늘 최고위원 회의에서 이 부원장을 향해 5.18 정신계승이라는 이재명 정부의 철학과 역사적 기반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대통령의 국민통합 의지를 배반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화를 위해 피 흘린 역사를 부정하고 모욕하는 사람은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의 일원이 될 자격이 없다고 규탄했습니다. 카타르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등 걸프 해상이 상대적으로 안정화됨에 따라 지난 일주일간 부과했던 자국 선박의 해상활동 제한을 모두 풀고 정상화를 선언했습니다. 카타르 교통부는 현지 시간 5일 X에 이날부로 모든 종류 선박의 해상 항행 활동은 정상적으로 재개된다면서 모두가 해상 규제와 지도를 준수하고 운항에 앞서 필요한 모든 안전 장비를 확인하길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카타르 도하 주재 이란 대사관도 전쟁으로 중단된 이란과 카타르의 해상 무역이 5개월 만에 재개된다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의 독립 250주년 기념일 행사가 폭풍으로 취소됐지만 자신의 결정으로 재개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5일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을 통해 독립기념일 전날 오후 워싱턴 DC 내셔널몰 일대에 42만 4천 명의 인파가 모였지만 악천후로 행사가 취소되고 사람들이 대피해야 했다면서 행사가 취소됐다는 소식을 듣자 나는 즉시 그 결정을 뒤집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이란 문제를 포함해 미국과 이스라엘 사이에 불화가 전혀 없다고 말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현지 시간 5일 미국 폭스뉴스와의 화상 인터뷰에서 관련 질문을 받자 미국과 균열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지만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겠습니다. 예상되는 최대 강수량은 수도권과 충청권, 강원 내륙 산지가 60mm, 전라권이 80mm, 경상권은 50mm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28도, 부산 29도 등 전국이 26에서 32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 25도입니다. MBC 11시 뉴스를 마칩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우승훈입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달 탐사 계획과 관련해서 흥미로운 소식이 나왔습니다. 원래는 차세대 발사체를 이용해서 2032년에 달 착륙선을 보내는 계획을 추진해 왔는데요. 우주항공청이 누리호를 활용해서 기존 계획을 2년 앞당겨서 2030년에 민간 소형 달 착륙선을 먼저 보내는 새로운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과학저과학에서는 과학 커뮤니케이터 황성님과 함께 최근 발표된 달 탐사 계획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요. 이번 계획이 우리나라 우주 개발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7월 6일 월요일 오승훈의 이과학저과학 첫 곡은 카를라 브루니의 문 리버 듣겠습니다.

0: 데이백으로 전화돼요.
1: 하루 한번 챙겨요. 30다 데이백
0: 건강해.
1: 하루 한번 전화요. 30다 데이백 사랑해.
0: 건강도 사랑도 데이백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백.
1: 하루 한번 데이백. 30다 데이백.
0: 건강기능식품.
2: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5: 강경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4: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5: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4: 에어렉스.
6: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7: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6: 환인제약.
8: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

0: 오승훈의 이과학 저과학.
1: 예, 이과학 저과학 저는 아나운서 오승훈입니다.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우주의 세계를 쉽고 친근하게 전달해 주시는 과학 커뮤니케이터 항성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2: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네, 제가 앞에 제가 좋아하는 네. 우주의 세계라고 하는데 제가 좋아하는 항성님일 수도 있어요. 저도 중립적 표현입니다.
2: 저도 그런 줄 알고 기대를 했는데. 네.
1: 어떠세요? 이게 며칠 전에 우리가 달 탐사 계획과 관련해서 새로운 소식이 나와서
2: 맞아요.
1: 빨리 항성님하고 이 얘기를 나눠보고 싶어서 오늘 네. 마련했거든요.
2: 네. 예. 저도 그날 뉴스를 봤어요. 이게 2026년 며칠 전이었죠. 7월 3일이었습니다.
1: 네,
2: 뭐 이제 항공우주청장님, 우주항공청장님. 우주항공청 청장님께서 발표를 하셨는데 영남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에서 직접 발표를 하셨어요.
1: 네.
2: 그래서 이번 발표의 핵심이 뭐냐면은 우리도 달에 가겠다를 넘어서 원래 그거는 발표를 했었죠. 2032년에 이제 달 착륙선을 보내겠다. 차세대 발사체를 이용을 해서. 근데 이제는 약간 그 의미를 한층 더 이제 레이어를 쌓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달 탐사 산업 경제 구조를 만들겠다라는 뜻인 것 같아요.
1: 산업 경제 구조를 아예 만들어 버리겠다.
2: 네. 그래서 원래는 2032년도에 이제 차세대 발사체를 이용해서 국가 주도의 달 착륙선을 보내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 있었는데
1: 예.
2: 이번 발표에서 앞서 말씀해 주셨듯이 2년 앞선 2030년도에 우리 이미 가지고 있는 누리호. 누리호를 이용을 해서 민간과 함께 소형 달 착륙선을 보내겠다.
1: 네.
2: 우리가 착륙을 시키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2030년에 작은 규모의 선행 임무를 먼저 2032년에 본격적으로 실행하기 전에 먼저 시도해 보겠다.
1: 네.
2: 이 차원에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1: 네. 이게 그러니까 32년에 달 착륙선을 보낼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걸 2년 앞당겨서 작게라도
2: 네.
1: 누리호 기존에 이미 검증된 누리호를 이용해서 작게라도 한번 보내보겠다.
2: 네, 그렇죠.
1: 이게 이제 목적인 것 같아요.
2: 네, 사실 2032년도에 이제 차세대 발사체를 이용을 해서 우리나라 달 착륙선을 국가 주도로 보내겠다라는 계획에는 변동이 없는 거죠.
1: 뭐 알겠습니다. 그 차차. 발표 내용에 대한 평가라든지
2: 네.
1: 구체적인 내용은 뒤에서 잠깐 얘기 나누도록 하고요.
2: 네.
1: 우선 전체적으로 이제 달 착륙선 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가닥을 잡아야
2: 네.
1: 그 다음부터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네. 달에 우리가 궤도선이라든지 착륙선을 보내는 계획은 마련돼 있습니다.
2: 그렇죠.
1: 네, 국가 차원에서
2: 네.
1: 이게 2022년에 먼저 발사된 다누리가 있어요.
2: 네.
1: 그래서 지금 돌고 있잖아요.
2: 맞아요.
1: 달 궤도 위에.
2: 네.
1: 이건 달 궤도선인데
2: 네.
1: 요거랑 지금 달 착륙선 계획이랑은 뭐가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 다누리호는 말씀해 주셨듯이 달 궤도선이죠. 달에 착륙하는 게 아니라 달 궤도를 돌면서 여러 가지 관측 임무를 수행을 하고 있는데 착륙선은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제 궤도선 같은 경우에는 달이 있으면은 달 중력권에 이렇게 들어가서 안정적으로 돌고 있는
1: 네.
2: 그러면서 지형을 촬영을 하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관측 임무를 수행을 한다라고 보면은 될 것 같고요.
1: 달을 도는 달의 인공위성이죠.
2: 그렇죠.
1: 거죠?
2: 달의 인공위성이죠. 네. 이제 지구 저궤도가 아닌 달의 저궤도를 돌면서 그리고 얼마 전이었죠. 이제 달의 마지막에 이제 그 다누리호는
1: 네.
2: 이제 그 연장이 돼가지고 임무가 이제 원래는 2023년까지 임무였는데 연장을 해가지고 동결 궤도라고 하는 곳에 들어갔어요.
1: 네. 연료를 거의 쓰지 않아도
2: 연료를 거의 쓰지 않아도 관성으로 이제 거의 임무를 수행을 할 수 있는 동결 궤도에 들어가서 임무를 수행을 하고 있는데
1: 예.
2: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는 지금 이제 착륙선이에요.
1: 맞아요.
2: 네. 달에 착륙하는 건 또 달 궤도에 들어가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거든요. 착륙선 같은 경우에는 나아가서 속도를 줄이고 거기에 착륙하기 직전에 지형을 판단을 해야 되고 거기에 그 판단한 지형으로 엔진을 제어해가지고 어떻게 착륙할 것인가.
1: 네.
2: 이게 기술 난이도 면에서는 착륙선과 궤도선이 완전히 다른 차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당연히 착륙선이 훨씬 더 어려운 거고요.
1: 착륙선은 궤도선이 할 수 있는 걸 다 할 수 있으면서도 착륙까지 해내야 되는.
2: 물론입니다.
1: 그런 거죠.
2: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게 갑자기 이제 발표가 되면서 어? 이런 걸 벌써 한다고? 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1: 네.
2: 근데 일단은 발표가 됐으니까 어떤 식으로 가능할지에 대해서 조금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다누리호는 달 궤도선이고
1: 네.
2: 이번에 발표한 내용은 달 착륙선이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 그런데 달 착륙을 하는 데 있어서 다누리, 그러니까 달 궤도선이었던 우리가 이미 보내서 지금 돌고 있는 다누리가

0: 그 착륙하는 위치 같은 것들에 대한 정보를 주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1: 맞아요. 이제 네. 사실 다누리호 같은 경우에는 안에 탑재되어 있는 뭐 여러 가지 광학 장비, 그다음에 뭐 자기장 장비 이런 걸로 뭐 영상 촬영도 하고 있고 달의 자기장 관측도 하고 있고 또 감마선 분광기도 있어요. 그래서 분광 관측, 뭐 달의 극지역 관측 이런 걸로 해가지고 아르테미스가 이제 우주인이 어디에 착륙을 할 것인지에 네. 대한 정보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얼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동결궤도라고 하는 게 예. 달의 주위를 60km 상공, 낮으면은 60km 상공, 높으면은 한 200km 상공까지 이제 약간의 타원 궤도를 돌면서 네. 이제 연료를 거의 쓰지 않고
0: 제일 가까워졌을 때는 달 표면에서 60km 정도 떠 있는 곳, 네. 제일 멀어졌을 때는 200km 정도. 조금 찌그러진 원을 이렇게 그렇죠. 그리고 있는 거군요.
1: 약간의 타원 궤도를 돌면서 지금 임무를 수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0: 여기에 나사의 그 섀도우캠인가요? 영구 음영 지역을 촬영하는 카메라를 실어가지고 네. 나사에서 여기에 대해서 되게 고마워하고 있다고 저는 전해 들었거든요.
1: 맞아요. 사실 이 섀도우캠을 마땅하게 이제 개발한 한 상황에서 네. 어떤 달 이후에 달에 이제 궤도선을 보낼 계획이 나사 쪽에서는 없다 보니까 이제 달 착륙 임무라든지 아르테미스 미션 임무로 전부 수행이 되다 보니까 네. 마땅히 보낼 게 없었는데 이제 다누리호가 2022년에 발사가 된다라고 해서 여기에 실어줘라. 네. 그러면은 우리와 상호 호혜적으로 여러 가지 정보들을 교환을 하면서 네. 우리도 이제 너네도 그러니까 대한민국도 아르테미스 미션에 이제 협정국으로 참여하면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같이 우리가 이제 협력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섀도우캠으로 촬영을 했고 사실 이 섀도우캠 덕분에 우리가 영구 음영 지역이라고 하는 영구 음영 지역 말 자체가 햇빛이 들지 않는 영원히
0: 그렇죠. 영원히 그림자가 져 있는 지역이고요.
1: 그렇죠. 이제 그런 지역을 좀 더 면밀하게 뭐 더 고해상도로 관측을 하면서 아마 그런 영구 음영 지역을 관측하는 게 왜 중요하냐라고 하면은 그 지역에 물이 얼음 상태로 존재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0: 계속 그림자가 있었으니까 그렇죠. 거기는 이제 얼음 태양빛에 녹지 않는 얼음이 있을 수 있다.
1: 네. 네. 그래서 그 지역에 존재하고 있는 이제 얼음 자체가 만약에 아르테미스 기지가 건설이 되면 가장 유용하게 쓰여질 물 자원이기 때문에 예. 이 섀도우캠이 그런 쪽에 있어서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작동도 잘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많은 데이터들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달 궤도를 돌고 있는 달 탐사선 중에서는 가장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우리 다누리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0: 네. 달 궤도선은 우리도 보냈고 네. 이게 세계에서 7번째로 이제 달 탐사에 맞습니다. 성공한 국가가 된 거예요. 근데 달 착륙에 성공한 나라는 또 그렇게 많지 않다면서요?
1: 맞아요. 달 착륙을 한 나라는 사실은 많지가 않아요. 뭐 미국은 있죠. 당연히 미국도 했었고. 근데 뭐 소련, 옛날에 소련, 네. 그다음에 러시아가 다시 시도를 했는데 러시아는 또 실패를 했었고. 그다음에 중국, 네. 인도. 아, 요게 일본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는 약간 애매하기는 한데 일본도 슬림이라고 하는 네. 달 착륙선을 보냈습니다.
0: 몇 년 전이었죠?
1: 네, 몇 년 전이었어요. 한 2023년, 네. 2024년 그 즈음이었던 맞아요. 것 같은데 이제 보내서 착륙에 시도는 했었어요. 착륙을 해서 착륙했다라는 신호를 알고 보니까 우리 또 우스갯소리로 인터넷 용어로 그랜저리라고 하죠. 네. 이렇게 서 있지 못하고 완전히 넘어져가지고 앞뒤가 바뀐 네, 마치 절을 하듯이 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뭐 안에 있는 관측 장비라든지 그런 거는 그 당시에 착륙했을 때는 살아 있었기 때문에 예. 착륙을 했다라고 보는 것들이 많아서 이제 소련, 미국, 중국, 인도, 일본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2024년도네요. 2024년도에 슬림으로 착륙을 했었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달 착륙을 시도를 한 게 여러 번 시도를 했었습니다. 근데 조금 다 실패를 했었어요. 인큐어티브 머신즈라고 하든지 아니면 에스트로보틱의 페레그린은 가던 도중에 그 헬륨 탱크가 폭발을 하면서 네네. 문제가 생겨가지고 다시 가지도 못하고 기환을 하고 계속 실패하고 인큐어티브 머신즈는 두 번이나 계속 벌써 실패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간 달 착륙이 힘들다라고 했는데 이제 파이어플라이가 미국의 파이어플라이가 달에 착륙을 하면서 네. 네, 멋있는 그림도 보내주고 그래서 민간 업체 미국조차도 달 착륙 자체가 이렇게 쉬운 거는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일본은 막 작사, 나사 같은 기관이 작사잖아요.
1: 맞아요.
0: 그것도 예전부터 있었고 거기에 대한 투자도 굉장히 많아서 일본 정도는 착륙을 수월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일본마저도

0: 굉장히 어렵게
1: 맞아요.
0: 네, 천육이 실패인지 성공인지 가늠 못할 정도의
1: 그 이후에도 한 두어 번 정도 더 시도를 했었는데 두 번 다 이제 착륙에 실패를 했었죠. 네.
0: 왜 이렇게 어려운 걸까요? 달 착륙이라는 게
1: 사실 달 착륙이라는 게 왜 이렇게 어렵냐라고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장비들이 이제 달 궤도선에 들어가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이에요.
0: 네.
1: 기본적으로 달도 어느 정도 38만 킬로미터 정도의 거리가 있기 때문에
0: 지구에서부터 38만 킬로미터고
1: 네, 빛의 속도로 오고 간다고 하더라도 1초가 넘는 1초가 약간 넘는 통신 지연이 있습니다.
0: 네.
1: 근데 실시간으로 1초라고 하면은 우리 야구공도 투수판에서 던지면은 네, 네. 거기까지 오는데 1초가 안 걸리는데 네. 그 1초면은 정말 많은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0: 그렇죠. 네.
1: 그러면 다 알아서 뭐 레이더라든지 라이더라든지 그 모든 센서를 통해서 인공지능이 판단을 해가지고 정확하게 속도라든지 엔진 점화, 추진 이런 것들을 모두 조정을 해가지고 착륙을 해야 되는데.
0: 아, 그러니까 달의 표면에 살포시 내려앉아야 되는데
1: 네.
0: 그게 너무 속도가 크면은 꽝 하고 부딪혀서 망가질 수도 있고.
1: 그렇죠.
0: 예, 또 속도가 안 나면 그 안에 또 살포시 내려앉지 못하고 계속 걷돌거나 아니면은 다 벗어날 수도 있고.
1: 그렇죠. 여러 가지 것들이 있다 보니까 실시간으로 여기서 현지에서 그러니까 관제실 지구 관제소에서 실시간으로 제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0: 그렇죠. 1초의 지연이 있으니까요.
1: 네. 1초의 지연이 있으니까. 그리고 받고 신호로 보내면 사실 따지고 보면 왕복으로 2초가 넘는 시간이거든요.
0: 우리가 빛이라는 전자기파를 통해서 이제
1: 맞아요.
0: 신호를 주고 받으니까
1: 네.
0: 빛을 보냈을 때 도달하는데 1초. 거기에서 아, 이 신호 받았어요. 내가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라고 또 신호를 보내면 또 1초에서 2초가 걸린다는
1: 맞아요.
0: 얘기예요.
1: 그리고 이제 또 엔진을 켜다 보면 달에는 대기가 없기 때문에 낙하산이나 이런 걸로 착륙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0: 예.
1: 그러면은 반드시 이제 엔진으로 속도를 줄여서 착륙을 해야 되는데 엔진을 켜면요
0: 네.
1: 달에 먼지들이 이제 올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0: 그렇죠.
1: 그러면은 그게 또 안 착륙시켜봤기 때문에 착륙을 시켜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먼지가 센서에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이런 것들도 다 착륙을 시켜봐야만 알 수 있는 거거든요.
0: 네네.
1: 그러니까 센서가 오작동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라이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올라오는 먼지 위에 거기에 반응을 하면서 사실은 더 많이 내려가야 되는데 거의 다 왔어라고 착각을 해서 속도를 줄일 수도 있는 거고요.
0: 우리가 거리를 이제 빛으로 이렇게 거리를 계산을 하도록
1: 레이저로
0: 그 센서를
1: 하거든요.
0: 네, 센서를 달아놨는데 그 먼지 때문에 더 가까이 땅이 있어요라고 착각을 한다거나
1: 네.
0: 그런 일이 있겠군요 진짜로.
1: 네. 그리고 달의 낮과 밤은 뭐 우리도 알고 있지만 조석 고정이라고 해서 우리는 항상 한쪽만 보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달은 밤낮이 한 14일 정도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0: 네.
1: 되게 극한 환경이에요. 네. 열이 이제 태양빛이 비치는 쪽은 온도가 높고 또 그늘로 들어가면 온도가 완전히 낮아지고
0: 네,
1: 대기가 없기 때문에
0: 이렇게 내려간다면서요.
1: 네. 그러니까 그 극한 환경들도 다 견뎌야 되기 때문에
0: 네.
1: 달 착륙 자체가 쉬운 거라고는 절대 말할 수 없습니다.
0: 아, 그렇군요.
1: 네.
0: 그래서 어쨌든 경험해보지 않았던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것.
1: 네.
0: 알겠습니다. 자, 이번 발표를 이제 들여다보면 좋을 것 같아요.
1: 네.
0: 이번 발표에서 눈에 띄는 게 누리호였어요.
1: 맞아요.
0: 2032년에는 새로 차세대 발사체라고 해서 한국형 발사체 3호.
1: 그렇죠.
0: 누리호가 2호인데.
1: 네.
0: 세 번째 거를 개발해서 그걸로 더 큰 걸로 올리겠다. 달까지 보내겠다. 이 목표였는데 그냥 2년 앞당겨서 누리호를 사용을 하겠다.
1: 네.
0: 여기 발표가 좀 획기적이라고 저는 느꼈습니다.
1: 저도 사실 잘못 들었나? 아니면 누리호 이후에 뭔가 빠졌나? 누리호 다음 발사체로 갔는데 누리호까지만 하고 제가 잘못 들었나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0: 아, 예.
1: 근데 누리호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양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근데 누리호가 지금 3단으로 되어 있죠.
0: 네.
1: 그래서 1단에는 75톤급 액체 엔진 4기, 그다음에 2단에 75톤급 1기, 그다음에 3단에 7톤급 엔진 1기가 들어갑니다.
0: 네.
1: 그래서 이거를 계산으로 지금 현재 한 1.5톤에서 많으면 2톤 사이를 지구 저궤도에 올리는 네. 600km에서 800km 상공에 올리는 거예요.
0: 그게 애초의 목적이죠.
1: 애초의 목적이죠.
0: 네.
1: 맞아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 초속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속도가 누리호가 이 정도면 한 9.2km 초속으로
0: 1초에 9.2km 가는
1: 네,
0: 속도.
1: 그 정도 속도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0: 네.
1: 달로 가는 거는 조금 더 다른 얘기예요. 지구의 중력권을 벗어나서 달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0: 그럼 얼마가 필요해요?
1: 달 천이 궤도라는 곳에 들어가야 됩니다.
0: 네.
1: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지구의 중력을 벗어나야 되니까 속도가 조금 더 필요하겠죠.
0: 11.2인가요?
1: 11.2km인데 이제 뭐 무게랑 이런 거를 조금 더 계산을 하면은 약 한 3km 정도가 더 필요해요.
0: 더 필요한 거예요.
1: 네.
0: 1초의 속도가.
1: 그렇죠. 네. 그러다 보면은

0: 수는 있을 것 같아요.
1: 누리호로?
0: 누리호로 할 수는 있는데 네. 부가적인 것들이 필요합니다. 일단 아. 무게가 확 줄 거고요.
1: 예.
0: 무게가 엄청나게 줄어들 거고 지금 계산으로 한 300kg에서 500kg 정도, 500kg 정도로 줄어야 될 거고요.
1: 네.
0: 무게 자체는 네. 보낼 수 있는 게
1: 200kg 더 줄여야 되는 거군요. 네.
0: 그리고 지금 3단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이 추진 장치가 많이 액체 연료량이 많이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예, 예. 그 추가적인 3km 초속 3km를 더 얻기 위해서는 우리 보통 킥 모터 또는 킥 스타터라고 하는 추가적인 엔진 발화 장치가 필요합니다.
1: 아, 추가적인 장치가 더 붙어야 돼요.
0: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현재 상태로는 안 되고.
1: 그러면 지금 누리호 있는 그 상태, 어쨌든 우리가 4차 발사까지 누리호를 쏴봤잖아요.
0: 네.
1: 그래서 1차 실패하고 2, 3, 4차는 성공을 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어느 정도 검증이 된 거예요. 이 검증된 지금 누리호로는 그대로 쏴서는 달까지는 좀 힘들 수도 있다라는 평가신 건가요?
0: 약간의 개량은 필요할 것 같다라는 거죠.
1: 네. 개량이 필요할 것 같다.
0: 네.
1: 그 개량에는 아까 말씀하신 좀 추진력을 더 보태기 위한 어떤 장치가 더 붙을 거고
0: 네.
1: 그다음에 싣는 거는 또 더 적게 실어야 될 거고
0: 그럴 수밖에 없죠.
1: 자기 누리호 자체 무게를 또 감량해야 될 필요도 있을 거예요.
0: 네. 감량하는 대신 네. 아니면은 연료통을 더 크게 만든다.
1: 연료통을 더 크게.
0: 옵션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아, 있겠죠.
1: 어쨌든 지금 누리호로는 그대로는 좀 어려울 수도 있고
0: 네.
1: 개량이 좀 필요한 부분일 것 같다. 네. 말씀이세요. 알겠습니다. 오승훈의 이과학적과 과학 커뮤니케이터 항성님과 함께 달 착륙 계획과 관련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저희는 잠시 광고 듣고 와서 계속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2: 오늘도 안전하게 사이버폭력 신고 방법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국번 없이 117로 신고해주세요. 전화가 힘든 상황일 때는 샵 0117로 문자 상담이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피해 자료와 함께 가까운 경찰서나 사이버테러 대응센터 홈페이지로 신고해주세요. 명예훼손의 경우라면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를 통해 침해 구제 신청을 할 수 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 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 객관적인 증거 확보를 위해 가해 학생의 이름이 드러나도록 화면을 캡처해 주세요. 신고 시 사이버폭력으로 피해를 당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폭력 없는 학교 생활을 위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0: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1: 여러분께서는 지금 오승훈의 이과학 저과학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0: 예, 오승훈의 이과학저과학, 과학 커뮤니케이터 항성님과 함께 달 착륙 계획과 관련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7월 3일에 발표된 우주항공청의 달 탐사 계획 때문에 저희가 급하게 이 이야기를 마련을 해봤는데요.
1: 네.
0: 네.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게 누리호를 이용해서 2030년에 발사를 하겠다라는 우주항공청의 발표가 어쩌면 지금의 누리호 그대로로는 좀 어려울 수 있다라는 네. 평가를 해 주셨어요. 그럼 두 가지 측면에서 제가 질문을 나눠서 드려볼게요.
1: 네.
0: 첫 번째로 누리호로 달까지 보낼 수는 있을까?
1: 네.
0: 예.
1: 일단 조건이 붙어야 되고 현재 조건으로는 이제 무게를 아무리 줄인다고 해도 저는 힘들어 보인다라는 게 일단은 계산상으로 제가 놓치고 있는 계산들도 있겠죠. 당연히 제가 이 모든 스펙들을 다 완벽하게 알고 있는 거는 아니니까.
0: 네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300kg 많으면 500kg 내외 정도는 어떤 조건 하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상단에 추진제를 붙인다든지 네. 아니면

0: 무게를 조금 더 줄인다든지 이런 조건으로 보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1: 아, 그러면 두 번째 질문. 이제 제가 뭘 착륙시킬 수 있는가를 여쭤보려고 했는데 네. 일단 착륙은 둘째 치고.
0: 네.
1: 그럼 싣고 가는 것 자체가 보통은 달 착륙선을 보내는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한 500kg은 훨씬 넘는 착륙선을 그렇죠. 내리잖아요.
0: 네. 이제 보면은 우리가 이제 아르테미스 미션의 클립스라고 하는 네. 민간 상업용 달 착륙선에 과학 탑재체들을 실어 보내는 우리나라 같은 한국천문연구원이라든지 이런 과학 탑재체들도 이 클립스 미션이라는 것을 통해서 가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인튜어티브 머신즈하고 지금 계약이 되어 있어서
1: 네.
0: 여기에 탑재체를 실어서 보내는데 기본 성능만 놓고 보면 파이어플라이라든지 인튜어티브 머신즈 같은 달 착륙선은
1: 네.
0: 무게가 1.5톤에서 2톤 정도 사이 됩니다.
1: 예.
0: 그러니까 이 무게를 그대로 달에 보내는 것은 어려운 거죠.
1: 그쵸.
0: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 누리호는 보통 지금 최대 실을 수 있는 게 2톤이 안 되는.
0: 그렇죠. 최대 실을 수 있는 것 자체가 거의. 저궤도에 보내는 것도 2톤이 안 되니까요.
1: 예.
0: 기본적으로 이 정도 성능을 가진 달 착륙선을 보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국 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이번에 발표한 거는 소형 민간. 근데 소형이라고 하면은 이제 몇백 킬로. 한 100kg에서 한 300kg 사이 정도로 저는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착륙선을 어떻게 보낼 거냐라고 했을 때 파이어플라이의 블루고스트를 조금 참고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1: 네.
0: 그러면은 이 친구들이 착륙을 할 때 다리도 있고 몸통이 있어서 그 몸통 안에서 탑재체 안에서 여러 가지 과학 장비들이 막 로봇도 나오고
1: 네.
0: 팔도 꺼내고
1: 네.
0: 그다음에 뭐 이제 그 점프해 다니는 그 드론 같은 것도 나오고
1: 드론 같은 거.
0: 달과 달용 드론 이런 것들도 나오고 하는데 그런 것보다는 그 중에 하나만
1: 네.
0: 아마도 로버가 될 확률이 높을 것 같아요.
1: 로버는 이제 달을 돌아다니는 달 표면 차 같은
0: 그렇죠,
1: 작은
0: 그렇죠.
1: 차.
0: 네. 네. 그런데 우리 그 아르테미스의 오리온,
1: 네.
0: SLS의 오리온 이번에 아르테미스 2에 갔다
1: 돌아왔죠.
0: 온 거, 네, 갔다 온 거 보면은
1: 네.
0: 그 맨 상단 탑재체에 ICPS라고 해서 이제 사실은 따지고 보면 SLS의 3단인데
1: 네.
0: 그것도 킥 모터처럼 이렇게 추진체가 마지막으로 하나가 달려 있어요.
1: 예.
0: 그런 식으로 하나를 그 착륙선에 착륙선에 달고 그 착륙선은 제가 보기에는 다리가 있거나
1: 네.
0: 저는 그럴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착륙을 하려면 어떤 식으로든 구상이 지금 명확하게 나온 건 아니니까 근데 뭐 다리를 달아도 그 다리가 무게가 엄청나게 나가거든요.
1: 네.
0: 그래서 평평한 상태에서 그 연료통이라든지 그 추진 착륙할 수 있는 엔진만 달고 그냥 떨어져서 그 상태에서 그냥 뚜껑만 열면은 로버가 나오는 형식의 아주 간단한 형식의
1: 아주 간단한.
0: 착륙선이 될 확률이 저는 되게 높다라고 보고요.
1: 근데 착륙하기 위한 추진체 아까 그러면 엔진 같은 걸 하나 달아서 이제 거꾸로 쏘아서 살짝 내려앉도록 한다는
0: 네.
1: 거잖아요. 근데 그것도 장비가 꽤 무게가 나갈 텐데.
0: 장비보다는 저 연료의 무게가 꽤
1: 연료랑
0: 네.
1: 그쵸.
0: 연료의 무게가 꽤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1: 그러면 또 거기에서 무슨 탐사를 할 수 있는 로봇은 더 크기가 작아질 거고.
0: 네. 근데 청장님께서 발표를 하셨잖아요.
1: 예. 네.
0: 계획이 있으시겠죠? 저희가 모르는 저희는 또 이제 외부에서 듣기만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내부에서
1: 네.
0: 또 충분한 검증과 연구를 통해서 발표를 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조금 더 정보가 나온다면은
1: 네.
0: 아마 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지 않을까
1: 그럼 우리가
0: 생각합니다.
1: 다시 또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0: 네.
1: 어쨌든 황성님의 평가로는 좀 계량이 있을 것 같다.
0: 계량이 있을 수밖에 없을
1: 있을
0: 것
1: 수밖에
0: 같아요.
1: 없다.
0: 네.
1: 두 번째로 그럼 들여다볼게. 왜 민간 소형 달 착륙선이라고 발표를 했을까? 소형이라는 건 지금 충분히 얘기가 된 것 같고요.
0: 네, 일단
1: 왜 민간일까?
0: 민간에서는 실제로는
1: 예.
0: 달 착륙과 관련돼서 뭐 클립스 미션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튜어티브 머신즈, 뭐 파이어플라이 이런 데 실어보내기 위해서 개발을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과학 탑재체들이 사실은 개발이 많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1: 민간 쪽에서요?
0: 네, 민간 쪽에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1: 네.
0: 단 이거는 탑재체인 상황이지
1: 예.
0: 착륙선과는 또 다른 문제예요. 그렇죠?
1: 네. 착륙 그러니까 이런 거죠. 착륙선은 착륙을 할 때 필요한 어떤
0: 본체 같은
1: 본체
0: 거죠.
1: 같은 거기에서 이제 과학 장비들이 툭툭 튀어나와야 되는데
0: 네.
1: 그런 각각의 부품이나 장비 같은 것들은 민간 업체 업체들이 잘 만드는 환경이 어느 정도 있는 거고 미국에서는
0: 그렇죠. 네. 아무래도 착륙선을 만들기 위해서 정부도 개발을 하고 있었겠지만 민간 자체들도 개발을 하고 있었고 속도 자체는 사실 네. 민간이 빠를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에서는 뭐 여러 가지 절차라든지 검증 과정이라든지 맞아요. 자문이라든지 이런 게

0: 있어야 되다 보니까 그래서 민간이 개발한 소형 업체 민간과 협업을 하면은 이런 것들을 개발을 빨리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탑재체보다는 그러면 어디서 소형 발사체를 만들 수 있을까? 그러니까 소형
1: 착륙선 자체를
0: 만들 수 있을까라고 보면은 네. 그렇게 많은 기업은 없어요. 솔직히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우리나라에서 만들 수 있는 기업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1: 아, 그럼 이제 후보가 될 만한 기업들을 꼽아주실 정도도 안 되는 건가요?
0: 후보가 될 수 있는 기업들은 있겠죠. 아무래도 항공우주산업 카이라든지 네. 그다음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이 둘이 될 수 있는 확률이 가장 높죠. 그 외에 뭐 여러 업체들이 있기는 합니다. 뭐 AP위성이라든지 뭐 위성을 만드는 업체들 뭐 그런 무인탐사연구소 같이 달 착륙을 해서 로버를 만드는 업체들은 이미 있기는 하지만 또 그 기업들은 달 착륙선을 만드는 것과는 또 다른 문제고 달 착륙선에는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려운 기술이기 때문에 여러 기술들이 센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의 기업이 무언가를 해낸다기보다는 여러 기업 뭐 센서를 만드는 기업 엔진을 제어하는 능력 뭐 이런 기업들이 콘소시엄처럼 여러 기업들이 합작하면은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어느 정도의 투자도 이뤄져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런 자본을 가진 또 기업이어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0: 맞아요.
1: 네. 네. 그래서 우리나라 민간 업체로 어쨌든 쏘겠다라는 그러니까 누리호를 이용해서 그렇죠. 민간 업체가 만든 달 착륙선 소형 달 착륙선을 실어서 보내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세웠는데 네. 아직 뭐 민간 업체도 발표된 게 아니라서
0: 맞아요.
1: 그 굉장히 지켜볼 게 많은 네. 그런 발표인 것 같아요.
0: 네.
1: 이번 발표로 2030년에 달 착륙선을 뭐 소형 민간 착륙선을 싣고 누리호로 보낸다고 발표를 했는데 기존에는 2032년에 재사용 발사체 그러니까 누리호보다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네. 더 큰 엔진과 더 큰 몸통을 가진 네. 더 많이 실을 수 있는 로켓을 가지고 쏘아서 달에 이제 착륙선을 보내겠다는 계획이었어요. 네. 요 애초의 계획은 그러면 바뀐 걸까요? 아니면 그대로 이어지는 걸까요?
0: 저는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라고 보거든요. 우주항공청 발표에서도 누리호 반복 발사가 들어간 거고요.
1: 네.
0: 차세대 발사체의 조기 재사용화라든지 아니면은 뭐 민간 주도 소형 발사체 개발이 함께 들어가 있기는 합니다.
1: 네.
0: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가 지금 이야기 나누고 있는 2030년 민관 협업으로 소형 달 착륙선과 재사용 발사체 개발은 서로 대체되는 계획은 아니라고 보고요.
1: 아, 예.
0: 이게 병렬로 진행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누리호는 당장 우리가 갖고 있는 검증된 발사체잖아요.
1: 맞아요.
0: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반복 발사를 통해서 신뢰성을 쌓아가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저는 오히려 이번 발표가 어떤 한편으로는 조금 반갑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1: 예.
0: 누리호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 300개 가까운 여러 협력 업체들이 필요한데 누리호가 반복 발사가 되지 않으면은 그 협력 업체들의 누리호 부품을 제작을 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1: 예.
0: 왜냐하면은 한 번 발사하고 한 1년 아니면 1년 반 있다가 또 발사하고 그러면은 그 나머지 만들기 위해서 제작해 두었던 그런 여러 가지 공장 설비라든지
1: 투자가 이루어진 게
0: 놀려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1: 예.
0: 그런데 어떤 식으로든 이런 식으로 활용이 돼서 또는 뭐 우리 위성이라든지 아니면은 달 착륙선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미션이 계속 생긴다라고 하면은
1: 네.
0: 그 설비들을 계속 활용을 하면서 반복적인 신뢰성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1: 네네.
0: 그리고 민간 기업이 제작과 운영 기업을 갖는 것 자체도 우리나라 우주 발사 산업 경제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1: 네.
0: 저는 이 발표가 그런 의미에 있어서는 되게 중요한 발표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어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누리호의 성능만으로는 달에 어느 정도의 물체를 보내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계량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조금 찾아봤더니
1: 네.
0: 이 계량안이 항우연에서 이미 검토를 해둔 게 있더라고요.
1: 아, 계량안이 이미 검토를 하고 있어요.
0: 네. 네. 그래서 누리호 계량형이 이제 뭐 태양 동기 궤도에 2.8톤, 그다음에 뭐 달 천이 궤도에 830킬로그램급 달 탐사선을 투입할 수 있는 성능 계량이 이게 실제로 지금 뭐 검토 단계였는지 지금 이제 조금 더 추가로 할지는 네. 모르겠지만 한 검토를 해본 경험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게 자체는 기존보다 조금 더 늘어나서
1: 네네.
0: 지금 200톤 정도거든요.
1: 예.
0: 근데 이 232톤 길이는 지금 47m인데 여기서 42m인데 여기서 조금 더 늘어난 54m 정도로
1: 길이는 왜 늘릴까요?
0: 연료통이 늘어나야 되니까
1: 연료통을 더 늘리기 위해서
0: 연료를 더 담아야 되니까 길이는 예, 예. 늘어날 수밖에

0: 중급, 3단은 조금 더 지금 7톤급에서 늘려서 9톤급으로 아. 네, 이런 것들을 조금 검토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것뿐만 아니라 달 천이 궤도로 가기 위해서는 9톤급 아까 말씀드렸던 맨 위에 상단이 네. 다단 연소 사이클 엔진이 더 큰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아. 생각을 합니다. 아까 더 밀어주는 힘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일 것 같은데
1: 근데 개량을 고민했다라는 것 자체가 아까 말씀하신 항상님께서 말씀하신 그 각종 부품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생산하는 우리나라의 우주 산업 생태계가 있는데 네. 그 생태계를 잘 굴러가게 유지를 시키기 위해서는 누리호에 대해서도 계속 반복된 발사가 계속 필요할 거고
0: 네.
1: 예. 그런 면에서는 우리 우주 산업 생태계를 유지하는데도 의미가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세요.
0: 네. 근데 지금 이 검토가 제가 보기에는 이제 차세대 발사체를 만들 것인가 아니면은 그 다음 단계가 우리가 내 누리호를 개량을 해서 갈 것인가 그 아. 단계에서 검토가 됐던 것으로 보여요. 지금 네. 그 단계에서. 근데 우리는 차세대 발사체를 만드는 걸로 결정이 됐었기
1: 그럼요.
0: 때문에
1: 네.
0: 이 계획은 그 당시에서는 그때 검토만 되고 진행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한 번 더 진행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듭니다.
1: 그때 차세대 발사체로 그냥 새롭게 개발을 하자라고 결정을 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0: 네.
1: 이렇게 다시 누리호를 활용해보자라는 아이디어가 다시 나왔다는 게 되게 의아한 부분이긴 했어요.
0: 네.
1: 근데 그게 달 착륙 시기를 좀 앞당기기 위해서 현실적인 선택이다라는 분석들도 있더라고요.
0: 네.
1: 어떤 배경이 있는 걸까요?
0: 저는 이게 기술적인 배경, 뭐 산업적인 배경, 요즘 우주 경제 시장이 갑자기 뭐 상상도 못할 정도로 급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1: 예.
0: 전 세계적인 흐름, 트렌드, 이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하면은 초반에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더 기하급수적으로 벌어지기 때문에
1: 네.
0: 초반에 어느 정도 격차를 좁혀놓지 않으면은 나중에 따라갈 수 있는 여지가 많이 부족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으로 세계적인 흐름에 뒤처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우리나라도 따라가기 위한 얘기를 만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1: 일단 작은 깃발이라도 달에 꽂아보자.
0: 맞아요.
1: 아, 이런 느낌이군요.
0: 네. 네. 그리고 실제로 달에 착륙을 하기 위해서 2032년에 달에 착륙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르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달에 착륙을 해야지만 알 수 있는 문제들도 있을 거예요.
1: 네, 아까 말씀하신 먼지가
0: 먼지라든지
1: 뭐.
0: 맞아요.
1: 네.
0: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작은 임무라도 먼저 여기에선 뭐 실패 성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작은 임무라도 먼저 해보면은 2032년에 성공률을 조금 더 높인다라든지 아니면은 예상치 못한 오류들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저는 이번 발표는 가능할까라는 생각도 들지만 매우 긍정적인 네. 방향으로 저는 나아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1: 네,
0: 저는 되게 중요한 발표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산업적으로는 민간 기업이 실제 달 탐사 임무에 참여하는 구조를 만들 수가 있는 거거든요.
1: 예.
0: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1: 네네.
0: 뭐 부분적으로 기업별로 스타트업별로 클립스라고 하는 아까 말씀드렸던 민간 상업용 달 탑재체에 넣을 수는 있겠지만
1: 네.
0: 이게 우리나라 구조적으로 뭔가 만들어지는 것은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생태계적인 구조도
1: 네.
0: 형성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라는 점에서 이번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 이번 발표 의미에 대해서도 짚어주셨고요.
0: 네.
1: 그럼 우리가 또 궁금한 거는 그래요. 달 착륙선을 보내서 착륙을 하면 뭘 하길래 그 달 착륙을 시키려고 할까? 어떤 일을 할까?
0: 일단은 뭐 엄청난 임무를 수행하기는 쉽지가 않을 거예요.
1: 네.
0: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조금 나와야겠죠. 여러 가지 스펙이라든지 일단 그 가능성부터 맞추고 나서, 어떤 얼만큼의 탑재체를 보낼 수 있는지가 나오면은 거기에 맞게 아마 임무는 설정이 될 것 같은데
1: 기존에 32년에 달 착륙선을 보내서 착륙을 시키겠다는 애초의 목적.
0: 네.
1: 그 착륙에서는 어떤 임무를 계획하고
0: 그때는
1: 있었나요?
0: 그때는 이제 로버를 보내서 뭐 달 먼지 관측이라든지 열 환경 관측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방사선 관측 아니면은 뭐 그 달의 지반의 특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관측을 하겠지만
1: 네.
0: 이번에는 많은 장비를 실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중에서 어떤 임무를 딱 상황에 맞게 하나의 특정 지어서 하나 또는 두 개 정도 미리 한번 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 달 탐사, 달 착륙이라는 탐사를 좀 단계적으로 밟아 나가는 의미라고
0: 네.
1: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0: 네.
1: 자, 그러면 32년에 이제 본격적으로 달 탐사선을 내려앉히는 그

0: 계획을 생각해 보면 네. 그 달 위에서 임무를 마칠 거 아니에요. 네. 거기에서 뭐 신호들을 이렇게 보내오는 거겠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그 이후에 또 달에서 실어가지고 다시 지구로 돌아오는 계획은 없겠죠?
1: 뭐 그런 것도 추후적으로 진행을 계속해야죠. 네네. 계속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사실은 인도하고 일본이 네. 인도의 ISRO 그다음에 일본의 작사가 네. 협약을 맺어서 달 샘플 채취를 하는 그 프로젝트를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도 우리가 채취를 한 달 샘플 가지고 오는 것도 해봐야겠죠. 네. 우리는 아직 달 탐사에서 입문 단계를 넘어서 이제 실전 경험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다누리를 통해서. 예. 그래서 이런 다누리를 통해서 가지고 있는 실전 경험을 바탕으로 달 착륙까지 시도를 해보는 그런 단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0: 네. 우리가 그러면 샘플을 가져올지 안 가져올지 이런 것들은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은 잡혀 있지 않은가 보군요.
1: 네. 아직은 뭐 그렇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뭐 달 로버라든지 달 표면에서의 어떤 과학 탑재체들을 장기 운용한다든지 그다음에 달 자원 탐사를 해본다든지 이런 것들이 뭐 기반이 돼서 나중에는 결국에는 샘플 리턴까지 하는 그런 계획을 추진해야 돼. 본 단계는 반드시 확실히 넘어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실전 경험을 가지고 있는 국가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스타트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번에 달 다누리호를 통해서 여러 가지 탐사 장비를 만든다든지 그다음에 클립스에 실어 보낼 여러 가지 민간 과학 탑재체들도 너무나 잘 만들고 있기 때문에 네. 세계적인 수준이라고 볼 수 있죠. 네, 세계적인 수준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제 발사체의 독자 경험도 우리가 가지고 있고 노력을 네. 통해서 이제 착륙선의 독자 경험을 가질 수 있냐. 그다음에 이후에 달 관련 미션들을 주도적으로 혼자서 추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냐. 네. 이런 단계를 가지게 된다면은 뭐 이제 전 세계를 이끌어가는 그 정도 수준이라고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0: 그러면 만약에 달 착륙성 임무에 성공을 하게 된다면 네. 그 다음 단계는 뭘로 나가는 거예요?
1: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우리가 달 착륙선에 성공을 하면은 바로 화성도 가야지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화성에 가는 거 보다는 네. 달 착륙선을 해본 국가들은 이런 경험을 갖게 돼요. 일단은 심우주라고 하는 네. 심우주 항법 우리가 다누리호를 통해서 그거는 조금 어느 정도 경험을 갖게 되었죠. 예. 그다음에 장거리 통신 네. 달까지 통신도 쉽지가 않거든요.
0: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항법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어떻게 이동을 할 것인가를 맞아요. 우리가 계획해가지고 네. 그대로 실행해보는 네. 그다음에 그 과정에서 계속 지구와의 통신을 해가면서 신호를 주고받는
1: 다누리호도 달천이 궤도를 하는데 탄독 궤적이라고 해서 BLT 네. 궤적이라고 해서 네네. 쉽지 않은 궤적을 가지고
0: 맞아요. 4개월을 걸려서
1: 4개월에
0: 거죠.
1: 걸려서 태양까지 갔다가 그거를 다시 이용해서 돌아왔기 때문에 이런 경험들 장거리 통신 그다음에 행성 착륙 그다음에 소프트웨어들도 있어야 될 거고 네. 그다음에 운용 기술 이 모든 것들이 나중에 화성 궤도선하고 화성 착륙선으로도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저는 이 투자라든지 이 가능성에는 계속 도전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0: 알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달 탐사 계획에 대해서 7월 3일에 발표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살펴봤는데 네.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많이 나오진 않았지만
1: 맞아요. 이제 네. 막 3일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하겠습니다라고 내용을 발표를 한 거고 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들은 조금씩 나오면은 또 이 자리에 와서 네. 네, 아나운서님과 함께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내용이 잘 채워져서 저희가 또 전달해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마칠 시간이라서 인사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오늘도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광고 듣고 있습니다.
2: 상동역 초역세권 선호학군의 중심 49층 1859세대에 반진의 수영장까지
3: 마침내 비교할 수 없는 캐슬을 만나다
2: 노라이벌 랜드마크
3: 상동역 롯데캐슬 7월 오픈 예정 1595일 3555 롯데건설

0: 신선하고 맛있는 가마치.
1: 맛있네 치킨은 마치마치 가마치. 가마치 통닭. 복날에도 가마치 통닭.
2: 방치된 농촌 쓰레기 문제 이제 주민 손으로 해결해요. 클린 농촌 만들기. 농촌 쓰레기는 줄이고 공동체는 되살리고 주민 참여형 클린 농촌단이 마을을 바꿔갑니다. 주민 손으로 더욱 깨끗하게 다시 농촌답게 클린 농촌 만들기. 농림축산식품부가 함께합니다.

0: 아나 브람.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1: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2: 오래오래 락토핏
1: 종근당 건강
3: 건강기능식품.
4: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5: 노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장의 날클 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장의 날클 타임.
4: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6: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 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7: 잠시 후 12시 5분 손석희 12시가 방송됩니다.
8: 오승훈의 이과학 저과학 마칠 시간입니다. 아, 오늘 달 얘기를 했는데 끝곡은 장기하와 얼굴들의 달이 차오른다 가자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과학 저과학은 평일 오전 11시 5분에 방송됩니다. 많이 찾아와 주세요. 아나운서 오승훈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9: 달이 차오른다 가자.

0: 지금 시각은 11시 57분입니다.
1: 오늘도 안전하게 어린이 유괴 예방 방법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낯선 사람이 주는 돈이나 과자, 장난감은 받지 않아야 합니다. 받게 될 경우 아이가 쉽게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외모를 보고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나쁜 사람도 상냥한 말투를 통해 친절하게 다가올 수 있다는 점을 알려주세요. 세 번째, 낯선 사람이 물건을 들어달라는 등 도움을 요청한다면 단호하게 거절해야 합니다. 싫어요 라고 크게 말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네 번째, 얼굴을 아는 사람

0: 남편이 같이 가자고 해도 절대로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유괴는 얼굴을 아는 사람들에게서 많이 발생합니다. 먼저 부모님께 물어볼 수 있게 도와주세요. 다섯 번째, 친구를 만나러 갈 때 장소와 귀가 시간을 정확히 전달받아야 합니다. 위험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빠르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아이와 함께하는 행복한 내일을 위해 한 번 더 알려주세요.
1: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2: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났어요.
1: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3: MBC
4: MBC
5: MBC 라디오
4: MBC 라디오
1: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6: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FM 방송입니다. HLAW SFM 여러분의 안동문화 방송이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안동 MBC 정오 뉴스입니다. 지난 1일 취임사를 통해 포항에 80조 원 규모의 신규 투자가 검토되고 있다 공개한 이철우 도지사가 어제 SNS를 통해 해당 투자의 주체는 데이터센터로 준비 중인 SK라고 밝혔습니다. 이 지사는 SK 측에서 지난 3일 블루밸리 국가산단 등 포항에 현장 답사를 다녀갔다며 80조 원은 경상북도가 지난 8년간 투자 약속을 받은 금액보다도 많은 대단한 규모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지사는 문재인 정부 시절 지정된 7개 국가산단이나 윤석열 정부에서 지정된 14개 국가공단 모두 아직도 제대로 착공된 게 없다며 결국 준비한 지역에 성공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영남권 첨단 산업 육성을 위한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했지만 대구 경북에 상대적으로 소외됐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투자 효과를 TK로 확산하기 위해 울산, 경산 간 고속도로 건설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울산은 AI 데이터 센터와 미래차 등 대규모 투자가 집중될 걸로 예상돼 경산 진량읍과 울산 울주군을 잇는 약 50km 구간의 고속도로가 조성되면 산업 물류 연계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경상북도와 울산시는 지난해부터 제3차 고속도로 건설 계획에 해당 노선 반영을 추진하고 있으며 개통 시 현재보다 이동거리가 약 23km 단축될 걸로 전망됩니다. 경북 북부 지역은 오늘 대체로 흐린 가운데 습하고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기온은 21도에서 23도를 기록했지만 한낮 기온은 안동과 상주, 의성에 31도까지 오르는 등 대부분 지역에 30도를 웃돌며 덥겠습니다. 오전부터 저녁 사이에는 곳에 따라 5에서 50mm의 비가 내리겠고 특히 오후에 시간당 20에서 30mm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도 있어 안전사고에 각별한 유의가 필요합니다. 장마철 고온 다습한 환경과 집중호우로 인한 식중독 발생 위험이 커졌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5년간의 통계를 보면 7월과 8월에 식중독이 집중적으로 발생했다며 식재료 보관부터 조리, 섭취까지 전 과정의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화장실 이용 후 음식 섭취 전, 식

0: 재료를 다듬거나 조리하기 전에 손을 깨끗이 씻는 등 개인 위생 관리에 신경 써달라고도 했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이 지난 3일 홈플러스의 기업회생 절차 폐지를 결정하며 홈플러스는 앞으로 2주 안에 2천억 원 규모의 자금 조달에 실패할 경우 매각이나 파산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경북에는 안동과 영주를 포함해 4개 지점, 대구에는 4개 지점이 운영 중인 가운데 홈플러스는 당장 파산이 확정된 건 아니라며 정상 영업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대구 경북 지역에서 근무하는 160여 명의 직원과 납품업체들이 직접 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지역사회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안동시가 여름철을 맞아 낙동강변을 따라 걷는 수로형 산책시설인 맨발로 룰루랄라 물속 걷는 길을 개장하고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이 시설은 안동댐의 물을 활용한 약 400m 길이의 얕은 수로로 기존 맨발 걷기 길과 연계해 이용객들이 물속을 맨발로 걸으며 피서를 즐길 수 있도록 조성됐습니다. 안동시는 물속 걷는 길을 월영과의 수변 산책로 등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해 여름철 체류형 여가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안동의 현재 기온 29.3도입니다. MBC 정오 뉴스를 마칩니다. 송나영이었습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네. 청취자 여러분, 손석희 12시입니다. 아, 다시 월요일입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뭐, 나름 숨가쁘게 달려왔는데, 많은 분들이 격려를 해주셔서 더 힘을 낼 수가 있었습니다. 방금 들으시는 곡, 비엔나 심포닉 오케스트라의 Satisfaction. 배철수의 음악 캠프의 시그널 뮤직으로 물론 더 잘 알려져 있죠. 원곡은 뭐, 물론, 롤링 스톤즈입니다. 아마도 전곡을 다 들어보실 기회는 많지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1부의 주제가 바로 라디오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대한민국 전체 라디오 프로그램의 시그널 뮤직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곡일 것 같아서 골랐습니다. 물론 배철수 DJ의 목소리가 빠지니까 좀 허전하긴 합니다만은. 그리고 이걸 아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으신데 36년 전에 이 곡을 백햄의 타이틀곡으로 추천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젊은 그대 김수철 씨입니다. 본인의 가장 큰 자랑거리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자, 손석희 12시는 MBC 라디오 표준 FM 95.9MHz로 들으실 수 있고요. 유튜브에 손석희 12시를 검색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의견은 샤프 8001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시거나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단 문자는 짧으면 50원, 길면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오늘도 꽉 찬 내용을 가지고 출발하겠습니다.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2: 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호.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与世界接轨.
2: Conectarse con el mundo.
3: 세계と繋がる.
4: التواصل مع العالم.
5: Connect with the world.
6: 세계는 연결돼 있다. 손석희의 12시.
7: 지구촌 사이드 A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일부 주제가 라디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최근에 유럽에서 라디오의 가치를 지키려는 그런 움직임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기차 시대에도 차에서 라디오가 사라지면 안 된다. 실제로 전기차에서 라디오가 사라지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요. 이런 아무튼 캠페인이 등장을 했다고 하는군요. 그만큼 유럽은 라디오에 대한 신뢰, 애정 이게 굉장히 좀 깊은 것 같습니다. 지난주 파리에서 화상 연결을 했던 분이죠. 프랑스 국립과학연구소 연구원을 지낸 안종웅 인류학 박사. 오늘은 스튜디오로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8: 반갑습니다.
7: 더위 피해서 오셨나요?
8: 네, 피서 왔습니다.
7: 예. 이 스튜디오는 너무 시원하지 않나요?
8: 예, 뭐, 좀 춥기도, 춥다는 느낌도 좀 듭니다.
7: 예. 죄책감을 느끼시나요?
8: 죄책감까지는 아니고요. 예, 좋습니다. 시원하고.
7: 예. 아니, 지난주에 뭐, 그 환경 때문에 환경 문제 때문에 에어컨 안 놓으신다고 그래가지고 유럽은 또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게 아무튼 좀 화제가 되긴 했습니다. 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유럽에서 자동차 라디오를 지키자 이런 캠페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입니까?
8: 그러니까 유럽연합의 그 디지털 입법 분과위원회하고 프랑스의 그 영상 디지털 심의위원회라는 곳이 있어요. 그분이 그 거기에서 이제 라디오 허가도 하고 텔레비전도 허가하는데 그곳에서 그 유럽의 자동차 안에서 FM 라디오와 그 디지털 라디오를 설치하는 것을 권고사항 아니면 의무화하는 조항을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7: 예, 예.
8: 추진 중인데 그 이유가 라디오가 이제 두 가지 그 사람들한테 이상의 영향을 주게 되는데 하나는 라디오를 통해서 사람들이 다양한 의견과 그다음에 생각을 뉴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예, 예. 또 하나는 비상사태 시 라디오를 통해서 정보를 공유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입법 근거로 해서 이거를 의무조항 권고사항으로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7: 예, 예.
8: 그러니까는 최근에 그 스페인 여행 가면서 자동차를 렌트를 했거든 전기차를요. 탔더니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화면도 없고 라디오도 없고 그러니까 그래. 전화기를 통해서만 할 수 있는 거니까
7: 예.
8: 그래서 그런 면이 어떻게 보면 이제 이해가 돼 이런 입법 취지가 이해된다고 할 수 있겠죠.
7: 예. 그 실제로 라디오가 그 점점 차에서도 없어져간 추세가 될 것이다라는 예상 때문에, MBC에서도 왜 그 작업을 하나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라디오를 한꺼번에 들을 수 있는 어플을 만드는 작업을 하거든요. 아마 연말쯤에는 그게 시험 방송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이제 방송사에서도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긴 하죠. 유럽은 정말 라디오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네요.
8: 네네.
7: 예.
8: 그래서 유럽에서 라디오가 중요한 이유는 이제 라디오가 자체에 이제 신뢰도가 되게 높아요. 라디오가 제공하는 정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신뢰도가 기본적으로 83%가 되고 특히 우리가 이제 결정권자 리더라고 하는 이제 전문직이라든지 관리직에 있는 사람들은 88%를 그 라디오의 정보를 믿어요.
7: 아, 그러니까
8: 신뢰도가 아주 높은 편이죠. 근데 이게 더 중요한 의미를 갖는 이유가 가짜뉴스에 대한 그 여론의 경각심이 아주 높은 상황이거든요.
7: 예.
8: 그래서 가짜뉴스가 내가 노출되겠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97%의 사람들이 내가 노출돼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7: 예.
8: 80% 사람들은 가짜 뉴스를 얻기 위해서 근절하기 위해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또 하나는 70% 정도 사람들이 본인이 직접 가짜 뉴스에 노출된 적이 있다.
7: 예.
8: 그중에 또 50% 사람들은 이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내가 노출된다.
7: 아, 그러니까 가짜 뉴스.
8: 가짜 뉴스가 많은 것만큼 또 신뢰도를 가지고 있는 그 언론 매체가 필요하니
7: 예.

0: 라디오가 그런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죠.
1: 라디오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좋군요.
0: 네네. 예.
1: 그 살고 계신 프랑스에서는 실제로 그 뭐랄까요, 라디오의 위상?
0: 네네.
1: 어떻게 느끼고 계십니까?
0: 라디오의 위상은 일단은 뭐 그 정치인들이 이제 정책 세일이라는 걸 해요. 그 이제 그게 유명한 일화이기도 한데 아침에 아침 뉴스 때 이제 그 장관들이나 정치인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방송국 다섯 개 6개를 이제 다니면서 정책 세일을 하거든요.
1: 아, 요즘도 진짜로 그렇습니까?
0: 네. 그 요즘 예. 특히 요즘은처럼 그 정권 내년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니까 정치인들이 앞에 어떻게든 라디오에 나와 가지고 예. 설명을 하려고 해요. 그 이유가 대부분의 라디오 청취하는 사람들이 아침에 출퇴근 시간에 라디오를 듣거든요. 75% 사람들이. 근데 그 중에 50% 이상 되는 매일 들어요. 그리고 또 그걸 듣는 사람들의 그 대부분 90% 가까운 사람들이 그 관리직, 전문직이 있는 사람들.
1: 예.
0: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이 그 대도시에서 10만 명 이상 되는 대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 비수도권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됐다 보니까 이때 정책을 많이 알리면
1: 예.
0: 이게 유권자 표로도 들어올 수 있고 입법기관에 있는 데서 영향력을 가질 수 있으니까
1: 예.
0: 이런 세일즈를 되게 많이 하는 편이죠.
1: 예. 뭐 우리도 그 시선 집중, 하이킥, 아침, 저녁으로 다 나가고 정치인들도 많이 출연하는데 이게 자신들의 어떤 그 정부의 정책 홍보를 위해서 오토바이까지 타고 다닐 정도는 아니거든요.
0: 네.
1: 그 섭외하기 어려울 때도 많고. 근데 진짜로 오토바이를 타고 다닙니까?
0: 네. 왜냐하면 그 자기가 어떻게 보면 세일즈라는 사람이 있다 보니까
1: 예.
0: 전화 연결하는 거는 이제 성취자들이 원치 않으니까 직접 나오면서 성의를 보여야 되고
1: 예.
0: 또 그다음에 그 여기처럼 지금 상암처럼 모든 방송국이 모여 있는 게 아니고
1: 예.
0: 흩어져 있다 보니까
1: 그러게요.
0: 아침에 이제 아침 시간이라고 하면 7시에서 9시 사이거든요. 그럼 제일 많이 듣는 게 7시에서 8시 사이가 되게 중요한 핫타임이니까
1: 예.
0: 그때는 장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오토바이 타지 않으면 이동할 수가 없어요. 그 거리도 있고
1: 차도 막히고
0: 하니까
1: 예.
0: 그래서 뭐 그렇죠. 네.
1: 우리도 언젠가 그런 풍경을 보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요즘도 그 저 프랑스 특히 파리에는 방송 라디오 방송사가 많습니까? 제가 아주 오래된 얘기인데 88년도에 그 처음으로 출장을 갔었어요. 85년도에 그때 그 파리 시내를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코너를 돌 때마다 방송사가 바뀌더라고요. 한 채널에서.
0: 네네.
1: 지금도 그렇습니까?
0: 프랑스에 있는 그 FM 방송이 한 7,000개 정도가 있어요, 방송이. 그러니까 이제 이게
1: 예.
0: 뭔가 종류가 다 있는 거니까 이 라디오가 가지고 있는 그 특성이 되게 중요한데
1: 예.
0: 우리가 말하는 전국구 라디오는 한 10개 채널밖에 없어요. 국영방송이라든지.
1: 예.
0: 나머지는 하다못해 동네 그리고 라디오를 왜 듣냐라고는 이제 라디오 듣는 목적을 얘기할 때 사람들이 내 일상에 정보를 얻는다. 두 번째로 많이 74% 사람들이 지역 정보를 많이 얻는다고 얘기를 해요.
1: 예.
0: 그러니까 지역 그 지역의 어떤 사회생활이라든지 문화활동, 정치활동에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다 보니까 지역마다 라디오가 있고 한 예로 그 한국 교회 한국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한국어 설교를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1: 예.
0: 그래서 작년까지는 제가 그걸 들어본 적이 있나요? 토요일 날 오후 6시가 되면 그 프랑스 그 국영방송 한 군데에서 한국어 설교를 하는 방송이 있었어요.
1: 예.
0: 그러니까는 그 정도로 의견의 다양성, 그다음에 그 생각의 다양성 이런 걸 제공하는 거를 국가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공영방송의 의무이기도 하니까
1: 예.
0: 그런 걸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라디오를 이제 가지고 있는
1: 거죠. 그렇군요. 그게 다 운영이 됩니까? 공영이 아니라면?
0: 공영이 아니라고 하면 이제 큰 그룹들이 가지고 있는 거고요.
1: 예.
0: 그룹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광고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하는 거고 대부분이 그 어쩌 일정 부분 수입이 안 되면 국가 재정으로 지원해 주니까
1: 예.
0: 그런 운영은 뭐 큰 문제가 없는 걸 알고 있습니다.
1: 거기는 그 예를 들면 우리처럼 라디오를 유튜브로 뭐 보고 듣는다든가 그런 것도 다반사가 되어 있나요? 여기처럼?
0: 유튜브는 아니고 그 라디오마다 그 국영 라디오 같으면은 그 인터넷 플랫폼이 있어요.
1: 예.
0: 플랫폼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 직접 들을 수 있는 게 있고 그다음에 그 팟캐스트 만들어 가지고 들을 수 있는 거. 예를 들어서 내가 음악을 좋아한다 그러면 20시간 내내 공연만 틀어 주는 그 채널이 있고요.
1: 예.
0: 그다음에 뭐 그 팝을 틀어 주는 데가 있고 그러면 우리는 K-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계 음악 그래서
1: 예.
0: 세계 음악을 들으면 K-POP이 나오는 그런 채널도 있고요.
1: 아, 그러면 여전하군요.
0: 네.
1: 뭐 예를 들어서 뭐 베토벤 음악만 하루 종일 틀는 데도 있잖아요.
0: 네, 있습니다.
1: 예를 들면
0: 네.
1: 그게 아직도 그런
0: 그렇죠.
1: 식으로 운영이 된다면 변한 게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안종훈 박사가 유럽에 계시면서 혹시 느끼신 실감한 라디오의 가치 뭐가 있을까요?
0: 라디오가 제일 좋은 게 이제 아이카이브라고 해가지고 그 증언들을 많이 모아놓고 있어요. 한 예로
1: 예.
0: 제가 백건우 선생님을 되게 좋아하는데 백건우 선생님이 어떻게 유럽에 와서 정착해가지고

0: 피아노를 하게 됐는지 그런 다큐멘터리로 한 5부작으로 자기 증언을 그 방영한 적이 있고요. 예, 예. 그다음에 또 자기 음악 세계에서 내가 뿔랑이라든지 이런 음악 좋아하는 이유가 왜 좋아하는지 그런 연주를 틀어주고 설명해주는 이런 증언들을 많이 모아놔서 예. 어떻게 보게 되면은 역사라든지 환경은 후대에서 빌려 쓰는 건데 온전히 돌려줘야 되는데 그런 예. 편에서 사료를 잘 보관해가지고 증언을 모아서 그런 역사를 어떻게 돌려주는 이 시대의 대답 이런 걸 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라디오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1: 아, 예. 글쎄요, 이게 그 세태가 하도 변하니까 과연 유럽에서도 그런 라디오를 아끼자는 지키자는 이러한 정신들이 계속 이어질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는데 어떻게 네. 보십니까?
0: 그 라디오 일단은 그 민주국가들은 예. 유권자들이 원하는 거는 수요가 있으면 그 유지가 되는 건데 지금 현 상황에서 라디오의 그 신뢰도라든지 예. 아니면 특히 이제 제일 중요한 게 85% 사람들이 자기 의견이나 아니면 자기 생각이 라디오가 그거를 그 반영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는 예. 청취자들이 그렇게 90% 사람들이 라디오를 뭐 듣는다든지 그런 이런 이게 있으니까 이런 수요가 있는 만큼 계속 지속될 것 같고요.
1: 예.
0: 그다음에 또는 비상사태가 점점 이제 많아지잖아요. 자연재해에 있어서 예. 라디오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라디오가 85% 사람들은 자연재해시 라디오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예. 그래서 학교에서 재난훈련할 때도 라디오를 어떻게 틀어야 된다든지 이런 거를 교육을 하는 걸 보면 라디오는 예. 당분간 지속될 것 같습니다.
1: 우리도 예전에 서울에서는 저 남산터널 같은 데서 라디오 안 들렸던 적이 있었거든요. 바로 그 부분 때문에 제가 리포트를 좀 강하게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생겨서 저 나름대로 일조했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도 스튜디오에서 뵙겠습니다.
0: 네, 예, 감사합니다.
1: 예, 고맙습니다. 안종웅 박사였습니다. 도나 서머의 On the Radio를 듣겠습니다. 라디오를 노래한 곡들은 뭐 수도 없이 많습니다만은 첫 가사 이렇게 나오죠. 누군가 라디오에서 당신이 내게 쓴 편지를 발견했어요. 이 한마디로 라디오의 모든 것을 말해주는 것 같아서 주저없이 골랐습니다. 듣죠?

해마다 반복되는 아파트 화재. 사상자의 약 40%는 대피 중 발생했습니다. 아파트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다음과 같이 행동합시다. 우리 집 화재로 대피할 때는 연기와 화염을 차단하기 위해 반드시 현관문을 닫고 계단을 이용해 외부로 빠져나와야 합니다. 이때 엘리베이터는 이용하면 안 됩니다. 연기나 화염으로 대피가 어렵다면 집안의 대피 공간에서 자신의 위치를 알리고 구조를 기다립니다. 대피 공간이 없다면 방문을 닫고 젖은 수건 등으로 틈새를 차단한 뒤 구조를 요청합니다. 다른 집에 불이 났지만 화염이나 연기가 우리 집으로 들어오지 않는다면 창문은 닫고 집안에서 안내 방송에 따라 행동합니다. 아파트 화재, 무조건 대피보다 상황별 올바른 대처가 중요합니다.

0: 지금 시각은 12시 30분입니다.
1: 트럼프 대통령이 코메네이 사망에 대해
2: 시 주석은 투끼리 레스의 함정을 언급했습니다.
3: 이런 것은 SpaceX가 미국 나스닥
4: 국제뉴스 그리고 음악 MBC 라디오 95.9MHz 매일 낮 12시 5분 손석희의 12시
5: 예, 한 걸음 더 들어가겠습니다. 월요일에는 HS 아카데미 이효석 대표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전 세계 9억 명 이상이 매주 쓰는 대화형 인공지능 서비스가 있죠. 잘 알려진 ChatGPT. 이걸 만든 기업이 이제 오픈 AI이고 최근에 파격적인 제안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의 기업 지분 5%를 넘기는 방안을 제안했다는데 AI가 만들어낸 가치와 이익은 누가 소유하고 또 어떻게 나눌 것인가. AI 붐으로 반도체 호황을 누리고 있는 우리도 이게 굉장히 연결된 문제죠. 지난주에 첫방송 때 나오셔서 많은 분들이 반가워해 주셨던 이효석 HS 아카데미 대표를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6: 네, 안녕하세요.
5: 예, 반갑습니다. 일주일 금방 갔습니다.
6: 네.
5: 예, 바쁘셨죠?
6: 네네.
5: 예, 오픈 AI, 한마디로 이제 ChatGPT를 만들고 업데이트하는 회사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6: 네. 오늘 이제 이야기할 주제를 제가 설명을 하려다 보니까,
5: 예.
6: 좀 배경 설명을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오픈 AI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5: 예.
6: 우선은 오픈 AI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ChatGPT 만드는 회사, 그러니까 이제 채팅 무슨 뭐 그런 서비스 만들던데,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5: 예.
6: 비슷한 걸 하는 회사들이 한 두 개 정도 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엔트로픽이라는 회사가 만들고 있는 클로드라는 서비스가 예. 있고요. 그리고 구글이라는 회사가 만들고 있는 제미나이라는 예.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들이 만드는 게 뭐고 뭘 가지고 뭘 만들까요? 모든 기업들은 뭔가를 가지고 와서 무엇인가를 만드는 거거든요.
5: 예.
6: 이들이 만드는 게 뭘까요?
5: 쓰기만 했지 그것까지 생각을
6: 생각을 해보면은 뭐 채팅창에 뭐 물어보면 대답을 하던데 뭘 시키면 뭘 하던데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5: 예.
6: 제가 생각할 때는 이들이 만드는 거는 지능입니다. 지능.
5: 아.
6: 지능이라는 걸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능이라는 걸 만들기 위해서 뭘 가져다가 지능을 만들까요? 이거는 컴퓨팅이라는 걸 가지고 지능이라는 걸 만들거든요.
5: 예.
6: 그러니까 뭔가 계산을 막 시키면 지능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거기에는 에너지가 드는 거고요. 그래서 두 가지가

0: 연료로 쓰입니다. 컴퓨팅이라는 것과 에너지가 들어가서 지능이 나오는 거를 예.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이제 좀 그 우리가 개념상으로 하면은 좀 이해가 안 되니까 제가 이제 좀 비유를 해서 설명하기가 쉬운 게 뭐냐면은 미국의 그 팍스 실리카라는 미국 정부에 보면 홈페이지에 딱 있어요.
1: 예.
0: 팍스 아메리카나가 아니고 팍스 실리카. 그러니까 앞으로의 시대는 20세기는 이런 시대였는데 21세기는 이런 시대야라고 딱 정의한 거죠.
1: 예.
0: 20세기에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냐면 기름으로 돌아갔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오일이라고 써 있어요.
1: 예.
0: 그리고 21세기는 뭐로 돌아가냐고 돼 있냐면은 컴퓨팅으로 돌아간다고 돼 있습니다.
1: 예.
0: 여기서 딱 정확하게 나오는 거죠. 컴퓨팅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지능을 만드는 회사가 왜 이렇게 중요한 거고 우리 그러면 하이닉스 삼성전자는 뭐 하는 회사냐면은 컴퓨팅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만들고 있는 그런 회사라고 예.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오픈 AI가 뭐 하는 회사냐? 챗GPT 만드는 회사다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21세기를 가장 히트 상품인 지능을 만들고 있는 회사다.
1: 예.
0: 그렇게 이제 일단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1: 요즘 뭐 경쟁자는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0: 네.
1: 여전히 오픈 AI는 중요한 기업이라고 봐야 되겠죠.
0: 그 이거를 이제 배경 설명을 좀 드리기 위해서
1: 예.
0: 제가 삼국지 비유를 좀 가져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천하통일을 하기 위해서 세 개의 회사가 싸우고 있다.
1: 예.
0: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픈 AI 같은 경우에는 샘 알트만이라는 사람이 CEO예요. 이분을 조조라고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시고요. 네, 조조.
1: 갑자기 더 재밌어졌는데.
0: 네, 그리고 엔트로픽이라는 회사는 다리오 아모데이라는 친구가 CEO거든요.
1: 네.
0: 이분을 유비라고 생각을 해보시죠.
1: 그게 지금 다 성품과 관련된 겁니다.
0: 네, 네, 관련이 예, 되게, 예. 되게 제가 만들었지만 그렇듯합니다. 그리고 구글의 제미나이는 오나라에 비유할 수 있는데
1: 예.
0: 이거는 이제 오늘의 주제는 아니니까 이 두 회사만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1: 예.
0: 이게 샘 알트만이 이제 조조인데 왜 다리오 아모데이를 왜 제가 유비라고 얘기했냐면은 이 친구가 5년 전에 도원 결의를 했기 때문입니다.
1: 예.
0: 예. 그러니까 뭐 유비 관우 장비는 누군지는 이제 모르겠지만
1: 예.
0: 다이오 아모데이가 같이 오픈 AI에서 일하던 친구거든요. 오픈 AI에서 AI 모델을 개발하다가 샘 알트만처럼 하면 안 될 것 같은데라고 하면서 독립을 했어요.
1: 예.
0: 자기 여동생까지 같이 데리고 그래 가지고 그때 이제 도원 결의를 하면서 얘기했던 게 뭐냐면 AI를 이대로 샘 알트만이 운영하는 방식으로 발전하게 되면은 매우 위험하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
1: 그래서 뭐가 위험하다는 거죠?
0: AI 헌법을 만들자라고 해서 예. 만든 게 도원 결의예요.
1: 예.
0: 그럼 뭐가 위험하다는 거냐? 이런 식의 이제 비유를 들 수 있는 거죠. 그냥 개발되는 대로 그냥 막 써버리면은 만약에 나중에 이제 AI한테 아주 중요한 미션을 줬다라고 가정을 해보죠. 기후위기를 어떤 식으로든 네가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봐.
1: 예.
0: 라고 얘기하니까 AI가 굉장히 많은 이제 고민을 하고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다가 이런 결론을 내린 겁니다. 답이 없는데? 인간이 다 죽는 수밖에 답이 없어.
1: 예.
0: 라고 결론을 내리고 인간을 다 죽여버리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이야기인 거죠.
1: 그 옛날 이화여대 최재천 교수가 말씀하셨던 것과 약간 비슷하기도 합니다.
0: 네, 그러니까 다리오 아모데이가 보기에는 샘 알트만이 너무 위험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1: 예.
0: 저대로 그냥 놔두면은 나중에 AI가 이거는 못하도록 만드는 무엇인가가 없으면 문제가 심각해진다라는 거를 이제 다리오 아모데이는 얘기를 했던 거고 그게
1: 예.
0: 이제 대체적으로 뭐냐면은 뭐 많은 국민들을 사찰한다든지 아니면은 대량 살상을 한다든지 이런 거는 못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1: 예, 예.
0: 그런 건 애시당초 처음부터 못하도록 헌법처럼 만들어 놓고 AI를 개발해야지
1: 예.
0: 저렇게 하면 위험하다라고 얘기하면서 엔트로픽이 이제 나온 거죠.
1: 예.
0: 근데 아까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릴 때 오픈 AI가 이제 뭐 뭘 했다더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보면은 엔트로픽이 1등인가요? 오픈 AI가 1등인가요? 그러면은 모든 면에서 엔트로픽이 압도적 1등입니다.
1: 클로드.
0: 예.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클로드가요. 왜 그러냐면은 일단 성능 면에서는 성능이 올해 말까지 어떤 게 제일 좋을 것 같아 라고 이제 그 폴리마켓이라는 게 있거든요. 폴리마켓은, 예. 예를 들어서 트럼프가 될 것 같아, 누가 될 것 같아 이런 거 이제 맞추는 그런 배팅 예. 사이트라고 보시면 되는데 압도적으로 엔트로픽의 클로드가 1등이에요. 지금도. 그래서 성능은 1등이고요. 매출은 어떠냐 보면은 매출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엔트로픽이라는 회사가 이제 지능을 팔아가지고 매출을 만들어내는 회사잖아요. 근데 이 회사의 매출이 작년 초에 1빌리언 달러, 그러니까 1.5조 달러였어요.
1: 예.
0: 1빌리언 달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올해 초에 얼마냐고 봤더니 9빌리언 달러가 됩니다.
1: 아이고.
0: 1년 내에 9배가 예. 는 거잖아요. 야, 이게 너무 많은데.
1: 그게 어떻게 가능하지? 예.
0: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4월 달에 체크해 보니까 31

0: 30빌리언이 됩니다.
1: 30빌리언?
0: 네.
1: 예.
0: 그리고 나서 4월 달에, 5월 달에 쭉 체크해보니까 45빌리언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증가하는 속도가 이게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엔트로픽이라는 회사는 기업에게 이 지능을 팔았어요. 그러니까 기업은 지능을 사는데 돈을 아끼지 않는 거죠.
1: 예.
0: 근데, 그 오픈 AI는 개인들한테 팔고 있거든요. PPC라고 해서. 그러니까 개인들은 굳이 내가 그걸 안 써도 될 것 같은 돈을 아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업은 돈을 많이 쓰다 보니까 실제로 오픈 AI가 2월 달에 발표한 게 25빌리언이었는데, 이제 지금 엔트로픽은 45빌리언이니까
1: 예.
0: 차이가 많이 나 버렸어요.
1: 거의 두 배네요. 예. 네.
0: 게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기업 가치인데요. 엔트로픽은 기업 가치를 거의 1조 달러를 인정받고 조만간 IPO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오픈 AI는 안 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1: 예.
0: 나중에 하자고 우리는 그냥. 왜냐면 지금 매출이 안 나오거든요.
1: 예.
0: 여기까지 지금 설명드리고 나서 이제 이야기를 하면 돼요. 엔트로픽이랑 오픈 AI가
1: 예.
0: 처음에는 오픈 AI가 1등이었는데 지금 상당히 뒤지고 있다.
1: 예.
0: 요걸 이제 배경 설명을 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1: 예. 정말 설명을 잘해 주시네요.
0: 네. 그 삼국지로 하니까 딱 이해가 좀 됐어요.
1: 네. 예.
0: 뭔가.
1: 네. 예. 그러면 이제 그 원래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0: 네네.
1: 그 오픈 AI는 왜 갑자기 그러면 미국 정부에게 우리 지분 5% 가져가라고 얘기했을까요?
0: 그 소위 말하는 이제 그 회사를 만들고 나서 그 지분이라는 건요. 누구한테 함부로 주는 게 아닙니다.
1: 그렇죠.
0: 근데 5%를 갑자기 준다고? 정부한테? 이건 뭔가, 이거 꿍꿍이가 있다라고
1: 예.
0: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게 오픈 AI의 전력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이 오픈 AI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 벤더 파이낸싱이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1: 예.
0: 이 개념이 무슨 얘기냐면, 오픈 AI는 지능을 만드는 회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려면 컴퓨팅을 가져와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1: 예.
0: 컴퓨팅을 어디로 가져오냐면, 엔비디아한테 가져오는 거거든요.
1: 아.
0: 엔비디아한테 엄청 비싼 돈을 주고 GPU를 사가지고 컴퓨팅을 가져오는 거예요.
1: 예.
0: 근데 오픈 AI가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샘 알트만이 이제 조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1: 예.
0: 이게 꾀를 낸 거죠.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하다가, 젠슨한테 가서 얘기하는 거죠. 야, 우리 지분 줄 테니까 돈 줘. 그럼 내가 그 돈으로 GPU 살게.
1: 예.
0: 이게 돌고 돌고 하는 개념인 거죠. 이게 소위 말하는 이게 전문 용어로 이제 돌려막기라고 하는데 이게 뭔가 돈이 없으니까 네가 나한테 준 돈으로 내가 네 GPU 사줄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1: 뭐 일종의 그 회사는 다르지만 내부자 거래 같은.
0: 그렇죠. 막 이게 막 돌고 도는데 이게 예.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소프트뱅크도 엮여 있고요, 오라클도 엮여 있고요, 다 엮여 있습니다.
1: 아.
0: 그러니까 지금 오픈 AI는 미국 내에서 이제 어떤 실리콘밸리에서 어떤 개념이 되냐면 얘 망하면 다 죽는다.
1: 예.
0: 왜냐면 너무 많이 엮여 있으니까.
1: 아.
0: 그러면 조조 입장에서 샘 알트만 입장에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더 많이 엮자. 더 많이 엮어서 내가 절대 죽지 못하도록 다 같이 힘을 합치도록 만들어 주자. 일종의 이제 뭐 논계 전략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이런
1: 예.
0: 비슷한 거죠. 나 죽으면 너도 죽는다. 그게 이제 일종의 이제 정부에게 지분을 5% 주겠다라는 제안 아니겠냐라는
1: 예.
0: 해석인 겁니다.
1: 아니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기업들끼리 하는 건 모르겠는데 왜 정부에게 그러면 5% 그것도 그러면 정부를 엮어드린다 그런 얘기인가요?
0: 그렇죠. 이제 오픈 AI 입장에서는 뭐 돈도 떨어져가고 뭐 또 이제 엔트로픽한테 계속 밀리고
1: 예.
0: 이런 이제 궁여지척이고 막 이런 얘기를 막 하고 있다가 성능 개발 막 이런 얘기 하고 있는데 갑자기 딴 얘기를 이제 하는 거죠. 정부한테
1: 예.
0: 지분을 줘야 되지 않을까? 근데 그 내용을 보니까 이 제안을 했던 그 배경을 찾아보면 올해 4월 달에 이미 오픈 AI는 계획이 다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논문을 제가 봤거든요.
1: 예.
0: 근데 그 논문의 제목이 되게 신기합니다. AI 산업 정책이에요. 그리고 그 부제가 뭐냐면은 인간을 최우선으로. 그러니까 people first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최우선으로 해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오픈 AI가 쓴 그 보고서에 무슨 내용이냐면 AI가 앞으로 계속 개발이 되고 지능이 한 기업에

0: 5%는 그럼 어느 정도 됩니까?
1: 엔트로프 그 오픈 AI 가치가 1조 달러 정도 된다고 하는데
0: 예.
1: 아마도 이제 지금 당장 돈을 벌고 있느냐? 전혀 그렇지 않고요. 그 지분 갖다 어떻을 거냐? 아직은 뭐 이 가치가 높아지는 거 외에는 가치가 없거든요.
0: 그러게요.
1: 뭐 삼성전자가 뭐 내일 잠정 실적을 발표하는데 100조 원에 가까운 영업이익이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제 삼성전자 주주분들은 주가가 오르내리는 거를 빼고라도 배당을 통해서도 상당히 많은 돈을 벌 것 같은데
0: 예.
1: 오픈 AI는 그런 거 없습니다. 지금은 엄청난 적자이고요. 상황이 좀 뭐 좋진 않아요. 그래가지고
0: 예.
1: 오랫동안 그 지분을 가지고 들고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일 걸로 추정이 됩니다.
0: 예. 그러면 뭐 정부 미국 정부 입장에서 그런 제안을 받았다고 해서 그렇게 반가워할 일은 아닌 것 같군요.
1: 근데 트럼프 입장에서는 또 이게 또 이제 국민들한테 이런 걸 해줄 수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주는 거잖아요.
0: 예.
1: 그러니까 굉장히 좀 좋아한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0: 아, 그래요? 아니 근데 그 지금까지 들은 말씀만 종합하면 오픈 AI는 별로 장사도 안 돼.
1: 네.
0: 그죠? 클로드에 비해서 뭐 훨씬 한 절반밖에 안 되는 상황. 근데 5%를 가져가라고 해. 근데
1: 네.
0: 버는 건 별로 없어.
1: 네.
0: 그러면 그걸 받아서 정부가
1: 네.
0: 뭘 갖다 일반 사람들을 위해서 유리하게 써야 될 거 아니에요?
1: 맞습니다.
0: 쓸 네. 돈이 있느냐 하는 거죠.
1: 그러니까 이제
0: 지분만 있을 뿐이지.
1: 이게 보통 보면은 초등학교 때 이제 아이들한테 부모가 항상 하는 얘기가
0: 예.
1: 너 착하게 살아라. 그리고 꿈을 크게 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0: 예.
1: 저는 이제 그 샘 알트만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꿈이 큰 것 같아요. 그 꿈이 어떤 꿈일지는 모르겠지만
0: 예.
1: 현실화 될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꿈이 큰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회사가 너무 커질 것 같아서 걱정이라서 내가 이런 것도 제안하는 거야. 이런 식의
0: 예.
1: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내용에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은 5% 지분뿐만 아니라 이런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기업들이 AI를 많이 쓰게 되면 사람들을 다 자를 거잖아요.
0: 예.
1: 그러면 이제 노동이 가치가 떨어지겠죠? 그럼 사람들은 노동을 통해서 돈을 벌어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럼 정부는 어디서 이제 노동을 통해서 소득세를 내야 되는데 소득세를 못 걷잖아요?
0: 예.
1: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자본세를 걷어야 됩니다. 이런 주장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로봇세. 이제 정확하게는 노동과 관련된 세금을 내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노동, 로봇세 관련된 이야기도 들어가 있고요.
0: 예.
1: 그리고 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주 4일제로 이제 바꿔야 된다. 그러니까 왜냐면은 주 5일제로 일하는 것과 똑같이 하되 주 4일제로 월급은 그대로 주고
0: 예.
1: 그 부족분만큼을 오픈 AI 지분으로 어떻게 정부가 어떻게 해봐라 이런 이야기까지 포함돼 있어서
0: 예.
1: 과연 이제 지능은 의심되나 이제 뭐 그 샘 알트만이 꿈꾸고 있는 혹은 그렇게 될 걸로 예상되는 그 AI 시대에
0: 예.
1: 분명히 이전과는 다른 정책이나 제도나 이런 것들이 필요할 거라는 것에
0: 예,
1: 저도 동의하는
0: 것 같아요. 그건 뭐 예, 동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AI를 발판으로 성장한 기업들이 많은데 다른 기업들은 여기에 뭐 그 별로 이렇게 동의할 것 같지는 않기도 하고 어떻게 봐야 됩니까?
1: 네, 오픈 AI를 제외한 모든 기업들이 그렇게 썩 동의하지 않습니다.
0: 그렇겠죠.
1: 그래서 예.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이제 부연 설명 길게 해드린 이유가.
0: 예.
1: 그런 회사였어? 뭐 이런 게 좀 있고. 대신에 이제 샘 알트만의 꿈처럼 앞으로 엄청나게 매출이 증가하고 정말 그 엄청난 부가가치를 오픈 AI라는 회사가 다 가져갈 수도 있죠. 그래서
0: 예.
1: 그렇게 된다라면 모르겠지만, 진심으로 미국 정부의 세수를 걱정해가지고 이런 얘기를 한 거냐. 그건 또 아닌 것 같기도
0: 예.
1: 하고. 그런 생각이 좀
0: 예를 들면 뭐 엔비디아 젠슨 황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뭐 반대한다면서요?
1: 네, 굳이 뭐 그럴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0: 그렇겠죠.
1: 내 지분이 정말로 그 아까운데 남중이 아까운데
0: 예.
1: 그걸 누구 준다라는 생각을 하기가 좀 어렵죠.
0: 근데 이게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익의 공유잖아요. 개념은. 네. 근데 지금 뭐 이익이 그렇게 크게 안 나고 있으니까 문제긴 하지만 근데 앞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왜 반도체 이익 공유 문제가
1: 맞습니다.
0: 지금 이슈가
1: 네.
0: 되고 있잖아요.
1: 네.
0: 이런 것들이 실현될 밑바탕이 될까요?
1: 그러니까 저는 오늘 이제 말씀드린 내용이 정말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0: 예.
1: 그러니까 오픈 AI 뭐 그러니까 조조 이야기하고 유비 얘기하고 좀 재밌게 이야기하겠지만 이건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 볼 만한 문제입니다.
0: 예.
1: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정치라고 하면은 정치는 이렇게 정의할 수 있잖아요. 가치의 권위적인 배분이라고 정의할 수 있잖아요.
0: 예.
1: 근데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가치가 이전에 없던 엄청나게 큰 가치가 생길 때 정치가 문제가 되거든요.
0: 예.
1: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정치 사상이 제일 많이 생겨났을 때가 산업혁명 시대였었던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산업혁명 이전에는 그냥 사람들이 일하고 그냥 고만고만하게 살았는데 기계가 등장하니까 너무나도 큰 가치가 만들어졌고 이 큰 가치

0: 자본을 댄 사람이 가져가는 게 맞아. 노동이 가져가는 게 맞아. 이걸 가지고 지금까지 싸우고 있는 거라고 예.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AI 시대에는 너무너무 많은 게 바뀐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컴퓨팅이라는 것을 통해서 지능을 만드는데 이 지능을 만드는 회사가 모든 걸 다 가져가도록 내버려둬도 되는 거냐부터 시작해서
1: 예.
0: 이 세상의 이 사회의 시스템 자체가 통째로 흔들리는 그런 구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1: 예.
0: 아 이걸 어떻게 나눌 것이냐. 이거는 답은 없지만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라고 예.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그 답을 또 사실 빨리 구해야죠. 왜냐하면 뭐 아시는 것처럼 AI는 뭐냐 해가지고 이익은 한쪽으로 쏠리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일자리 잃는다든가 하는 노동자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들을 위한 안전장치는 사실 우리 사회가 아직까지 생각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0: 네.
1: 어찌 보면 오늘 말씀하신 내용의 아주 그 긍정적인 면을 굳이 따지자면 그런 것에 대한 각성 이런 것들은 분명히 필요하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 같습니다.
0: 맞습니다.
1: 네. 예. 예. 오늘 여기까지 들까요?
0: 네네.
1: 예. 다음 주가 또 기대됩니다.
0: 알겠습니다.
1: 예. HS 대표, 이효석 대표와 함께, 예,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예. 자, 이어지는 곡은 듀스의 2025년 신곡 Rise입니다. 듀스가 왜 2025년에 신곡을 냈지? 하실 분들도 계시겠죠. 이현도 씨가 고인이 된 김성재 씨의 목소리를 인공지능으로 되살렸습니다. 그래서 아주 전형적인 듀스풍의 신곡을 만들어냈는데 정규 앨범까지 내겠다고 하는군요. 그러니까 이게 좀 논쟁적인 현상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인이 된 사람의 목소리를 다시 앨범에 신는다는 거. 가족들은 허락을 했다고 합니다만은 사회적 논쟁거리가 될 수는 있는 것 같습니다. AI 시대에 듀스의 Rise 듣겠습니다.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0: 맛있는 치킨은 마치마치 가마치 가마치 통닭 봉날에도 가마치 통닭
1: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노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적인 리필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적인 리필타임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전화 1544-1919
2: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3: 어김없이 찾아오는 당신의 점심시간에 꽤나 괜찮은 선택 손석희의 12시

예, 유튜브로 나의 아저씨 쓰시는 분 음캠 시그널 전곡을 듣다니 굉장히 생소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계속 배철수 DJ의 오프닝 멘트가 나올 것 같은 느낌이라고요. 주말에 사색 방송도 굉장히 재밌게 보셨다고 했습니다. 세 번이나 다시 보셨다는데 고맙습니다.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역시 유튜브 코알라 씨, 다른 나라 이야기를 접할 수 있어서 좋다. 프랑스 라디오가 신뢰도가 높다니까 요즘 같은 가짜뉴스 정보가 많은 시대에 라디오 중요성을 더 부각시켜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고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효석 대표님, 설명왕이라고 하셨습니다. 유튜브의 올리비아 K님,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종훈 박사 인터뷰 들으시고 프랑스 라디오가 7,000개라는데 놀라셨다고요. 굉장하죠. 이게 어떻게 가능하다 한가 싶기도 한데 하여간 그러고 있으니까요. 4939님, 전기차를 쓰시는데 진짜로 라디오가 없다고 유튜브로 들으면서 문자를 보낸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제 상황이랑 똑같은 이야기를 하셔서 흥미롭게 들었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 매우 감사합니다. 충주에서 자영업 하신 지 2년 차 된 40대라고 하셨고요. 직장생활 20년 끝내고 시작한 자영업이 너무 힘들어서 세상 돌아가는 일에 관심이 없이 지냈는데 앞으로 12시 들으면서 세상 소식 듣겠다고 하셨습니다. 문자 5425 쓰시는 분이었습니다. 잠시 후 이제 3부가 1시 5분에 시작되는데요. 3부에서는 아시는 것처럼 질문들이라는 코너가 있죠. 귀한 손님들을 모시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오늘 미리 좀 예고를 해드리겠습니다. 영화배우 심은경 씨가 나오실 예정입니다. 요즘 한국과 일본을 오가면서 열심히 활동 중에 계신데 영화 얘기도 물론 할 수밖에 없지만 오늘 심은경 씨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은 심은경 씨의 플레이리스트에 대해서 얘기 나누고 음악도 같이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려주시죠. 저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1시 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 시각은 12시 57분입니다. 오늘도 안전하게 사이버 폭력 신고 방법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국번 없이 117로 신고해주세요. 전화가 힘든 상황일 때는 샵 0117로 문자 상담이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피해 자료와 함께 가까운 경찰서나 사이버 테러 대응센터 홈페이지로 신고해주세요. 명예훼손의 경우라면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를 통해 침해 구제 신청을 할 수 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 조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0: 신청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 객관적인 증거 확보를 위해 가해 학생의 이름이 드러나도록 화면을 캡처해주세요. 신고 시 사이버폭력으로 피해를 당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폭력 없는 학교 생활을 위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1: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2: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나서.
1: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3: MBC
4: MBC
5: MBC 라디오
4: MBC 라디오
1: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6: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 FM 방송입니다. HLAW SFM
1: 기낵신? 은행잎 추출물이라 좋은 거겠지.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장애 치료엔 SK케미칼 기낵신 F정 80mg.
0: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2: MBC 한시 뉴스입니다. 북중미 월드컵 16강전에서 잉글랜드가 공동 개최국 멕시코를 꺾고 8강에 진출했습니다. 전반 36분과 전반 38분에 터진 벨링엄의 연속골로 앞서간 잉글랜드는 후반 9분 환사가 거친 태클로 퇴장을 당해 맞은 수적 열세 속에서도 멕시코의 파상 공세를 막아내 3-2로 승리했습니다. 잉글랜드의 간판 골잡이 케인은 페널티킥으로 팀의 세 번째 득점을 올리면서 이번 대회 6골을 기록해 7골을 기록 중인 메시와 음바페, 홀란과 득점한 경쟁을 이어갔습니다. 잉글랜드는 오는 12일 브라질을 격파한 노르웨이와 8강전을 치릅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육해공 각 군 사관학교 생도들의 인권 증진을 위해 독립적인 인권보장체계를 갖추라고 국방부 장관에게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지난해 사관학교 실태 조사를 통해 생도들의 인권 상황을 살펴본 결과 조사 대상자의 61.9%가 인권 침해나 차별 행위를 경험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권위는 사관학교별로 상담 고충 처리, 권리 구제 기능을 통합적으로 수행하는 독립적 인권 보장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이란 전쟁을 계기로 유가를 담합해 폭등시킨 혐의를 받는 국내 주요 정유사와 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HD 현대오일뱅크, SK에너지, GX칼텍스, S오일 등 정유 4개사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HD 현대오일뱅크와 SK에너지의 직접 담합 규모는 14조 2천억 원으로 파악했고 총 26조 원 상당의 경쟁 제한 효과가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HD 현대오일뱅크의 가격결정부서 부서장과 책임 매니저 법무실장, GX칼텍스의 국내 영업 부문장도 함께 기소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7주 만에 하락세를 멈추고 소폭 반등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29일에서 지난 3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2,52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지난주보다 0.5%포인트 오른 40%

0: 7%로 집계됐습니다. 부정평가는 지난주 대비 0.3%포인트 내린 49.2%로 오차 범위 내에서 긍정평가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사는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2%포인트, 응답률은 4%였습니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해 다시 논의할 사항은 아니다라며 전당대회 이후 처리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 수석부대표는 당원과 지지자, 의원들 상당수가 보완수사권은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일부 법사위원 중에서 지속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는 취지의 얘기라며 당내에서 이견이 커서 논쟁을 다시 하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대부분 지역에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서울 등 수도권과 강원 내륙 최대 60mm, 충청과 남부지방 최대 40mm, 제주도 5mm 안팎이 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8도 등 전국이 26도에서 32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서울 지방 현재 기온 26.4도입니다. 차혜린이었습니다. MBC 1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아, 땡긴다, 땡겨!
2: 매콤새콤 달콤한 맛. 무침에는 역시 땡기네 가오리. 장례식장 등 각종 대소사 최고의 인기 메뉴 땡기네 가오리. 물이 생기지 않아 언제 어디서든 포장, 배달, 택배 모두 가능한 안동 땡기네 가오리. 054-852-4988.

0: 지금 시각은 1시 5분입니다.
1: 세상의 어떤 일도, 세상의 어떤 음악도 우리와 무관하지 않기에 매일 낮 12시 5분 손석희의 12시.

예, 손석희 12시 3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어떤 노래는 한때 기억이나 사연이 담기죠. 그 곡들을 차곡차곡 모아보면 한 사람의 삶이 담긴 특별한 플레이리스트가 완성됩니다. 질문들, 오늘의 손님은 매우 특별합니다. 영화 써니, 수상한 그녀, 염력, 그 외에도 많습니다. 너무 많아서 다 소개해드리긴 좀 어렵고, 그리고 최근에 일본 영화 여행과 나날로 일본 키네마 줌보 어워드에서 여우주연상을 우리나라 배우 최초로 받으셨습니다. 사실 뭐 아역 배우 때부터 헤아리기가 어렵죠. 그러나 오늘 만남이 더 특별한 것은 이 배우와 함께 영화가 아닌, 물론 영화 얘기를 안 하는 건 아닙니다만 영화보다도 음악을 얘기한다는 겁니다. 내일까지 이틀 동안 심은경 씨가 직접 고른 플레이리스트 6곡을 따라가면서 지나온 시간도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부터 잠깐 듣고 만나보겠습니다.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2: 엄마! 우리 아이 도드람
3: 나왔어.
2: 우리 남편 도드람,
4: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1: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2: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5: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6: 모든 인생

0: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1: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2: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3: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4: 알로에는 많습니다. 하지만 23년 연속 세계 인류 상품은 오직 하나입니다. 50년을 알로에와 함께 걸어온 유니베라. 정직한 원료, 과학적 효능, 그리고 시간이 만든 신뢰. 대한민국 알로에 유니베라.

0: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 특별한 손님은 영화배우 심은경 씨입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예. 심은경입니다.
0: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예, MBC 라디오는 배철수의 음악 캠프에 네. 몇 번 나오셨죠?
1: 제가 고등학생 때부터 최근까지 굉장히 자주.
0: 아, 그래요?
1: 네. 예. 나갔던 라디오였고요.
0: 예.
1: 95.9 채널은 사실 오늘 처음입니다.
0: 아, 그래요? 예. 고맙습니다, 이렇게. 아니, 처음으로 방문해 주셔가지고.
1: 아, 제가 더 영광입니다.
0: 예. 아, 그걸 그렇게 표현하시는 분은 또 처음 봤습니다. 95.9로 나눠서. 예. 나의 플레이리스트를 공개한다는 것. 이 주제를 이렇게 전달받으셨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시던가요?
1: 음악 애호가로서, 그리고 이제 배철수 음악 캠프에 이제 다수 출연한,
0: 예.
1: 이제 경험자로서 뭔가, 예. 아, 이 음악 플레이리스트를 잘 짜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그래서 예. 굉장히 밤새도록 이제 고심해서
0: 아,
1: 플레이리스트를, 짜봤었는데, 좀, 제가 어릴 적부터 즐겨 들었던 락 음악부터 이제 뭐 재즈라던가 뉴에이지 음악까지 좀 다양하게 폭넓게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0: 예, 여섯 곡 그러니까 오늘 세 곡 내일 세 곡입니다. 근데 말씀하시는 중에 이제 한 곡 한 곡 소개해 드릴 때는 뭐 짤막하게 들으면서 하겠지만 끝나고 저희가 4부 시작할 때 오늘의 플레이리스트 대표곡을 저 전곡을 틀어드리고
1: 네.
0: 내일도 마찬가지고.
1: 아, 네.
0: 그렇게 하겠습니다.
1: 네.
0: 그, 난 배우를 안 했으면 가수를 했을 것이다. 라는, 왜 웃으십니까?
1: 가수보다도,
0: 예.
1: 뮤지션, 뭐, 아니면 음악에 관련된 일을 했을 것이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가수.
0: 가수는 노래 부르는 사람이고.
1: 네, 제가 노래를 잘한다고 생각은 하지 않아서,
0: 예.
1: 뭔가 음악에 관련된 일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기억은.
0: 예, 뭐, 어쨌든, 뭐, 뮤지션이라고 그러면 하죠. 그러면 어느 장르가 특별히 좀 땡기십니까?
1: 이제 어릴 때는 락밴드를 정말 결성을 하고 싶었고요, 진심으로.
0: 예. 그 지난번에 텔레비전에서 말씀하셨죠.
1: 예. 근데 굳이, 이제 좀 음악을 이제 다양하게 폭넓게 들으면서 이제 나이도 들면서 뭔가 락밴드, 락 음악뿐만 아니라
0: 예.
1: 좀 다양한 폭의 음악들을 좀 접할 수 있는 그런 직업군을 하지 않았을까?
0: 예.
1: 이런 생각을 음악 평론가라던가 예를 들면
0: 갑자기 뮤지션에서 평론가로 오기신 아무튼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관심의 범위가 넓어졌다는 거잖아요. 같은 음악이라서.
1: 네,
0: 그래서 제가 보내오신 곡들을 이렇게 미리 좀 봤더니 진짜로 좀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1: 아.
0: 재즈, 락, 팝, 뉴에이지, 인디 음악, 여기에 클래식, 최근에 아이돌 노래까지. 그래서 아 심은경 씨의 캐릭터도 이렇게 종잡을 수 없는 사람일까라는 생각을 잠시 해봤는데 그건 아니겠죠.
1: 저는 굉장히 평범한
0: 예.
1: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음악은 정말 장르 가리지 않고 다양하게
0: 예.
1: 들으려고 합니다. 워낙 예. 좋아해서.
0: 아, 그 생각해 보면 저도 뭐 마찬가지인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여기 없는 게 이제

0: 까지 있는데 국악이 있습니다. 저는.
1: 아, 제가 아직 국악까지. 근데 예. 언젠가 좀 제대로 좀 접해보고 싶다라는.
0: 어, 그 좋습니다.
1: 생각은.
0: 그 가수 김수철 씨 같은 경우에는 국악에 완전히 빠진 분이기도 하잖아요. 요즘 제가 국악을 이렇게 듣는다는 건 아니고 저 어렸을 때 텔레비전에 국악 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
1: 아, 네네. 예,
0: 한여름 밤에 이렇게 막 그 덥고 졸리기도 할 때 이렇게 국악 프로그램이 쫙 나오면 아주 그 좋았던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1: 네,
0: 그 저희들 세대는 국악도 플레이리스트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정도로 말씀드린 거죠, 뭐. 자, 그러면 대망의 첫 곡을 잠깐 들어볼까요? 어떤 곡을?
1: 네, 제가 첫 곡으로 준비한 곡은 칼라 블레이의 모어 브람스라는 곡입니다. 이 곡은
0: 모어 브람스.
1: 네.
0: 예, 예. 일단 들으면서 예.
1: 네.

0: 네. 설명을 좀. 네.
1: 오, 제가 설명을 하려니까 살짝 긴장이 되는데요. 네. 네. 이 곡은 이제 칼라 브레이라는 재즈 아티스트의 곡이고요.
0: 1980년대 말?
1: 예.
0: 그때쯤 나왔죠, 예.
1: 이 곡, 그리고 앨범을 알게 된 건, 써니를 이제 감독하신 강영철 감독님을 통해서 알게 된 예, 예. 음반이고요. 그때 제가 한참, 뭐 포플레이라든지 이런 스무스 재즈에 좀 한창 빠져 있었던 시기였었는데 감독님께서 너가 틀림없이 이 앨범을 좋아할 것이다라고 예. 해서 강력하게 저한테 추천해 주셨던 그때 아마 감독님 소장용으로 가지고 계셨던 그 앨범을 저에게 주신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어요.
0: 예.
1: 그래서 본격적으로 제가 재즈에 입문을 하게 된
0: 예.
1: 앨범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0: 그렇군요. 그 사실 한 90년대로 넘어오면서 칼라블레이의 음악은 이 사람이 좀 음악을 좀 아나? 뭐 이런 그 기준으로 삼던 그런 시대이기도 했기 때문에 예 그때는 무척 어렸을 때일 것 같은데
1: 제가 이 앨범을 알게 된 건 써니 때였으니까 고등학생 때
0: 그러니까요
1: 였어요.
0: 고등학생 때 스무스 재즈를 듣는 사람들도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아무튼 알겠습니다.
1: 네.
0: 그때 감독께서는 써니의 그 주인공 캐릭터는 굉장히 밝잖아요. 그런데 심은경 씨한테 그렇지 않은 면도 발견했었을까요?
1: 감독님하고 그런 이야기를 막 서로 자세하게 나누진 않았었는데 예. 그러니까 언젠가 써니 쫑파티 때였나?
0: 예.
1: 감독님하고 저는 모차르트와 살리에리 중에서 살리에리에 가까운 인물인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0: 그래요?
1: 감독님께서 굉장히 아니 넌 모차르트 같은 사람이야 은경아 라고 예. 하셨던
0: 예.
1: 그 기억이 아직도 굉장히 선명한데요 그걸 굉장히 강한 어조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0: 예.
1: 아 이게 근데 약간 제 입으로 얘기하니까 뭔가 되게 자랑같이 들리는 것 같은데 자랑을 하는 게 아니라
0: 여전히 왜냐하면 이게 늘 태도가 겸손하시기 때문에 예, 말로는 자기 자랑을 해도 겸손하게 들립니다.
1: 그래서 예. 저는 잘 모르는 어떤 저의 모습을 감독님께서 항상 보시는 것 같고
0: 예.
1: 언젠가 이제 영화 더 킬러스라는 예. 영화를 이제 개봉하고 나서 시사회 때 감독님께서 이제는 뭔가 너가 아주 큰 배우가 된 듯한 어떤 기분이 든다.
0: 예.
1: 이제는 뭔가 고민하지 말고 은경아 너가 생각한 연기 그냥 너가 정말 더 즐기면서 했으면 좋겠다.
0: 예. 아, 그 배우로서의 그 연기의 삶에 굉장히 그 힘이 되는 그런 네. 감독님이셨네요.
1: 저에게 있어서는
0: 예.
1: 은인
0: 그러네요.
1: 이신 분이에요.
0: 예, 예. 첫 그 추천곡 플레이리스트 잠깐 좀 들었습니다. 칼라 브레이의 모어 브람스라는 곡을 잠깐 들었고

0: 되게 이제 그때 뭐 한창 뭐 심은경 씨는 막 이제 떠오를 때잖아요. 그죠?
1: 예. 네.
0: 흔히 하는 말로 뭐 물 들어올 때 노젓는다는 식으로 막 많이 출연도 하고 뭐 그럴 때인데 갑자기 접어버리고 그때 미국으로 가셨죠?
1: 네, 유학을 미국 유학을 갔었죠.
0: 예, 왜 그러셨나요?
1: 그 시기가 아니면 어떤 10대로서의 시간을
0: 예.
1: 정말 10대 심은경으로서의 시간을 제대로 보낼 수 없을 것 같아서
0: 예.
1: 뭔가 연기 활동보다도 더 중요한 게 분명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에 예. 유학을 결심을 하게 됐었어요.
0: 그럼 그 중요한 게 뭔지 찾으셨나요?
1: 이제 기본적으로는 학창 시절이 있고
0: 아 학교로 돌아갔으니까
1: 예, 학교 예. 생활이 있고 그걸 좀 더 넓은 이제 제가 살던 곳이 아닌 다른 예. 곳에서 한번 경험을 해보고 싶었고 다양한 문화를 체험하는 것
0: 예.
1: 네. 그것이 제일 컸던 것 같아요.
0: 예. 혹시 오늘 뭐 플레이리스트를 얘기하는 거니까 음악적으로 남은 건 없나요?
1: 엄청 많죠. 사실 음악을 듣는 귀를 가지게 됐다라고 말해도 좋을 것 같아요.
0: 그래요?
1: 예, 유학생활 하면서 정말 뭐 클래식부터 시작해서 재즈 라이브도 많이 봤었고.
0: 예, 예.
1: 정말 락 음악도 많이 접했고 팝송도 예. 그렇고 정말 분야 어떤 장르를 가리지 않고 그것들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포용력을
0: 네.
1: 가지게 된 것 같아요. 유학생으로.
0: 하긴 뭐 그 나이 때는 뭐든지 다 흡수할 수 있는 나이니까.
1: 네. 그것들이 네. 조금 더 이렇게 폭넓게 넓어지게 된 계기가 되어주지 않았나.
0: 예. 혹시 기억에 남는 노래가 있나요?
1: 유학 시절 때 들었던 예. 링컨 센터에서 클래식 공연을 자주 보러 갔었고
0: 예.
1: 제가 다녔던 학교가 그 링컨 센터 옆에 있었거든요.
0: 예.
1: 그리고 저희 학교에도 그때 당시 줄리어드 스쿨에서 이제 프리 컬리지를 다녔던 예비 학교를 다녔던 학생들이 많이 학교에 다녔었는데
0: 네.
1: 학교가 끝나면 아이들이 그렇게 피아노 연주를 연습을 많이 했었어요. 강당에
0: 예.
1: 모여가지고. 그때 클래식을 좀 제대로 접했었고 정말 다양한 어떤 작곡가들을 많이 들었었죠.
0: 예.
1: 프로코피에프라던가 뭐 바르톡이라던가 이런 작곡가들을 좀 쉽게 알아갈 수 있었던 네. 그런 계기가
0: 오늘 뭐 플레이리스트에 클래식 곡은 없습니다만.
1: 네.
0: 혹시 연주도 배우셨어요?
1: 잠깐 아주 살짝 배웠었는데 뭐 칠 수 없습니다. 연주는 불가능하고요.
0: 예, 뭐 아니 제가 여기서 어떻게 시켜드릴 수는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1: 하지만 제가 예. 이제 피아노 연주라는 연기들이라든가 뭐 바이올린 연주라는 연기라든가
0: 예.
1: 그 모션은 이제 취할 수는 있는데
0: 아 그 에어 기타처럼 에어 피아노를
1: 네 예, 에어 피아노 예. 에어 바이올린
0: 예.
1: 에어 기타.
0: 저는 정말 그 해달라고 할 생각이 없었는데 본인이 지금 하시겠다고.
1: 아니요, 제가
0: 강력하게.
1: 지금 하겠다는 건 아니고 연주는 불가능하나 그런 예. 모션을 좀 이렇게 연습을 하면 좀 해볼 수 있다.
0: 예, 알았습니다. 두 번째 플레이리스트 어떤 걸까요?
1: 네, 두 번째 곡은
0: 예.
1: 요새 굉장히 핫한 밴드죠. 실리카겔의
0: 아, 예.
1: 데저트 이글이라는
0: 사막의 독수리.
1: 네.
0: 실리카겔의 데저트 이글. 잠깐 들으면서 얘기 나눌까요?
1: 네.
0: 예.

0: 곡 설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이 곡은 실리카겔의 디저트 이글이라는 곡이고요. 굉장히 사이키델릭의 장르의 락 곡이고,
0: 예.
1: 제가 일본에 있을 때 특히 코로나 기간 때 일본에 꼼짝없이 2년을 지냈었거든요. 한국에 예. 왔다 갔다 하지 못하고 그때 이 곡을
0: 그때는 뭐 저 아예
1: 예.
0: 금지돼 있었으니까.
1: 네. 예. 근데 제가 그때 당시 때 일본에는 이미 스케줄이 다 있고 그래서 한국에 나가게 되면 일본으로 이제 좀 다

0: 없이 들어올 수가 없는 그렇죠. 그런 상황들이 있어서 예. 한 2년 정도를 이제 일본에서 지냈던 시기였었는데 예. 그때 이 곡을 처음 접하게 되었고 저에게 굉장히 많은 힘을 주고 영감을 줬던 곡이었어요.
1: 어떤 면에서 그랬나요, 이 곡이?
0: 가사도 그렇고 그리고 이 곡의 어떤 흐름?
1: 예.
0: 굉장히 멜랑콜리한 멜로디 라인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폭발적으로 확 터지는 그런 예. 부분들이 굉장히 뭔가 환희하는 것 같기도 하고 예. 절규하는 것 같기도 하고 굉장히 묘한 어떤 감정을 느끼게 해주는 곡이어서 예. 즐겨 들었습니다.
1: 예. 지금 이 곡이 잠깐 흐르고 있는데 조금만 더 높여 봐주시겠어요? 예, 갑자기 뚝 끊기는 것 같기도 하고. 저, DJ로서는 굉장히 당황스러운 곡입니다. 예. 이러다 또 폭발적으로 터지기도 하고. 예. 굉장히 좀 그 개성적인 그런 팀이네요.
0: 곡의 이제 후반부에. 예. 기타 솔로 이제 리프가 나오는데 그게 예. 굉장히 강렬하고.
1: 아, 마지막에?
0: 예.
1: 예. 그 곡을 이 나중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 아, 네.
1: 예. 그 한국 인디 음악 신에서 뭐 아주 최근에 독보적이고 강력한 존재감을 뽐낸다고 들었습니다. 아주 뭐랄까 그 사이키델릭 록이라는 건 사실 오래된 거거든요.
0: 그렇죠. 한 60년대, 70년대.
1: 그러게요. 예. 근데 정말 중간중간 뚝뚝 끊기니까 숨이 멎을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0: 아, 근데 그런 부분들을 좀 그런 감정들을 좀 느끼게 예. 곡을 작곡하지 않았나
1: 그런 것 같습니다.
0: 숨이 막히고 터질 것 같은 그런 감정을 네. 고양시키는 곡이라고
1: 그 가사에 이런 대목이 있는데 이 사막에서 꼭 살아남자 마지막 행복을 위해 그때 마음을 대변하는 그런 가사가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0: 네. 네.
1: 일본에서의 최근작 영화 여행과 나날이었습니다. 저도 이 영화 잘 봤는데 그 영화로 키네마 준보 여우주연상을 수상하셨고 거기는 이제 슬럼프에 빠진 각본가가 설국으로 떠나는 이야기 네. 담았잖아요. 아오모리 쪽에서 주로 촬영을 하셨다면서요?
0: 아, 야마가타 현 쪽에서.
1: 아, 그 밑에?
0: 네, 예. 사장 밑에.
1: 예, 그 유명한 영화제도 있는 도시기도 하죠.
0: 아, 네, 야마가타 다큐멘터리 영화제라고.
1: 예, 예. 이 영화가 꼭 자서전 같다라고 얘기를 했던데 그런가요?
0: 네, 저는 이 영화, 책을 만약에 쓴다면 이 영화 같지 않을까. 라고
1: 아 그래요.
0: 이제 인터뷰 등등 제가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예, 예. 저는 이 대본을 읽고 그리고 제가 연기한 이라는 각본가를 보면서 제가 어떤 느끼고 있었던 고민들과 좀 마주했던 예. 것 같아요. 그리고 미야케쇼 감독님의 영화를 항상 사랑했던 건 예.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그려내는 점이 가장 굉장히 동시대적이고 동시대성이 있고 예. 그래서 공감이 가고 그 안에서 좀 위안을 얻었던 것들이 있었는데 대본을 딱 읽자마자 아 감독님이 이번에는 내 이야기를 해주시는구나 라는
1: 예 그렇군요. 그 정도의 작품을 만나기 쉽지 않은데 예. 자 이제 그 마지막 그 세 번째 리스트를, 플레이리스트 들을 시간입니다.
0: 네. 릴치 사카모토의 풀문이라는 곡이고요. 예,
1: 음악은 이제 시작되겠습니다.
2: Because we don't know when we will die, we get to think of life as an inexhaustible well. Yet everything happens only a certain number of times, and a very small number, really. How many more times will you remember a certain afternoon of your childhood? Some afternoon that's so deeply a part of your being that you can't even conceive of your life without it.
1: 독백이 나옵니다. 잠깐 설명해 주신다면?
0: 네, 이 독백은 영화 마지막 사랑의 마지막 엔딩 크레딧에 원작자 예. 폴 볼스의 나레이션을 이제 따온
1: 잠깐 해 주실 수 있나요?
0: 제가 낭독을
1: 예.
0: 인간은 자신의 죽음을 예측하지 못하고 인생을 마르지 않는 셈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세상 모든 일은 고작 몇 차례 일어날까 말까다. 자신의 삶을 좌우했다고 생각할 정도로 소중한 어린 시절의 기억조차 앞으로

0: 몇 번이나 더 떠올릴 수 있는지 모른다. 많아야 네다섯 번 정도겠지.
1: 예.
0: 앞으로 몇 번이나 더 보름달을 바라볼 수 있을까? 기껏해야 스무 번 정도 아닐까? 그러나 사람들은 기회가 무한하다고 느낀다.
1: 예. 숙연하게 하시네요. 예. 그 류이치 사카모토가 거의 말년에 이 곡을 만들었고 잠깐 올려주시겠어요? 예. 좀 독특한 곡인 것 같습니다. 유한한 시간 내에서 무한한 것을 꿈꾸는 법을 깨달았다. 심은경에게 이 시간은 무엇일까를 생각해봤는데 내일 이건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0: 예. 감사합니다.
2: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 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0: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3: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4: MBC
5: MBC
3: 라디오
5: MBC 라디오
6: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0: 예, 실리카겔의 데저트 이글 들었습니다. 영화배우 심은경 씨의 오늘 세 번째 추천곡이었고, 중간에 음악이 멈출 때마다 심장도 같이 멈출 것 같은 특이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아, 오늘 뭐 인사도 제대로 못 드리고 떠났을 정도로 꽉 차게 진행하고 가셨는데, 내일 또 반갑게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영의 지구촌 사이드 B로 넘어가겠습니다.
1: 7월 6일 월요일 오늘의 국제 뉴스 전해드립니다. 내일부터 나토 정상회의가 튀르키예 수도인 앙카라에서 열립니다. 모레까지인데요. 네, 나토 국가들은 2월 말에 발발한 미국과 이란과의 전쟁에 대해 쉽게 미국 편을 들어주지 않았죠. 이번 나토 회의에서 유럽과 미국이 과연 결속력을 보여줄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25년 1월 취임 이후 쿠팡 주식을 18차례 거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미국 정부 윤리청에 제출된 보고서에 따른 건데요. 두 개의 투자 계좌에 최대 13만 달러, 우리 돈으로 1억 9,900여만 원의 쿠팡 주식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쿠팡 주식 거래로 얻은 수익은 없거나 소액에 그쳤다고 재산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란 2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의 장례식이 현지 시간 4일부터 열리고 있는데요. 트럼프 사살 고흐까지 나왔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누가 참석했는지가 관심사인데 파키스탄 총리, 러시아 국가안보의 부의장, 중국 전인대 상무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다만 하메네이 아들이자 최고 지도자 자리를 세습한 모스타바 하메네이는 장례식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는데요. 건강 이상설이 계속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7월 6일 월요일 오늘의 국제 뉴스였습니다. 지구촌이라는 레코드의 뒷면을 짚어봅니다. 이선영의 지구촌 사이드 B.
0: 예, 지구촌 사이드 B 오늘부터, 그러니까 이번 주부터는

0: 국제 뉴스로 짤막한 뉴스라도 좀 전해주시면서 예. 시작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앞에 뉴스 잘 들었습니다. 아, 트럼프는 쿠팡에도 투자를 했군요.
1: 그러게요.
0: 예, 네. 참 바쁜 사람입니다.
1: 손을 안 댄 데가 없네요.
0: 그러게요. 자, 이어서 원래 하던 대로 지구촌의 사이드 B 지금부터 시작할까요?
1: 네, 오늘은 매우 바쁘네요. 일본 찍고 멕시코로 가겠습니다.
0: 그렇죠.
1: 두 나라 모두 관광객으로 북적이고 있는데 표정은 다르다고 합니다. 먼저 일본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사인데요. 40년 만에 엔화가 최저치라고 합니다. 예. 지난 화요일 엔화가 161.98엔으로 40년 만에 엔달러 최고 환율을 찍었습니다.
0: 예.
1: 지금 이 기사에서 도쿄 시민 인터뷰가 나왔는데 시민도 어디 나가서 여행을 하기가 좀 부담스럽다 이렇게 얘기했고 반대로 예. 미국인이나 유럽인들의 입장은 완전히 다릅니다. 한 인터뷰를 보니까 12만 엔짜리 시계를 740불에 샀다고 하는데 이해를 위해서 단순화를 좀 하면은 12장 낼 걸 한 7장만 냈다 돈을 지폐를
0: 아, 예, 예.
1: 네,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하지만 예. 일본 사람들의 입장은 그렇게 뭐 관광객들이 온다고 해서 반갑 지만은 않다고 하는데요. 현지인들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물가가 치솟고 있기 때문입니다. 뭐 이를테면은 일본인 점심값이 800엔 안팎인데 뭐 라면 한 그릇에 3,000엔까지 하는 관광 예. 명소가 있다고도 하네요.
0: 예. 뭐 특히 교토 같은 데는 오버투어리즘으로 아주 유명한 도시이기도 하죠. 근데 이게 예. 사실 좀 이중성입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때 관광객이 하나도 안 왔을 때는 재정도 적자고 아주 죽겠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또 막 넘쳐나니까 그게 또 불편하다고 하고 아마 좀 헷갈릴 거예요 본인들도
1: 맞습니다.
0: 그러면서
1: 네.
0: 예, 특히 뭐 특히 교토 같은 데는 뭐 저 서양 사람들이 더 많이 보일 정도로 많이들 오니까 일본 환율이 40년 만에 최저를 찍은 이유는 뭘까요?
1: 뭐 여러 측면이 있지만 가장 주요하게 분석되는 건 글로벌 강달러 현상 때문입니다.
0: 예.
1: 당연히 금리가 높은 쪽으로 돈이 쏠리니까 일본 내수에는 달러가 그만큼 적어지고 희소해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환율이 오르는 거고
0: 예.
1: 게다가 일본 같은 경우는 초저금리가 30년 정도 지속이 됐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비해서 더 이런 현상이 더 심한 그런 상황입니다.
0: 예. 일본 찍고 멕시코 간다면서요?
1: 네. 바쁘게 예.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 멕시코도 지금 관광객들로 북적이고 있는데 북중미 월드컵 공동 개최지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멕시코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특수까지 지금 노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0: 예, 조금 전에 그 멕시코가 잉글랜드한테 패배해서 16강에서 탈락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1: 네, 3-2로 졌습니다.
0: 예, 아슬아슬하게 졌군요.
1: 네.
0: 예, 계속해 주시죠.
1: 트럼프 특수라고 하면 물음표가 찍히는 분들이 있을 텐데, 왜냐면 트럼프와 멕시코의 사이가 그렇게 좋진 않거든요.
0: 예.
1: 근데 바로 그 점을 마케팅 포인트로 삼겠다는 것이어서 좀 재밌었어요.
0: 예.
1: 사실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트럼프 취임 이후에 관광객이 계속 줄었습니다. 바로 특정 인종이나 나라에 대해서 트럼프가 그렇게 친절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0: 예.
1: 최대 15,000불의 보증금을 요구하기도 하는 나라가 있다고 해요. 불법 체류를 막기 위해서.
0: 예.
1: 15,000불이면 한 수천만 원에 달하니까 이 돈을 내고 왜 미국을 가냐. 대신 멕시코로 가겠다 하는 관광객들이 실제로 늘고 있고
0: 예.
1: 특히 멕시코 관광부에 따르면 캐나다 같은 경우에 미국과 사이가 안 좋아지면서 멕시코행을 택하는 숫자가 늘었고 실제로 멕시코행으로 가장 붐비는 국제노선이 댈런스 칸쿤 노선이었는데
0: 예.
1: 이제는 그 노선을 제치고 캐나다 출발 노선인 토론토 칸쿤이 실제로 가장 많은 붐비는 국제 노선이 됐다고 합니다.
0: 아, 그렇군요. 사실 그 미국하고 캐나다는 사이가 좋은 것 같으면서도 사실 긴장 관계에 있을 때가 많이 있었죠.
1: 네.
0: 예. 예.
1: 네. 그리고 트럼프가 자꾸 캐나다한테 미국으로 들어오라고 하니까 캐나다 입장에서는 기분이 굉장히 나쁠 수밖에 없죠.
0: 예. 예.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 지구촌 사이드 B 이선영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0: 예.
2: 노래도 기록이고 역사다. 손석희의 12시.

예, 1948년 6월 21일에 LP라는 매체가 처음으로 탄생했습니다. 지금 이 순서는 LP에선 비 오는 소리가 들린다 순서죠. 그래서 오늘 아예 LP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잠깐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전까지는, 그러니까 1948년 이전까지는 SP, 그러니까 스탠다드 플레이라고 해서 보통 한 면에 한 곡씩, 그러니까 앞뒤 합쳐서 두 곡을 담을 수 있는 그런

김학선 선곡위원이 이 코너를 맡아주셨습니다. 그래서 꼽은 첫 번째 앨범입니다. 아, 뭐 설명이 필요 없는 핑크 플로이드입니다. The Dark Side of the Moon. 명반이죠. 정말 뭐랄까 팝 역사상 따지자면 판매량에서는 1, 2위를 다투는 그러니까 AC/DC의 Back in the Black 이게 이 곡, 이 앨범과 1, 2위를 다투는 명반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록 앨범 빌보드 앨범 차트에서 무려 741주를 머물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횟수로 따져보니까 아이가 태어나서 중학교 들어갈 때까지 긴 시간 동안 빌보드 때 앨범 차트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요즘은 뭐 한 주만 머물러도 대단하다고 하는데요. 저한테 이게 그 앨범이 와 있습니다. 여기 이게 띠지가 있는데요. 요걸 뭐 오비라고 부른다고 하는데 요거 일본에서 구입했다고 하시는군요. 김학선 저 선곡위원이 여기 한자로 광기 이렇게 써 있습니다. 미칠 광자, 기운기자, 광기. 이 앨범을 나타내주는 한 단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정말 정말 유명한 앨범 커버죠. 광기. 보통 이 저 오비라고 부르는 이 띠지의 앨범의 성격을 이렇게 담는다고 하는데 딱 한마디로 이렇게 담아버렸습니다. 이 앨범을 관통하는 주제인 것 같기도 합니다. 시간, 돈, 종교와 이념, 또 죽음의 공포 이런 현대인을 정말 힘들게 만드는, 미치게 만드는 요인들을 10개 트랙에 하나씩 담았고요. 마지막에 두 곡, 그러니까 브레인 데미지하고 에클립스에서는 결국 광기에 휘사인 인간의 쓸쓸한 초상을 담아내기도 합니다. 오늘 들을 곡은 A면의 네 번째 트랙에 담긴 곡인데 타임. 뭐 너무나 유명한 곡이기도 합니다. 제목 그대로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세월과 노화를 다뤘습니다. 곡의 시작부터 수십 개의 시계 소리와 알람이 요란하게 울려 퍼지죠. 이 소리를 담으려고 당시에 이 앨범의 엔지니어였던 알란 파슨스, 나중에 그 알란 파슨스 프로젝트라고 해서 그룹 아주 유명한 그 그룹을 만들기도 했죠. 이 알란 파슨스가 그 당시에 엔지니어였는데 어느 골동품 가게 하나를 통째로 빌려서 가게에 있는 시계를 하나하나 이렇게 태엽을 감아가면서 일일이 녹음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완벽을 찾으려고 했던 그 집착 역시 이 앨범의 주제인 이 앨범을 나타내는 그야말로 광기에 속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인간의 깊은 어두움을 집요하게 파고든 핑크 플로이드의 명반 The Dark Side of the Moon 그 속의 수록곡 타임 위에 바늘을 올려보겠습니다. 6분 54초 동안 이어집니다.

0: 허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1: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0: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1: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0: 에어렉스.
2: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비슷해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비스카.
3: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4: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5: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4: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싱크.
5: 백조싱크.
6: 오 마이 갓.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7: 유동 골뱅이.
6: 치맥에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8: 예, 손석희 12시 낮 시간을 놓치신 분들께서는 유튜브로 보고 듣고 하셔도 됩니다. 아, 유튜브에서 손석희 12시 검색하시면 바로 보실 수 있고요. 자, 내일 아까 말씀하신 드린 대로 영화배우 심은경 씨와 함께 두 번째 플레이리스트를 듣는 시간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흐르는 곡은 부다페스트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 Always Walking With You입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지진은 예고 없이 발생하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미리 숙지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흔들림을 느끼면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머리를 쿠션이나 가방으로 감싸 2차 부상을 막습니다. 진동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합니다. 엘리베이터는 절대 이용하지 말고 계단을 통해 밖으로 대피한 뒤 넓은 공간으로 이동합니다. 대피 후엔 가족이나 이웃의 안전 여부를 확인하고 라디오나 재난 안내 문자를 통해 상황 정보를 파악해 주변에 전파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MBC 라디오 재난안전 캠페인이었습니다.
1: 지금 시각은 1시 57분입니다.
2: 오늘도 안전하게 사이버 폭력 신고 방법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국번 없이 117로 신고해주세요. 전화가 힘든 상황일 때는 샵 0117로 문자 상담이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피해 자료와 함께 가까운 경찰서나 사이버 테러 대응센터 홈페이지로 신고해주세요. 명예훼손의 경우라면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를 통해 침해 구제 신청을 할 수 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 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 객관적인 증거 확보를 위해 가해 학생의 이름이 드러나도록 화면을 캡처해주세요. 신고 시 사이버폭력으로 피해를 당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폭력 없는 학교생활을 위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3: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4: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났어요.
3: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면

0: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1: MBC,
2: MBC,
3: MBC 라디오,
2: MBC 라디오.
0: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4: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FM 방송입니다. HLAW SFM
1: 안녕하세요, 현빈입니다. 오래도록 튼튼하고 디자인까지 멋진 소파, 과연 뭘까요? 진심을 담은 소파, 결국 자코모.
0: 좋은 휴식을 만드는 소파 자코모가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0: MBC 2시 종합뉴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6일 월요일 MBC 2시 종합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4,700조 원이 넘는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게 될 3대 메가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민관 합동 점검회의를 열고 AI 산업 선점을 위한 속도전을 강조했습니다.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알맹이 없는 정치 이벤트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하는 야권을 향해서는 최대한 협조는 못하더라도 방해는 안 했으면 좋겠다고 비판했습니다.
2: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 등 11개 상임위원장의 민주당 단독 처리를 문제 삼으며 의사 일정을 전면 거부한 가운데 7월 임시국회가 반쪽 국회로 출발했습니다. 민주당은 3대 메가 프로젝트 지원을 위한 신속한 입법과 예산 심의 방침을 밝힌 반면 국민의힘은 내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이재명 정부의 언론 통제 수단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1: 오늘부터 국내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거래가 24시간 이루어집니다. 구윤철 부총리는 외환시장 24시간 개장이 원화의 글로벌 도약을 위한 출발점이라면서 우리나라 자본시장과 원화의 매력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사임서를 내고 13년 5개월 만에 오늘 물러나면서 동시에 문화체육관광부 주도 아래 박지성, 이영표, 박주호가 참여하는 K축구혁신위원회가 공식 출범합니다. 북중미 월드컵에서는 영원한 우승 후보 브라질이 혼란의 멀티골을 앞세운 노르웨이에 지면서 36년 만에 처음으로 8강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스포츠 취재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이상 이 시간 주요 뉴스였습니다.
1: 첫 소식입니다. 오늘 청와대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정부와 민간이 함께하는 3대 메가 프로젝트 점검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대통령은 정책 속도전을 주문하면서 동시에 메가 프로젝트에 대해 정치 이벤트라고 지적했던 야권을 겨냥했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3: 3대 메가 프로젝트 후속 절차를 논의하기 위해 정부 청와대와 기업인들이 한데 모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AI 산업 선점을 위해 오직 속도전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4: 그야말로 국군이 걸린 총력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누가 얼마나 더 빨리 선점하느냐, 누가 더 빠르냐로 결판이 나는 것 같습니다.
3: 특히 행정 절차 지연으로 투자 집행이 늦어져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습니다. 부지 확정부터 착공까지 6년이 걸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도 그렇게 빠른 것 같지 않다며 절차 때문에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규정상 문제는 입법으로 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구체적인 당부도 나왔습니다. 환경 영향 평가는 이미 조사된 적 있다면 결과를 원용하고 새로 실시하더라도 기간을 대폭 줄이라고 지시했고 토지 취득, 보상 절차 속 알박기 등으로 인한 지연을 우려하면서 협의 취득과 강제 수용 절차를 동시에 시작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전력과 용수도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기저 전원 우려까지 해결했으면 좋겠다고도 했습니다.

0: 도전을 주문하던 이 대통령은 야당을 겨냥한 듯한 비판도 내놨습니다. 메가 프로젝트가 실현 가능하다는 걸 전제로 정책 불균형을 지적하더니 이젠 불가능을 전제로 비난한단 겁니다.
1: 나라 살림을 맡은 공인들이 과연 이런 태도를 취하는 게 맞는가? 또 어려운 청년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만들려고 하는데 최대한 협조를 못하더라도 크게 방해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0: 앞서 국민의힘은 메가 프로젝트를 두고 알맹이 없는 정치적 이벤트라면서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대해 정치적 기획이자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는데 이 같은 비판을 이 대통령이 직접 겨냥한 걸로 풀이됩니다.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
2: 오늘 7월 임시국회가 반쪽으로 개회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야당의 협조를 요구했고 국민의힘은 내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을 이른바 입틀막법이라 규정하며 공세를 폈습니다. 윤상문 기자입니다.
3: 더불어민주당의 소집 요구로 오늘 개회한 7월 임시국회. 그러나 국민의힘이 원 구성을 이유로 의사일정 전면 거부 방침을 밝혀 반쪽 국회로 출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3대 메가 프로젝트 지원을 위해 입법과 예산 심의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법사위원장을 요구하며 상임위 참여를 거부하고 있는 국민의힘을 향해 하루빨리 국회 정상화에 협조하라고 요구했습니다.
4: 국회를 파행시키면 고생하는 건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아닙니다. 국민입니다. 민생, 경제,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법안 처리가 늦어질 때마다 국민은 한 달을, 1년을, 한 세대를 손해보실 것입니다.
2: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입니다.
3: 반면 국민의힘은 내일부터 시행되는 개정정보통신망법을 두고 여권을 압박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검은색 마스크를 쓰고 최고위원회에 등장해 개정법이 허위 조작 정보를 규제한다는 목적과 달리 실제론 이재명 정부의 언론 통제 수단인 이른바 입틀막법이 될 거라는 주장입니다.
5: 검찰과 사법부가 무너질 때 우리가 피토하는 심정으로 그 다음은 언론이 될 거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칼끝이 내일부터 언론을 찌를 것입니다.
2: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입니다.
3: 한편 민주당에선 공식적으로 당권 경쟁의 막이 올랐습니다. 김민석 전 국무총리는 당권 주자 중 가장 먼저 광주에서 당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징계 정국을 예고한 국민의힘은 오늘 오후 윤리위원회를 열고 본격적인 징계 논의를 시작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
6: 오늘부터 국내 외환시장이 주중 24시간 내내 돌아갑니다. 토요일과 일요일 새해 첫날을 제외하고 공휴일에도 외환거래가 가능해져서 해외 자금 유입이 용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양소연 기자입니다.
7: 국내 외환시장 24시간 개장 첫날. 구현철 부총리는 외환시장 24시간 운영이 원화 글로벌 도약을 위한 출발점이라면서 한국 자본시장과 원화의 매력도가 높아질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8: 서울 외환시장!
7: 오늘 오전 6시부터 24시간 가동체제가 시작됐습니다. 기존에 오전 9시부터 새벽 2시까지 운영됐던 국내 외환시장은 이제 월요일 오전 6시부터 토요일 오전 6시까지 중단 없이 돌아갑니다. 토요일과 일요일, 새해 첫날인 1월 1일을 빼고 크리스마스나 추석 같은 공휴일에도 거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해 첫 영업일, 1월 2일엔 오전 9시에 개장하고 마지막 영업일 12월 31일엔 자정에 폐장합니다. 해외 투자자들이 시차와 상관없이 환전을 편하게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정부는 외환시장 24시간 전환으로 외국 자본의 국내 유입이 활성화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해외 장기 투자 자금이 들어와 시장 변동성이 줄고 금융시장 확대로 잠재 성장률이 반등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새벽 시간 수출입 기업의 환차손 방어도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내년 1월 역외 원화 결제 시스템 구축이 차질 없이 이뤄진다면 원화의 국제 수요 확대로 이어질 거란 관측도 있습니다. 다만 당장은 심야 시간 외부 악재가 유입되면 환율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외환 당국은 필요하면 정부가 유동성을 공급하고 24시간 감독하며 시장 정착을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전 6시 1527.6원으로 거래 시작한 원달러 환율은 이후 상승폭을 키워 1530원대에서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한때 8300까지 올랐다가 8000 안팎까지 하락 전환했고 코스닥도 3% 이상 빠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소연입니다.
6: 이번에는 축구계 소식을 알아보겠습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오늘 전격 사임했습니다. 무려 13년 5개월여간 지켰던 협회장직을 내려놨습니다.

0: 왔는데 스포츠 취재팀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이명록 기자,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 지난 5월 말쯤이었죠? 사퇴 의사를 밝혔는데 오늘 사임서를 냈어요?
1: 네, 정 회장은 오늘 오전 임원회의를 끝으로 협회에 사임서를 제출했습니다. 2013년 취임에 사선에 성공한 정 회장은 2029년까지 임기가 남았지만 오늘을 끝으로 13년 5개월 만에 협회 수장에서 물러났습니다. 당초 이번 대회가 폐막하면 사임하겠다고 밝혔지만 최근 축구협회를 둘러싼 상황의 조기 수습과 조직 정상화를 위해 사퇴 시기를 앞당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 회장은 협회를 통해 모든 영광과 성과는 선수들과 팬 여러분 덕분이며 모든 부족함과 과오는 오롯이 저의 책임이라고 인사말을 남겼는데요. 이제 협회는 회장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하는데 정관에 따라 부회장 중 한 명이 대한체육회 인준을 받아 회장 직무를 대행하고 60일 내로 차기 회장을 선출해야 합니다.
0: 문체부가 출범시킨 K축구혁신위원회 맞죠? 이 첫 회의가 오늘인데 정 회장 사임하고 묘하게 맞물렸어요.
1: 네, 혁신위는 오늘 오후 첫 회의를 갔는데요. 최희영 문체부 장관과 박지성 공동위원장에 이영표, 박주호 해설위원 등 축구계 관계자와 전문가들이 참여해 이번 대회 이후 제기된 한국 축구 혁신 요구에 대한 논의를 시작합니다. 특히 정몽규 회장 사퇴와 맞물려 차기 회장 선출과 관련한 제도 변화가 관심입니다. 협회에 대한 특별감사를 예고한 최희영 장관이 기존 정관에 따른 선거는 불가하다고 밝힌 만큼 변화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그동안 축구협회는 상위단체인 대한체육회 정관에 따라 선거인단이 참여해 투표하는 간선제로 협회장을 뽑았는데요. 직선제 또는 선거인단 수를 대폭 늘리는 시기에 직선제에 준하는 제도 개편이 예상됩니다. 체육회도 다음 주 대의원 임시총회를 열어 기존 간선제에 따른 선거인단 규정과 회장 거리 시 60일 이내 선출 등의 조항을 바꿀 예정이라 후속 조치에 눈길이 쏠립니다.
0: 월드컵 소식도 좀 알아보죠. 브라질하고 노르웨이가 16강을 펼쳤는데 어떻게 됐죠?
1: 네, 28년 만에 본선에 오른 노르웨이가 영원한 우승후보 브라질을 제압했습니다. 브라질은 경기 초반 얻어낸 페널티킥을 기마랑이스가 실축하면서 불안하게 출발했는데 이후 노르웨이 뉠란 골키퍼가 브라질의 파상공세를 막아내며 팽팽한 영의 균형이 이어졌습니다. 균형을 깬 건 괴물 공격수 혼란이었습니다. 후반 34분 왼쪽에서 올라온 크로스에 헤더 선제골을 터뜨렸는데요. 기세를 올린 혼란은 후반 45분엔 강력한 왼발 슛으로 추가골까지 넣었습니다. 브라질이 추가시간 네이마르의 페널티킥으로 한 골을 만회했지만 경기는 2-1 노르웨이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노르웨이는 28년 만에 본선 무대라는 감격을 넘어 역대 최고 성적인 8강을 달성했고 통산 최다 5회 우승에 빛나는 브라질은 1990년 이탈리아 대회 이후 36년 만에 16강에서 탈락했습니다. 혼란은 7골로 메시, 은바페와 함께 득점 공동 선두에 올랐습니다.
0: 감격스럽긴 하겠습니다만 노르웨이 입장에서는 산 넘어 산일 것 같은데 8강 상대가 축구 종가 잉글랜드죠?
1: 네, 개최국 멕시코와 혈전 끝에 잉글랜드가 벨링엄의 멀티골과 케인의 페널티킥 결승골을 엮어 3-2로 승리했습니다. 악천으로 1시간 늦게 킥오프한 경기에서 잉글랜드는 전반 36분 벨링엄이 다이빙 헤더로 선제골을 넣으며 멕시코의 이번 대회 첫 실점을 안겼는데요. 2분 뒤에도 역습을 펼친 끝에 벨링업이 오른발로 추가골을 넣었습니다. 멕시코 퀴뇨네스에게 추격을 허용한 잉글랜드는 후반 9분 수비수 환사가 퇴장당하며 수적 열세에 놓였는데요. 이후 양팀은 페널티킥으로 한 골씩을 주고받았고 접전 끝에 8강 티켓의 주인공은 잉글랜드로 결정됐습니다. 40년 만에 8강을 노린 멕시코의 도전은 이렇게 막을 내렸고요. 3회 연속 8강에 오른 잉글랜드는 자국에서 개최한 1966년 대회 이후 60년 만에 우승 도전을 이어갑니다. 지금까지 스포츠 취재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0: 네, 이명로 기자였습니다.
2: 여고생 살해 사건에 대한 경찰의 감찰이 공식 수사로 전환됐습니다. 현직 경찰인 장용기 아버지와 수사팀에 대한 감찰을 벌였던 경찰청은 오늘 수사팀장을 증거인멸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주지은 기자입니다.
3: 여고생 살해 사건을 수사했던 수사팀장이 오늘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광주경찰청은 오늘 오전 장용기 사건을 담당하던 광산경찰서 형사팀장을 증거인멸 혐의로 긴급 체포하고 감찰이 아닌 비위 수사로 전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팀장은 지난 5월 장용기가 범행을 저지를 때 사용했던 차량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일부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0: 받고 있습니다. 해당 팀장은 장윤기 집안에서 발견된 훼손된 리얼돌 등 핵심 증거물을 보존 절차 없이 현직 경찰인 장윤기 아버지에게 무단 인계해 감찰을 받던 중이었습니다. 경찰은 수사팀이 수사 과정에서 장윤기 아버지와 수십 차례 통화하며 수사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장윤기와 아버지가 직접 통화하도록 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수사팀은 장윤기가 묵비권을 행사해 통화를 연결한 것이라며 수사기법의 일환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검찰은 이번 사안에 대해 공무상 비밀 누설 및 증거인멸 혐의 적용을 검토하며 직접 수사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MBC 뉴스 주지은입니다.
1: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대부분 지역에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강원 내륙에 최대 60mm, 충청과 남부지방은 최대 40mm, 제주도는 5mm 안팎이 되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8도, 대전 30도, 전주 31도 등 전국이 26도에서 32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수도권을 중심으로 시간당 30mm의 강한 비가 쏟아질 수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2: 경북권 소식입니다. 장마철 고온다습한 환경과 집중호우로 인한 식중독 발생 위험이 커졌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5년간의 통계를 보면 7월과 8월에 식중독이 집중적으로 발생했다며 식재료 보관부터 조리, 섭취까지 전 과정에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화장실 이용 후 음식 섭취 전, 식재료를 다듬거나 조리하기 전에 손을 깨끗이 씻는 등 개인 위생 관리에 신경 써달라고도 했습니다. 안동시가 여름철을 맞아 낙동강변을 따라 걷는 수로형 산책시설인 맨발로 룰루랄라 물속 걷는 길을 개장하고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이 시설은 안동댐의 물을 활용한 약 400m 길이의 얕은 수로로 기존 맨발 걷기 길과 연계해 이용객들이 물속을 맨발로 걸으며 피서를 즐길 수 있도록 조성됐습니다. 안동시는 물속 걷는 길을 월영교와 수변 산책로 등 주변 관광 자원과 연계해 여름철 체류형 여가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서울회생법원이 지난 3일 홈플러스의 기업회생 절차 폐지를 결정하며 홈플러스는 앞으로 2주 안에 2천억 원 규모의 자금 조달을 실패할 경우 매각이나 파산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경북에는 안동과 영주를 포함해 4개 지점, 대구에는 4개 지점이 운영 중인 가운데 홈플러스는 당장 파산이 확정된 건 아니라며 정상 영업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대구 경북 지역에서 근무하는 160여 명의 직원과 납품업체들이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지역사회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1일 취임사를 통해 포항에 80조 원 규모의 신규 투자가 검토되고 있다고 공개한 이철우 도지사가 어제 SNS를 통해 해당 투자의 주체는 데이터 센터로 준비 중인 SK라고 밝혔습니다. 이 지사는 SK 측에서 지난 3일 블루밸리 국가산단 등 포항의 현장 답사를 다녀갔다며 80조 원은 경상북도가 지난 8년간 투자 약속을 받은 금액보다도 많은 대단한 규모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지사는 문재인 정부 시절 지정된 7개 국가산단이나 윤석열 정부에서 지정된 14개 국가공단 모두 아직도 제대로 착공된 게 없다며 결국 준비한 지역이 성공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영남권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했지만 대구 경북에 상대적으로 소외됐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투자 효과를 TK로 확산하기 위해 경산 울산 고속도로 건설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울산에는 AI 데이터 센터와 미래차 등 대규모 투자가 집중될 걸로 예상돼 경산 진량읍과 울산 울주군을 잇는 약 50km 구간의 고속도로가 조성되면 산업 물류 연계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경상북도와 울산시는 지난해부터 제3차 고속도로 건설 계획에 해당 노선 반영을 추진하고 있어 개통 시 현재보다 이동거리가 약 23km 단축될 걸로 전망됩니다. 경상북도가 전국 식자재마트 유통 전문기업인 GQ 등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농축산물 대량 소비처로 부상하는 전국의 식자재마트와 도내 농축산물 가공 생산업체를 직접 연결하는 유통망 구축에 나섭니다. 경북도는 식자재마트 유통

전망 입점업체를 200여 곳까지 확대할 수 있을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안동의 현재 기온 30.7도입니다. MBC 2시 뉴스 마칩니다. 송나영이었습니다. MBC. 오늘도 안전하게 사이버폭력 신고 방법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국번 없이 117로 신고해주세요. 전화가 힘든 상황일 때는 샵 0117로 문자 상담이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피해 자료와 함께 가까운 경찰서나 사이버 테러 대응센터 홈페이지로 신고해 주세요. 명예훼손의 경우라면 개인정보 침해 신고센터를 통해 침해 구제 신청을 할 수 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 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 객관적인 증거 확보를 위해 가해 학생의 이름이 드러나도록 화면을 캡처해 주세요. 신고 시 사이버폭력으로 피해를 당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폭력 없는 학교 생활을 위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비가 올 때마다 밖에서 사들고 온 우산이 너무 많아서 고민이라는 분이 있었는데요. 마침내 좋은 해결책을 찾았답니다. 비 오는 날이면 일부러 우산을 두 개씩 챙겨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지하철역 입구나 버스 정류장에서 비를 맞고 뛰어갈까 말까 망설이는 사람을 보면 쓱 다가가 바랍니다. 이거 쓰세요. 쏟아졌다 그쳤다 변덕이 심한 장맛비에 번거롭고 성가신 일도 많지만 그만큼 뜻밖의 기분 좋은 순간을 만날 수도 있는 날이죠. 오늘은 어떠셨어요?

양수경의 사랑은 창밖에 빗물 같아요. 아, 이제 7월 장마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비가 왔다가 갑자기 그쳤다가 왔다가 그쳤다가 이러다가 나중에, 아, 정말 다시 해가 쨍쨍 떠오르면 엄청 또 습해지고 덥고 막 그러겠죠. 에, 혹시 오늘 우산 튼튼한 걸로 잘 들고 나오셨을까요? 참고로 그 비 오는 날 우산을 두 개씩 챙겨 나가는 분은요, 우리 연진 작가 동네에 사는 이준희 할머니라고 합니다. 정말 대단하시죠. 우리 그냥 나가서 갑자기 아 막 이따가 갑작스러운 뭐 소나기에 뭐 장마일 땐 대부분 그런데 이제 이런저런 일회용 나름 일회용 같은 그런 우산 많이 사잖아요. 저도 분명히 산 적이 되게 많은데 문득 지금 이 얘기하면서 느낀 게 다 산 거 어디 갔지 싶은 그런 생각도 있더라고요. 대부분 집에 있다가 누군가가 딱 나가는 길에 밖에 비 온다 그러면 야 이거 가져가 이거 써 이러면서 이때까지 돌려 받지 못했던 것 같아요. 단 한 번도. 네. 그래도 나눔은 사랑이니까요. 네. 아, 이렇게 오늘 손트라또 이사 선물 아직도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이야기로 가득 채워볼까 합니다. 우리 7954님께서 아, 저도 오늘 출근길에 우산을 안 들고 나왔는데 지하철역 나오니 비가 쏟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아깝지만 편의점에서 우산을 샀어요. 그런데 비가 그쳤네요. 집에 우산이 넘쳐나는데 그냥 비 맞을 걸 그랬나 봅니다. 그러게요. 아니 우리 795호사님 그냥 그 지하철역 밖에서 좀 한 5분 10분만 서 계셨으면 또 우산 두 개 들고 있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났을 수도? 우리 2515님은 제가 일하는 곳이 지하철역 바로 앞인데 비가 오면 우산 빌리러 많이 오세요. 지난주에 어떤 분은 자기가 급할 때 써야겠다며 우산꽂이에 우산을 두고 가셨네요. 야, 아니 근데 참 이런 거 너무 따뜻하고 마음은 좋잖아요. 근데 우리 꼭 우산 빌렸으면 돌려줍시다. 네, 이거는 우리가 잠깐 이게 너무 쉽게 빌려주다 보니까 안 줘도 되겠지라는 그런 생각이 약간 들 때가 있거든요. 예, 오히려 그런 작은 데에서 감사함을 알고 또 이제 돌려주기까지 하고 거기다가 그러면서 뭐 이제 과자라도 하나 이렇게 건네주면 고맙다고 건네주면 얼마나 따뜻해집니까 하루가. 우리 7954님께서 장마가 온다고 하니 어릴 적 생각이 났어요. 우리 동네 아이들은 큰 대야를 타고 놀고 학생들은 그 물길을 뚫고 등교를 했죠.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아파도 학교는 가고 보던 시절 자꾸만 라떼는 하게 되네요. 저도 뭐 사실 밖에서 옛날에 엄청나게 뛰어다니기도 하고 특히 축구할 때 비 오면 너무 좋더라고요. 예. 네. 근데 싱가포르이 열대야 지방이다 보니까 이게 갑자기 소나기가 엄청 그 해는 쨍쨍거리고 있는데 비가 엄청 쏟아져요. 예. 네. 근데 그 상황에서 이제 축구할 때가 제일 재밌어요. 그러면 이제 막 우리끼리 놀다가 막 웃다가 막 이런 그런 다음에 저는 그 젖은 상태로 집에 들어오면 저희 어머니는 이제 소리를 야단을 치시죠. 왜 밖에서 왜 뛰어놀고 진짜 정말 속옷까지 다 젖어가지고.

0: 그리고 그냥 그때는 마냥 그런 게 좋았던 시절. 우리 6779님, 주간보호 요양보호사입니다. 점심 휴게 시간 끝나고 프로그램 들어가기 전 다 같이 유튜브 손틀어 들으며 색칠하기 시작합니다. 사랑은 창밖에 빗물 같아요. 따라 부르며 재밌다 하시네요. 하면서 사진까지도 보내주셨는데 너무 반갑습니다. 이제 딱 시작하시네. 그거 있잖아. 색칠 공부하는 그 막 1번, 2번, 3번, 4번 있어가지고 여기다가 무슨 색 하세요 하는데 또 때로는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그 전형적인 그런 색 말고 본인의 약간 좀 그 미적 감각을 좀 더 끌어내서 좀 다양한 시도해보는 것도 때론 되게 엄청난 예술 작품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라고요. 오늘 소개한 모든 분들에게는 타월 세트는 넉넉하게 안겨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지금 뭐하고 계시는지 문자 나눠주세요.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 무료고요. 유튜브 트로트 라디오 들어오시면 실시간으로 보면서 즐기실 수 있다는 거 얼른 들어와 주세요.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는요, 한국주택금융공사, IS 동서, 백조싱크, 데이팩, 성원 에드피아, 롯데렌탈, 브람스 안마의자, 웰템, 도드람 한돈,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빅토스, 종근당 건강, KB국민은행, 환인제약,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인공지능 입찰 전문 한국비드랩, 주식회사 본컴퍼니,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토익, 현대커머셜, 한월사이언스타타타, 롯데건설, 한국농어촌공사 클린농촌만들기, 탄탄방수와 함께합니다.
1: 전세 보증금 지키는 법, 저 최수빈이 알려드릴게요. 수도권 7억 원, 지방은 5억 원 이하의 전세라면 안심하세요. HF 보증으로 전세 대출 받고 전세 지킴 보증을 신청하면 되니까요. 소중한 전세 보증금을 지키는 HF 전세 지킴 보증. 이야, 좋다. 한국주택금융공사.
2: IS 동서는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3: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4: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3: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4: 백조 싱크.
5: 데이팩으로 전화돼요.
6: 하루 한 번 들어요. 30다 데이팩.
5: 건강해.
6: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2: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6: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2: 건강기능식품.
0: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는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여러분이 보내주신 문자 살펴볼까요? 이게 아무래도 이게 막 비도 오고 좀 운치 있고 이러면, 좀 뭔가 더 이야기 나누고 싶고 그냥 멍 때리고 싶고 하는 것 같아요. 우리 6837님은 지금 우산통 얘기. 저희는 식당인데 비 오는 날에는 우산통이 가득 차 있고요. 식사하고 나가실 때 해가 쨍쨍하면 우산이 그냥 다 있어요. 놓고 가는 분들이 많거든요. 맞아요. 대부분 이제 밖에서 일회용 사시는 분들은 갑작스럽게 샀기 때문에 내가 우산을 들고 나오지 않았잖아 라고 생각해서 그냥 산 거를 까먹어요. 네. 근데 저는 늘 신기한 게 사람들은 왜 이런 면으로 되게 좀 뭐라 그러지? 되게 사회가 되게 깨끗하다라는 게 본인 우산을 꼭 찾아서 이렇게 가시는 분들이 뭐 때로는 잘못 가져갈 때도 있지만 본인 우산을 그 많은 우산 속에서 막 이렇게 열심히 찾아가지고 가는 게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진짜 안 좋은 마음 갖고 있으면 야 이거 우산 좋아 보인다 이러면서 그냥 가져갈 텐데 그게 아니고 나의 우산을 찾으려고 아 내게 이 색이었나 저 색이었나 막 찾으면서. 5997님 여기는 경북 고령입니다. 아침엔 비가 내렸지만 지금은 날이 개서 많이 더워요. 일찍 퇴근 후 마당에 잡초 뽑고 있어요. 뽑다가 하늘을 보니 감나무에 감이 엄청 달렸네요. 올 가을엔 맛있는 홍시를 많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정말 이번 근데 장마 그냥 좀 시원하게 좀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막 홍수 같은 거 일어나는 곳 없이, 예, 어떤 피해 없이 좀 안전하게 말이죠. 아, 진짜 그 감까지 다 떨어지면 얼마나 마음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부디 잘 예쁘게 익어서. 오, 사진까지도 보내주셨네요. 진짜 딱 하늘 쳐다볼 때 이제 나무 사이로, 잎 사이로 이렇게 보이는 그 햇빛이 참 예뻐요. 참 예뻐요. 감사합니다. 나눠주셔서. 0604님. 야간 작업하는 남편이 잠깐 낮잠 잔다기에 옆에 누워서 같이 듣는데 코 고는 소리와 함께 듣고 있어요. 텐 씨 목소리 너무 부드러워요. 아, 이렇게 또코 고는 소리와 라디오와 함께 듣는 그 기분, 특히 낮에 그게 어떤 기분일까요? 어떤 느낌일까요? 그래도 좋다는 거죠? 좋은 걸로 하겠습니다. 우리 노래 한곡 듣고 올게요. 407, 아, 14, 아, 1320님께서 보내셨네요. 인천이에요. 이렇게 비 오는 날에 멀미도 창 넓은 카페에 앉아서 받아봐야 하는데 현실은 일하고 있습니다. 노래라도 틀어주시면 위안이 될것 같아요. 해주셨는데, 제가 이 노래를 좀 보내드리고 싶어요. 4075님께서 딱 알맞는 곡일 것 같은데, 한달 만에 만나는 회원들과 산에 가려는데 비가 온다네요. 백음성 사랑이 비를 맞아요. 신청합니다. 이 노래는 좀 어떠실까 하는데 괜찮을까요? 우리 1, 2부에는 여러분들의 이야기로 가득 채울 테니까 계속 문자 보내주시고, 요새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트로트가 시가 되는 순간이 있잖아요. 네, 트로트 곡을 이렇게 시를 이렇게 낭독하면서 읽는 시간. 아, 이거 요새 추천곡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계속해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타월 세트 계속 보내드리면서 이 노래도 띄워드릴게요. 백음성의 사랑이 비를 맞아요.

오늘도 안전하게 이웃 고독사 예방을 위한 체크리스트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우편함이나 집 앞에 전단지, 홍보물 등이 쌓여 있고 가스비, 관리비, 월세 등이 밀린다. 두 번째, 현관 주변 문고리에 먼지가 쌓여 있고 집 밖으로 나온 흔적이 없다. 세 번째, 집 주변이 관리가 되어 있지 않고 악취가 난다. 네 번째, 식품 구입, 산책 등 정기적으로 외출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 다섯 번째, 며칠 동안 텔레비전 소리가 끊기지 않고 들린다. 여섯 번째, 쓰레기에 술병이 많이 보인다. 내 이웃에게 이런 징후가 보이면 주의 깊게 살펴보시고 가까운 주민센터나 한국생명에 전화로 연락하세요. 작은 관심이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나 길가에 묵노집 그냥 가기 서운하잖아. 나 한 잔 자네 한 잔 권커니 한 번은 내 세상도 오겠지. 아자 내가 뭐 어때서. 나 건들지 마 운명아 비켜라. 이 몸께서 행차하신다. 때로는 깃털처럼 휘날리며 때로는 먼지처럼 밟히며 아자 하루를 살아낸다.

멜로디는 잠시 내려놓고 가사에 마음을 기울여 봅니다. 트로트가 시가 되는 순간 남진의 나야나 전해드렸어요. 우리 정은미님께서 이 가사를 이렇게 분위기 있게 읽다니, 예, 그렇습니다. 저도 아자 부분을 어떻게 읽어야 될지 정말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아자! 이렇게 갑자기 하기도 좀 그렇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 약간 그 사이가, 아자, 아자. 아, 저도 읽으면서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되게 뭐라 그럴까? 이게 노래가 경쾌하긴 하나, 진짜 이 가사만 봤을 때는 되게 좀 뭔가 터덜터덜 아주 힘든 하루 끝에 집에 들어가는 길에 집에 막 들어가기에는 뭔가 또 좀 아쉽고 그냥 뭔가 이걸 풀고 싶은 약간 그런 마음에 어디라도 들어가려고 하는 듯한 그런 느낌? 근데 오히려 그게 들어가서 뭐 그게 술 한 잔이 될 수가 있어도 아니면 그냥 야식이 될 수 있어도 그걸로 또 힘을 얻고 오늘 마무리하는 듯한 느낌. 9408님께서 아는 노래는 시처럼 들리지 않고 노래를 따라 부르게 됩니다. 맞아요. 예, 저는 그런 얘기도 했어요. 막 나중에 이런 거 나오면 어떻게 하지? 이러면서 어머나 어머나 이러지 마세요. 여자의 마음은 갈대랍니다. 약간 이런 노래가 나오면 설마 그런 노래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죠? 네. 우리 3041님께서 샤인머스켓 봉투 싸면서 듣고 있어요. 남진 노래 나야나 들으면 자존감 올라갑니다. 모두 즐거운 오후 되세요. 아, 이 노래 오늘의 주인공이었는데요. 참고로 이번 주 목요일에 우리 남진 선배님 또 생방송으로 함께 합니다. 참 기대가 많이 되고 또 어떤 이야기 나누게 될지. 사실 이게 가사 중에 길가에 목로집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곳곳에는 묵로집이라고 써져 있더라고요. 혹시 여러분 아시나요? 이게 전라도식 방언인지 사투리인지 아니면 그냥 발음적인 것인지 너무 궁금해가지고 저희끼리 지금 계속 막 찾으려고 하는데 어디에도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나 안다 하면 저희에게 또 문자 보내주시면 좋겠네요. 2207님께서 큰딸 신혼집에 가전가구 들어오는 날인데 비가 그쳐서 다행이에요. 우리 딸 행복하게 잘 살기 바랍니다. 라디오 크게 틀어놓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너무 반갑고요. 오늘 소개한 모든 분들에게는 또 타월 세트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0494님께서 여기는 대구입니다. 아침에 쬐끔 비가 오더니 지금은 습도가 100% 아니 10,000% 되는 것 같아요. 선풍기 하나에 온몸을 맡기며 손트라를 듣고 있어요. 등줄기에 땀이 주르륵 타고 흐르네요. 아유 덥다 더워. 아우 그 정도로 더우시면 이거 좀 창문이라도 더 열고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어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타올 있잖아요. 타올을 저희가 어차피 보내드리니까 그 타올을 살짝 물에다가 적셔가지고 냉동실에다가 잠깐 좀 두신 다음에 목에다가만 둘러도 이게 목 뒤 이 체온이 떨어져도 진짜 온몸이 시원해진다고 해요. 그래서 좀 그렇게 또 대고 있으면 좀 좋지 않을까라는. 아, 뭔가 자꾸 이렇게 막 덥고

막 힘들어 하시면 뭔가 해결해 드리고 싶어요. 너무 T인가? 이게 제 성향, MBTI 성향이 T여서 그런가요? 우리 2296님께서 오늘은 아주 중요하고 기쁜 날입니다. 저희 아내가 62인데 요양보호사 합격 발표가 조금 전에 났습니다. 합격을 축하드립니다. 라고. 이 한마디가 지금까지 고생한 아내의 마음을 싹 녹여주네요. 다시 한번 축하한다고 말하고 싶어요. 신청곡 장윤정의 어머나. 일부러 이렇게 엮어서 이렇게 해주신 것 같긴 한데, 정말 너무 축하할 일이네요. 예, 너무 축하할 일인데, 그냥, 이왕 이렇게 된 거, 그 노래 듣고 싶다 해서 또 신청까지 해주신 것 같아요. 우리 아내분 너무 합격 축하드리고요. 이렇게 또 옆에서, 응원하는 분들이 많다. 더힘 많이 얻으시길 바랄게요.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마치 이 노래 딱 신청해주셨습니다. 어머나, 어머나, 이러지 마세요. 장윤정의 어머나, 갑니다.

0: 모든 인쇄 가능한
1: 3원 에드피아.
0: 온라인 주문 간편한
1: 3원 에드피아.
0: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1: 인쇄의 유토피아 3원 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3원 에드피아.
0: 국민 인쇄
1: 3원 에드피아.
3: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피지카.
4: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개수 기준.

0: 야외연장 캠핑장 무더위를 날려버릴 강력한 파워냉품 웰템 코끼리 에어컨
1: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2: 우리 아이 도드람
3: 나왔어
2: 우리 남편 도드람
4: 우리 가족 도드람 힘내요 도드람
1: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2: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5: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6: 여러분은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 1, 2부에는 여러분들의 이야기로 가득 채워보았습니다. 또 트로트가 시가 되는 순간 나야나를 듣고 또 문자 보내주신 분이 계신데요. 9633님께서 우리 큰 아주버님 최애창곡 나야나 듣고 오랜만에 큰형님께 전화 인사드렸더니 너무 좋아하시네요. 저랑은 20살 차이 나서 부모님처럼 챙겨주시는 큰형님 네 두루두루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곧 큰형님 칠순 축하합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막내 동서가 응원 보냅니다. 이게 또 라디오의 또 매력이긴 한데 뭔가 평범한 일상 가운데 갑자기 라디오 듣다가 문득 이분이 생각나기도 하고 저 친구가 생각나기도 하고 갑자기 내가 잊고 있었던 게 떠오르기도 하고 그러면서 나의 평범한 일상을 조금 더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약간 그런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도 끝까지 또 즐거운 시간 보내시면서 좋은 추억들 많이 떠오르시길 바라고요. 우리 3319님은 저는요. 셀프 염색하고 있어요. 한번 해보는데 잘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잘 나오길 기다리며 손트라 듣고 있어요. 예. 참 이 셀프 염색이라는 게 요새는 너무 근데 잘 되어 있어가지고 그냥 샴푸만 해도 되는 것도 있고 뭐 다양합니다. 다양해요. 근데 이게 집에서 하는 거는 집에 딱 발라놓고 바를 때까지는 아주 자신있게 하죠. 아, 이게 뭐라고 돼있지? 아, 두 번째 이렇게 바르고, 세 번째 뭐 하고, 오케이, 20분 있으면 되는구나. 그 다음부터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하죠. 제발. 제발 이상하게 안 나오길. 근데 아시잖아요. 대부분 그냥 딱 이렇게 끝나요. 그냥, 생각보다 괜찮네? 라는 걸로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또 뉴스 듣고 3시 5분에 아주 신나게 달려볼까 합니다. 어디 가지 마시고 채널 고정하셔야죠. 아 모르는 사람들이서 파티 시작합니다.
0: 지금 시각은 2시 57분입니다. 오늘도 안전하게 청소년 마약 예방수칙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호기심으로라도 마약을 인터넷 등에서 검색하지 마세요. 자칫 마약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 없는 고액 알바는 없습니다. 고수익을 믿기로 해서 마약 운반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마약과 관련된 SNS는 차단해 주세요. 최근 상당량의 마약이 SNS를 통해 거래됩니다. 네 번째, 거리에서 나눠주는 수상한 음료 등은 피하세요. 마약류가 포함됐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1899-0893으로 전화해주세요. 마약류와 약물 오남용 예방 상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마약 없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꼭 지켜주세요.
5: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7: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나서.
5: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8: MBC
9: MBC
10: MBC
11: 라디오
12: MBC 라디오
5: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13: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FM 방송입니다. HLAW SFM
1: 기넥신? 은행잎 추출물이라 좋은 거겠지.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장애 치료엔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0: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세시를 알려드립니다.
2: MBC 3시 뉴스입니다. 청와대는 3대 메가 프로젝트 중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사업과 관련해 광주 군공항 부지에 산단을 조성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메가 프로젝트 민관합동점검회의에서 이같이 뜻을 모았다고 소개한 뒤 정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조속히 후보지 선정 절차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광주 군 공항 지역의 경우 약 250만 평 규모의 부지를 확보할 수 있고 공항 특성상 평탄화가 완료된 만큼 부지 공사 기간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획예산처는 미래성장 동력에 쓸 미래대응기금을 설치하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획처는 추가 세수에 관해 기금을 만들고 메가 프로젝트, 청년 일자리, 양극화 해소 등에 사용하고자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국가재정법 등 개정을 통해 기금 설치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기획처는 반도체 호황 등에 따라서 세수가 수년 동안 초과할 것으로 보고 있어서 추가 세수란 표현을 사용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회계연도상 전망치보다 더 거친 세수를 의미하는 초과세수와는 다른 개념이란 겁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선관위 채용비리 의혹 수사에 나섰습니다. 합수부는 수원지검으로부터 2021년 경기도 선관위 간부들의 경력채용 면접 점수 조작 의혹 사건을 넘겨받아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선관위 직원들이 감사원 지적사항을 누락한 예산 요구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해 예산을 받아냈다는 의혹도 수사할 계획입니다. 김건희 씨에게 맞사위 인사청탁과 함께 1억 원을 웃도는 귀금속 여러 개를 건넨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의 1심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특검과 이 회장 측이 항소기한인 지난 3일까지 항소하지 않으면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이 회장은 2022년 김건희 씨에게 맞사위 인사청탁과 함께 1억 38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김건희 씨는 항소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대부분 지역에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수도권과 강원 내륙 최대 60mm, 충청과 남부지방은 최대 40mm, 제주도는 5mm 안팎이 되겠습니다. 기상청은 수도권과 강원 내륙을 중심으로 시간당 최대 30mm의 강한 비가 쏟아질 수 있다며 침수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3시 뉴스를 마칩니다.
3: 안녕하세요. 무조건 무조건이야. 가수 박상철입니다. 저 박상철 시인이 됐습니다. 뭐 거창하게 문학을 해보겠다는 마음은 아니고요. 노래로 또 말로 전하지 못했던 마음 시로 담고 싶더라고요. 그 시들을 모아 최근에 허수아비라는 시집도 냈죠. 나만 아는 아픔, 서툰 감성들이 시가 될 수 있을까 했는데 또 그런대로 시가 되고 알아봐주는 분들도 계셨어요. 내 안의 것들 함부로 흘려보내지 마세요. 잘 간직하기만 해도 자기 인생의 시인이 됩니다.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이 전해드렸습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손태신의 트로트 라디오 3부는 예고한 대로 아 모르는 사람 둘이서 파티 살짝 새 단장해서 돌아왔습니다. 시간대를 옮긴 만큼 선물도 더 많이 나눠드리고요. 새로운 퀴즈도 준비했어요. 하지만 또 기존 코너의 즐거움, 텐션, 흥, 새로운 만남은 계속된다는 거. 오늘은 아주 특별한 게스트. 아 오랜만에 또 이렇게 인사드리는데요. 해남 소녀죠. 미스 김 씨와 함께 하거든요. 자, 우리 노래 뒷부분 이어부르기 퀴즈 지금부터 신청해 주세요. 나 트로트 가사 잘 안다, 노래 좀 부른다 하는 분들 말머리에 참여 달고 성함 써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 통해서 보내주시면 무료입니다. 지금 바로 유튜브도 열려 있으니 얼른 들어와서 착석해 주세요. 바로 시작합니다.
1: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2: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1: 무더운 여름에 이동식 확실한 에어컨.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2: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에어렉스.
3: 반갑습니다 형님들. TVX 앰버서더 권마키가 올해로 10년차 트럭커가 됐습니다.
4: 이야 이제 완전히 트럭 베테랑이네.
3: 그래서 베테랑답게 한국 타이어를 씁니다.
4: 혹시 TVX 멤버십?
3: 네, 잘 사고 관리받고 혜택받고 일석삼조니까
4: 베테랑은 고민 안 하죠.
3: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VX.
5: TVX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2: 오래오래 락토핏
1: 종근당 건강
3: 건강기능식품.
4: 어? 김현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5: 든든한 내일로요.
4: 네?
5: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4: 제대로 가시네요.
5: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6: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7: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8: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7: 환인제약.
9: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10: 파크로시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1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0: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램.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램.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1: 지금 잘 아는 사람도 처음에는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요. 그리고요.
2: 모르는 사람 둘이 만나 웃고 떠들고 노래하고 야 파티도 하고
1: 모든 사람이 트로트로 대동단결되는 시간 랜덤 매직 노래 퀸.

0: 궁금합니다.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지요. 자, 오늘의 스페셜 게스트 어린 나이가 믿기지 않을 만큼 구성지고 맛깔나게 노래 부르는 가수죠. 땅끝마을 해남의 자랑 워메. 요 친구 노래하는 거 보소. 영락없이 델놈이구만. 델놈의 미스 김씨 어서오세요.
1: 안녕하세요. 속이 뻥 뚫리는 소화제 보이스 꿀 보이스 여러분의 미스 김입니다. 안녕하세요.
0: 아, 반갑습니다. 우리 미스 김 하면 손트라 진짜 초반, 네. 초창기 때도 뭐 몇 번 오셨고, 근데 어느덧 벌써 시간이 이렇게 지나서 작년 3월 이후에 못 뵀어요.
1: 그러니까요. 초반에는 참 이렇게 미스김 잘도 불러주시더니, 네. 요즘은, 네. 뜨뜻 기다리다가, 소식을 아니. 기다리다가 벌써 작년 3월이더라고요.
0: 벌써 그렇게 됐나요? 그만큼, 네. 아, 다 열심히 지내고 있었다는 얘기겠죠. 아,
1: 그럼 초반에 이제 제가 이렇게 딱 멘트를 해야 되는데 너무 네. 긴장해가지고 제가 네. 잠깐 좀 막았었습니다.
0: 아, 괜찮습니다. 아, 어떻게 지내셨어요?
1: 아, 저는 또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네. 응원해주시고 사랑해주신 덕분에, 네. 6시내 고향 리포터가 됐어요. 그래서 금요일마다 이제 여러분들을 안방을 찾아가는 리포터가 돼서 아주 씻고먹게 탄 리포터가 됐습니다.
0: 그러니까요. 뭐 지금 그 예비 2장으로 네.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근데 그러다 보면 진짜 정말 다양한 분들도 뭐 어르신들도 많이 만나잖아요. 근데 네. 워낙 그분들에게는 또 인기가 있으시죠?
1: 와, 왜 우리 마을에 미스기 왔다고 네. 엄청 좋아해 주시고 네. 아, 또 이제 저를 처음 보시는 어르신들 이렇게 이제 엉덩이를 탁 안에 때리시면서 네. TV로 봤을 때는 얼굴이 엄청 컸는데 네. 실제로 보니까 왜 이렇게 호리호리하냐고 또 그래주시고 네. 예, 그래가지고 나날이 행복합니다.
0: 아, 저도 그런 얘기 정말 많이 듣거든요. 아, TV랑 너무 다른데, 아, TV에서는 되게 좀 덩치가 좀 있어 보이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래서 늘 궁금합니다. 예, 네. 그분들은 어떤 TV를 보시는지.
1: 그래서 저도 항상 늘 네. 하시는 게, 우리 어머니 집엔 TV가 엄청 크신가 보다. 미스김 얼굴이 그렇게 크면
0: 약간 그 어항렌즈라고 하죠. 약간 더 그런 걸로 보시나 싶을 정도로. 아닙니다. 지금 또 유튜브 라디오 보시면 지금 또 화사하게, 아우, 너무 예쁘게 나오고 있죠. 아유,
1: 그러니까 저는 손트라가 좋아요.
0: 왜요? 네. 왜요?
1: 이쁘게 나오잖아요.
0: 아유, 그거야. 좋습니다. 우리 얼른 들어와서 한번 함께 해주시길 바라고요. 아니, 그리고 또 우리 394 하나님께서 대본감이 유명한 영암 금정면입니다. 축제 때 인기 가수들도 많이 오는데 작년에 이 미스 김이 왔었다고. 노래하고 멘트도 너무 잘한다고. 아, 뭐 무대 위에서 뭐 이렇게 하는 그 레파토리가 있습니까?
1: 저는 사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사람이어가지고 대본감 축제를 갔으면 그냥 대본감 생각밖에 안 해서 대본감 이야기를 미스기 이름보다 더 많이 하고.
0: 아, 더 많이 하고.
1: 예, 막 그 현장에 계신 분들이랑 어울리느라 정신이 없어요.
0: 아. 아, 그리고 또 이제 되게 점점 이제 구수해져요. 이제 점점 편해지면 편해질수록.
1: 아, 맞다.
0: 지금 왔다 갔다 하시는 것 같아요?
1: 제가 평정심을 유지해야 됩니다.
0: 아, 평정심을 유지한다.
1: 구수한 말투가 덜 나오기 때문에.
0: 아유, 왜, 네. 근데 그게 또 미스김의 매력이잖아요.
1: 지금 연예인 된 지 한 3년 됐는데. 네네. 안 고쳐지더라고요.
0: 아, 근데 요새는 그런 거 뭐 억지로 뭐 이렇게 고치는 것보다 약간 좀 그 인간미다운 모습이 더 매력으로 느껴지고 또 개성 있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1: 아, 그럼 다행이죠.
0: 아, 그래도 꽤 많이 나아지신 것 같아요.
1: 그리고 이제는 고칠 생각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0: 그래요. 고칠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아니, 우리 9472님께서 벌써부터 또 이제 뭐 홍보 겸 또 듣고 싶다고. 아니, 우리 미스김의 옆구리.
1: 옆구리.
0: 아, 올 초에 나온 신곡이죠. 어떤 노래인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1: 이 어머니들이 정말 좋아하시는 곡인데. 네가 먼저 나한테 살자고 하지 않았냐. 내가 너한테 먼저 살자고 했냐. 왜 내 옆구리를 먼저 찔러놓고 왜 나에게 이렇게 사랑을 주지 않냐. 약간 이런 느낌의 재밌는 곡인데. 어떻게 한 소절.

0: 이런 재밌는
1: 아,
0: 곡이에요.
1: 그러니까 그렇게 질러놓고 지금은 어디서 뭐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뭐
0: 그러니까 밥이나 차리라 하고.
1: 아, 그러니까 좀 약간 그 서운한 마음을 또 담으면서도 또 이렇게 풀어주면서.
0: 네, 저희 엄마가 진짜 좋아하셔요.
1: 아, 어머니가 너무 좋아하셔. 아니 그것도 어떤 무슨 내용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딱 좋은 면으로 좋아한다라고만 아, 생각하면서 넘어갈게요. 아니 아 모르는 사람 둘이서 파티 혹시 들어보신 적 있나요?
0: 그럼요. 제가 못 오는 대신에 열심히 네. 들었습니다.
1: 아, 이거 생각보다 쉽지 않은데 그래서 좀 긴장을 많이 하셨다고.
0: 네, 아니 이제 제가 네. 이제 기존에 했던 거랑 좀 다르잖아요.
1: 네네네.
0: 그래가지고 와 가가지고 신나게 재밌게 해야 되는데 네. 여기 또 전화하시는 분들한테 기가 죽어가지고 네네. 제가 괜히 더 말 못할까봐.
1: 에이 그러자. 그러지 않을 거면서 약간
0: 라이벌 의식
1: 괜히 아 아니 왜 네. 전화하는 분들이랑 왜 라이벌이 됩니까?
0: 아, 잘하시면 제 자리를 또 뺏을 수도 있으니까.
1: 아 이분들이 뺏지는 않습니다. 아 우리는 오늘 미스 김은 그냥 MC가 되는 겁니다.
0: 예.
1: 아 오늘 함께 MC가 되는 거고 그냥 이 흥 텐션 이것만 계속 끌고 네. 나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 코너 제목 외치면서 한번 시작해 볼까요? 다시 방금 잘하시던데.
0: 네.
1: 자, 이 코너 제목 뭐라고요? 아 모르는 사람 둘이 더 파티! 그렇습니다. 우리가 청취자 두 분을 전화 연결을 할 거고요. 저희가 부르는 노래를 그 두 분이 동시에 이어 불러주셔야지 성공입니다. 네. 연습 뭐 있을까요?
0: 해볼까요?
1: 네.
0: 아야 뛰지 마라
1: 배 꺼질라 이렇게 뒷부분을 같이 맞춰서 부르면 성공이고요.
0: 네.
1: 근데 또 이렇게 부른다. 내 인생에
0: 태클을
1: 자물쇠를 걸지 아 이래버리면
0: 자물쇠요?
1: 뭐라도 걸어야죠.
0: 네. 네,
1: 태클을 걸든
0: 그냥, 웃겨도 땡인가요?
1: 아 웃기면 저희만 웃고
0: 네.
1: 전화는 끊겨요. 네, 저희만 웃으면서 끝나요.
0: 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요?
1: 네, 한 글자만 틀려도 이게 참, 아, 좀 아쉽게 됩니다.
0: 네.
1: 그리고 우리가 또 이 오토 굿바이, 누가 또, 정해주느냐. 누가 계시죠?
0: 바로 우리 손트라 기술 감독님이 아주 아, 매 눈이라는 소식을 네. 제가 잘 들었습니다.
1: 매 눈이자 뭐의 귀라고 해야 되나? 그냥 귀가 정말 저 아무도 못 들었는데
0: 네.
1: 혼자 들으셔가지고 그냥 끊긴 적도 있어요.
0: 오 진짜로.
1: 예. 정말 우리 되게 인자하신 우리는 또 그 풍선 아저씨라고 이렇게 또 이제 풍선 감독님이라고 이렇게 부르거든요. 여러 그 별명들이 있어요.
0: 네, 풍선 감독님.
1: 되게 인자하고 막 괜히 다가가면 이렇게 풍선을 이렇게 접어서 막 이렇게 만들어줄 것 같은데.
0: 근데 얄짤 없으시구나.
1: 근데 얄짤 없이 많이 틀렸다 그러면 그 풍선을 터뜨려버려요. 네, 그러면서 전화를 끊어버립니다.
0: 오.
1: 자, 과연 어떻게 될지. 문제는 총 3개. 선물은 푸짐합니다. 먼저 참가만 해도 치킨 상품권 나가고요. 그리고 한국 성공하면 뭐 주죠?
0: 한국 성공하면요?
1: 네.
0: 아, 한국 그렇죠. 성공하면 네. 치킨의 타월 세트까지
1: 그렇죠.
0: 받고
1: 그리고 두 곡 성공하면 치킨의 타월 세트에 매운 실비김치까지 받고
0: 세 곡 다 성공하면 치킨, 타월, 김치의 진공 쌀통까지 받고 다 받고
1: 좋았습니다. 팍팍 퍼드립니다. 지금부터 신청해주세요. 말머리에 참여 달고 성함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디로요?
0: 문자번호 샵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예요.
1: 얼른 신청해주시고요. 이게 처음 그 용기만 필요할 뿐 딱 들어간 순간부터는 그 다음에 마음 편해집니다. 우리 신청 받으면서 노래 듣고 올게요. 0112님께서 문자 보내주셨어요.
0: 제가 하는 일은 재봉틀 일인데요. 일이 너무 없어서 이삿짐 사다리차 일하는 신랑 따라 나왔어요. 신청곡은 김용빈의 금수저요.
1: 바로 이 노래 띄워드립니다. 얼른 신청해주세요. 아파티 들어오세요.

0: 김영빈의 금수저 듣고 왔습니다. 아, 오늘 이렇게 또 미스 김 씨와 함께하는 아파티. 과연 어떤 분들이 함께 지금 연결이 되어 있을지 좀 긴장되세요?
1: 네, 또 긴장되네요.
0: 아, 근데 이분들이 참 이제 워낙 또 한 2년간 이 코너를 듣고 계셨기 때문에 진짜 이날만 기다리시는 분들 많으세요. 예. 네. 그리고 바로 그래서 첫 번째 대결. 먼저 첫 번째 아 모르는 사람 나오세요. 자,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세요.
0: 어디 사시는 누구시죠?
2: 전라북도 전주에 사는 정은이라고 합니다.
1: 전주. 안녕하시니까.
0: 아, 저 우리 미스김 씨 약간 좀 뭔가 통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1: 아, 벌써부터 구수하시잖아요.
0: 아, 그래요? 아, 반갑습니다. 아, 어떤 일 하실까요?
2: 아, 저는 자그마한 텃밭 농사 짓고 있습니다.
1: 아, 진짜. 텃밭 농사.
0: 요새 텃밭 네. 키우시는 분들 정말 많으세요.
1: 텃밭에서는 어떤 작물을 키우세요?
2: 아, 주로 고구마는 이미 심어놨고요.
0: 네.
2: 요즘에는 뭐 호박잎이나 상추, 뭐 가지, 고추 이런 집에서 먹을 수 있는 걸 거의 다 재배를 해요.
1: 아니, 이 정도 농작물이면은 네. 작은 텃밭이 아니신 것 같은데.
0: 오, 그냥 약간 시장에 가서 팔 수도 있을 정도일 것 같은데. 네.
2: 아, 팔 수 있는 정도는 아니고요. 네. 저희가 집에서 먹고 또 네. 지인들과 나눠 먹기도 하고 예, 이웃 사람들과 나눠 먹고 있어요. 네. 즐거운 마음으로.
0: 아, 저는 늘 궁금한 게 이렇게 텃밭에서 내가 정말 정성스럽게 키운 식물들을 아니 이렇게 나누고 싶은 이 마음은 어디서 우러나오는 거예요? 늘 약간 이렇게 챙겨주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2: 네, 뭐 건강한 먹거리이기도 하고
0: 네.
2: 또 주위 사람들과 나누면서 그 기쁨이 더 크거든요.
0: 네.
2: 아, 돈을 떠나서 자그마한 것만 마음을 전할 수 있잖아요.
1: 우리 어머니 오늘 상품 타셨으면 좋겠다.
0: 많이 타셨으면 좋겠네요.

0: 감사합니다.
1: 근데 이게 또 이렇게 딱 이제 상추나 이런 거 다 가져가면서 아, 다 이렇게 딱 주면서 그쪽에서 또 갑자기 그러면 내가 오늘 고기를 좀 꺼내볼까? 이러면서 다 같이 해서 막 이렇게 고기 파티하고 이런 약간 그런 나눔이 좋잖아요.
2: 그게 정이고.
0: 네.
1: 아니, 오늘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2: 네, 그리고 예, 축하할 일이 있으시다고요?
0: 예, 꼭 방송을 통해서 축하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요.
2: 뭐예요?
1: 누구죠? 뭐죠?
0: 딸아이가 오늘 10년 만에 처음으로 정식 직장을 출근을 했어요.
1: 야!
2: 축하드립니다!
1: 너무 축하드립니다.
0: 네, 10년 동안 네. 배우, 연기자가 꿈이었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만 했는데
1: 야.
0: 조금 방향을 바꿔서 네. 새로운 직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1: 와, 아이 근데 그 10년 동안 또 엄청 노력한 딸에게는 또 되게 다른 새로운 의미일 것 같아요.
0: 네.
1: 좀 우리 딸의 심정이나 조금 뭐 어머니 마음으로서 또 하고 싶은 한마디 있다면.
0: 네. 뭐 지금까지도 열심히 해왔지만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이 헛되지 않은 만큼 새로운 일에서도 그게 오히려 기회가 되고 도전이 될 거라는 믿음이 있어요.
1: 아.
0: 그리고 오늘 하루 동안 많이 낯설지만 잘해낼 거라는 그런 믿음으로 이렇게 라디오를 통해서 엄마의 마음을 전할 수 있어서 너무 좋네요.
1: 아, 다행입니다. 아예 근데 너무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자, 네. 그만큼 오늘 정말 상품 많이 타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고요. 우리
0: 네.
1: 함께 도전할 두 번째 아 모르는 사람 나오세요. 모시겠습니다.
2: 안녕하세요. 신청
3: 안녕하세요. 네. 강원도 화천에 사는 두 아이 엄마 이선영이라고 합니다.
2: 반갑습니다.
3: 반갑습니다.
1: 텐션이 너무 좋으세요.
2: 텐션이 전데요?
1: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아니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이렇게.
2: 신청 사연은 40대 후반 엄마입니다.
1: 네.
2: 남편과 제부도 여행하고 돌아가는 길에 참여해요. 기다릴게요.
1: 아 지금 그럼 이동 중이세요? 아니면 어디세요?
3: 지금 가는 중. 집으로 돌아가는 중.
1: 집으로 돌아가는
2: 대박,
1: 중.
2: 대박.
1: 그럼 지금 차에서 지금 남편분은 운전하고 있고.
3: 네네.
1: 아 옆에서 막 소리 지르고 있고.
3: 안녕하세요.
2: 오!
1: 아 반갑습니다. 아니 정말 지금 뭐 되게 이렇게 산뜻한 마음으로 물론 뭐 돌아가니까 조금 아쉬울 수도 있는데 그래도 오늘 이렇게 아파티 함께 해주셨네요. 기분 어떠세요?
3: 너무 좋아요. 처음으로
1: 네.
3: 이렇게 문자 보내가지고 또 연결된 것도 처음이라
1: 네.
3: 좀 떨리기도 하고 기분도 너무 좋아요.
2: 비오면서
3: 좀 꾸물꾸물 되긴 하지만 날씨는 제 마음은 완전 화창합니다.
1: 아 그러니까요.
2: 근데 40대 두 아이 엄마라고 하셨거든요. 아이들은
3: 네.
2: 어디에 두고 남편분이랑 둘이 갔다 오신 거예요?
3: 가자고 했는데 아이들이
1: 네.
3: 안 간다고 다시 따라간다고.
1: 잠깐 몇 살이죠 애들이?
2: 몇 살인데?
3: 중3, 고.
1: 아하.
2: 그럼 이제 엄마 안 따라갈래요? 할 나이긴 하네요.
1: 아, 그러니까.
3: 네, 잘 안 따라다니려고 하더라고요.
1: 그리고 오히려 지금 집에 혼자 있는 그 시간이 또
3: 네.
1: 이제 꿀 같은 시간일 수도 있어요.
2: 맞아요.
3: 아, 맞아요. 사춘기 정말.
1: 그러니까요.
3: 한 대 받고 싶은 사춘기.
1: 아, 근데 그만큼 이 여행이 되게 두 분이서는 또 알콩달콩 되게 따뜻한 시간이었을 것 같은데. 혹시 뭐
3: 네.
1: 남편에게 뭐 심쿵했던 그런 순간 있을까요?
3: 그냥 평상시에도 매번 심쿵하고 옆에서 너무
1: 어머 이거 뭐야?
3: 음식도 되게 잘해서 평소에
1: 네.
3: 밥 반찬 같은 거라든가 이제 퇴근하고 오면은 같이 퇴근해서 들어오는데 밥 준비 같은 거는 본인이 거의 하는 편이고요. 아이들이 오늘 저녁 뭐야 이러면은 이제
1: 네.
3: 그거를 다 아빠한테 연락을 해서 저한테 안 하고.
1: 아 그런 와중에 지금 이 따뜻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 유튜브 댓글에는 네. 뭐야 이게 가능한 거야 이게 놀랍습니다라고 하는데
3: 그래도 예, 가능합니다.
1: 우리 남편에게 짧게 한마디 좀 부탁드릴게요.
3: 여보. 평생 사랑해줄 거지?
4: 사랑해.
1: 아, 자, 우리
3: 평생,
1: 두 분의 대결.
3: 태어나도 나랑 결혼할 거지?
1: 잠시만, 아니 너무 달달해. 우리 4부에서 봐요. 4부에서 잠깐만 기다려줘요.
2: MBC.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 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딸 낳았어?
5: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0: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1: MBC,
2: MBC 라디오,
3: MBC 라디오.
4: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0: 신었지 못 입니?
1: 맞다 미리야 손투라 들어야지.
0: 그리왕 손투라가 최고지.
1: 최고다.
2: 그렇습니다. 최고인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의 스페셜 게스트 미스 김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되게 달달하게 끝났어요. 우리 3부가.
3: 저희가 일부러 끄는 게 아닙니다. 네,
2: 끄는 게 아니고 정말 너무 달달해서 예. 잠시 이 농도 좀 낮추려고 다음 생에도 나랑 결혼해 줄 거지? 당연하지! 해서 3부 다 끝냈습니다. 이렇게 달달한 네. 클로징은 처음인데.
3: 저도요.
2: 우선 우리 지금 텃밭 농사하고 계신 우리 전주에 계신 분과 지금 운전하는 남편분 옆에서 차로 집에 돌아가고 계시는 분 두 분 인사 나누세요.
4: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 우리
4: 네, 반가워요.
2: 우리 은희님.
4: 네.
2: 혹시 방금 그 되게 달달한 우리 그 선영님 이야기 보고 뭐 느끼신 거 있으세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4: 그 선영님이 에너지가 넘치고.
2: 네.
4: 예, 저희 남편도 옆에 있었으면 그에 못지 않았다.
2: 나 지지 않는다. 하지만 남편이 없어서 지금 다행이다. 안 그러면 네. 여기 너무 후끈후끈 뜨거워질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한번 두 분. 그래도 오늘은 힘을 합쳐야 됩니다.
3: 네.
2: 과연 이 케미가 어떨지 우리가 뭘 준비했죠?
3: 노래 퀴즈 전 두 네. 분의 케미를 알아보는 밸런스 게임 해보려고 하는데요.
2: 네.
3: 하나, 둘, 셋 하면 바로 골라주세요. 초침 큐!
2: 나는 올해 여름 휴가 계획이 있다, 없다. 하나, 둘, 셋.
4: 있다.
2: 오케이.
3: 둘 중 더 좋아하는 건 팥빙수 대 과일빙수. 하나, 둘, 셋.
4: 과일빙수.
2: 나는 아침밥을 챙겨 먹는다, 안 먹는다. 하나, 둘, 셋.
4: 안 먹는다.
2: 자, 근데 이거는 두 분이 대답하는 약간 그 타이밍 이런 네. 게 중요해요. 취향은 약간 좀 다를 수도 있었어요.
3: 그렇죠. 호흡은 좋습니다.
2: 호흡이 너무 네. 좋아요. 호흡이 좋으니까 이대로 저희가 앞부분 부르면 끝까지 들어주시고 뒷부분 놓치지 않고 불러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4: 네.
2: 자, 지금 대답하는 타이밍 너무 좋고 우리 미스 김도 준비됐나요?
3: 예.
2: 알겠습니다. 노래 바로 시작합니다.

0: 세상에 하나밖에 둘도 없는
1: 내 영혼아이네 내 여인아.
2: 왜? 아니 잠깐만.
3: 와 진짜?
2: 내 여보야라고 하신 건가?
3: 풍성 감독님 진짜 대박이다.
2: 아니 아니야. 내 여보야라 그러셨죠?
3: 내 여보야.
2: 지금 머릿속에 남편분밖에 생각이 안 나시는 거야.
3: 아.
2: 야 우리 은희님 이거 내 여보야라고 지금 아 이거 설마
3: 여보님은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2: 아, 너무 좋을 것 같긴 한데 서로에게 너무 많이 이렇게 불러서
3: 아
2: 약간 왜냐면 내 여인아는
3: 입에 익은 거지.
2: 어, 내 여인아는 남자 쪽에서 나한테 불렀을 때고 내가 부르니까 내 여보야 이러면서 아니 잠깐만 이게 맞는 거 지금 저희는 잘 못 들었거든요. 약간 겹쳐가지고 우리

0: 진실 감독님 맞나요? 잘못 불렀나요?
1: 어, 아~ X. 이렇게 해버리셨습니다.
0: 아, 세상에, 세상에, 마상에.
1: 내 여보야.
0: 아, 내 여보야라니. 정답은 내 여인아였습니다.
1: 너무 아쉽다.
0: 아, 오늘 조금 그래도 난이도가 낮은 문제라고 생각해서 올 성공 기대했는데, 미스킴 씨, 예. 생각보다 이게 쉽지 않죠?
1: 쉽지 않은 것 같고. 네. 정말 감독님 최고시다. 그거를 아. 그냥 이렇게 살짝 넘어가줄 법한데.
0: 아, 안 넘어갑니다. 예. 근데 약간 늦던가 이러면 옐로 카드 정도는 있는데 아. 경고 정도 있는데 단어가 틀려버리면 왜냐? 저희가 지금 2년간 아주 공정하게 최대한 그 같은 선상에서 그 같은 그 기준에서 평가를 하고 있었거든요.
1: 네.
0: 자, 그래도 한국 성공해서 뭐 드리죠?
1: 치킨 두 마리에 타월 세트 드립니다.
0: 아, 다시 한번 우리 함께 해주신 두 분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조심히 안전 운전해서 들어가시고 우리 전주에 계신 은희님은 너무 속상해하지 말아주세요. 네. 자, 우리 시간대를 옮긴 만큼 새로운 노래 퀴즈 하나 가져왔거든요. 이름하여 노래 속의 외침. 아, 우리 미스 김 씨께서 지금 라이브석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자, 미스 김 씨가 라이브를 할 건데요. 1절 부르는 동안 제가 노래 중간중간에 한 글자씩 외칠 겁니다. 네, 그 글자를 차례대로 조합해보면 한 단어가 나오거든요. 그 단어가 무엇인지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잠깐이라도 라이브하는 동안 화장실 가거나 딴 생각하시면 바로 놓치게 되거든요. 집중해서 들어주셔야 돼요. 정답자 5분 뽑아서 오리 스테이크 보내드릴게요. 정답은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우리 이 노래 정말 신청으로 많이 들어왔었고 몇 번 보내드렸는데 오랜만에 또 라이브로 듣습니다. 역시 될 놈은 된다. 미스 김이 부릅니다. 될 놈 갑니다.
1: 자, 여러분의 될 놈 미스 김.

0: 텔롬 라이브였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모든 분들 다 좋은 일들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듯한 외침이었었던 것 같아요. 아 역시 또 이렇게 또 이렇게 라이브로 증명하기가 힘든데 너무 시원하고.
1: 아 감사합니다.
0: 지금 이 무더위, 지금 이 장마 이 습도를 싹 다 걸러내주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1: 과찬이신데요?
0: 아유, 아, 그런 와중에 저도 그 사이사이에 오늘 처음 선보이는 네. 노래 속의 외침. 아, 노래 약간 방해가 될까봐 최대한 박자에 맞춰서 했는데.
1: 아, 너무 웃긴 거예요.
0: 저도 너무 웃겨가지고. 이 숨겨진 단어 혹시 들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정답과 당첨자는 오늘 방송 끝날 때 저희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우리 두 번째 커플은 또 어떤 분들, 어디에 계시는 분들이실지 바로 두 번째 랜덤 매칭 커플의 첫 번째, 아, 모르는 사람 나오세요.
1: 나오세요.
2: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안양에 사는 준파파입니다.
0: 아, 반갑습니다. 준파파라는 약간 준파파? 애칭 느낌. 너무 멋있네요. 준이면 누구죠?
2: 우리 아들이고요.
0: 아, 네.
2: 예, 우리 아들이 최근에 지금 대학교 1학년인데.
0: 네.
2: 알바를 시작했어요.
0: 네네.
2: 얘가 알바? 알바를 한다고? 저도 깜짝 놀랐는데 네. 지금 일주일 됐거든요.
0: 네네. 네.
2: 뭐 일단 하루 가고 이제 안 갈까 봐서 되게 조용했는데 일주일을 꼬박꼬박 가더라고요. 엄청 신기한 일이 우리 집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0: 이야, 아니 그 일주일 알바를 버틴 것만으로도 이렇게 옆에서 오히려 응원으로 함께해 주시는 아버지가 전 왜 이렇게 보기가 좋죠? 약간
1: 든든하네요.
0: 되게 대견스럽기도 네. 하고 뿌듯하기도 하고 그냥 약간. 우리 아들이 이제 다 큰 것 같기도 하고.
1: 아버지 딴에서.
2: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진짜로, 철 없고, 그냥, 언제까지나 아기 같았는데,
0: 네.
2: 내가 밖에 나가서 일을 한다고? 되게 그런 느낌이 참 대견하기도 하고,
0: 네.
2: 좀, 방학 동안 열심히 할 수 있게끔 사회 경험 해보기를 바래서 알바를 했으면 했는데, 진짜 본인이 알아서 알바자리 찾아서 이렇게 가서 하는 모습 보니까 정말 대견스럽습니다.
0: 아니, 너무 멋진데. 아니, 근데 아들이 대학생이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목소리를 듣고 전 깜짝 놀랐지만, 문자를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1: 52 안양에서 가로수 관리하는 일을 합니다. 뜨거운 햇볕 아래에서 하루 종일 톱을 들고 땀 흘리지만, 오늘은 비가 와서 좀 여유 있습니다.
0: 아니, 일단, 전 목소리는
1: 청년이신데
0: 저랑 비슷한
2: 아이고 감사합니다.
1: 진짜 아니, 너무,
0: 너무 젊으시고 에너지도
2: 자랑 좀 해야 되겠는데요.
0: 아, 그러니까요. 아, 또 우리 지금 네. 안양에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2: 예.
0: 참 비 오는 날에 작업하시기에는 되게 힘드실 것 같은데
1: 그러니까요.
0: 어떠세요 오늘?
2: 예. 저기 뭐 시청에서는 좀 그렇게 하겠지만 그래도
0: 네.
2: 저는 되게 좋죠. 비 오면 잠깐 쉴 수 있고 조금 숨도 좀
0: 네.
2: 돌리고 이렇게 전화 통화도 가능하고
0: 네.
2: 좋습니다.
1: 네. 어떤 기분인지 잘 알아요.
0: 그러니까요. 네. 아 오늘 그만큼 저희와 좀 즐거운 시간 보내면서 그래도 선물 많이 가져가셨으면 좋겠거든요.
1: 많이 가져가셔야죠.
0: 아 그래도 좀
2: 좋겠어요, 저도.
0: 네. 그래도 좀 트로트 많이 아시나요?
2: 아유, 겁나 많이 알아요.
1: 겁나 많이 아셔.
0: 그러면 저희 좀 목소리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애창곡 있으시면 한번 한 소절 부탁드려도 될까요?
2: 태평양을 건너, 대서양을 건너, 인도양을 건너서라도.
0: 알겠습니다. 저 그래도 무조건이 아까까지
1: 네,
0: 갈 줄 알았는데.
1: 딱 맛보기 스푼 한 입 먹었네.
0: 그러니까 미리 듣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아, 그래도 우리 아드님 생각 많이 나실 것 같은데.
1: 우리 아드님께 따뜻한 우리 아들 잘하고 있다고 대견하다고 한마디 한번 해주세요.
2: 아, 우리 준이 정말 본인이 알아서 하는 걸 보니까 이제 너도 이제 성인이 됐구나라는 게

0: 택배일 하실 때 이제 뭐 비 오거나 아우. 뭐 특히 여름에 와 오르락내리락 하면 너무 힘드실 것 같은데 아니, 오늘은 네. 오늘은 좀 어떠신가요?
1: 아 그래도 비가 오는 게 아무래도 더울 때는 조금 더 나았습니다 아. 저희들은 일하기.
0: 아 그렇죠. 그래도
1: 네, 좀 시원한 게 있으니까. 예.
0: 네. 아니 평소 일하면서 네. 트로트를 엄청 좋아하시나요? 네. 거의 손트라를 하루도 안 빼고 들으셨다고 하는데 정말인가요?
2: 엄청난 팬이신데?
1: 네, 저희가 이제 상하차 마치고 이제 막 운행 나가는 시간대가 요 딱 나올 시간이거든요.
0: 네네.
1: 거의 매일 듣는다고 보시면 돼요.
0: 이야, 아니 근데 또 이제 시간대가 옮겨졌는데도 또 이렇게 네, 계속 들어주시고.
1: 전에도 들었는데 네. 바뀌고 와서 오히려 더 듣기가 편해졌어요.
2: 아 그래요? 오히려 좋다. 네.
0: 이야, 아 그래 그러면 뭐 들으면서 아 모르는 사람 둘이서 파티 나 이거 할 수 있을 것 같은데라는 생각을 계속 하셨나 봅니다.
1: 거의 했었죠. 예.
0: 아 원래 평소에도 트로트 좋아하시고요.
1: 네네, 원래 좋아합니다.
2: 그러면 트로트 찐팬이신 것 네. 같은데, 긴장도 풀 겸 네. 어떻게 트로트 한 소절 가능하실까요?
1: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0: 자, 하나, 둘, 셋, 넷!
1: 건드레, 만드레, 나는 취해버렸어.
0: 아!
1: 너의 사랑이.
0: 야, 어이.
2: 아, 근데 두 분 다 노래를 너무 잘해.
0: 그러니까 두 분 다 되게 오늘 노래적인 호흡으로 되게 잘 맞을 것 같아요.
2: 네.
0: 약간 솔직히.
1: 감사합니다.
0: 두 분 이미 약간 되게 찐친 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아 혹시 뭐 이렇게 방송 탄 김에 뭐 한마디 하고 싶은 거 있으세요?
1: 아 저는 뭐 다른 거 없고요. 사랑하는 가족들 건강이 잃지 않고 열심히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0: 아우 역시 이렇게 딱 누군가 떠오른다면 가족이 먼저 생각나네.
2: 그러니까요.
0: 아 그리고 네. 또 속초인 만큼 그러면 뭐 우리 신승태 씨 정도는 좀 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 어우, 제 팬입니다, 제가.
0: 아, 네. 속초의 자랑인가요?
1: 네. 그렇죠. 저희 속초의 아들이 아닙니다.
0: 아,
1: 네.
0: 저희가 맨날 얘기 들으면 뭐 많이 네. 가지는 못하니까 맨날 네. 얘기하는 뭐 어디 뭐 발을 디디기가 힘들 정도로 너무 막 인기 때문에 그렇다는데 맞나요?
1: 네, 맞습니다. 여기 네, 프로에 나올 때도 항상 그래서 듣고 있습니다.
0: 아, 감사합니다. 오늘 또 특별하게 미스김 씨와 함께하고 있는데, 자, 우선 두 분의 케미 어떨지, 두 분 먼저 인사 나누세요!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3: 안녕하세요. 네.
0: 아, 두 분 톤도 비슷하고.
2: 네, 목소리도 감미로우시니까.
0: 그러니까. 어떨 것 같아요, 오늘, 느낌?
2: 아, 성공하실 것 같은데요?
0: 성공할 것 같아요?
1: 네.
0: 아, 알겠습니다.
1: 네, 성공할 것 같은데.
0: 자, 과연, 근데, 우선, 케미, 한번 대답해보는.
2: 네,
0: 우리
2: 밸런스 게임.
0: 네.
2: 자, 하나, 둘, 셋 하면 골라주세요. 초침, 네. 큐!
0: 나는 평소에 지갑을 가지고 다닌다? 아니다. 하나, 둘, 셋.
1: 아니다. 다닌다.
2: 여행가서 사진 찍을 때 딱 하나만 해야 된다면, 찍어주기 대 찍히기. 하나, 둘, 셋.
1: 찍어주기.
0: 여름에 땡기는 거, 이열치열 뜨거운 음식, 아니면 시원한 음식, 하나, 둘, 셋.
1: 시원한 거.
3: 시원한 음식.
0: 잠깐만요, 우리 속초에 계신 우리, 형님, 좀,
1: 네.
0: 지금 시간이 약간 좀 뒤로 딜레이가 계속 느려지거든요.
1: 네네.
0: 이랬다가는, 서로 못 맞출 수도 있어요. 같이 한번, 딱 타이밍에 맞춰서 화이팅 한번 외쳐볼까요? 하나, 둘, 셋.
1: 파이팅!
0: 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노래 불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커플은 과연 몇 문제 성공할지 기대해보면 바로 시작할게요! 첫 번째!
2: 저 푸른 초원 위에
0: 빠라라라라라라
1: 그림 같은 집을 잃고
0: 어? 이거 들어갔어요. 자, 사랑만 남겨놓고 떠나가느냐
1: 야양이우 사랑.
0: 자, 이 세상에 약한 것이
1: 여자.
0: 아 우리 아니요, 우리 부서 감독님 잠깐만. 오늘 뭐가 아니 뭐 첫 번째 커플한테 좀 미안한 마음이 있으셨나봐요. 좀 옐로 카드가 몇 번 나왔는데 몇 번 나왔어요. 근데 우선 세 곡 다 올 성공을 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1: 감독님 최고.
0: 왜 그러면 제가 저는 하나가 너무 들렸거든요. 하나가 너무 들렸는데 자 마지막 한 번의 기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가 봤을 때 상두님이었던 것 같은데 두 번째 사랑만 남겨놓고 떠나가느냐 얄미운 사람인가요 사랑인가요 하나.
1: 사람.

0: 둘, 셋.
1: 얄미운 사람.
0: 알겠습니다. 자, 아, 저 약간의 람처럼 들렸거든요. 근데 네. 우리 감독님이 슬쩍 넘어가 주시더라고요.
2: 네, 감독님 인정하죠.
0: 아, 우선 너무 축하드리고, 아, 선물 엄청나게 잔뜩 챙겨가시네요. 뭐죠?
2: 아, 드디어 나왔습니다. 새곡 올 성공.
0: 네.
2: 치킨 두 마리에 타월 세트에 매운 실비김치 그리고 진공 쌀통까지 다 드립니다.
0: 아, 너무 축하드립니다. 우리 준파파님.
3: 아, 예.
0: 우리 아드님 아니면 가족에게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3: 아들아, 아빠. 거시겠다!
0: 거시겠다. 아, 그리고 우리 성누님, 한마디 해주세요.
4: 네. 여보, 우승했어!
0: 감사합니다. 역시 사랑꾼, 아, 가족을 사랑하는 아, 두 분과 함께 했는데, 앞으로도 손트라 많이 사랑해주시고, 오늘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4: 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우리 좀 어디 다녀와야 될 것 같은데, 네. 어디 갔다 오면 좋을까요?
2: 어디로 갈까요?
0: 어디 갈까요?
2: 광고 보러 갔다 올까요?
0: 네, 그러죠. 그렇죠.

보내주는 해커스. 토익은 해커스. 고유가 시대 화물 운송 기사님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현대 커머셜 생각 파비스 구매 부담 다운 프로그램 출시. 신차 가격의 최고 60%까지 만기 유예로 월 납입 부담을 파비스 구매 부담 다운 프로그램이 궁금하다면 현대 커머셜. 자세한 사항은 현대 커머셜 금융지점 확인. 파비스 구매 부담 다운 할부 상품 정보 대상 차종 전유 2027 카리스 고정금리 9.4에서 8.5% 중도상환 수수료율 최대 2% 상환방식 유예형 원리금 균등 이자 상환시기 매월 변제 연체 이자율 약정금이 최고 3%가 사 법정 최고금이 20% 이내 계약 체결 전 상품서명서와 약관 확인 필수 금소법에 의거 상품서명 청취 및 내용 이해 후 거래 필수 부적합한 대출 제한 및 고객 신용도별 금리 차등 적용 근저당 해지 비용은 대출 상환식 고객 부담 인재사는 현대 커머셜과 고객이 각 50%씩 부담 26년 6월 기준 산정금리로 상세 내용은 영업점 확인 필요. 상환 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개인 신용평점 하락 및 금융거래 불이익 발생 가능. 일정기간 원리금 연체 시 모든 원리금 변제 의무 발생 가능. 여신금융협회 신입필. 지금까지

0: 한얼 사이언스.
1: 상동역 초역세권 선호학군의 중심 49층 1859세대에 간지내 수영장까지
2: 마침내 비교할 수 없는 캐슬을 만나다.
1: 노라이벌 랜드마크
2: 상동역 롯데캐슬 7월 오픈 예정 1551 3555 롯데건설.
3: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4: 방치된 농촌 쓰레기 문제 이제 주민손으로 해결해요. 클린 농촌 만들기. 농촌 쓰레기는 줄이고 공동체는 되살리고 주민 참여형 클린 농촌단이 마을을 바꿔갑니다. 주민손으로 더욱 깨끗하게 다시 농촌답게 클린 농촌 만들기. 농림축산식품부가 함께합니다.
5: 탄탄탄탄방수 건물 누수 완벽방수 탄탄탄탄방수 품질 우수 쉬운 보수 탄탄탄탄방수 탄탄탄탄방수
6: 전문 시공부터 셀프 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 발명 특허 방수제 탄탄방수. 탄탄방수 대형 방수 전시장 운영.
7: 매주 협찬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그물에 잡힌 멸치를 배 위로 퍼올리며 부르는 가래 소리입니다. 제주 추자도에서 건져올린 멸치는 짭조름한 멸치젖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건강이 쉬워진 이후 매주 협찬.

0: 정태진의 트로트 라디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텐디 컬렉션 미셸에서 모바일 상품권, 굿즈 판촉물은 고려 기프트에서 녹용 홍삼 선물 세트, 우리 농산물 자존심 정원바라 황금 찰보리에서 잡곡 세트, 매일 품질 검사 금성 ENC에서 에드블루 요소수,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더 매운 실비김치, 브랜드 타월의 명가 영신 타월에서 기념 타월, 음식물 처리기의 명가 황금 맷돌에서 음식물 처리기,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굿즈 판촉물은 기프코, 기프코에서 텀블러 세트를 드립니다. 오늘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신나게 또 우리 미스 김과 달렸습니다. 네. 정신 없었죠?
1: 네, 너무. 근데 오늘 또 제가 많이 부족했는데 네. 손태진 선배님께서 잘 이끌어 주셔가지고 아니, 더 즐거웠습니다.
0: 아니 근데 되게 잘 그래도 또 헤매지 않고 열심히 이렇게 와주셨어요. 그리고 아유. 약간 그 에너지가 나오다가도 혹시나 실수할까봐.
1: 맞아요. 약간 괜히. 살짝.
0: 아 근데 그럼에도 너무 잘해주셨고.
1: 아유, 감사합니다.
0: 아니 오늘 3072님께서 또 이렇게
1: 미스 김님 오늘 아파티 처음인데 자연스럽게 너무 잘하시네요. 감사합니다.
0: 그러니까요. 아, 그리고 또 특히 노래할 때 갑자기 목소리가 팍 바뀌는 게 참 신기할 정도예요. 아니 오늘 노래 속에 외친 미스 김의 델롬 라이브 사이사이에 제가 외친 단어는 바로 뭐였죠? 복숭아였습니다. 오리 스테이크 받으실 다섯 분
1: 5689님, 3069님, 1681님, 정지숙님, 김정일님 축하드립니다.
0: 아, 우리 미스 김씨 오늘 오랜만에 왔는데 네. 아, 좀 어떠셨는지 짧게 부탁드릴게요.
1: 뭐 더할 말이 있겠습니까? 자주 오고 싶습니다.
0: 자주 오고 싶다. 네. 아, 더 잘할 수 있다.
1: 더 잘할 수 있고요. 정말 연습 더 다녀오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역시 우리 델롬의 옆구리는 이제 또 앞으로 뭐 많은 팬분들의 사랑으로 네. 너무 많이 채워질 것 같습니다. 여기서 감사합니다. 인사드릴게요. 내일도 내 손 꼭 잡아줘요. 함께 해줘서 감사합니다.
2: 지금 시각은 3시 57분입니다.
3: 오늘도 안전하게 어린이 유괴 예방 방법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낯선 사람이 주는 돈이나 과자, 장난감은 받지 않아야 합니다. 받게 될 경우 아이가 쉽게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외모를 보고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나쁜 사람도 상냥한 말투를 통해 친절하게 다가올 수 있다는 점을 알려주세요. 세 번째, 낯선 사람이 물건을 들어달라는 등 도움을 요청한다면 단호하게 거절해야 합니다. 싫어요 라고 크게 말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네 번째, 얼굴을 아는 사람이 같이 가자고 해도 절대로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유괴는 얼굴을 아는 사람들에게서 많이 발생합니다. 먼저 부모님께 물어볼 수 있게 도와주세요. 다섯 번째, 친구를 만나러 갈 때 장소와 귀가 시간을 정확히 전달받아야 합니다. 위험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빠르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아이와 함께하는 행복한 내일을 위해 한 번 더 알려주세요.
4: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5: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났어요.
4: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6: MBC
7: MBC
8: MBC 라디오
9: MBC 라디오
4: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10: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1: MBC 딱 틀면 나오는 노래들이 있잖아요.
12: 만나면 좋은 친구는 좋은 워딩이잖아요.
11: 만나면의 의미를 살리고 가고 싶었고
12: 익숙하고 좋은 걸 가져가되 뭔가 변화됐다는 느껴져야 되니까
11: 시청자분들의 입장도 생각하고 다 생각을 하면서 부른 것 같아요. 두 눈을 맞추고 서로의 마음을 읽고
12: 좀 R&B적인 요소를 더해서 친근하게 느끼길 원했습니다.
11: 내 세계와 다른 세계를 만나게 해주는 그 연결고리가 방송이구나 그렇게 정리했습니다.
3: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FM 방송입니다. HLAWSFM.

0: MBC 내신 뉴스입니다. 코스피는 전장보다 0.46% 내린 8051.33에 마감했습니다. 코스닥은 2.46% 내린 847.07로 장을 마쳤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 주간 거래 종가는 4.7월 오른 1530.3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서울 배재고 야구부 선수와 지도자, 학부모, 교직원 등이 광주 제1고를 찾아 사과했습니다. 야구부 주장은 마음에 큰 상처를 입은 광주1고 선수들과 학부모님, 광주 시민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야구부 감독도 선수들의 지역 비하 응원은 무엇으로도 변명할 수 없는 잘못임을 인정하면서 지도자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사과했습니다. 배재고 교장 등 교직원들도 자체 진상조사, 징계 절차를 진행 중으로 여러 기관 조사에 성실히 응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참여연대는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이병태 부위원장이 스타벅스 구호 논란으로 배재고 야구부가 비난받은 데 대해 5.18이 성역이 된 것이다. 김일성 사진이 나온 신문이 비에 젖는 것을 보고 울부짖는 북한의 모습이라고 지적한 뒤 표현의 자유라고 주장한 데 대해 표현의 자유는 고위공직자가 국가폭력 역사를 왜곡하거나 민주화운동을 희화화하는 행위를 용인하는 권리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세월호 참사 관련 막말 논란으로 부적절한 인사는 비판을 받아왔다며 대통령실은 잘못된 인사에 책임을 지고 이 부위원장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네, 이어서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청와대는 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사퇴를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이병태 부위원장이 스스로 거취를 판단하는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홍석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에게 성범죄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것에 대해 유구무원이라고 말했습니다. 홍 본부장은 감찰을 동원했고 엄정수사를 지시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예단할 수 없지만 광주경찰청과 광주광산경찰서도 감찰 또는 수사 대상이라고 했습니다. 간부급 경찰관인 장윤기의 아버지는 장윤기의 원룸에 들어가 성인용품과 휴대전화 등을 폐기한 것으로 드러났고 장윤기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편의 제공, 봐주기 수사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대부분 지역에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수도권과 강원 내륙 최대 60, 충청 남부지방 최대 40, 제주도는 5mm 안팎이 되겠습니다. 수도권과 강원 내륙을 중심으로 시간당 최대 30mm의 강한 비가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박소영입니다. MBC 내신 뉴스를 마칩니다.
1: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어느 작가가 아들과 나눈 대화인데요. 아들이 시험 걱정을 하기에 물었다지요. 시험 때 생기는 욕심이 뭘까?
2: 공부는 적게 했는데 점수는 잘 받고 싶은 거요?
1: 뻔한 걸 왜 묻냐는 표정인 아들에게 고개를 저으며 얘기합니다. 아니, 공부를 많이 해도 아는 문제가 안 나오면 점수를 못 받을 수 있어. 그러니까 점수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지. 내 마음대로 안 될 것까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 그게 욕심이야. 그냥 열심히 하는 것까지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다. 이게 욕심 없는 마음이랍니다.
3: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0: 차 엔진 소리가 왜 이래?
1: 그러게.
0: 그린 리그 보링 공장에 연락해봐. 엔진 수리 노하우가 많아 답이 딱 나온다 이거.
1: SS 농기계 엔진도 수리하고 결인차 항시 대기하고 남한동 IC부근 의성방향이네. 054-858-2526
0: 엔진은 그린 리그 보링 공장이 돼.

0: 시계. 지금은 라디오 시대.
1: 정선입니다.
2: 안녕하세요. 문천식입니다.
1: 네. 월요일에 장마에 네. 몸이 아주 축축 처지는 분들. 근데 이 함성 덕분에 그래도 에너지가 생기는데 저희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도 네. 어떠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오늘은 어디서 견학을 오셨을까요?
2: 오늘은요. 단국대학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부에서 오. 16분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1: 근데 되게 명료하시다.
2: 네. 네.
1: 정갈하게 서 계시는데 어떻게 에너지가 이렇게 쫙 뿜어져 나오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부에서 종종 견학을 오잖아요.
2: 네.
1: 나중에 방송 관련 일하고 싶은 분들이 또 많이 계신데
2: 많죠. 네.
1: 여러분도 다 그렇게 방송 관련 일을 하고 싶으셔서 미디어 학부를 지원하신 거겠죠?
3: 네. 네.
2: 아, 그래요?
1: 네. 개인 채널도 혹시 하고 계세요?
2: 너튜브.
1: 아직은?
3: 아직은.
1: 아, 계획 중이신 거죠?
3: 네.
1: 오, 봐, 다 긍정적이야.
2: 그렇구나. 계획이 있으시구나.
1: 개인 채널에 대한 것들이 예전 같은 장벽이 없어요.
2: 그쵸. 네.
1: 꼭 해야 되는, 머지않아.
2: 여기 MBC에도 PD나 아나운서 분들이 입사하기 전에 인플루언서를 활동하시다 오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1: 맞아요, 맞아요. 네. 만약에 방송 관련 일을 나중에 일하고 싶다. 어떤 분야로 좀 진출하고 싶으신지.
2: 뭐, 많잖아요.
1: 그래서 내가 원하는 분야를 말씀해 주셔도 돼요.
2: PD? 네.
1: 엔지니어? 아나운서, 기자, 아니면
4: 방송 기자 지망하고 있어요.
1: 기자.
2: 기자 쪽.
1: 방송기자.
2: 오, 좋죠. 오,
1: 좋네요. 잘 보여야 돼.
2: 네.
1: 연예부 쪽일 수도 있잖아요. 한국 정치부 연예부 다 있잖아요. 잘 보여야 돼.
2: 근데 작년 조사에서 거 보니까 동영상 플랫폼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이 동영상 플랫폼에 직접 촬영한 영상을 올려본 적이 있다고 대답한 학생이 30% 넘어요.
1: 어?
2: 3명 중에 1명은 이 SNS에 동영상을 올려보는 거죠.
1: 아.
2: 오, 많죠.
1: 자기가 개인 채널을 하지 않아도.
2: 그렇죠, 그렇죠.
1: 혹시 올려본 적 있으세요?
3: 네. 네.
1: 어떤 관련 동영상을 올리셨어요?
3: 저는 브이로그.
1: 브이로그.
2: 제일 많이 하는 게 브이로그예요.
1: 진짜.
2: 일상.
1: 나는 진짜 개인 채널 시작하고 네. 고프로라는 걸 손에 쥐어주는데.
2: 네.
1: 정말. 여의봉처럼 흔들어가지고 화면을 못 잡았잖아요.
2: 네.
1: 그러니까 요즘은 그런 거에 다 능숙한데.
2: 그렇죠.
1: 저는 옛날 사람이잖아요.
2: 네.
1: 그래서 브이로그 이런 게 너무 낯간지러워요. 여러분 여기는 제가 같이 일하는 얼굴 큰 문천식입니다. 이러는 게 너무
2: 하셔야 돼요 정선혜 씨.
1: 너무 쑥스러워. 네.
2: 지금 너튜브 정선혜 씨 집 나간 정선혜 몇 명이죠? 6만?
1: 아니 7만 넘었습니다.
2: 7만
1: 겨우 네, 넘었습니다.
2: 좀 힘내시고요. 10만 지금, 되면 밥 한번 사세요.
1: 지금 계신 분들만으로도 네. 너무 감사합니다.
2: 10만 되실 겁니다. 밥 한번 사세요. 아시겠죠?
1: 여러분이 도우셔야 돼요.
2: 만약에 이따가 저기 오프닝 끝나고 노래 나갈 때 정선이랑 문천식이랑 사진을 찍었어요. 그럼 SNS에 올립니까?
3: 올려요.
1: 네. 진짜 고마워요. 우리를 부끄럽게 생각하는 줄 알았더니.
2: 그러니까요.
1: 우리 SNS에 올라도 되는 인물이야.
2: 맞아요. 다른 곳도 잘 구경하시고 네. 재밌게 견학하시길 바라겠습니다.
1: 맞아요. 나중에 방송국에서 꼭 만나요.
3: 네. 네.
1: 고맙습니다. 좋은 추억 되세요.
2: 좋습니다. 첫 곡은 10cm의 노래입니다.
1: 너에게 다키를.

0: 10cm의 너에게 닿기를 듣고 오셨고요. 정선 씨 그거 알아요?
1: 뭐요?
0: 10cm 권정열 씨 있잖아요. 이분 부인이 옥상 대피치요.
1: 결혼한 지 되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0: 나만 알고 있는 거 아니었어요?
1: 저는 지금 문천식 씨 표정 보고 다른 부인을 소개하는 줄 알았어요.
0: 아이 그럴 리가.
1: 미친나.
0: 옥상 대표 두 분 중에 한 분이 권정열 씨 부인이시. 전 늦게 알아가지고 네, 여쭤봤습니다.
1: 아니 근데 제가 놀란 건 뭔 줄 알아요 여러분? 네. 우리 워낙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 사연을 이렇게 소개해드리는 모니터가 있었어요. 우리 앞에 작은 네. 모니터. 근데 앞에 엄청 큰 모니터가 생겨가지고 와 MBC가 정말 우리를 위해서 투자하는구나 생각을 했어요. 아 손석희 씨가 오셨구나. 라는 생각을 뒤늦게 했지 뭐예요?
0: 아니 모두가 다 같이 보는 거지 누나.
1: 맞아요. 그런 걸 거예요. 예, 예. 전 MBC를 믿어요.
0: 그럼요.
1: 한 네. 번도 MBC의 사랑을 의심한 적이 없었어요.
0: 그렇죠. 네.
1: 아 거짓말 같지. 네.
0: 박가연님께서 저는 개인 채널 하면 우리 양이 고양이 삐져서 네. 돌아선 영상 올리고 싶어요.
1: 아 너무 이쁘겠다. 네. 맞아. 우리가 사실 저도요 이렇게 매번 사진을 꼼꼼하게 찍는 체질이 못 돼요. 그래서 제가 인별그램을 못 하잖아요. 네. 근데 진짜 반려동물은 너무 찍고 싶어. 내 머리에다가 카메라를 이렇게 달고 다니고 싶어. 머리띠로. 아하. 놓치기 싫은 기억에 남기고 싶은 영상이 너무 많아.
0: 5233님. 저는 어디에 영상은 못 올려도 우리 아기 사진 진짜 많이 찍어뒀어요.
1: 아기 사진도 마찬가지.
0: 나중에 보여줘야지 하셨는데 너무 잘하셨습니다. 저는 첫째 때 15년 전이라서 동영상 그 품질이 별로 안 좋았거든요. 당시만 해도 메모리가 안 되니까. 사진은 많은데 동영상이 별로 없어요. 그 둘째는 동영상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최대한 동영상을 찍으셔.
1: 맞아. 네. 아니 우리 연우도 워낙 어릴 때부터 동영상 찍는 걸 좋아하잖아요. 네. 지가 혼자 몰래 켜놓고 또 찍기도 하고. 근데 나중에 학교 다니면서 그걸 다 모아가지고 지 비디오를 제작했더라니까.
0: 우와.
1: 그게 한 시간짜리가 되니까. 네. 오, 작품입디다요.
0: 그럼요. 영화죠, 영화.
1: 추억이고. 너무 네. 좋은 것 같아요. 하여튼 영상의 시대예요, 바야흐로.
0: 맞습니다. 자, 오늘은요, 또 3, 4부에서 가족관계를 두루두루 살펴보는 시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이호성 교수님과 함께하는 날인데요. 신혼에서 황혼까지 3부부터 시작할게요.
0: 참여 방법 알려드리고 시작할게요. 네. 문자 샵 8001번으로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긴 문자, 포토 문자 100원 추가됩니다. 스마트 라디오 미니 무료고요.
1: 지금은 라디오 시대 1, 2부 도움 주시는 분들입니다. 유니베라,
0: 하이퍼스 세라하이,
1: 한올 사이언스 타타타,
0: 안 터지는 넥스부탄,
1: 올품,
0: IS 동서,
1: 성원 에드피아,
0: 백조 싱크,
1: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
0: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1: 브람스 안마의자,
0: SK 케미칼,
1: 키움 증권,
0: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1: 함께합니다.
2: 알로에는 많습니다. 하지만 23년 연속 세계 인류 상품은 오직 하나입니다. 50년을 알로에와 함께 걸어온 유니베라. 정직한 원료, 과학적 효능, 그리고 시간이 만든 신뢰. 대한민국 알로에 유니베라.
3: 하이퍼스.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호.

0: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1: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0: 맥스 안 타짜요.
2: 부탄 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지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0: 맥스 안 타짜요.
3: 지금은 라디오 시대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4: 난초인 줄 알고 애지중지 키웠는데 알고 보니 잡초였던 식물살인마.
5: 아, 잡초입니다. 잡초, 잡초, 잡초.
4: 똥꼬 아에요 시킨 학문외과 의사 선생님.
6: 똥꼬 아 해보세요. 자, 똥꼬 아.
3: 그런데 말입니다. 이 밖에도 전국 방송에 소개하고 싶은 특이한 지인, 아슬아슬하고 황당한 추억, 장르 가리지 않고 제보받고 있습니다.
4: 정선희 문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웃음이 묻어나는 편지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7: 지금은 라디오 시대, 웃음이 묻어나는 편지.
8: 나는 웃기는 척하는 게 아니라 웃기게 태어난 건데.
9: 제목, 신이 들어주신 소원. 충청남도에서 박안신님이 주신 사연입니다. 30만원 상당의 상품 보내드리고 10만원 상당의 상품을 추가로 받는 주간베스트 후보, 200만원 상당의 상품 받는 월간베스트 후보 되셨습니다.
10: 안녕하세요. 정선혜 씨, 문천식 씨.
9: 안녕하세요.
10: 저는요, 순수한 여자와 결혼하는 게 꿈이었습니다. 그러다 어린이집 교사인 아내를 만났죠. 순수한 아이들과 매일 만나서 그런가 아내 역시 순수하고 세상을 아름답게 보는 눈을 가졌어요.
9: 저기 주황색 우산 보여요? 사람들한테 무료로 우산을 빌려주나 봐요.
10: 그러네요. 저기 써있네요. 양우산 빌려드립니다라고. 날도 덥고 비도 자주 오니까 산책할 때 잠깐 썼다가 제자리로 놓는 건가 봐요.
9: 와, 정말 아름다운 세상이다. 그쵸?
10: 아, 근데 뭐 저 우산이 나만 아겠어요. 사람들이 그냥 자기 집에 가져갈 것 같은데.
9: 안신 씨.
10: 예?
9: 왜 그렇게 세상을 부정적으로 바라봐요?
10: 예?
9: 우리나라 사람들 이제 안 그래요.
10: 그게 무슨...
9: 노트북을 카페에 두고 다녀도 가져가는 사람이 없다는 그런 나라예요.
10: 아, 그건요. 저기 CCTV가 있으니까 그런 거. 아, 우리 뭐 내기할까요?
9: 아, 참. 아, 좋아요. 저는 내일도 저 우산들이 그대로 있다에 걸게요.
10: 좋아요. 저는요, 없어졌거나 망가졌다에 한 표.
9: 아마 내일 안신 씨는 깜짝 놀랄걸요.
10: 그래서 우리는 그 다음날 다시 왔어요. 과연 그 우산은 어떻게 됐을까요? 산책길 세 군데에 각각 무료 우산 20개 정도 가까이 비치돼 있었는데 남은 우산은 겨우 절반. 아, 이거 봐요. 반이 없어졌잖아요.
9: 아니, 어떻게 다 함께 쓰는 우산을. 정말 너무해. 그런 사람들은 빗물이 정수리를 타고 흘러 눈알이 처박힐 놈들이에요.
10: 예, 뭐라고요?
9: 그 빗물은 다시 눈물이 되어 콧구멍에 들어가겠죠. 그리고 목으로 넘어갈 때 폭포수 같은 매캐함을 느껴봐야 돼요. 그리고 위장으로 들어간 빗물은 장을 따라 흘러 똥구멍으로 나오겠지만 그 똥구멍은 쓰라릴 거예요. 결국 그들은 빗물에게 복수를 당하는 거죠. 운이 나쁘면 피똥을 쌀 수도 있겠죠.
10: 예, 뭐.
9: 그들은 알아야 해요. 이 세상은 이제 우리의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것이란 걸.
10: 순간 저는 온몸에 닭살이 돌았습니다. 정말로 공공우산을 함부로 쓴 사람은 빗물의 공격을 받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도 사랑의 공각지는 어쩔 수가 없었고 우리는 그렇게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하고 보니 아내의 표현력은 아플 때 더 빛을 발하더라고요.
9: 자기야, 나 눈이 너무 아파. 눈뜨기가 힘들어.
10: 어떻게 아픈데? 뭐 따가워? 아니면 뭐 뻑뻑해? 이럴 때 대부분은 아, 눈이 따갑다 혹은 시렵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제 아내의 표현력은 다릅니다.
9: 아, 내가 눈이 어떻게 아프냐면 눈알을 빼서 설탕 그릇에 한두 번 굴렸어. 그리고 그 눈알에 붙은 설탕을 다 털어냈는데 한두 세알이 안 털린 거야. 그 상태로 안구에 넣었어. 근데 그 설탕이 눈 속에서 떼굴떼굴 굴러다닌 거 따르륵따르륵 그 느낌. 그 느낌으로 아파.
10: 아니요, 뭐 자기가 뭐 별주부죠. 토끼도 아니고.
9: 깔깔해.
10: 네, 눈을 꺼냈다 넣었다는 게 말이 되나 싶은데. 그런데 놀라운 건요, 그게 어떻게 아픈 건지 알 것 같고 뭔가 묘하게 제가 겪어봤던 아픔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9: 점점 더 아파온다. 어떡하냐. 그 설탕 몇 알이 자기야 눈 속에서 따글따글 굴러다니다가 녹았어. 근데 녹았는데 눈꺼풀과 눈동자에 찐득하게 들러붙어서 서로 이렇게 잡아당기는 그런 아픔이야.
10: 책을 많이 읽으신 정선우 씨랑 비슷하죠?
9: 뭐 내가 이렇게 네. 한다고?
10: 이뿐만이 아닙니다. 한번

0: 허리가 아프다고 하는 거예요. 허리가 어떻게 아픈데요, 뭐. 어떻게 뭐 병원 가야 될 정도야, 뭐야.
1: 아, 이게 어떻게 아프냐면, 이게 허리를 구부렸다 폈어. 그런데 그 순간 바늘 10개 정도가 한꺼번에 나를 팍팍 찌른 거야. 그치만 깜빡하고 9개는 뺐어. 근데 1개를 안 뺀 거야. 근데 그걸 모르고 다시 허리를 숙인 거지. 그때 바늘이 허리를 깊숙이 찔렀지만, 허리뼈를 빗나가면서 스쳐 지나갈 때 느껴지는 그 찌릿함? 알겠지, 어떤 통증인지.
0: 이런 표현으로 아프다고 하면 제가 또 모른 척 할 수가 없거든요.
1: 와.
0: 그래서 바쁜 시간을 쪼개 병원을 같이 가줄 수밖에 없었어요.
1: 그치.
0: 아내가 이렇다 보니 저도 모르게 이런 표현력이 옮았나 봅니다. 어느 날 회사에서 직원이 눈에 안약을 놓고 있길래 물어봤죠. 아, 선식 씨.
2: 아, 네, 네.
0: 눈 아파?
2: 아, 네. 아, 부장님. 안약을 넣는데도 이상하게 계속 눈이 아프네요. 아, 어제 잠도 잘 잤는데.
0: 그러면 그 아픔이 혹시 눈알을 빼서 소금 그릇, 아니, 아니죠. 설탕 그릇에 굴렸다가 털었는데 설탕이 몇 개 묻어있는 걸 다시 넣어서 설탕 몇 개가 아직 안 털어져서 좀 끼어있는 듯한 그런 느낌인 거야?
2: 예?
0: 응.
2: 아니, 안 아픕니다. 가보겠습니다. 오, 진짜 무슨 사람이야.
0: 뭐야, 그 정도에 쫄다니. 그리고 제 아내는 음식을 먹고 나서도 기막힌 표현력을 자랑하는데요. 한 번은 파스타집에 갔을 때였어요.
1: 엊그제 문 선생님하고 같이 왔었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당신 한번 꼭 먹게 해주고 싶었어.
0: 아, 식당은 허름해 보이는데 뭐 얼마나 맛있길래 그래?
1: 너무 맛있어. 명란 파스타는 어떤 맛이냐면 명란 하나를 숟가락에 모아가지고 한 입을 넣어. 그럼 명란 알이 입에서 팍팍팍 터지면서 오일과 섞이잖아. 그 명란 알이 두세 개가 동시에 팍팍팍 터지면서 혀끝에 짭짤함이 느껴지는 거야. 그런데 이때 오일이 파고들어. 오일에 코팅된 명란이 몇 바퀴를 자기네들끼리 빙글빙글 돌다가 파스타 면과 만나게 되는 거지. 그러면서 명란한테 이제 그만 돌고 나와 함께 가자 그러면서 탁 끌어모아. 그럴 때 목구멍으로 밀어 떨어뜨리면 찝찔함과 쪽파의 알싸한 조화를 목청까지 느낄 수가 있는 거야.
0: 이야, 사실 음식은 아직 나오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이미 두 접시를 먹은 기분이었어요. 아내의 이런 표현이 가장 피곤해질 때는 심부름을 할 때입니다.
3: 아, 여보, 여보. 올 때 양파 좀 사다 줘. 근데 아무거나 집어오지 마. 알았지? 양파 중에서도 처음엔 아삭하고 씹을 때 숨어있던 단맛이 살짝 고개를 빼꼼 내밀었다가 씹을 수록 태도를 싹 바꿔가지고 알싸한 즙을 뿜어내고 그 즙이 고기의 기름과 포옹하면서 모두를 화합의장으로 랄랄라 만드는 그런 맛이어야 돼.
0: 응?
3: 그러니까 이미 껍질 까놓은 양파 말고 망에 들어있는 양파 중에서 껍질 색깔이 주황색과 흰색의 조화가 잘 균형이 맞춰진 걸 찾아봐.
0: 뭐 찾겠습니다. 조금 안타까운 것은 이런 아내도요. 갱년기가 오자 표현이 조금씩 뭐랄까 엇나간다고 할까요? 얼마 전에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1: 아니 오늘 어린이집 가니까 정 선생님이 애들 포크로 식사를 하시는 거야. 그래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엄지손가락 부분이 아파가지고 젓가락질을 못 하시겠대.
0: 당신도 예전에 거의 아팠잖아.
1: 그래서 얘기해줬어. 그거 권총증후군이라고.
0: 여보, 당화세증후군. 권총이
1: 내가 뭐라 그랬어?
0: 권총.
1: 아, 나 배고파서 머리가 안 돌아.
0: 당화세 증후군.
1: 아, 배고파서 그래. 치킨 시켜 먹어야겠다. 아, 뼈 발굴하기 귀찮으니까 순살로 해야겠다.
0: 발굴이 아니고요, 뭐 발골. 뼈를 발라낸 발.
1: 안 먹어.
0: 아니, 내가 정정해줘. 요즘 제가 이런 아내와 살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여전히 아내의 표현을 들을 때 많이 웃어요. 그러니까 저 행복한 남자 맞는 거겠죠? 두 분도 행복하시고 긴 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이부님이 크크크 빗물로 피똥을 싸다니 아내분 표현이 너무 무섭긴 한데 어릴 적에 껌 좀 씹으셨나요? 크크크.
1: 저는 상상력이 되게 풍부하신 분 같아요.
0: 그렇죠.
1: 네. 빗물의 순환을 너무 디테일하게 잡아서 얼굴에다가 확 쏟아주셨네. 눈 얘기 있잖아요. 3915님이.
0: 안구.
1: 제가 지금 그래요. 아, 표현 기가 막히네. 이거 병원 가야 되나? 하고 있거든요. 이거 좀 리얼해. 설탕.
0: 그죠.
1: 설탕 몇 알이 안 떨어지고 있어. 물에 다 씻었는데 설탕 몇 알만 씻었어. 안 떨거려. 근데 넣었는데 그게 또 녹아가지고 찐덕찐덕. 이거 너무 리얼해.
0: 박현주님이 우와, 어떡해요. 막 상상이 가요. 제가 그렇게 아픈 것 같아요.
1: 그죠. 그래본 적 없는데 아픔이 이해가 가네.
0: 아마 누군가는 너무 이해가 되고 누군가는 말도 안 돼. 이러실 거야, 아마.
1: 아, 누군가 그러겠지. 뭐래?
0: 네. 사람마다 다르지.
1: 뭐래는 거야?
0: 네.
1: 근데 표현력이 그렇게 좋으셨던 분도 지금 이제 뼈 발굴하고 막.
0: 네.
1: 권총증후군 오고 막 이렇게 되니까. 근데 사람이 약간 그렇게, 뭔가 무뎌지는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0: 그래야 살죠.
1: 늘 첨예하게 막 벼려져 있으면. 네. 주변도 피곤하고 나도 피곤하고.
0: 맞아요. 네.
1: 시간이 주는 배려인 것 같기도 하고.

0: 땡긴다 땡겨.
1: 매콤 새콤 달콤한 맛. 무침에는 역시 땡기네 가오리. 장례식장 등 각종 대소사 최고의 인기 메뉴 땡기네 가오리. 물이 생기지 않아 언제 어디서든 포장 배달 택배 모두 가능한 안동 땡기네 가오리 054-852-4988.
2: 가족과 함께 즐기는 영주 도심 속 힐링 온천 영주 온천랜드와 영주 호텔. 하루의 피로를 내려놓고 쉬어가기 좋은 공간에서 온천, 사우나와 숙박을 함께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숙박, 피트니스, 키즈카페, 찜질방까지 모든 것을 한 번에 즐기는 영주 온천 관광 호텔 영주 온천랜드.
3: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지금 시각은 4시 30분입니다.
1: 지금은 라디오 시대에서 준비한 상품입니다.
2: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에게는 건강기능식품 전문기업 인성바이오에서 비타민 무기질,
1: 구찌판촉물은 고려기프트에서 녹용 홍삼 선물 세트,
2: 브랜드 타올의 명가 영신타올에서 기념 타올,
1: 든든한 아침 식사 서울 만인죽에서 간편식 세트,
2: 보헤미안 바기추 커피에서 원두 커피 세트,
1: 대한민국 한우의 세기준 꾸석지 돌판 한우 상품권을 드립니다.

0: 나는 이야기.
1: 아, 자기야, 눈이 아파? 어떻게 아픈데?
0: 눈알을 빼서 설탕 그릇에 한두 번 굴렸어. 그리고 그 눈알에 붙은 설탕을 어떻게든 다 털어냈는데 한두 세 알이 안 털린 거야. 그 상태로 안구에 넣었는데 그 설탕이 따글따글 눈 속에서 굴러다니는 그런 느낌으로 아파.
1: 어? 남다른 표현력을 가진 아내의 사연이었죠. 네. 똑같은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또 귀에 꽂히는 느낌이 다르잖아요.
0: 그렇죠, 그렇죠.
1: 지라시 청취자만큼 또 표현을 기가 막히게 하는 분들도 없죠.
0: 압류.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주제를 뜨개질로 가봤어요. 지라시 영업 멘트.
1: 그렇죠.
0: 지라시를 다른 분한테 영업하고 소개하고 이렇게 한다면 뭐라고 표현하실지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1: 이런 걸 하는 이유가 뭐 설마 청취율 조사 때문이다? 예, 맞아요. 정확하십니다. 예.
0: 오, 저희는 투명해요, 여러분.
1: 빙어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럼요. 속이 다 보이죠? 그 어느 때보다 여러분들의 관심과 사랑이 고파. 안 좀 나오랑. 누가 들어? It's you! 우리 형이 누님들이 듣는 거예요. 뭐라는 거지? 욕 나올 때가 됐다고요? 돈이 나올 때 됐다고. 아, 좋죠. 알겠습니다.
0: 들었어?
1: 들려요, 누나.
0: 진짜?
1: 자, 문철 씨가 어떤 그 싸구려 설명처럼. 네. 네.
0: 아, 싸구려 설명하는 거. 네. 아, 문철 씨가 깐죽깐죽거리고 정선이가 그냥 토할 것 같이 괴로워하는 거. 그거 아니야? 이렇게.
1: 이런 식으로 보내셔야 되겠습니다.
0: 묘사를 해달라.
1: 지라시 영어 멘트.
0: 그래요. 지라시를 한번 내가 다른 사람에게 영어를 해왔다.
1: 그쵸?
0: 아니면 내가 영업한다면 이런 식으로 하겠다. 어.
1: 왜 이런 거죠? 사실 형은 택시기사인데 기사들은 대부분 너 걸 듣거든? 근데 내 친구가 다른 걸 듣길래 내가 영업을 한번 해줬다. 이런 거.
0: 어떤 멘트로 했는지.
1: 그렇죠. 보내주시는
0: 그
1: 거죠.
0: 그 멘트를 자세하게 소개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1: 예, 문자번호 샵8001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포토문자 100원이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무료입니다.
0: 자, 문자 소개해 주시면 주변에 영업한 분과 함께 드시라고 아이스 아메리카노 1+1으로 두 잔씩 보내드릴게요.
1: 두 잔씩.
0: 그럼요, 그럼요. 예.
1: 만약에 좀 재밌는 내용이어서 전화 연결되시면 건강하시라고 녹용 홍삼 선물 세트 얹어드립니다.
0: 네, 문자 기다린 동안 IOI의 노래 들을까요? 나무 나무 나무.

0: 자, 오늘은 특별한 주제죠. 세상 사는 이야기가 지라시 영어 멘트 이건데요. 1388님. 아는 지인한테 아, 우리 남편은 재미가 없어 했더니
1: 재미는 남편한테 찾는 게 아니야. 지라시에서 찾는 건지.
0: 하길래 두 분랑 방송을 듣기 시작했거든요. 남편이나 아내가 재미없으신 분 그걸 대신 채워드려요.
1: 어머 난리 났다. 어머 너무 감사해요. 저희가 예, 커피 원 플러스 원으로 두 잔 보내드리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오 예.
0: 뭐야 뭐야.
1: 잔망스럽죠? 저희가 또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아요.
0: 노래방 것 같다. 너무 좋다. 예.
1: 그 박은식님. 웃기면 형이라고 불러주는 DJ가 있는 라디오. 크크크. 제가 몇 번 웃긴 사연 보냈는데 네. 천식이 형님이
0: 천식님이?
1: 은식이 형이라고 불러줬어요. 네. 저 85년생입니다.
0: 아 우리 웃기면 형이에요.
1: 무조건 형이죠. 네. 우린 밥 사주면 오빠. 그렇죠. 웃기면 형.
0: 그리고 안 웃기면 동생.
1: 안 웃기면 72도 동생.
0: 아 이거 농담이고요. 네. 자 우리 박은식님 커피 원 플러스 원으로 두 잔 보내드릴게요.
2: 오 예.
0: 오 예.
1: 굉장히 청량하다. 어디 계세요 이분은 지금 어디 동굴 안에 가둬놓고 네. 음성으로만 내리오는데
0: 8380님 저는요 지인들한테 이렇게 영업했어요. 똥이나 야한 거 뭐 티팬티 이런 류 좋아해? 그럼 들어봐. 그럼 앞에서 어 뭐야 해놓고 뒤에선 다 지라시 듣더라고요.
1: 그럼요.
0: 역시 싫어하기 어려운 장르잖아요. 크크. 저도 치며들었나 봐요.
1: 또 치며들어주세요. 네. 커피 원 플러스 원으로 두 잔 보내드릴게요.
2: 오 예.
0: 노래방 온 것 같다, 그죠?
1: 그러니까. 네. 7228님. 그냥 들어. 재밌어. 근데 생각 없이 들어. 하는 순간 자괴감 든다. 오. 근데 생각 없이 듣는 건 강추.
0: 그쵸.
1: 그러니까 저희가 뭐 어떤 생각을 바라고 하는 방송도 아니고 그렇게 하면 저희도 아유, 부담이 그럼요. 되고.
0: 아니, 하루 종일 바쁘고 힘드시다가 퇴근길에 저희랑 네. 두 시간 웃음 드리는 건데 무슨 생각을까지 해요?
1: 생각을 한다는 건 긴장을 한다는 거잖아요. 네. 우리는 긴장 없이 함께 네. 갔으면 좋겠어요.
0: 그냥 듣고 웃고 잊어버리세요. 네.
1: 그래야 저희도 아무 말이나 막 뱉죠. 네. 여러분 제발 생각 없이 들어주세요.
0: 고맙습니다.
1: 원 플러스 원 커피 보내드릴게요.
2: 오 예!
0: 이동욱님. 아이들이 동물원 가자고 귀찮게 하나요? 그럼 더운데 멀리 가지 마시고 편안하게 아이들에게 지라시 들려주세요. 딱따구리부터 나무늘보 금붕어까지. 모든 동물들 소리를 다 들으신 라디오가 바로 지라시입니다.
1: 오, 더 연구해야겠네. 아,
0: 그러게요.
1: 네, 저희가 지금 요새 동물 소리 업데이트를 안 해가지고 오. 좀 초조한데요.
0: 근데 동욱 씨가 마치 홈쇼핑 하시듯이 저희를 소개해 주셨어요.
1: 그러니까. 더운데 멀리 가지 마시고 피서가 따로 있나. 네. 커피 원 플러스 원으로 두 잔 보내드릴게요.
2: 오, 예.
1: 이준희님. 아, 지라시 영어 멘트. 간편하게. 어머니, 집에 딱따구리 하나 놔드려야겠어요. 해주면서
0: 좋다. 이진희님 깔끔하네. 네, 커피 원 플러스 원으로 두 잔 보내드립니다.
2: 오 예.
1: 3219님이 네. 좀 전에 편지 소개된 아내입니다.
0: 아, 표현력이 남다르신.
1: 네?
0: 네네.
1: 와 우선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남편에게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라디오 시대 주변 선생님들께 이렇게 소개해요 제가. 네. 아무래도 직업이 어린이집 선생님이다 보니 어린이집 애들처럼 맑고 순수하고 가끔 수준도 3세 이하 방송이라고 들어보랍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0: 예. 너무 좋아요.
1: 잘하셨어요.
0: 3세 이하 높게 책정해 주셨네.
1: 예. 저는 하여튼 철 안 들려고 무던히에 쓰고 있습니다.
0: 그렇죠. 구강기나 항문기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1: 저는 지금 공갈조 꼭지 하나 살 판이에요.
0: 예. 공갈도 지금 너무 일러.
1: 그래요?
0: 조기 교육이야. 일단 지금 예. 왜 기저귀에서 새콤한 냄새 나는 예. 그 시기예요.
1: 애기들, 애기들.
0: 예, 우린 그런 시기입니다. 예. 지금.
1: 6101님께서는요. 지라시를 설명해 달라고요. 그렇다면 귀에도 심장이 있다는 걸 증명하는 방송이라고 합니다. 웃긴 사연에 귀가 먼저 실룩거리고 감동 사연에선 심장이 먼저 울컥합니다.
0: 어머.
1: 듣다 보면 귀가 가장 바쁜 시간이 바로 지라시예요.
0: 어머, 너무 시적으로 귀에도 심장이 있다고 해주셨어요. 어머, 이래서 저희가 퀄리티는 신경 안 쓰는 게 퀄리티는 청취자분이 책임져 주시거든요.
1: 그러게요. 네. 와,
0: 저희는 아무리 이상스럽게 멘트를 쳐도 청취자분이 고귀함을 다 담당해 주시기 때문에
1: 그렇죠.
0: 네. 네. 마음 푹 놓고 있습니다.
1: 다음 사연이요.
0: 자, 일단 커피 1대1로, 아 1대1 된다. 1+1으로 두 잔 보내드릴게요.
2: 예!
0: 지금 민성 PD가 밖에서 그 오이에 재미 들려가지고 그 멘트만 쪼고 있단 말이야. 우리가 그거 하는지 안 하는지.
1: 저는 너무 재밌어요.
0: 2번 해봐. 2번 하면 두 번 나올 수 있어. 이렇게 연달아서 한번 해봐.
1: 네.
0: 하나 보내드릴게요. 하나 보내드릴게요. 이렇게. 자, 오 이사님. 친구한테 이런저런 일로 속 시끄러워서 누구랑 말도 섞기 싫을 때 지금은 라디오 시대 들어보라고 했어요. 친한 언니 오빠 수다 듣다가 스트레스 풀린다고 했습니다.
1: 저희가 바라는 뭐야. 평가입니다.
0: 막 이렇게 안아주고 싶고 막 이러잖아 지금.
1: 네.
0: 다정한 사람 같은 이라고.
1: 친구도 귀찮을 때가 있어요.
0: 네. 친구라서 말 못할 때 있지 않아요?
1: 맞아요.
0: 네. 그러니까 그런 사연은 모두 어디로? 지라시로. 자, 커피 한 잔 보내드릴게요.
2: 예!
0: 커피 또 한 잔 보내드릴게요. 저봐 저봐.
2: 예!
1: 예.
0: 긴장하고 있어야지.
1: 방심했어.
0: 어? 방심하고 말이지.
1: 3941님. 두 분의 사연 연기는 귓구멍 속에서 개미가 들어간 것처럼 간질간질한데 사연을 듣고 나면 네. 업소용 청소기로 쏙 빨아낸 느낌이에요.
0: 이야.
1: 와우.
0: 오 예.
1: 그러니까.
0: 너무 감사해요.
2: 예.
0: 너무 감사해요. 진짜 귓구멍 속에 개미가 네. 들어간 것처럼 반간질간질한데 다 듣고 나면 쏙 얼마나 시원해. 석션.
1: 표현들이 아주 다들 작가님이신데요.
0: 오, 진짜. 너무 문학적이셔.
1: 진짜.
0: 커피 1+1으로 두 잔 보내드려요.
1: 노래 한곡 듣고 갈까요?
0: 아우, 신나라. 네. 이 오예가 노래 다 먹었다. 스프림 팀의 노래 준비했어요. 말 좀 해줘.

0: 자, 오늘 저 여쭤본 주제는요. 지라시 영업 멘트. 저희를 뭐라고 소개하십니까? 뭐 이런 건데요.
1: 이, 뭐야.
0: 7076님. 지라시 영업 멘트 알려드립니다. 중년 개그맨 둘이 하는데 엄청 웃긴데 짠한 라디오야. 라고 두 줄 주셨네요.
1: 그렇긴 해.
0: 네. 틀린 말은 만담, 없어요.
1: 민담 만담이 딱 그거예요. 엄청 웃긴데 우리도 집에 가면 우리가 그렇게 짠하다.
0: 그렇죠.
1: 헌타가 집에 가면 와.
0: 근데 저는 만약에 다행히 안 잘려서 말이에요.
1: 네네.
0: 더 나이 들어서도 민만사를 하게 된다면.
1: 네네.
0: 해야죠.
1: 열심히 하겠지.
0: 네.
1: 누나 동물 소리 이거밖에 안 돼요?
0: 야, 임마, 누나 아직 많이 게을러졌어?
1: 75이다 임마.
0: 아이 그래도 우리 치 열심히 해야 돼. 혀를 더 내밀으라고.
1: 아이씨 짜증나.
0: 이러세요 아직 그죠? 자 짠한 통신 한번 연결해볼까요?
1: 너무 웃긴다 이거.
0: 예,
1: 자, 웃긴데 짜증 짠한데.
0: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세요. 대구에 있는 짠한 통신원 송건중입니다.
0: 네.
2: 아, 찌라시 들은 지 3년 정도 되었습니다. 네, 제가 찌라시 영업을 한다면, 중년의 개그 맨 두 분이 엄청 웃기면서도 네. 서로 짠한 다툼이 참 재미있어 하거든요.
0: 아.
2: 그리고 실제로 주변에 영업을 하고 있는데
0: 네.
2: 그분들이 잘 듣고 있는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짠한 통신원 성권중이었습니다.
1: 아, 네, 안녕하세요. 성권중님.
2: 네. 네, 안녕하십니까.
0: 아, 감사합니다. 아, 그래도 주변 듣던 네. 안 듣던 홍보를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1: 아, 맞아, 진짜.
2: 네.
1: 3년 제가... 되셨어요?
2: 네, 3년 정도 되었었거든요. 지금 항상 퇴근 시간에
0: 네.
2: 제가 채널을 고정해서 듣고 있다 보니까
1: 아~
2: 계속 퇴근 시간에 계속 듣고 있죠. 지금 어떠? 4시에 퇴근하거든요.
0: 아, 그러세요?
1: 어떻게 듣게 네. 되신 거예요? 누구 소개로 아니면 우연히?
2: 아니면 제가 이제 그 항상 평소에 MBC 라디오를 즐겨 듣거든요.
1: 아, 네네.
2: 예, 그전에는 이제 퇴근 시간하고 좀 겹치지 않아서 못 들었는데 예, 최근에 퇴근 시간 이제 하면은 퇴근하면은 딱 이제 시동 울게 되면 찌라시를 항상
1: 아, 그렇구나.
2: 네네.
1: 아니 저희가 빵 터진 부분이 엄청 웃긴데 짠한 라디오야 했는데
2: 네.
1: 언제 그렇게 짠하실까요?
2: 네, 그거 정선희 씨가
1: 네. 네,
2: 두 분이 이제 케미가 워낙 좋은데
1: 네.
2: 한 번씩 문천식 씨 이제 네네. 좀 우리 속된 용어로 갈굼을 당한다고 하죠.
1: 네, 예. 맞아.
2: 예, 네, 그럴 때는 이제, 아, 참, 먹고 살기 힘들구나, 이런 생각을 갖고 갑니다.
0: 아니, 권지용님, 네. 제가 갈굼 당한 네. 생각 안 하셨어요?
1: 깜짝거려.
2: 저도 집에서 항상 또 같은 처지다 보니까.
0: 아하.
2: 네.
0: 아,
2: 왜
0: 그렇군요.
2: 이제, 뭐, 아시겠지만, 뒤에 그 높으신 분이 같이 사시는 분이 높잖아요.
0: 그렇죠, 맞아요.
2: 그래서 이기기가 힘들 경우가 많아서.
0: 그래서 이입이 되셨나 보다, 좀, 그죠?
2: 네, 그런 경우가 있죠.
1: 예. 그러니까, 아니, 같은, 예. 정말 감사해요. 이렇게 또 네. 가족 같은 마음으로 들어주시니까.
2: 네.
1: 혹시,
2: 항상 잘 듣고
0: 네. 네.
1: 제일 재밌게 듣고 있는 코너는 이겁니다라고 뭐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2: 아무래도 저 공감이 많이 가는 웃음이 묻어나는 편지. 아,
0: 와, 네. 정확히 하시네요.
1: 너무 감사해요.
2: 예, 예. 예, 그 뭐 저희 얘기 같기도 하고, 뭐 또 아, 이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구나, 또 그런.
0: 아, 맞아요.
1: 맞아요. 저희도 삶을 네네. 많이 배워요, 진짜.
0: 아, 3년 네. 들으셨으면 이제 사연을 하나쯤 보내실 만도 한데요.
1: 기다리겠습니다.
2: 그래서 지금, 지금 나서부터 여기까지 지금 50몇 년을 살았는데,
1: 네.
2: 예, 그 중에, 뭐 재밌을 만한 걸 끄집어내고 있죠.
0: 아, 알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1: 어느 날 사랑해도 네, 괜찮습니다.
2: 예, 네, 뭐 지나간 뭐 과거 같은 거 네. 끄집어내서
1: 완전 네. 재밌게 예, 완전 예, 재밌게 예. 소개해드릴게요.
2: 예, 보내드리고 보내드릴게요. 네.
1: 근데 솔직히 성권중님이 이제 친구분들한테는 지라시를 많이 권해주셨는데
2: 네.
1: 가족들에게도 부인에게도 뭐 자녀분들에게 네. 권할 마음이 있으신지?
2: 그럼요. 근데 이제
1: 오?
2: 시간대가 맞다면은.
1: 오, 진짜요?
2: 예, 그 참 저는 개인적으로 참 재미있게 잘 듣고 있거든요.
0: 아우, 감사합니다.
1: 너무 감사해요.
0: 네.
1: 오늘 방송 연결되셨는데 또 가족들에게 네. 한마디 하실까요?
2: 딱히 그 정도로 친하진
0: 않았어요. 재밌다, 재밌다.
1: 우리과네.
0: 예.
1: 아니
2: 네,
1: 진짜.
2: 그 좀 대면 하거든요. 네.
1: 아니, 쿨하게 하죠. 우리 쿨한 예, 걸로.
2: 예, 그 최근에 이제 제가 딸하고 사이가 안 좋아서.
1: 아이고.
2: 딸하고 딸의 번호를 제가 차단했었는데.
1: 왜? 그 정도로?
2: 예, 그, 네. 그래서
0: 네.
2: 이제 차단을 풀어놨어요.

0: 하더니.
1: 잘하셨어요.
0: 예, 집에 와서, 집에 와서, 맞아. 설거지도 좀 하고, 아빠 누워있으면은, 뭐, 배달 어플 자꾸 시키지 말고, 네가 좀 시키고, 아빠 밥도 좀 챙겨주고 하라고 하고 싶네요.
2: 아이고, 성건주님도 네. 외로우셨나 보다.
1: 그러니까요.
2: 예. 예.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또, 선물을 보내드리잖아요. 아이스 네. 아메리카노 1 플러스 1, 그리고 네. 녹용 홍삼 선물 세트. 근데 네. 1 플러스 1은 따님하고 한잔 하셨으면 좋겠다.
1: 그쵸.
2: 그죠? 아로. 나 이렇게 해서 받았다. 뭐 네. 아빠랑 아, 한잔 하자. 이렇게 보낼 수 있잖아요.
0: 네네. 예, 네. 네, 범위를 한번 해볼게요.
1: 예, 긍정적으로 좀 검토해 주십시오.
0: 네네.
1: 오늘 또 퀴즈도 준비해 주셨죠?
0: 아, 네. 퀴즈 네. 제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1: 맞아요.
0: 오늘 라디오 신청곡을 제가 할 텐데 네. 자 1번 김광석의 사랑했지만 2번 에픽하이의 트로트 3번 코러키스의 레드레드 이 중에 무엇을 신청했을까요?
1: 우와.
0: 예, 이것이 문제입니다.
2: 알겠습니다. 자, 샵 8001번입니다. 짧은 거 50원 긴 거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 무료입니다.
1: 예.
2: 아, 오늘 함께 해주셔서 진짜 되게 감동적이고
1: 진짜.
2: 행복했어요.
0: 네. 네,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1: 고맙습니다.
2: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네, 행복하십시오.
1: 다시 감사드릴게요.
3: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3: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3: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3: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4: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5: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6: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서머네드피아
5: 국민 인쇄 서머네드피아
7: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8: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7: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싱크.
8: 백조싱크.
9: 반갑습니다 형님들. TVX 앰버서더 권막기가 올해로 10년차 트럭커가 됐습니다.
10: 이야 이제 완전히 트럭 베테랑이네.
9: 그래서 베테랑답게 한국 타이어를 씁니다.
10: 혹시 TVX 멤버십?
9: 네, 잘 사고 관리받고 혜택받고 일석삼조니까
10: 베테랑은 고민 안 하죠.
9: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VX.
11: TVX.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

0: 안아 브람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딸, 기내식 말이야. 혈액순환에 좋아서 치매에도 좋은 거야? 혈액순환에도 좋고 치매에도 좋은 거야?
3: SK 케미칼이 잘 만들어서 좋은 거겠지?
2: 아하.
4: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비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엔 역시 기넥신 F정 80mg SK 케미칼.
5: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6: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7: 짠한 통신원이 지라시에서 듣고 싶은 노래 정답은요?
8: 2번 에픽하이의 트로트였습니다. 천이쿤님, 2021님, 2221님 이분들 포함 정답자 5분께 모바일 커피 교환권 보내드릴게요.
7: 네, 우리 통신원 성권중님의 신청곡 흐르고 있죠. 에픽하이의 트로트입니다.
8: 네, 따님한테 연락 왔으면 좋겠다.
7: 그러니까요.
8: 그렇죠?
7: 화해하셔야죠.
8: 그러니까 이 노래 들으시고 저희 뉴스 듣고요. 5시 5분에 돌아올게요. 각자 바빠도 바로 봐도 술 취하면 똑같아 맷속에 파도 일렁일 때마다 되려

0: 지금 시각은 4시 57분입니다.
1: 건강한 미래를 위한 당뇨병 체크리스트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소변량이 늘었거나 자주 소변을 본다. 두 번째, 물을 마셔도 심한 갈증을 느낀다. 세 번째, 평소에 비해 음식 섭취량이 많아졌다. 네 번째, 쉽게 피로해진다. 다섯 번째, 이유 없이 체중이 감소한다. 여섯 번째, 시력이 급격히 안 좋아졌다. 일곱 번째, 손발이 저린다. 당뇨병은 서서히 발생하므로 대부분 증상이 없습니다. 꾸준한 운동과 건강한 생활습관으로 미리 예방해주세요. 당뇨병이 의심된다면 가까운 병원에 방문해 진단받아주세요.
2: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3: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났어요.
2: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4: MBC,
5: MBC,
6: MBC 라디오,
7: MBC 라디오.
2: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8: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 FM 방송입니다. HLAW SFM. 여러분의 안동문화 방송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1: 안동 MBC 5시 뉴스입니다. 안동시의회가 제26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갑 의원을 의장으로, 무소속 손광영 의원을 부의장으로 선출했습니다. 이재갑 의장은 국민의힘 권기윤 의원과

0: 세 차례 투표 모두 9대 9 동률을 기록한 끝에 회의 규정에 따른 연장자 우선 원칙으로 당선됐습니다. 10선의 이재갑 의장은 경북에서 처음으로 민주당 소속 기초의회 의장에 선출됐고 9선의 손광영 부의장은 안동시의회 첫 무소속 부의장이 됐습니다. 제10대 영주시의회가 개원했습니다. 오늘 전반기 의장단 선거에서 의장에는 3선 이상근 시의원을, 부의장에는 재선 전규호 의원을 선출했습니다. 오는 8일에는 각 상임위원장을 선출합니다. 서울회생법원이 지난 3일 홈플러스의 기업회생 절차 폐지를 결정하며 홈플러스는 앞으로 2주 안에 2천억 원 규모의 자금 조달에 실패할 경우 매각이나 파산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경북에는 안동과 영주를 포함해 4개 지점, 대구에는 4개 지점이 운영 중인 가운데 홈플러스는 당장 파산이 확정된 건 아니라며 정상 영업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대구 경북에서 근무하는 160여 명의 직원과 납품업체들이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지역사회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1일 취임사를 통해 포항에 80조 원 규모의 신규 투자가 검토되고 있다 공개한 이철우 도지사가 어제 SNS를 통해 해당 투자의 주체는 데이터센터를 준비 중인 SK라고 밝혔습니다. 이 지사는 SK 측에서 지난 3일 블루밸리 국가산단 등 포항의 현장 답사를 다녀갔다며 80조 원은 경상북도가 지난 8년간 투자 약속을 받은 금액보다도 많은 대단한 규모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지사는 문재인 정부 시절 지정된 7개 국가산단이나 윤석열 정부에서 지정된 14개 국가공단 모두 아직도 제대로 착공된 게 없다며 결국 준비한 지역에 성공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영남권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했지만 대구 경북에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투자 효과를 TK로 확산하기 위해 울산, 경산 간 고속도로 건설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울산에는 AI 데이터센터와 미래차 등 대규모 투자가 집중될 걸로 예상돼 경산 진량읍과 울산 울주군을 잇는 약 50km 구간의 고속도로가 조성되면 산업 물류 연계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안동의 현재 기온 32.2도입니다. 안동 MBC 5시 뉴스를 마칩니다. 송나영이었습니다.
1: 안녕하세요. 무조건 무조건이야. 가수 박상철입니다. 저 박상철 시인이 됐습니다. 뭐 거창하게 문학을 해보겠다는 마음은 아니고요. 노래로 또 말로 전하지 못했던 마음 시로 담고 싶더라고요. 그 시들을 모아 최근에 허수아비라는 시집도 냈죠. 나만 아는 아픔, 서툰 감성들이 시가 될 수 있을까 했는데 또 그런 대로 시가 되고 알아봐주는 분들도 계셨어요. 내 안의 것들 함부로 흘려보내지 마세요. 잘 간직하기만 해도 자기 인생의 시인이 됩니다.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이 전해드렸습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쇼.
1: 정설의 문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3부 들어가시죠.
2: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우리 잠시 후에는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가정의 문제들 있죠. 함께 듣고 고민하는 시간, 신혼에서 화혼까지 함께 할 겁니다.
1: 국민상담사 이효선 교수님 함께 하시는데요. 도움이 필요한 분들 사연 보내십시오. 홈페이지 게시판이나 문자로 현지 상황을 남겨주시면 제작진이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남겨주세요.
2: 먼저 코너 속 코너, 길을 막고 물어봐. 길 가는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싶은 것들 보내주세요. 아주 사소한 것도 괜찮습니다.
1: 예를 들면 저는 미혼이고 친구는 애기 엄마인데요. 만날 때마다 어쩔 수 없었다면서 아이를 데리고 나와서 결국 친구랑은 얘기도 못하고 육아만 하다 헤어집니다. 솔직히 서운한데 저 너무 예민한 건가요? 뭐 이런 사연.
2: 근데 그렇게 애기를 데리고 나와서라도 만나고 싶은 그 엄마 마음이 또 많이 느껴지네.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그렇죠. 친구가 또 막 돌파구고 막 탈출구고 막 이렇게 느껴질 수 있잖아요.
1: 그래도 저는 개인적으로 한쪽만 계속 희생하는 관계는 안 좋다고 봐요.
2: 그렇지. 그렇긴 네. 해. 아, 이런 딜레마가 살면서 참 있어요.
1: 맞아요. 어려워요.
2: 이게 자로 잰 듯이 균형을 탁딱 맞춰서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 자, 어쨌든 이런 이야기를 같이 공감하는 겁니다. 자, 사연 소개되시면 선물 챙겨드리고 전화 연결까지 되시면 음식물 처리기 보내드릴게요.
1: 네, 지금은 라디오 시대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문자
2: 질문 네.
1: 예, 해주세요.
2: 갈까?
1: 해주세요.
2: 그래요? 그래요. 문자 샵 8001번입니다. 50원의 정보 이용료, 기문자 포토문자 100원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무료입니다.
1: 3, 4부 도움주시는 분들이에요. 주식회사 두드림 SNC,
2: 주식회사 본컴퍼니,
1: 전국 시도자치경찰위원장 협의회,
2: 인공지능 입찰 전문 한국 피드랩,
1: 한인제약,
2: 국민연료 썬연료,
1: 데이펙,
2: 웨이템,
1: 한국주택금융공사,
2: 음식물 처리기 효렉,
1: 빅토스,
2: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3: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장의 나이플 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장의 나이플 타임.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제조사 노바.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이재명 정부는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을 국정과제로 채택하였습니다. 국가 경찰의 권한은 나누고 매년 꾸준히 자치경찰 지자체 예산은 증가하여 지역 맞춤형 치안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자치경찰제. 생각보다 가까이 있습니다.
2: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3: 지금은 라디오 시대에서 준비한 상품입니다.
4: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에게는 자동 중문 전문 기업 태성 자동문에서 모바일 상품권,
3: 아토피 전문 닥터 노바메디에서 문어 크림,
4: 카론바이오에서 효과 빠른 C3 샴푸,
3: 산들 바다가 어우러진 부안군에서 천년의 솜씨 부안쌀,
4: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더 매운 실비김치,
3: 갈갈이 박준영의 싱크 퓨어에서 음식물 분쇄 처리기를 드립니다.

0: 싸움에도 기술이 필요하다.
1: 절대 가해자도 절대 피해자도 없는 복잡 미묘한 이야기.
0: 부부관계 회복을 위한 프로젝트.
1: 신혼에서
0: 황혼까지. 몸이 찌뿌둑하고 뭉쳤을 때는 안마의자가 좋잖아요. 네. 마음속 응어리로 꽉 막혔을 땐 어떻게 이분 찾아가야죠. 오늘도 답답한 속을 시원하게 풀어주실 이호선 교수님 모셔보아요. 어서오세요.
2: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3단계 알겠습니다. 마음 괄사 이호선입니다.
0: 괄사 좋다. 괄사. 그쵸. 이제 괄사 유행인데. 그렇죠. 아, 얼마 전에 한 방송에서 말씀하셨는데 우리도 한번 얘기하셨지 않나? 대학가요제 출신이시잖아요, 이호선 교수님.
2: 여기서 먼저 얘기했죠.
0: 그렇죠. 아~ 맞아. 우리도 여기서 듣고 네. 이 리액션 했던 기억이 몸이 기억하고 있네요.
1: 그렇죠. 아, 그 지금 팀으로 예. 나가신 거예요?
2: 개인으로 예선 탈락입니다.
0: 예선.
2: 예선 탈락입니다.
0: 아, 아니, 네. 노래를 네. 그래도 예선을 대학가요제를 나가셨다는 건 네. 그래도 내 친구들 해서 노래 좀 폼 좀 잡는다. 인정이 있었기 때문이잖아요.
2: 그건 제 생각이고요.
0: 아하. 그래도 아이, 그래도
2: 뭐 그냥

0: 뭐 음성이 목청이 좋고
1: 목청이
0: 그리고 예
1: 확실히.
0: 그냥 대충 음은 잡고 그리고 또 약간 뻔뻔하고
1: 아, 노래를 좋아하셨구나.
0: 노래는 좋아하죠.
1: 장르는 어떤 걸로 출
0: 그때요?
1: 예.
0: 막 장르라고.
1: 아하, 막장으로
0: 네.
1: 막장으로 출전하셨다.
0: 막장르로 그럼요.
1: 뭐였을까?
0: 떨어질만 해요. 지금 들어도 정말 부끄럽고 다시 생각해봐도 그때 나갔던 게 이 인생에 잘한 걸까 싶은 건데 어쨌든지 간에 예선 탈락이라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1: 잘하셨어요.
0: 네.
2: 아니 그 열정이 너무 멋있는
1: 맞아.
2: 것 같아요.
1: 그리고 뒤늦게 우리가 이걸 계속해서 굴려서 놀 수가 있잖아요.
0: 그렇죠?
1: 그럼요.
0: 추억의 공놀이로.
1: 그럼요, 네. 그럼요.
2: 교수님은 만약에 상담가가 안 되셨다면 다른 직업은 뭘 생각해 보셨을까 궁금해요.
0: 저는 그냥 상담자 아니었으면 또 누군가를 계속 가르치면서 아는 척했을 거예요.
2: 아, 네. 교수님?
1: 네. 맞아. 그런 거 잘하실 것 같아요.
0: 선생을 교직. 했든지 간에 정 안 되면 뭐 경찰을 했겠죠.
1: 경찰도 어울린다.
0: 오른쪽으로. 교통경찰 뭐 이런 거 잘했을 것 같아요.
1: 그리고 단호화할 때 정말 말 잘 듣고 싶어지잖아요.
0: 많은 분들이 제가 카리스마. 강력기 형사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1: 저는 광수대 아닌 마약반 봅니다.
0: 좀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1: 네, 네. 그렇게 봅니다.
0: 뭔가 이렇게 막 총도 막 돌려서 막 찰 것 같고
2: 왠지 왠지
0: 네.
1: 아 의지하고 싶다.
2: 네. 우리 강력한 이효선 교수님입니다. 첫 번째 상담사는 들어가 볼까요?
1: 네, 길을 막고 물어봐.
2: 지금부터 길진 나갈게요. 아, 여러분들이 사연을 들어보시고 편을 좀 들어주십시오.
1: 네, 오늘의 길막 사연은요. 2844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아, 저희는 결혼 8년 차 동갑내기 부부예요.
2: 네.
1: 평소 밖에서의 남편은 정말 과묵한 사람입니다. 친구들이랑 통화할 때도 딱 용건만 말해요.
3: 그래 알았어. 그럴게.
1: 저는 이런 남편을 볼 때마다 아니 저러다 친구들하고 멀어지는 거 아니야? 회사 생활은 괜찮나? 뭐 이런 걱정까지 했었는데요. 근데 저랑 얘기할 때 완전 달라요. 일단 말이 엄청 많아지는데 문제는 말의 대부분이 설명이에요.
2: 에?
1: 특히 제가 관심도 없는 정치, 경제 얘기만 나오면 진짜 넌더리가 나는데 며칠 전에 같이 뉴스를 보다가 생긴 일이에요.
4: 얻게 된 추가 세금을 우리 정부가
1: 요즘 반도체가 대세네. 제가 그냥 이렇게 혼잣말처럼 한마디 했거든요. 그랬더니
2: 아, 그게 왜 그러냐면 삼땡이랑 하이땡이랑 지금 대세인 게 HBM이 많이 팔리고 메모리 반도체가 모자르면서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거든. 그래서 HBM이 뭐냐? 하이 밴드위드 메모리라고 그런 건데 이게 참 대단한 거야. 여보, 들어봐. 고대역폭 메모리 반도체. 그러니까 메모리 칩을 겹겹이 쌓은 거야. 여보세요? 여보. 여보? 나를 듣고 있어?
1: 결국 참다 참다 제가 늘 하는 말. 아니, 그래서 그러니까 포인트가 뭔데? 더 웃긴 건요. 포인트가 뭐냐고 물어보면 그 포인트도 10분 동안 설명해요. 또 한 번은 TV에서 배우 최수종 씨 아시죠? 그분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또 아무 생각 없이 와 최수종이다. 최수종 오랜만이네.
2: 아 최수종? 아 그러네. 근데 최수종이 그 고려 거란 전쟁 드라마에 최근에 나왔었잖아. 그 드라마 진짜 최고였어. 그게 말이야 고려 현종 때가 주 내용인데 이 현종이라는 왕이 사실은 목종 강조의 난 때 목종이 폐위되고 현종이 억지로 왕이 된 거거든. 근데 말이야 이 현종이라는
1: 잠깐만.
2: 게
1: 잠깐만. 그래서 포인트가 뭔데? 그러니까 최수종 얘기하다 왜 현종까지 간 건데? 아니 난 몰라. 나 고려 몰라. 나 관심 없어.
2: 없으면 안 되지.
1: 아, 너무 말이 길고 재미가 없어요, 우리 남편은. 아, 이러다 보니까 내가 무슨 말을 걸기가 너무 부담스러워지고, 나중에 그 개콘 있잖아요. 개콘서트 대화가 필요해, 그 부부처럼 밥 먹자. 이런 필요한 말만 하게 될까봐 걱정이에요. 그래도 뭐 말이 너무 없는 것보다는 듣기 싫어도 말 많은 게 더 나은 걸까요?
2: 특이하시다 남편분. 친구들이랑은 되게 사문적이고 짧은데, 아내랑은 막 말을 막,
1: 그거 아마 아내분이 좀 리액션을 잘해주셨나 보다. 어느 시점에.
2: 그래요?
1: 그러니까 남편분이, 저 얼마 전에 왜 그런 거 있었어요. 그 돌싱 여성분과 못쏠 남성분을 매칭시켜주는 프로그램이 있었단 네네. 말이에요. 네. 그런데 거기에 이런 캐릭터분이 나오셨잖아요.
2: 봤어요.
1: 네, 그분도 고려 거란 전쟁을 언급하셨어요. 야인 시대라.
2: 역사만 나오면 네. 말씀이 길어지시죠.
1: 네네. 근데 나중에 그분이 왜 그런지가 이렇게 표현도 긴장하면 또 말이 많아지는 분이기도 하고 뭔가 하나 내가 아는 얘기가 나오면 그거를 사람들하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나누는 소스로 써야 되는데 소스로 본인은 쓰는데 그 다른 사람들께 설명인 거예요.
0: 아 강연을 하시는 거예요.
1: 네 맞아요.
0: 관계를 해야 되는데 강연을 하시는
1: 맞아요.
0: 분이 계시죠.
1: 일방적인
2: 상담 오시는 분들 중에 뭐 남녀를 떠나서 말이 너무 많은 사람,
0: 네.
2: 말이 너무 없는 사람
0: 네.
2: 많이 오죠.
0: 이제 많이들 일단 많이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5: 긴장을 놓치지 않으시네.
0: 근데 사실 우리가

0: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 분은 저희는 되게 감사해요. 왜냐하면 엄청난 정보가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처 이 사람에게 말을 제외한 나머지 것들은 우리가 되게 이 사람이 가진 특징을 통해서 추리하거나 상상을 하고 이 관계를 이분에게 맞추어서 더 필요한 솔루션이나 아니면 필요한 여러 정보들 혹은 뭐 검사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에 관련된 생각을 하게 하는데 말씀이 많은 분들은 일단 그 입만 막으면 돼요. 필요 시점에. 그래도 말씀이 너무 없는 분들 같은 경우에 말씀만 없는 게 아니라 울분도 못 토해요. 또 이런 감정에 관련된 이 상황이라는 게 되게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감정 단어들을 뭉쳐서 그냥 제가 이렇게만 하시면 감정을 쪼개는 것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렇구나. 그래서 오히려 저희 입장에서는 말씀 조금 많은 분이 저희 입장에서는 조금 더 나은 편이에요.
1: 정보 취하면.
0: 네네.
2: 자, 한번 여러분들한테 한번 의견을 여쭤보겠습니다. 말이 너무 많은 사람 대 너무 말이 없는 사람. 과연 뭐가 더 괴로운 것인가?
1: 다 괴로워. 다 형벌 같아.
2: 정선희 씨는 대화를 좋아하니까.
1: 아니요, 그래도 저 너무 말 많은 거 싫어요.
2: 그래요?
1: 내가 말을 못 하잖아.
2: 아, 자기 차례가 안 돌아오니까?
1: 아니, 그건 농담이고. 그 어떤 내용이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0: 그래서 이제 보면 이 말씀을 많이 하시는 분들 옆에는 잘 들어주는 분들도 계시지만 말씀을 많이 하신 분들에 대해서 힘들어하는 이유는 사실 제가 보면 물론 이제 내용 자체가 총량이 너무 많아서 고통스러운 것도 있지만 뭔가 답을 주고 싶은 어떤 해법을 뭔가를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되거나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에게는 이거 보통 고통이 아닌 거죠.
2: 그렇죠.
0: 더군다나 부부는.
1: 좋네.
2: 그냥 저 사람은 그 얘기 할 뿐인데 나는 왠지 솔루션을 줘야 될 것 같고 내가 마치 이호선처럼 해법을 알려줘야 될 것 같은 그런 착각들.
0: 네.
1: 근데 의무감인데 그걸 다정하다고 생각하면 다정하지만 방식이 너무 설명이고 가르치려고 그러면 나는 일단 거부반응이 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2: 그렇군요.
1: 한편으론 말 없는 분이랑 계속 사시는 분들은 아우 세상에 면벽수행이 따로 없어요.
2: 내가 벽을 보고 얘기하지 이러면서 그냥.
1: 오늘 반반일 것 같은데.
0: 진짜
1: 자, 어쨌든 예. 문자 샵 8001번입니다. 짧은 거 50원 긴 거 100원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주시면 되는데요. 소개된 분들께는 모바일 커피 교환권 보내드릴게요.
2: 문자 기다리면서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1: V1입니다. 그런가 봐요.

0: 네, 오늘 길막 사연이 너무 말이 많은 사람, 너무 말이 없는 사람, 뭐가 더 괴로운가 받아봤는데 문자를 봤더니 예상대로 네. 딱 반반.
1: 반반.
0: 50대 50.
1: 신기하다. 아.
0: 자, 그럼 이제 슬슬 네. 출발해봐요.
1: 먼저 말이 많은 사람과 사는 게 더 괴롭다 사연 보겠습니다.
0: 아, 8613님. 제 사연인 줄. 저희 남편이 말이 정말 많은데요. 싸울 때 특히 힘들어요.
1: 왜요?
0: 얼마나 육하 원칙에 따라서 얘기를 하는지 내 정내미가 뚝뚝 떨어져 진짜. 아우.
1: 그러시구나. 남편분이 막 2017년도 말이야. 어? 7월 4일 토요일. 내 까먹 주잖아. 12시에 당신한테 뭐라 그랬어? 반찬이 이게 뭐야? 어? 다 얘기하는 거야.
0: 와, 너무 무서워. 2000 루실 1900 뭐 이렇게 나오면서 나 긴장할 것 같아. 야.
2: 언제 한번 얘기해야지. 뭐.
0: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이거 다 육하 원칙이 맞아. 1960님. 우리 남편이랑 똑같네. 진짜 말이 길고 듣다 보면 짜증나요. 에? 시댁 모임 가서도 지 혼자 떠들고 있어요.
1: 시댁 모임
0: 시댁에서도 이미 손을 놓은 거지.
2: 아.
0: 야. 시댁에서도 이미 너한테 가기 전부터 얘는 이랬다 이런 거지.
2: 아니 저는 신이 이 인간에게 이 전체 말의 총량을 네. 주신 것 같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조금 더 이제 작고 그리고 의미 있는 말을 주시고 어떤 분들에게는 의미와 무관하게 네. 총량으로 선물을 주신 게 아닌가. 그 얘기를 다 할 때까지는 죽지도 못하게.
0: 아! 너무 무섭다. 아.
2: 진짜 말씀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1: 아, 9570님도. 우리 신랑은 말이 많은데요. 꼭 그렇게 사물로 예를 들어요.
0: 아, 계셔요. 그런 분 계시죠.
1: 봐봐. 이 컵이 걔야. 그리고 이 젓가락이 그 여자라잖아. 그래갖고 얘네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했는데, 싸운 거야.
0: 아, 그냥, 컵은 컵이지, 뭐, 컵이 사야지.
1: 아, 얘가 상철이고, 이 젓가락이 그 여잔데, 둘이 말다툼이
0: 몰라.
1: 에이, 그 참.
0: 아, 피곤해. 나 목욕하러 갈게.
1: 그래서, 아, 그래! 하셨어요.
0: 맞아. 아. 이거 제 주변에도 있어. 이렇게 꼭 사물 있잖아. 이 안경이 A고 이 휴대폰이 B라고 네. 이런 사람 있어.
2: 아. 상담 현장에는 더 많아요. 저기 선생님 보세요. 저 볼펜 좀 줘보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요. 이게 지금 제 아내고요. 이게 저거든요. 여기 지금 저희 어머니가 계세요. 와. 이러면서.
0: 예. 아, 그러시고. 그 약간 자기도 설득시키면서 가는 거 아니에요? 자기도 이해시키면서.
1: 왜 그렇게 하지? 또 누구는 출판을 쓰는 사람도 있다면서요.
2: 있었죠.
1: 네, 설명을.
0: 정말?
1: 있어요.
0: 와. 8879님. 우와! 우리 신랑이다.
1: 왜요?
0: 제발 집에서 그러지 말고 광장에 나가서 사람들한테 연설했으면 좋겠어요. 집 안에서만 그래. 아주 집안의 선생님이에요. 주위 사람들은 남편이 말이 없어서 답답하겠어 합니다. 제 속도 모르고요. 아 오늘 사연자랑 똑같은데.
1: 그러네요. 왜 밖에 나와서 안 하시고 집에서.
0: 그분은 이제 다변가인데 낯을 가려.
2: 아, 그런 분들이 의외로 있어요.
1: 왜요?
2: 내 아내에게 가장 그 착하고 또 그러면서 나를 가장 이해해주는 그 사람을 향해서 대상을 정해놓고 이 세상 모든 내 안쪽에 있는 네. 이 그 융털돌기까지 다 털어서 글자로 만들어서 이렇게 보여주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 2호선 상담소에서 한번 네. 이런 분이 나오셨어요. 그냥 하루 종일 아내 뒤를 졸졸졸 쫓아다니면서 귀에다가 이제 정말 경우를 읽는 분들이 계셨는데 네. 제가 그분께 이제 몇 가지 솔루션 중에 했던 게 뭐냐면 이상대를 불러라. 이건 상상인데. 이 얘기를 할 때에는 굳이 자세히 들을 필요는 없는 거죠.
0: 네,
2: 진중한 이야기는 하루 딱 20분 책상에 앉아가지고 그 알람 그 네. 모래시계 두고서 네. 요 중요한 얘기는 여기서만 하고 보통

0: 내가 하는 실제가 아닌 이야기는 이상돼. 이건 상상인데 라는 말을 앞에 붙이면 아내가 가지고 있는 이 뭔가 답변을 해야 되는 이런 의무감이 줄어드니까 이 피로감이 많이 줄지 않느냐. 근데 굉장히 잘하고 계세요.
1: 그래요?
2: 대박이다. 네. 이상돼.
1: 아 진지한 얘기는 모래시계 앞에서 하고 가수단은 이상돼.
0: 그렇죠.
1: 이거 상상인데. 네.
2: 그렇게 되면 좀 걸을 것들이 경계가 생기면서 편해지죠. 노동이 좀 덜하지.
1: 네.
2: 진짜. 2853님. 네. 결혼 41년 된 72살 우리 영감하고 비슷해요. 요것만 간단히 하면 되는데 서른만 1시간 걸려.
1: 1시간이야.
2: 대화하다 보면 내 귀에서 피가 질질 날 것 같아. 근데 결론도 없어.
1: 그냥 교수님 이런 분들은 그냥 말이 하는 게 좋은 거예요?
0: 네, 그렇죠. 그냥
2: 자기
0: 그 공백이
2: 좋아.
0: 싫은 거예요.
2: 그래서 목소리 좋아하는 거 아니야, 자기
0: 제가 아는 분은 정말 이 얘기를 왜 하는지 모르는 이야기인데 요 얘기가 끝날 쯤 되잖아요. 다른 이야기로 바로 또 이어져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얘기를 못해요.
1: 그래요?
0: 우리 다른 분들이 그분이 얘기를 하거나 말거나 다 스마트폰해요. 그래도 은근과 끈기를 가지고 끝까지 하세요.
1: 해요?
0: 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무슨 말을 했는지 아무도 기억 못해요.
1: 아니 네. 사람들 내 얘기 경청 안 하면 기분이 나빠서 그만할 만도 한데 계속 하시나 보죠.
0: 저는 의지의 한국인이라고 생각해요.
2: 그분들은 네. 리액션 필요 없는 거야.
1: 아 내가 내 만족이구나.
2: 말을 하고 있는 날 봐라. 말을 하고 있는 자기를 더 집중하는 거죠. 근데 지금 말 없는 사람이랑 사는 게 더 괴롭다가 지금 불끈불끈 올라오고 있어요.
1: 김정현님 말 없는 것보다 말이 좀 많은 게 좋아요. 제가 점심 뭐 먹었어? 밝게 물어보면 아 그냥 대충 이런 얼마나 빈정상하는데요. 말 많더라도 자세히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2: 그냥 대충도 많이 말했다. 뭐 점심 뭐 먹었어? 뭐?
1: 그렇지. 그거 안 돼. 예의가 아니죠. 아무리 배워.
0: 아니 근데 이러면 외로워져요.
1: 그러니까요.
2: 8306님. 신혼초에는 너무 말이 없어서 대답할 때까지 물어봤어요. 진짜 속 터졌어요.
1: 네네.
2: 29년 정도 살아보니까 좀 기다리니까 몇 마디는 해줍디다. 아우 답답해.
0: 그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말이 너무 없는 남편. 갑자기 그냥 짐을 조금 싸더니 나중에 연락 왔댔잖아요. 3년간 주지사. 주재원으로 나간다고.
1: 주재원?
0: 진짜 3년간 주재원으로 나간다고.
1: 네.
2: 공항 가서 얘기한 거. 공항 가서.
0: 그 도착해서.
2: 도착해서?
0: 네, 도착해서.
1: 아, 미리 얘기를 해줘.
2: 그건 예의가 아니다. 진짜
0: 너무한 거죠.
1: 너무 실례다. 6534님. 남편이 싸워서 삐지면요. 말 한마디도 안 해요. 나 미칠 것 같아 진짜. 경험상 말이 없는 게 더 힘들어.
2: 어머 어떡하니. 광고 듣고 와서 네. 계속 얘기를 나

0: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1: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나서.
0: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2: MBC,
3: MBC,
4: MBC 라디오,
3: MBC 라디오.
0: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5: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1: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나서.
0: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2: MBC,
3: MBC,
4: MBC 라디오,
3: MBC 라디오.
0: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6: 지금 시각은 5시 30분입니다.

0: 정선의 문천식이 지금은 라디오 시대 신혼에서 형혼까지 오늘 길막 사연이었죠. 너무 말 많은 사람 또는 너무 말 없는 사람 뭐가 더 괴로운가 의견이 팽팽했죠.
1: 답이 없어. 정말 팽팽해요. 계속 팽팽해. 말 없는 분이랑 사는 게 더 괴롭다 사연을 주신 분들 좀 더 소개를 해볼게요. 예. 7156님 좀 해주시죠.
2: 우리 남편도 말이 없는데요. 전화하며 말이 없어서 끊으면 왜 끊느냐고 합니다. 참 답답하죠.
0: 아니 숨소리만 들여서 끊으면 다시 전화가지고 왜 끊어?
1: 어? 아무 소리가 안 나니까 끊지.
0: 아니 생각하고 있는데 왜 끊어?
1: 불러도 답을 안 하니까
2: 끊어진 줄 알고 끊은 거지.
1: 아, 네. 아 근데 5811님도 아유 길막 사연자분은 행복한 줄 아세요. 우리 남편은 기본이 세 번 정도 물어봐야 대답을 하는데 대답이 딱 한 자나 두 자 정도예요.
0: 네?
1: 어 아니면 어 아우 내가 속 터져 진짜.
0: 그 외에 다른 말씀 별로 없으신 거예요?
1: 그럼요. 와. 엉 아니면 엉이야.
2: 아유 그래도 또 애는 또 만들어.
1: 네, 과묵하시고
0: 신기해.
1: 어떤 소림의 무법처럼 기운을 모아가지고 이제 그 어떤 창조의
0: 어떻게 오늘 저 와인 한잔 할 거예요?
1: 어
0: 내일은
1: 야, 굉장하시다.
2: 그렇다.
1: 어, 4660님이.
0: 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1: 양면 면면의 칼날입니다. 두 가지를 모두 다 가지고 있어요.
0: 네?
1: 화장실 안에서도 저를 불러대고 얘기를 계속하지만 정작 내가 물어보는 말에는 절대로 답변을 안 하고 다른 말만 하는 아주 신기한 남편입니다.
2: 야,
1: 참 신기한 분이다.
2: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만 하는 거 아니에요?
1: 아, 진짜 왜? 신기한 분이다, 이거.
2: 화장실 있을 때 그 문 앞에 앉아있으라고 그러고.
1: 이거는 너무 이기적이신 거예요?
2: 아니, 이거 너무한데요?
1: 진짜? 그건 안 돼요, 정말.
0: 신기하다.
2: 야.
1: 아, 교수님. 아, 한 말씀 해주시죠.
2: 그래도 이제 말씀을 들어보니까 네. 말을 안 한다 혹은 말이 많다 하지만 어쨌든지 간에 살고 있네요.
1: 네.
2: 어. 그래서 이게 뭐 쉽게 달라지진 않겠지만 재밌는 건 나중에 늙잖아요? 그러면 조금씩 서로가 바뀌더라고요. 말 없는 사람은 말이 많아지고 말이 많았던 사람들은 또 이제 줄어들고 이런 식으로 서로 부부가 또 이렇게 크로스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한 번씩 자기 인생을 살아보는 것 같아요. 같아요.
0: 아, 네. 그렇구나.
1: 늙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냐, 그러면. 근데 여기서 이제 어머님들이, 늙어도 안 바뀌어요. 이러시는 거 아니야?
2: 그럴 수 있어요.
1: 아, 근데 진짜 교수님 너무 팽팽하네요, 정말. 그러니까 어떤 길이든 완벽하게 절충이 되는 길이 없네요.
2: 한 가지는 있어요. 말 많은 사람이 말이 없어지면 그건 걱정스러운 일이다.
0: 아, 그래요? 네.
2: 또 말 없던 사람이 갑자기 말이 많아진다? 그건 의심스러운 일이다.
1: 아, 네. 너무 명쾌한 결말인데.
0: 아, 좀 중간이 없네요.
2: 중간이 없어요. 네.
1: 갑자기 바뀐 것보단 그냥 이렇게 적응을 해야 되는 쩝쩝쩝.
0: 자, 다음 사연 또 가보겠습니다. 익명으로 소개되기를 원하셔서 지난주 대표 가명 김정희님으로 소개할게요.
3: 안녕하세요. 결혼 19년 차 40대 부부의 아내입니다. 아, 너무 힘들고 답답한 마음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글을 남겨봐요. 1년 전쯤 우연히 제 결혼 생활을 송두리째 흔드는 일들을 알게 됐습니다. 오빠, 잠깐만. 이거 뭐야?
0: 어?
3: 대출 받았어?
0: 그게 말이야.
3: 뭔데?
0: 아니, 들어봐. 사실은 예전에 내가 빚이 좀 있었어.
3: 빚이?
0: 어.
3: 갑자기 무슨 말이야?
0: 아니, 근데 우리 결혼하기 전에 일이니까 이게 좀 복잡해질까봐 내가 말을 못했지.
3: 그렇게 저도 몰랐던 대출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됐고 마이너스 통장까지 있더라고요. 게다가 불법 스포츠 도박에 주식과 비트코인 투자까지
0: 에?
3: 이 모든 걸 저 몰래 하고 있었던 것도 모자라 9년 전부턴 다른 여자와 외도까지 이어왔다는 사실 그것까지 알게 됐습니다. 너무 큰 충격을 받은 저는 나 더는 못 참아 내가 증거도 다 모아놨어 이혼해 우리.
0: 아이 갑자기 이혼이라니. 아 내가 정말 잘못했어요. 아이 아직 우리 애들이 어리잖아. 어떡하려고 그래. 아 나 그 여자랑 완전 끝냈고 이제 우리 가족한테만 충실할게. 그 앞으로도 그 월급 명세서 이런 거 전부 다 보여줄게. 그리고 당신 불안하면 그 뭐야 그 위치 추적 이런 거 있잖아. 그 다 알아 다 알아. 어? 다 알아. 나 이제 진짜 떳떳해. 제발 한 번만 믿어줘.
3: 아직 어린 애들

0: 그리고 눈물까지 흘리며 용서를 구하는 남편을 보니까 또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결국 저는 이혼 소송을 했다가 취하하고 다시 살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7개월 정도 지났는데요. 솔직히 저는 아직도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어느새 남편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행동하네요.
1: 아, 오늘 우리 가족끼리 외식할까? 당신 힘들까봐 집 청소 싹 다 해놨으니까 저녁 나가서 먹자. 어때? 먹으면서 주말 여행 계획도 좀 짜는 거야. 콜!
0: 이런 지옥에서 여행이라뇨. 아, 그래요. 남편이 예전보다 달라진 건 분명히 있긴 해요. 뭐 애들하고 저한테 잘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보이고요. 근데요, 저는 남편이 무심코 던지는 말과 행동에 여전히 큰 상처를 받습니다. 어느 날은 TV에서 부부상담 프로그램을 같이 보다가, 오빠, 우리도 이혼상담 한번 받아볼까?
1: 아이고, 또 쓸데없는 소리 없어. 이제 다 끝난 일이잖아. 또 왜 그래?
0: 끝나긴 오빠만 끝난 거지. 나는 아직도 너무 힘들어.
1: 아, 물론 당신한테는 좀 큰일이었다는 거 알아. 근데 나는 저런 상담에 가도 할 말이 없어요. 모든 걸 다 털어놓고 당신한테 사과를 했잖아. 당신도 용서하기로 했고. 그리고 나는 차라리 잘됐다고 생각하는데.
0: 뭐?
1: 그때 그 일을 계기로 우린 또 단단해졌잖아 지금. 그지? 어때? 계속 그때 그 일을 붙잡고 있으면 혼자만 괴로운 거야. 나처럼 이렇게 마음을 열어봐.
0: 아우씨. 아, 잠깐만, 죄송해요. 너무 감정이입돼가지고. 이렇게 여전히 생각이 다르고 간격이 좁혀지지 않음을 느껴요. 그래서 요즘 다시 이혼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이혼만은 절대 안 된다며 오히려 저한테 협박 아닌 협박을 하고요. 저는 정말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왔다고 믿었는데 19년 동안 제가 믿었던 모든 것들이 모두 거짓이었고 기만이었나? 이런 생각에 미칠 것만 같아요. 이 정도면 저 그냥 이혼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저만 덮어두고 살면 언젠가는 이게 회복이 되긴 할까요? 저 좀 제발 도와주세요, 교수님. 아, 뭘 그렇게까지 연기를 잘해요.
1: 아, 최대한 살리는 게 제 직업이잖아요.
0: 아, 진짜. 난 정말 너무 꼴보기 싫어.
1: 자, 이분은 제가 보니까 교수님, 저는 잘 모르지만 이분 마음은 계속 골마가고 있는 것 같아요.
0: 당연하죠.
1: 남편은 지금 뭐 지금 아주 나이스 가이야 아주 혼자 지금.
2: 근데요 교수님. 네. 이런 일이 많더라고요. 외도를 하고 용서를 했어요. 근데 남편은 그 용서받은 걸로 너무 깨발랄하게 살고 부인은 서서히 시들어가는 이 오늘 사연 같은 광경이 제 주변에도 꽤 있어요.
3: 그럼요. 이게 그에게는 현재 그리고 나에게는 아직 과거가. 그래서 우리가 시점이 나는 아직 과거에 머물러 있고 이 사람은 과거를 다 잊은 거예요.
0: 나 혼자 갔어.
3: 그러니까 진짜로. 본인은 구원을 얻었어. 그래서 본인의 삶은 이제 현재와 미래에만 있고 이제 그 어려움을 겪었던 이 배우 남은 배우자는 사실 아직 과거에 여전히 남아있는데 그래서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값싼 용서라는 말을.
0: 맞아. 맞아. 기억나네요.
3: 그래서 내가 이 용서를 한다는 건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게 아니라 내가 준비가 되었느냐.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맞아. 거예요. 아직 채 내가 내 스스로 상처를 부여잡고 아직 미처 남아있는 더 큰 상처들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 사람을 이 사람이 애원하고 복고라고 한다 그래서 용서를 너무 빠르게 하게 되면 결국 나는 이 과거 속에 묻혀서 이 사람이 볼 때는 굉장히 이상한 사람.
0: 그러니까.
3: 너는 나를 용서했다 얘기해놓고 너는 왜 아직도 그 속에서 들어가서 지금의 나를 과거로 다시 끌고 오려고 하니.
0: 그러니까 내가 오히려 이상한 사람이 돼버려.
3: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보통 이렇게 제가 보니까 이거 너무 큰일이에요. 복합적으로 여러 개가 한꺼번에 돼 있잖아요. 어떤 식으로든 이분의 치료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2: 그래서 이분과 전화 연결 서둘러서 해서 바로 상담을 연결해 드릴 것 같아요. 자, 여보세요?
4: 여보세요?
2: 아이고.
1: 우신 거 아니에요?
2: 울먹이셨다. 문준식 씨 때문이에요?
4: 네, 괜찮아요.
2: 괜찮아요? 문준식 씨가 연기로 너무 살려가지고. 아유,
1: 죄송합니다.
2: 이 정도였어요, 실제로도?
4: 너무 재밌게 표현해 주셨어요.
2: 아, 이건 그나마 또 코믹하기나 하지 남편의 목소리로 듣는 건 더 화가 났겠다 진짜. 자, 이호성 교수님하고 인사 나누시고 바로 상담 들어갈게요.
4: 네.
3: 네, 정희님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3: 네. 아이고 우리 정희님. 일단 침 한번 꿀떡 삼키십시다.
4: 네.
3: 오케이. 그래요. 일단 연락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 두 분이 꽁트를 하는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엄청난 일이 있었어요. 더군다나 그 엄청난

0: 일이 한꺼번에 거의 짧은 시간 안에 거의 다 발각이 된 것 같아요. 이게
1: 네, 맞아요.
0: 이게 언제 있었던 일이에요?
1: 작년 12월. 그러니까 아. 20
2: 네. 최근이요.
1: 최근 12월이 아니라 그 지지난 12월이죠. 그러니까 작년. 1년 반이 지난 거죠. 1년 반.
0: 네, 1년 반.
1: 네, 24년 12월이니까. 아,
0: 어떻게 알게 네. 되신 거예요?
1: 아, 이게 알게 된 게요. 저 사실 이제 이사하면서 네. 이제 대출을 받으려다가
2: 예.
1: 이제 은행에 이제 대출 신청을 했는데 이제 남편이 이미 저 몰래 받은 대출이 있어서 이제 추가 대출이 안 된다는 은행 통보를 받은 거예요.
0: 네.
1: 근데 그때 잔금 날짜가 얼마 안 남은 상태였었어요.
0: 네.
1: 그래서 막 급하게 어쩔 수 없어가지고 이제 친정 엄마 도움으로 이제 친정 도움으로 자금을 마련해서
0: 네.
1: 이사를 할 수밖에 없었고
0: 네.
1: 그때 그 매매 자금 그 이동 문제로 국세청 조사 세무조사를 받게 된 거예요.
0: 어이구.
1: 근데 세무조사를 받을 때 그 자료를 내야 되잖아요.
2: 맞아요.
1: 네, 그래서 그 자료를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저 신랑 거 다 내는 과정에서
0: 네.
1: 그 과정에서 다 알게 된 거예요. 마이너스 통장 뭐 주식 했던 거 뭐 여자가 있었던 것도 거기 이제 이체한 내역이 다 그런 게 있으니까.
2: 아, 돈이 얼른 흘러갔군요.
1: 그렇죠. 아. 그, 매달 돈을 주고 있었고 뭐 어디 아. 뭐
3: 너무
1: 뭐 어디 호텔 이런 데 예약한 거 뭐 어디 여행 가서 뭐 이렇게 한 거 뭐 이런 것들이 다 거기에 이제 제가 몰랐던 통장 안에 다 있었던 거죠.
0: 세상에. 그리고 네. 남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용서를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1: 많이 얘기했죠.
0: 많이 네. 얘기했죠. 그리고 네네. 이 남편을 용서하는 그 과정 있었을 텐데 그 기간이 얼마나 됐어요?
1: 그거를 제가 안 거는 12월 그때 알았는데
0: 네?
1: 오랫동안 오픈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세무조사가 끝날 때까지는 말을 못하겠더라고. 이것도 세무조사도 너무 벅찬 일인데 그리고 거기서 이제 계속 증거가 하나씩 나오니까
0: 네?
1: 오픈을 못하고 있다가 오픈을 한 게 작년 8월에 오픈을 한 거예요.
0: 아.
1: 네, 다 얘기를 했어요.
0: 아이고야. 그러면
1: 제가 다 알고 있다고.
0: 네, 거의 8개월 동안을 정말 숨이 멎는 것처럼 기다리고 있었네요.
1: 뭐, 네. 이사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참고 참고 이렇게 하다가
0: 네.
1: 세무조사까지 다 끝나고 나서 이제 다 모든 게 끝나고 나서 얘기를 했어요.
0: 그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네. 뭐 이혼 그 소송 얘기도 있던데.
1: 네, 이혼 소송도 다 그때 네. 8월에 다 아니 예, 네, 다 했어요. 소장도 그때 보냈고.
0: 네. 그래서 네. 이 용서는 언제 하신 거예요? 용서하겠다는
1: 그,
0: 말은.
1: 그렇게 하고 11월에.
0: 11월에. 11월에요.
1: 네, 작년 11월.
0: 남편은 거의 10년에 달하는 외도를 하고 네. 그런데 지금 거의 11월이면은 불과 3개월인데요.
1: 8, 9, 10, 11, 네. 네.
0: 그렇죠. 그 짧은 네네. 기간 안에 남편은 용서를 빌고 아내는 용서를 해준 거죠.
1: 네.
0: 그렇죠. 근데 갑자기 생각해 보니 지금 이 시점에 울분이 다시 올라오기 시작한 건가요?
1: 그렇게 이제 잘 하려고 하고 하니까 그 주변에서도 이제 시댁이나 다 말리고 하니까 그래도 애들도 어리고 해서 그래 나만 참고 나만 잊어버리면 되지 하고 그랬는데
0: 네.
1: 남편이 이제 생각 자기는 의도하지 않은 걸 저는 알아요. 저를 상처 주려고 일부러 그 말을 하지 않았다는 건 아는데 근데 그런 말과 행동들이 과거 기억을 계속 저한테 소환시키는 거예요.
0: 저 정인님 정인님
1: 네.
0: 지금
1: 네.
0: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남편이 네. 상처를 주지 않으려고 나에게 말을 하지 않았다? 이게
1: 말이 아니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일부러 상처 주려고 한 말이 아니라는 아, 거는 그 의도는 저도 이해는 하겠는데
0: 네.
1: 근데 그 표현 방식이나 행동이나 말투에서 저는 기분이 나쁘고 화가 나는 거예요.
0: 그렇죠.
1: 아, 혼자만 즐겁네.
0: 이게 정인님 보세요.
1: 네.
0: 저희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제가 네네. 먼저 몇 가지 말씀을 네. 드릴게요. 아마 정인님도 잊으려고 애를 쓰셨을 거예요.
1: 네.
0: 굉장히 푹 아프다니. 네. 그리고 매 순간 침을 꿀꺽꿀꺽 삼켜가면서

0: 물어보니까 지금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더니 훅 하고 울음을 터뜨렸어요. 정인님 보세요. 본인은 까진 상처 그대로다. 그리고 지금 그 과거의 시점으로부터 한 걸음도 걸어나오지 못했어요. 그죠? 그런데 그렇죠. 정인님. 그랬더니 남편에게 그 상담을 이혼 상담이라고 얘기를 하셨지만 결국은 상담을 받아보자고 얘기를 했는데 나는 괜찮다. 이건 다 끝난 일 아니냐. 넌 날 용서하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그 남편이 틀린 말을 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남편은 말은 맞는 말을 했지만 아내를 살필 면에 있어서는 잘못했다. 전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보세요. 그게 짧게 잊혀진 세월이었어요. 본인은 그 엄청난 그 배신과 그 다음에 거짓말의 세월로 그 기간을 다 즐기면서 지냈고 이제는 그 남아있는 그림자로 나는 그것보다 더 긴 시간을 지내야 되는데 그 상담을 안 받는다고? 이 상담 제일 먼저 남편하고 같이 받지 않더라도요. 이거는 정인님 상담 받으셔야 돼요. 이걸 우리가 흔히 그렇게 많이들 얘기했던 트라우마 상담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상흔이 어느 정도 큰 거냐면 제가 볼 때는 쇠몽둥이로 뒤통수를 맞은 거예요. 그래서 앞은 웃고 있지만 뒤통수는 우묵 들어가 버렸다고요. 이게 겉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심장이 다 뛰는 게 아닙니다. 영혼의 심장은 그때 8월 그 시점부터 우리는 계속 멈춰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릴게요. 남편하고 같이 이혼 상담을 받자고 하지 마시고요. 제일 먼저 아내가 먼저 이 트라우마 상담부터 받으셔야 돼요. 남편은 아내의 고통을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본인은 그냥 뛰어놀러 다니는 개구리 같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밑에서 그 연꽃받침으로 살았던 그 음지에 있는 사람의 그 고통과 괴로움을 알지 못한다고요. 그래서 남편하고 같이 상담받으려고 한다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이 사람에게 내 안쪽에 우러나온 울분을 알려주고 사과도 내가 그때 제대로 받지 못했던 사과를 정말 공식적으로 받고 싶다라는 말로 들려요. 맞나요? 정희님.
1: 네.
0: 근데 우리 네. 좀 살아야겠죠?
1: 네.
0: 그렇죠? 이 약 물고 살아야 되겠죠?
1: 네.
0: 예, 그래서 말씀드릴게요. 남편에게 사과도 받아야 되지만 울분을 토하는 것도 그 첫 번째 사과가 빨랐기 때문에 이 남편은 넌 나에게 사과를 해놓고 또 한 번 나에게 마치 사과를 한 번도 하지 않은 사람처럼 받지 못한 사람처럼 얘기한다고 오히려 비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 탓하지 마시고요. 지금 뭘 해야 되냐. 이 안쪽에 지금 화산이 터져버렸어요. 이 굶았던 그리고 안쪽에 내가 미처 터뜨리지 못했던 그 숨은 화산이 이제 터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외도는 그 발생해서 발견되고 그다음 용서하는 시점까지가 고통스러운 게 아니고 그 다음번에 그 얼굴을 보는 게 더 힘든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릴게요. 오늘부로 가까운 상담실 찾아가세요. 찾아가셔서 제가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럼 십중팔구 트라우마 이야기하고 트라우마 상담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먼저 좀 받으세요. 이 남자를 용서하려고 그리고 그 사과를 받으려고 하는 이 그 상담이 아니고요. 일단 살아야 돼요.
2: 예.
0: 살아야 되는 내 생존을 위한 상담을 먼저 시작하시고요. 그리고 내 안쪽이 지금 이렇게 안에 있는 것들이 고름이 쭉 빠지면 또 텅 비어서 이 텅 빈 살 보고 있으면 또 미치거든요. 이거 단단히 채우고 나서 남편에게 이 상담받는 과정 나 지금 상담받고 있는데 이 안쪽에 내 화산을 견딜 수가 없어. 그래서 당신 좀 기다려. 나는 지금 내가 좀 살아야 되겠어. 얘기하시고요. 밥도 남편 보고 하라고 하세요. 아이들 살피는 건 같이 하지만 남편에게 내 가사 내가 했던 일들 그냥 남편에게 좀 맡기시고요. 지금은 좀 환자로 사세요.
3: 진짜.
0: 환자로 사시고 지금부터 해야 될 건 뭐냐면 나를 좀 단단하게 만드는 그리고 나라는 사람이 이 우묵 파여서 뒤통수에서 피가 철철 흐르고 있는데 이 피 미처 채 닦지도 못한 상태로 내 웃는 얼굴로 내 집에서 내 가정으로 아내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 뇌진탕부터 치료해야 돼요. 이 마음, 이 영혼의 뇌진탕부터 치료하시고요. 그 다음번에 남편에게 이야기해야 돼요. 내가 아프고 내가 지금 고통스럽고 내가 그때 사과를 했던 그 이유는 사과를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우리 집을 살리고 싶어서 했었는데 내가 보니 그때 내가 했던 그 사과가 오히려 지금 나를 더

0: 아프게 하는 것 같다. 나는 회복이 필요하다. 당신의 그 외도의 9년이 아니라 나는 치료의 9년이 필요할 것 같으니 일단 내가 상담 받아가면서 내 상황을 내가 나중에 판단해서 당신에게 알려주겠다 라고 얘기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얘기해 주세요. 당분간은 내 앞에서 웃지 말아달라고.
1: 맞아. 그걸 진짜 그거는 좀 너무 이해가 가는 게 그거 당당 요구하셔도 돼요. 자그마치 9년이에요.
0: 그럼요. 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좀 남편에게는 용서받은 그래서 해방의 날을 맞아서 그 이후로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오히려 내가 나 안쪽에서 나라는 사람이 병신 같고 바보 같고 멍청이 같고 이런 혼자 울음을 삼킬 텐데요.
2: 그래.
0: 그거 본인 잘못한 거 아니에요.
1: 절대 아니죠.
0: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자꾸 나를 탓하게 되거든요. 난 왜 용서까지 빨리 했을까. 근데 이건 내 가족 살리기 위해서
1: 맞아.
0: 어쩔 수 없이 했던 선택이에요.
1: 엄마라서.
0: 그럼요. 그러니 지금부터 상담 받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1: 꼭 김정님, 저희가 정해진 시간이 있어서 정말 더 막 따뜻하게 안아드리고 싶은 마음만 좀 예, 갖고 또 이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정희님 저희는 오늘 상담이 의미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힘내시고요.
3: 감사. 네, 감사합니다.
0: 정희님 첫 번째 상담 마치고 첫 번째 상담 마쳤다고 저에게 꼭 연락 주세요.
3: 네,
1: 대박이요.
2: 힘내셔야 됩니다. 화이팅입니다.
0: 응원합니다.
3: 네,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광고 다녀와서 이 시간 마무리할게요.
4: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2: 하루 한 번쯤 가요. 30다 데이팩
1: 건강해.
2: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0: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0: 야외 연장, 캠핑장. 무더위를 날려버릴 강력한 파워냉풍. 웰템 코끼리 에어컨.
1: 전세 보증금 지키는 법. 저 최수빈이 알려드릴게요. 수도권 7억 원, 지방은 5억 원 이하의 전세라면 안심하세요. HF 보증으로 전세 대출 받고 전세 지킴 보증을 신청하면 되니까요. 소중한 전세 보증금을 지키는 HF 전세 지킴 보증. 이야, 좋다. 한국주택금융공사.
0: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큐레 큐레.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바다는 우리에게 휴식과 즐거움을 주지만 잠깐의 방심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것, 바로 바다 위의 안전띠 구명조끼입니다. 7월 1일부터 바다에서 일하는 모든 어업인은 구명조끼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어업인뿐만 아니라 바다를 이용하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구명조끼 착용 잊지 말아야겠죠? 수영할 때도, 낚시할 때도, 배를 탈 때도 구명조끼 착용. 나와 가족의 생명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실천입니다. 이 캠페인은 해양수산부와 함께합니다.
2: 애주 협찬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그물에 잡힌 멸치를 배 위로 퍼올리며 부르는 가래 소리입니다. 제주 추자도에서 건져올린 멸치는 짭조름한 멸치젖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건강이 쉬워진 이유 애주 협찬이었습니다.

0: 잠시 후 6시 5분부터는 거침없는 시사, 그리고 유쾌한 시사, 조승원의 뉴스 하이킥이 방송됩니다.
1: 네, 교수님 끝으로 해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2: 자책하지 마세요. 회복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당당히 일어서가지고 허리 펴고 인생 앞으로 걸어가야 되니까요. 뒤돌아보지 마시고 지금은 자기 돌봄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3: 아, 너무 감사한 말씀입니다.
1: 아, 최고입니다.
3: 네, 교수님 보내드리면서요. 네. 저희도 내일 4시 5분에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
2: 고맙습니다.
4: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즐거운 산행을 위한 안전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등산 전 날씨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갑작스러운 날씨 변동은 산행에 큰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계획한 코스와 계절에 맞게 장비와 옷을 선택해주세요. 특히 체온을 유지할 수 있는 옷과 비상식량은 잊지 마세요. 세 번째, 안전한 등산을 위해서는 지정된 길만 이용해주세요. 알 수 없는 길은 위험할 수 있으니 진입을 자제해주세요. 네 번째, 조난되었다면 위치 표식이나 번호를 기억하고 현재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세요. 스마트폰에 119 앱을 설치해두면 신고 시 위치 추적이 가능합니다. 다섯 번째, 위험 상황에서는 안전한 장소에서 구조를 기다리는 것이 최선입니다. 겉옷은 반드시 착용하고 주변의 낙엽으로 몸을 덮어 체온을 유지하세요.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산행 안전수칙을 꼭 지켜주세요. 올바른 수칙으로 안전한 산행하세요.
5: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 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고 살랑고.
6: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7: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8: MBC,
9: MBC 라디오,
10: MBC 라디오.
11: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1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FM 방송입니다. HLAW SFM 여러분의 안동문화 방송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1: MBC 6시 뉴스입니다. 2차 종합특검이 12.3 내란 당시 국가정보원이 작성한 안보 위해 세력 명단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은 오늘 정례 브리핑을 통해 12.3 내란 당시 국정원 안보조사 담당 부서가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연락관과 조사관 파견을 준비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실제 인사 담당 부서의 요청에 따라 계엄사 연락관으로 파견할 중견 간부 2명을 선발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국군 해군 핵잠수함이 태평양을 향해 전략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고 중국군이 밝혔습니다. 중국인민해방군 해군 대변인은 낮 12시 1분 전략 핵잠수함 한 척이 태평양 공해 해역에 훈련용 모의탄두를 탑재한 잠수함 발사 전략미사일 한 발을 성공적으로 발사했으며 예정된 해역에 정확히 들어갔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일본 정부는 중국의 군사활동이 활발해지는 점에 대해 심각한

0: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교촌 FMB에 검찰 구형량인 벌금 5천만 원보다 무거운 8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교촌 FMB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유통업체가 마진 없이 전용률을 납품하게 했다며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교촌 FMB는 2021년 치킨 튀김 전용 기름 유통업체 두 곳의 유통 마진을 한 캔당 1,350원에서 0원으로 일방적으로 인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유통업체들은 약 7억 원 상당의 손실을 봤다고 주장했고 공정위는 과징금 2억 8천여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광주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에 대한 수사 부실 유혹 규명을 위한 특별수사팀을 편성합니다. 국수본은 광주경찰청 수사전담팀을 광주광산서 살인사건 진상규명 특별수사팀으로 확대 편성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은 장윤기에게 성범죄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것에 대해 유구무원이라고 말했습니다. 간부급 경찰관인 장윤기의 아버지는 장윤기 원룸에 들어가 성인용품과 휴대전화 등을 폐기한 것으로 드러났고 장윤기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편의 제공, 봐주기 수사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습니다. 서울 배재구 야구부 선수와 지도자, 학부모, 교직원 등이 광주제일고를 찾아 사과했습니다. 야구부 주장은 마음에 큰 상처를 입은 광주일고 선수들과 학부모님, 광주 시민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야구부 감독도 선수들의 지역 비하 응원은 무엇으로도 변명할 수 없는 잘못임을 인정하며 지도자 책임이 가장 크다고 사죄했습니다. 배재구 교장 등 교직원들도 자체 진상조사, 징계 절차를 진행 중으로 여러 기관 조사에도 성실히 응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모레까지 곳에 따라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모레까지 예상 강수량은 경기 북부, 강원 북부 많은 곳 100mm 이상, 남부지방은 20에서 60mm입니다. 오승훈이었습니다. MBC 6시 뉴스를 마칩니다.
1: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어느 작가가 아들과 나눈 대화인데요. 아들이 시험 걱정을 하기에 물었다지요. 시험 때 생기는 욕심이 뭘까?
2: 공부는 적게 했는데 점수는 잘 받고 싶은 거요?
1: 뻔한 걸 왜 묻냐는 표정인 아들에게 고개를 저으며 얘기합니다. 아니, 공부를 많이 해도 아는 문제가 안 나오면 점수를 못 받을 수 있어. 그러니까 점수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지. 내 마음대로 안 될 것까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 그게 욕심이야. 그냥 열심히 하는 것까지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다. 이게 욕심 없는 마음이랍니다.
3: M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6시 5분입니다. 송나영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나영입니다. 오늘 5.18 민주화운동을 비하하는 응원구호로 논란을 빚은 서울 배재고 야구부 선수단이 광주제일고를 찾아 피해 학생 선수들과 광주 시민들에게 공식 사과했습니다. 아이들은 야구를 떠나 인성과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다며 반성했는데요. 아프지만 값진 성장의 과정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부끄러워해야 할 어른들은 어떤 모습일까요? 한 현역 국회의원은 학교 앞에 응원 화환을 보내며 무엇이 모욕이냐고 항변했고, 대통령 직속위원회 모 부위원장은 합당한 징계 조치를 두고

0: 북한식 운운하며 5.18이의 성역이냐고 비아냥거렸습니다. 아이들은 자신의 과오를 뉘우치며 진심으로 사과하는데 정작 혐오와 조롱을 은연중에 가르치고 부추긴 어른들은 반성은커녕 궤변만 늘어놓고 있는데요. 아이들의 뼈아픈 실수를 진영 논리의 불소식으로 삼는 일부 정치인들의 민낯이 참담합니다. 안동문화방송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1: 허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2: 강영랭 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0: 전화.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7월 6일 월요일 라디오 오늘입니다. 1부 꼭 알아야 할 우리 지역 뉴스를 시원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양승진의 슬기로운 뉴스 생활 매일신문 양승진 기자와 함께하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3선에 성공했죠. 임종식 경북도 교육감과 경북 교육의 비전에 대해 이야기 나눕니다. 이어서 더불어민주당 박규환 최고위원과 박규환의 세상일기 함께합니다. 라디오 오늘 유튜브로도 다시 들을 수 있거든요. 많은 애청 바랍니다. 양승진의 슬기로운 뉴스 생활 꼭 알아야 할 우리 지역 뉴스를 시원하게 정리해드립니다. 매일신문 양승진 기자와 함께합니다.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3: 네, 안녕하세요.
2: 경상북도가 도립안동의료원의 도청 신도시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논란이 상당한데 먼저 의료원 이전 논의가 지금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나요?
3: 네, 1912년 건립된 경상북도 안동의료원이 도청 신도시로 이제 이전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25일 안동시민회관에서 경상북도가 주최하는 북부권 주민과 또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해서 주민 설명회도 열렸는데요. 일단 이전 부지를 말씀을 드리면 신도시에 지금 건립되고 있는 경북권 공공어린이 재활의료센터 옆에 약 3만 1000제곱미터 부지에 건립이 됩니다. 뭐 규모는 연면적은 한 2만 8000제곱미터, 8500여 평 규모로 건립이 되는데요. 건립 목표 시점은 오는 2032년입니다. 신축 안동의료원은 전체 7층 규모의 246개 병상 또 19개 진료과 및 지역응급의료 지역 심내혈관, 모자보관, 소화기, 내시경, 척추관절센터와 재활치료 등이 들어설 예정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인공심장이나 정신건강, 기억장애, 감염병 질환, 눈건강, 통증클리닉 등도 조성할 계획입니다.
2: 이번 이전은 왜 이루어지는 거고 얼마 정도 드는 건가요?
3: 네, 국비랑 또 도비를 포함해서 약 2천억 원 정도 이전 사업비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100년이 넘은 안동의료원은 안동은 원도심에 위치해 있습니다. 오랜 기간 지역의 책임의료기관으로 공공의료 서비스 제공의 역할을 해왔지만 시설 노후와 또 부지 협소 뭐 이런 문제점이 적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제 코로나19가 확산했던 2020년 이후에는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되고 또 운영이 되면서 환자가 감소했고 그러다 보니까 경영 악화 또 민간 병원과의 경쟁에도 어려움이 적지 않았습니다. 경상북도는 그동안 안동의료원을 거점으로 해서 북부권 의료기반 강화를 위한 연구 용역을 진행을 했습니다. 용역에서는 병상 규모, 조직이나 인력의 운영 방안, 또 재원 조달 계획, 사업 타당성 등이 검토가 되면서 도청 신도시로의 이전 방안도 함께 제시가 됐습니다.
2: 이 용역 결과에 따라서 이제 도청 신도시로의 이전을 추진한다는 건데 이 이전 부지가 공공어린이 재활병원 부지 옆이라는데 여기는 어떤 곳인가요?
3: 네, 2021년에 공공어린이 재활의료센터 건립 사업 공모에

0: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신도시 수변공원 인근에 건립이 진행 중인데요. 당초 2024년 개원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을 했지만 뭐 코로나19 이런 것들의 영향으로 인해서 공사가 지연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개관 시점은 이제 올해 연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총 사업비가 155억 5천만 원 정도를 들여서 지상 3층 지하 1층 규모로 건립이 됩니다. 앞으로 집중 재활 치료와 의료 서비스가 필요한 장애 아동을 위한 지역 거점 공공 재활 의료센터 역할을 맡게 되는데요. 도청 신도시를 비롯해 안동이나 영주 등 북부권에 거주하는 장애 아동들의 재활 편의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1: 그렇군요. 지난달 25일이죠. 2주 정도 전인데 주민설명회가 열렸습니다. 찬반 경론이 오갔을 것 같은데요. 먼저 이전에 찬성하는 쪽은 어떤 입장인가요?
0: 이 안동의료원의 도청 신도시 이전이 추진이 되고 있는데 이게 도청 신도시 주민들과 또 안동 원도심 주민들 간의 심계루기 모양새로 흘러가서는 절대 안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신도시 일부 주민들 반대로 원도심 일부 주민들도 자꾸 이런 모양새로 만들어 가려는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일단 신도시 이전에 찬성하는 주민들의 입장을 전해보자면 도청 신도시의 의료 인프라 부족 문제를 주장을 하면서 이전의 필요성을 강조를 했습니다. 신도시 주민들은 신도시 자체가 안동예천이 상생을 목적으로 함께 조성한 도시인 만큼 의료시설의 확충 역시 상생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이 도청 신도시의 의료 인프라가 부족하다라는 건 익히 알고 있는데 그리고 이 주요 이전 이유 중 또 하나가 안동의료원의 적자를 꼽고 있더라고요.
0: 네, 안동의료원이 있는 이제 원도심에는 안동병원이나 성서병원 같이 안동 혹은 이제 북부권 전체를 대표하는 종합병원들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 신도시는 응급이나 입원 중심의 종합의료서비스는 뭐 전혀 없다고 봐도 무방한 실정이고요. 무엇보다 이제 민간병원과의 경쟁에서 안동의료원이 뒤처지면서 병상 가동률도 낮고 또 시설 노후화도 심하고 이러한 이유가 이제 주요한 이전 이유 중 하나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전국의 이제 35개 지방의료원은 대부분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미 공공의료기관은 수익성보다는 공공성을 우선하는 만큼 민간병원이 담당하기 어려운 의료서비스와 의료취약 지역 지원에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 무엇보다 이제 안동 원도심에선 민간병원과의 경쟁이 쉽지 않은 만큼 신도시 이전을 통해 시설을 현대화하고 또 공공의료 거점으로 활용하자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1: 그런데 원도심 주민들은 이 도심의 공동화를 가장 우려해서 반대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0: 안동 원도심 주민들 입장에선 도청 신도시에 무언가를 투자하는 게 어쩌면 좀 심한 표현이지만 고깝게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 사실 신도시가 발전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안동뿐만 아니라 예천 읍내에서도 이제 도심 공동화를 우려로 하는 일부 원도심 주민들 때문일 텐데요. 25일 열렸던 설명회에 참석한 한 주민도 도청에 왜 자꾸 투자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이전비 약 2천억 원 수준의 이전비로 의료원 주변에 토지를 매입해서 의료원을 신축해야 한다. 그래야 원도심도 산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1: 그리고 이렇게 신도시로 이전을 하게 되면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질 거 아니에요?
0: 주민 설명회에 참석한 보훈단체 관계자들은 도청시로 신도시로 안동의료원이 이전하게 되면 국가유공자나 고령층과 같이 차량 이용이 어려운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안동의료원 내부에서는 뭐 서로 다른 목소리도 나오기도 했는데요. 노조는 이제 이전 이후 운영 안정성 확보가 선행돼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이 같은 주장이 근거로 이전 이후에도 종합병원과 경쟁이 이어지면 적자 구조가 반복될 수 있다. 경영 부담이 직원들의 임금 동결이나 처우 악화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고요. 반면에 이제 의료원 측은 이전을 통해서 공공의료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이런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1: 아무래도 양측 입장이 다 이해는 되는데 북부권의 열악한 공공의료 여건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잖아요.
0: 기존 시설을 이전한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아랫돌을 빼서 윗돌을 막는 그런 상황으로 비춰지기도 합니다. 기존 시설을 옮겨서라도 의료 인프라를 강화해야 한다는 절박감. 하지만 정치적으로나 혹은 재정적으로 의대 정원을 확충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불가능하다 보니까 이런 고육지책이 나오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지방선거가 끝난 지 지금 한 달 정도가 됐는데 마치 지방선거 기간에 자신들이 당선이 되면 공공의대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이야기했던 인사들은 지금 어떤 입장인지 저는

0: 개인적으로 상당히 궁금합니다. 그래서 어서 빨리 근본적인 해결책은 어서 빨리 공공의료 정원 문제 해결이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1: 그리고 앞서서 짚어주셨다시피 안동의료원 이전이 안동 원도심 주민과 도청 신도시 주민 간의 기싸움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이 지점도 정말 우려되는데요.
0: 안동 원도심 주민들 입장에서 자신들의 재산권 행사와도 상당히 밀접한 부분이 있는 만큼 거세게 반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신도시 주민들과 마찬가지일 텐데요. 그런데 이제 신도시 일부 주민들을 보면 신도시에 무엇이 없어 안 된다, 이런 데 너무 매몰돼 있는 사람들도 제법 있는 것 같습니다. 이분들은 이 모든 탓을 기관이나 지자체를 하면서 무엇이든 신도시에 달라 이렇게 요구하기도 하는 게 특징이긴 한데, 안동의료원이 적자를 보는 건 결국 시장경쟁 원칙에 따라 민간종합병원과 경쟁에 뒤처지면서 적자가 누적됐고, 그러다 보니 이제 이전이 논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를 계기로 이제 시설 보강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다면 공공의료 인프라가 훨씬 더 진일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주민들일 텐데요. 의료원이 어떤 이익집단의 소유물로 부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 주민들에게 의료 인프라 혜택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논의가 되는 만큼 보다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목표 시점 내에 이전이든 신축이든 결론이 내려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 네, 이렇게 오늘은 안동의료원의 도청 신도시 이전 문제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지금까지 매일신문 양승진 기자와 함께했고요.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0: 가족과 함께 즐기는 영주 도심 속 힐링 온천, 영주 온천랜드와 영주 호텔. 하루의 피로를 내려놓고 쉬어가기 좋은 공간에서 온천, 사우나와 숙박을 함께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숙박, 피트니스, 키즈카페, 찜질방까지 모든 것을 한 번에 즐기는 영주 온천 관광호텔, 영주 온천랜드.
1: 아, 땡긴다, 땡겨!
2: 매콤, 새콤, 달콤한 맛. 부추면은 역시 땡기네, 가오리. 장례식장 등 각종 대소사 최고의 인기 메뉴 땡기네 가오리. 물이 생기지 않아 언제 어디서든 포장, 배달, 택배 모두 가능한 안동 땡기네 가오리. 054-852-4988.
3: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4: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5: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6: MBC
7: MBC
8: 라디오
9: MBC 라디오.
10: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1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라디오 오늘 이슈 오늘입니다. 지난 지방선거를 통해 3선에 성공하며 제19대 경상북도 교육감에 당선된 분이죠. 제19대 경상북도 임종식 교육감과 경북교육의 비전에 대해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교육감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0: 먼저 3선 연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1: 고맙습니다.
0: 네, 이렇게 세 번째 선택을 받으셨는데요.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은데요. 소감부터 들어볼까요?
1: 예, 무엇보다도 저를 믿고 선택해 주신 우리 경북도민 여러분 그리고 교육가족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 삼선이라는 이런 결과는

0: 사실은 그 하나의 무거운 책임이 주어진 그런 선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그 교육을 해오면서 잘된 것은 앞으로 더 발전시키고 부족했던 부분은 보완해서 4년 후에 그때 임종식 교육감을 참 잘 뽑았다는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다는 이런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1: 이번에 핵심 비전을 살펴보니까요. 사람 중심의 AI 대전환 교육을 내세우셨는데 사람을 특히 강조하며 인문, 독서, 토론 교육을 병행하겠다라고 하셨던데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0: AI는 기회이면서 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1: 네.
0: AI가 학교에 들어오게 되면 아이들 맞춤형 진단을 하고 또 수업을 할 수 있어서 그 학력 격차를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되고 선생님들의 업무도 줄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반면에 AI가 사람보다 훨씬 뛰어나기 때문에 AI에게 자꾸 의존을 하다 보면 그 마음 지배를 당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1: 네.
0: 그래서 인간의 존엄을 우리가 지켜나가야 되겠다. AI를 동반자로서 생각해야 되지 거기에 지배를 받으면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 인간의 존엄을 지켜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독서, 토론, 예술, 인문학, 교육, 또 도전 이런 것들을 강조할 생각입니다.
1: 말씀해 주신 것처럼 AI 활용 능력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는 시점인데요. 그런 만큼 AI 격차에 대한 우려도 크거든요. 혹시 농산어촌의 학생들이 모두 다 소외되지 않고 교육을 누릴 만한 대책이 따로 있을까요?
0: 지금 AI가 발전을 하면서 사실 격차를 줄일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1: 네.
0: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금 1월 달부터 웍스 AI로 해서 모든 선생님들께 생성의 AI를 지금 보급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역량을 키우게 되면 우리 아이들에게도 자연스럽게 그 역량이 전해질 걸로 생각하고 수업이 또 달라질 걸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선생님의 역량을 키우는 것이 아이들의 영향을 키우는 것이다. 선생님의 행복에 아이들이 행복하는 것과 똑같은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1: 네.
0: 그래서 모든 선생님들이 다 AI를 지금 영향을 키우고 있기 때문에 그 어느 곳에 있는 학생들도 AI 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1: 무엇보다도 경북이 마주한 가장 큰 위기 중 하나가 지방 소멸일 텐데요. 교육감님께서는 작은 학교를 없애지 말고 살려야 지역에 산다 이렇게 강조를 하셨더라고요. 작은 학교의 경쟁력을 높일 만한 보관이 따로 있을까요?
0: 그동안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그 마을에 아이들이 없더라도 작은 학교 자유학구제를 통해서 인근의 큰 학교 아이들이 전입할 수 있도록 했거든요.
1: 네.
0: 근데 이제 앞으로는 워낙 아이들이 많이 줄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더 생각을 깊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정 규모로 인근의 이런 교통 환경이나 여러 가지를 보고 학교의 어떤 특성을 봐서 적정 규모로 갈 학교는 적정 규모로 가고 아이가 한 명이 있더라도 교통이 불편하고 도저히 그 적정 규모로 갈 수 없는 학교에 대해서는 그 작은 학교 공동 캠퍼스를 하고 공동 교육 과정 등을 운영하고 또 하이브리드형 교육을 합니다. 온 오프라인을 그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교육 모델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이렇게 아이들이 지역에서 좋은 교육을 받고 자라야지 지역에 또 정착하고 여기서 취업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0: 맞습니다.
1: 경북의 핵심 전략 사업이 2차 전지, 반도체, 또 바이오 산업인데 이런 것들과 연계한 직업 교육은 앞으로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0: 직업 교육은 뭐 경북이 전국에서 가장 앞서 있다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1: 네.
0: 와이스 고등학교도 가장 많고요. 2차 전지 같으면 이미 그 포항에 있는 흥해공업고등학교가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로 지금 선정이 되어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1: 네.
0: 경주공업고등학교가 반도체 마이스터 고등학교로 출발을 했습니다. 올해부터. 또 바이오 쪽은 영천에 있는 그 바이오 마이스터 고등학교가 역시 담당을 하고 있는데 경북에는 앞으로도 우리 지역의 산업과 연계한 이런 학교들의 인력을 키우는데 발빠르게 우리가 선도적으로 노력하겠다는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1: 이런 교육들을 받고 아이들이 우리 지역에 정착하는 선순환 구조가 완성되길 기대해 보겠고요. 그나저나 최근 드라마 참교육이 화제인데요. 결국엔 학생과 교사, 학부모 모두가 안전한 학교가 돼야 될 텐데 이를 위한 대책은 맞습니다. 어떻게 마련하고 계신가요?
0: 참교육이 나오니까 교권보호국

0: 이런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사실 지금도 그 대책이 부족해서 선생님들 교육 활동이 보장이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선생님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대책들이 필요하거든요.
1: 네.
0: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미리 예방 차원에서 그 학급의 아이들 선생님이 감당할 수 없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1: 네.
0: 그런 아이들을 담당하는 인력을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수업 보듬이라고 해서 지난해 30명을 지원을 했고 원래는 80명을 지원했는데 현장에서 만족도가 매우 높고요.
1: 네.
0: 그다음에 선생님이 이제 그 교육활동 보호가 필요한 그런 사안이 발생하면 바로 연락을 하면 그 긴급 지원을 해서 바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선생님이 혼자 외롭게 여기에 대응하지 않도록
1: 네.
0: 지금 그런 계획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계속해서 선생님이 행복해야 아이들이 행복하다 이런 말씀 해주시는데
0: 예.
1: 선생님들이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행정 업무에 시달린다는 건데요.
0: 예.
1: AI 기반 행정 지원 시스템 등을 추진한다고 들었는데 어떤 면을 예. 기대할 수 있을까요?
0: 지금도 AI를 활용한 종합자료실이 운영되고 있고요.
1: 네.
0: 또 AI 비서 시리즈를 계속해서 내고 있습니다. AI가 들어오면 이 업무를 줄이는 데는 뭐 최고의 기회가 될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지금도 그 말씀드린 것처럼 웍스 AI를 보급하고 난 뒤에 선생님들 수업 자료를 만드는 게 아주 손쉽게 쉽게 만들고 있거든요.
1: 네.
0: 그래서 AI를 활용해서 우리가 선생님들의 일을 줄이기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라 생각을 하고 전체적인 플랫폼을 통합하는 그런 지금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0: 예.
1: 이렇게 4년의 임기를 이제 시작하셨는데요. 이 4년 예. 임기를 무사히 마치셨을 때 어떤 교육감으로 기억되고 싶으신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들어볼까요?
0: 예, 저는 뭐 이번에도 그 47년간 경북 교육에 그 노력해왔던 점을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1: 네.
0: 단순한 자랑이 아니고 그 제가 교사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선생님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고 또 교장을 했기 때문에 교장 선생님 마음도 공감할 수 있고
1: 네.
0: 또 전문직 교육국장 여러 경험들을 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지금 현재의 심정은 오로지 교육입니다. 오로지 우리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4년이 지났을 때 정말 교육의 진심이었다. 또 아이들을 진심으로 사랑한 사람이었다. 선생님 학부모 입장을 또 잘 알아준 그런 교육감이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 임종식 교육감을 너무 잘 뽑았다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1: 네.
0: 현재 여러 가지를 차근차근 다 준비를 해왔던 것들이 있는데 그 마무리를 할 수 있는 게 저는 지금 너무 기분이 좋은 상태고
1: 네.
0: 하나씩 마무리하고 정착해 나가서 따뜻한 경북 교육이 제대로 자리 잡았다는 그런 말을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 네, 이번 임기까지 사람 중심의 교육 대전환 잘 이뤄내 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0: 예,
1: 말씀
0: 예, 예.
1: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예, 고맙습니다.
1: 지금까지 경상북도 임종식 교육감과 함께했습니다.
2: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박교환의 세상 읽기 더불어민주당 박교환 최고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3: 네, 반갑습니다. 영주영양봉화 박교환입니다.
1: 이제 곧 다가오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내 움직임이 정말 분주한데요.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당대표 출마를 선언한 상황입니다. 먼저 이번 당권 경쟁구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3: 네, 말씀하셨듯이 오늘 김민석 전 총리께서 예, 출마 선언하셨습니다.
1: 네.
3: 일단 일정은요, 이제 7월 16일, 17일에 당대표 최고위원 후보자들이 등록을 합니다. 자, 그때면 이제 뭐 누가 나오는지가 확정이 될 텐데요.
1: 네.
3: 현재로 볼 때는 아마도 세 분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0: 대통령 김민석 전 총리 그리고 송영길 전 대표 그리고 또 정청래 전 대표 아마 이렇게 세 분이 나올 것 같고요.
1: 네.
0: 8월 1일부터 매 주말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3주 동안 순회 경선합니다. 충청권을 시작으로 부산 울산 경남 제주 인천 그리고 강원 경북 대구 거쳐서 마지막으로 호남 그리고 경기 서울 이렇게 이제 레이스를 하니까요.
1: 네.
0: 뭐 이제 사실상 뭐 본격적인 이제 당대표 선거 경쟁 시작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아마도 일단 지난 1년 동안 정청래 대표 체제였지 않습니까?
1: 네.
0: 정청래 대표 체제의 뭐 공과 과 그 평가 이것이 또 하나의 쟁점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재명 정부 집권 2년 차입니다. 지금부터 내년까지는 선거가 없는 해인 만큼
1: 네.
0: 사실 이재명 정부가 국정에 오롯이 전념해야 되고 그리고 당은 그 이재명 정부의 국정 성공을 위해서 제대로 뒷받침해야 되는데요. 이때 이제 과연 당의 역할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역할을 감당할 적임자는 누구인지 이것도 또 주요한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 네.
0: 이제 당원 주권 시대를 저희가 열어가고 있어요. 마치 국민 주권 시대,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듯 이제 당의 주인은 당원이다. 그 당원 주권 시대를 향한 비전, 의지, 과연 어느 후보에게 얼만큼 있는지 이것이 아마 이제 당대표를 선택하는 우리 당원들의 중요한 또 영역 내지는 기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 네, 민주당 전당대회까지 이제 한 달 반 정도 남았는데요. 앞으로 저희가 매주 또 쟁점을 짚어보도록 하고요. 국회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7월 임시국회가 출발부터 반쪽인데요. 민주당이 11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한 거에 맞서서 국민의힘이 강력 투쟁하겠다 선언한 상황입니다. 지금 대치정국의 돌파구가 있을까요?
0: 말씀하신 대로 오늘부로 이제 7월 임시국회가 시작되었는데요.
1: 네.
0: 지금 제1야당이죠. 국민의힘이 이른바 전면 보이콧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직 국회를 열지 못하고 있는데요. 결국 이렇게 지금 대치하는 것은요. 국민의힘이 후반기 원구성에 협조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1: 네.
0: 원구성이라는 게 아시다시피 이제 의장, 부의장 선출하고 그다음에 국회가 굴러가기 위해서는 상임위원회를 구성해야 됩니다. 위원장을 선출하고 해당 상임위에 위원을 선임해야 되는데 현재 국민의힘에서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하고 있지 않습니다. 국회의장께서 몇 번이나 이렇게 시한을 제시하면서 상임위원 명단 제출을 요청했지만 그마저도 지금 거부하고 있는데요. 근데 아시다시피 그렇다고 국회를 방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1: 그렇죠. 네.
0: 진짜 할 일이 태산이거든요. 1분 1초라도 빨리 민생입법을 지금 처리해야 될 때입니다. 반도체 중심으로 최근 이제 나타나고 있는 이런 경기 회복세를 말 그대로 골목상권, 중소상공인, 그리고 우리 가게에 이르기까지 경제 전반으로 확산시키려면 여러 가지 지금 법안이나 정책들 마련해야 되는데요.
1: 네.
0: 뭐 AI 전환 촉진법이라든가 또 K-반도체 혁신 대책과 관련된 그런 지원 입법들 그리고 최근에 이제 3대 메가 프로젝트와 관련된 그런 국가 균형 발전 위한 어떤 지역 거점 성장, 인프라 구축 이런 법안들도 해야 되고요. 또 폐업 소상공인들에 대한 정책 자금 상환 부담을 완화해주는 이런 법안들 지금 전혀 논의 못하고 있거든요. 또 체불임금 보호라든가.
1: 네.
0: 그리고 이제 장마철 재난 대비. 사실 이런 것들도 다 국민 생계 안전에 직결된 현안인데 이게 국회 상임위가 열려야만 점검도 하고 법도 만들고 챙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국회가 멈추면요. 민생도 멈춥니다. 그래서 국회 빨리 열어야 되고요. 그리고 또 10월 2일부터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도록 되어 있어요.
1: 네.
0: 법이 그렇게 이미 만들어져 있는데요.

0: 그러면 형사소송법 개정 작업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사실은 야당에서 계속 주장하고 있는 선관위 개혁 법안 이거를 다루고 또 그 특별검사도 설치하려면 이것도 결국은 국회 상임위가 열려야 됩니다.
1: 네.
0: 그래서 우리 이제 민주당에서는 어쩔 수 없이 18개 상임위 가운데 의석수를 고려해서 우리 민주당 목 11개 상임위원장을 우선 선출해서
1: 네.
0: 이 상임위원회는 이제 바로 발차하도록 하고요. 야당 목 7개 상임위원장은 저희가 지금 남겨뒀는데 빨리 국민의힘이 좀 협조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특히
1: 네.
0: 국민의힘의 의사를 진짜 존중해서 이게 민생과 직결된 그리고 통상 이제 우리 의원들이 좋아한다는 상임위원회죠. 산업통상 자원 관련된 그 상임위원회와 국토위 이 핵심 상임위를 저희가 국민의힘 몫으로 지금 남겨뒀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빨리 좀 상임위 구성 이게 좀 협조해 주는 것 사실 이거 외에는 다른 돌파구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1: 네.
0: 국민의힘이 제발 좀 국회를 가동해서 민생 생길 수 있도록 빨리 좀 돌아와 주시기를 바라고 또 기대하고 있습니다.
1: 지금 결국 핵심 쟁점이 되는 게 국회 법사위원장인데요. 야당은 자당 몫으로 위원장을 배정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신가요?
0: 근데 사실은 법사위원장을 반드시 야당이 해야 된다는 이런 룰도 없고
1: 그렇죠.
0: 그리고 관례를 얘기하지만 이것도 사실은 관례도 아니에요. 여당이 했던 적도 여러 번 있고요.
1: 네.
0: 그리고 저는 진짜 중요한 건요. 저는 국민의힘이 지난 2년 전반기 국회 과연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 좀 자기 반성하시면서 좀 돌아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면에서는 이게 자업자득인데요.
1: 네.
0: 지난 전반기 국회를 돌아보면 국민의힘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그런 상임위원회는요. 법안 처리는 고사하고 회의조차 제대로 열지 않은 경우가 태반입니다.
1: 네.
0: 그래서 뭐 국민의힘 소속 위원장이 이끌었던 정무위원회, 정보위원회, 또 외교통상, 국방위 같은 것은요. 월 평균 잡아도 회의 횟수가 한 번, 두 번도 채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민주당 소속 위원장들이 이끄는 뭐 과방위라든가 법사위 이런 쪽과 비교해 보면요. 4배 이상 회의 그 소집 빈도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국민의힘 소속 위원장들이요. 상임위를 열질 않아요. 이거는요. 고의로 국정을 방해하는 것. 심지어는
1: 네.
0: 국정 마비를 시도했다. 이렇게까지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법사위원회를 맡긴다? 아시다시피 법사위원회는 상임위를 통과한 모든 법안이 자구를 정비하고 이제 법체계를 또 확인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 법사위로 넘어오고 그래서 마지막 관문 법사위를 이제 통과해야 본회의로 오거든요.
1: 네.
0: 이런 지금 국민의힘에게 법사위를 맡겼을 때 어쩌면 예. 국정이 마비될 수 있다는 이런 우려를 하는 건
1: 네.
0: 지극히 현실적이고 합리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정상적인 국정을 위해서는요. 법사위를 여당이 할 수밖에 없는 것 그리고 이렇게 된 것 자체가 사실은 지난 2년 동안 국민의힘이 보여줬던 국정 마비 시도, 국정 방해에 가까운 그런 폐업 국회를 등한시하고 도외시했던 저는 그런 행태가 빚어낸 산물이다. 이렇게 보고요.
1: 네.
0: 그래서 뭐 법사위원장은 협상의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1: 네. 이 육선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서 한병도 원내대표가 제3자 추천 방식의 특검법을 제안했는데 국힘은 또 뭐 사실상 반대 입장을 냈습니다. 그러면 여당 단독 처리로 가게 되는 건가요?
0: 그러니까 이것도 저는 국민의힘 이해할 수 없는데요.
1: 네.
0: 사실은 국민의힘에서 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 그리고 선관위의 이른바 부실선거에 대해서 끊임없이 문제 제기를 했고 또 선관위 개혁을 주장하고 있고 여러 가지 또 부실선거와 관련된 진상규명하자, 특별검사하자

0: 국민의힘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1: 네.
0: 우리 민주당도 마찬가지예요. 처음부터 우리는 이 사태를 헌정사상 초유의 참정권 침해다 이렇게 규정했고요. 국정조사 추진했고 지금 함께 해왔고 또 특검 도입을 저희가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지금 국민의힘이 특별검사에 대해서 야당 단독 추천권을 고집하고 있거든요.
1: 네.
0: 본인들이 추천하겠다. 그런데 권력형 비리처럼 여당이 원인을 제공했거나 책임이 있는 사안이다. 그럴 경우에는 여당은 추천해서 빠져라.
1: 음흠.
0: 야당 단독 추천하는 것이 공정하죠.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선관위는 독립된 헌법기관입니다.
1: 네.
0: 그래서 독립된 헌법기관인 선관위의 문제를 이제 다루는 이 특검 추천에 여당이 빠져? 여당 책임 아닌 것 본인들도 알고 있잖아요.
1: 그렇죠.
0: 그런데 여당이 빠져라.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저희가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래서 여야가 동시에 다 추천하자라고 했는데 뭐 이제 국힘에서 계속 야당 혼자 추천하겠다 하니 그럼 좋다. 여야 모두 배제하고 대한변호사협회 같은 제3자가 추천하자. 그럼 공정하지 않느냐라고 제안했는데 그것마저도 지금 거부하는 거거든요.
1: 네.
0: 그렇다면요, 이거는요, 진짜 진상규명, 진짜로 선관위 개혁, 이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냥 이번 사태를 정치 공세에 활용하겠다. 그런 뜻으로밖에 비춰지지가 않아요.
1: 네.
0: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국민의 힘이 빨리 제3자 추천, 공정한 3자 추천 방식에 좀 이렇게 협조했으면 좋겠고요.
1: 네.
0: 실제로 이거를 또 여당 더구나 지금 국회도 제대로 열리고 있지 않는데 이걸 여당이 단독 처리한다. 솔직히 이거는 쉽지 않고요. 조금 빨리 저는 국민의힘이 이제 좀 협조해 주시면 좋겠는데 협조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1: 네.
0: 선관위 문제 본인들이 그 무엇보다도 사실은 관심 갖고 주력하는 그런 영역이잖아요.
1: 그렇죠.
0: 근데 이거를 계속 이렇게 뭐 본인들이 비협조해서 도외시하고 밀쳐놓는다? 저는 아마 국민의힘 지지자들한테도 상당히 아마 비판을 받을 겁니다.
1: 네.
0: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이 3자 추천 방식 특검법 수용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1: 국민의힘 당내 상황이 녹록지 않다라는 게 느껴지는 게요. 이번에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장동혁 대표의 가족상에 조문을 갔는데 이걸 두고 당권판 내에서 원색적인 비판을 쏟아지고 있더라고요.
0: 그러니까 이것도 참 이게 제가 안타깝더라고요.
1: 네.
0: 이게 뭐냐면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가족상 빈소를 찾아갔어요. 그런데
1: 네.
0: 이제 국민의힘 이른바 이제 친윤 혹은 당권파 인사들에 따르면 한동훈 의원이 자기 이미지 관리를 위해서 유족과 단 한마디 사전 조율도 없이 불쑥 찾아왔고 또 그분들 표현을 빌자면 장례를 뒤집고 갔다. 그러니까 속을 다 뒤집어 놓고 갔다. 왜냐하면 기자들 앞에서 이렇게 또 뭐 나 여기 왔소. 나 이렇게 품 넓은 사람이요 하는 뭐 이런 좀 가벼운 행동을 취했나 봅니다. 그러니까 와서 속을 다 뒤집어 놓고 갔다. 그래서 사이코패스다. 뭐 불청객의 감성팔이다. 뭐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을 보여줬다. 뭐 이런 이제 좀 원색적인 비난들을 이제 하고 있어요.
1: 네.
0: 뭐 여기에 대해서 또 이제 이른바 친한 그분들은 또 뭐 인간적 도리로 조문 갔는데 그걸 갖고 왜 시비 삼느냐 뭐
1: 네.
0: 저질이다 또 이렇게 맞받부딪치고 있는데요. 저는 어쨌건 지금 뭐 국민의힘 내부가 이런 단순히 정치적 이해관계의 대립 뭐 노선의 차이 이걸 넘어서서 지금 감정적으로도 너무 이렇게 갈 때까지 가는 이런
1: 네.
0: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1: 어허.
0: 사실 참 바람직하지 않죠.
1: 그렇죠.
0: 저는 빨리 국민의힘이 좀 안정을 찾는 것이 어쨌건 여야 관계를 위해서도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빨리 좀

0: 민주당이 화안을 보냈더라고요. 이렇게 정치권에서 왜곡과 폄훼가 끊이지 않는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1: 그러니까요. 저는 일단 그 배재고 야구 부원들이 광주를 찾아서 사과하고 참배한 것은 어쨌건 그것은 본인들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한 최소한의 도리이기도 하고요.
0: 네.
1: 그런 점에서 저는 잘했다. 비록 이전의 행동은 대단히 잘못되었고 또 징계받아 마땅하고 그러하지만
0: 네.
1: 어쨌건 반성하고 사과하는 그 태도는 저는 뭐 이제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고요. 실제로 또 그 5.18 유족회 쪽에서도 학생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역사를 올바르게 배우고 성장하기 바란다. 그래서 사과를 수용했습니다.
0: 네.
1: 저는 이거는 참 어쨌건 뭐 우리가 이런 문제를 풀어가는 저는 정상적인 수순이라고 보고요. 근데 진짜 문제는 뭐냐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 정치인들입니다. 그것도 지금 학생들에 대해서 사실은 좀 윤리의식, 역사의식,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이런 기회로 삼아야 되는데
0: 네.
1: 지금 터무니없이 막말을 내뱉고 있어요. 방금 이진숙 의원 얘기했지만 그 이전에 또 나경원, 주진우, 한동훈 이런 사람, 한동훈 의원 이런 사람들이 지금 계속 무슨 이게 연좌제적 처벌이라는 둥 뭐 이재명 탓, 민주당 탓이라는 둥 지금 어처구니 없는 말 지금 내뱉고 있고요.
0: 네.
1: 또 이진숙 의원은 뭐 이게 무슨 저 생각을 수갑 채운다? 생각이 아니죠. 배재고 야구 부원들은요. 집단으로 율동까지 곁들이면서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비하하고 조롱했어요.
0: 네.
1: 그러니까 징계하는 건 불가피하고요. 해외 사례에 비춰보더라도 징계 자체가 무겁지는 않았어요. 다만 이제 학생들인 만큼 우리가 어떻게 이제 이들에게 윤리의식, 역사의식, 민주주의를 제대로 가르치는 계기로 삼을까? 이걸 같이 고민해야 되는데
0: 네.
1: 아니 혐오와 조롱이 집단 행동으로 표출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아무 문제 없다. 심지어 말씀하셨듯이 뭐 응원하는 화환을 보냈더라고요.
0: 네.
1: 이거는 진짜 치태입니다. 왜 이 친구가 이럴까? 이 이진숙이라는 사람. 결국은 이 사람은요. 극우, 반민주주의, 혐오, 조롱을 자신의 정치적 자산으로 삼고 있는 겁니다.
0: 네.
1: 결국은 이제 어떤 뭐 이런 반역사적인 태도 그리고 또 민주주의에 반하는 이런 것들을 자꾸 확대 재생산하고 그래서 이른바 이제 극우에 빠져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어떤 열렬한 지지를 받는 이것을 자신의 어떤 정치적 자산으로 삼아서 자기 정치적 어떤 성공을 위해서 지금 이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0: 네.
1: 그래서 결국은 자신의 그 알량한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역사도 민주주의도 윤리도 전부 다 무시하고 이런 짓을 벌이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거야말로 거꾸로 지금 이런 우리 학생들의 그 왜곡된 태도를 낳는 저는 원인 배경이 되고 있다. 우리 아이들이 뭘 보고 배우겠습니까?
0: 그렇죠.
1: 지금? 예.
0: 정말 부끄러워해야 할 어른들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1: 이렇게 그리고 이런 행동은요. 저는 이건 진짜 좀 얘기 드리고 싶은 건 5.18 민주화 운동을 혐오 조롱하는 이런 표현은요. 그 표현만으로도요. 이미 그 희생자들이라든가 또 그리고 민주화 운동에 헌신했던 사람들 그들을 침해하고 공격하는 행동이고요.
0: 그렇죠.
1: 그리고 우리 헌법은요.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하고 있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그런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부정하는 반헌법적인 망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표현의 자유다 이렇게 해서 용인해 줄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0: 네.
1: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학생들한테도 단호하게 가르쳐야 되고요. 그리고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적정하게 다 책임도 물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진숙 씨 이런 행동에 대해서는요. 국민들께서

0: 내용을 물어주셔야 돼요.
1: 네. 이렇게 혐오와 조롱을 진영 논리의 불쏘시개로 삼지는 말아야겠습니다. 오늘
0: 네,
1: 말씀
0: 그렇습니다.
1: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규환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
2: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하루 한 번쯤 가요. 30다 데이팩.
3: 건강해.
2: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3: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2: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3: 건강기능식품.
4: 어디까지 가시나요?
5: 살아서 장까지요.
4: 혹시 닥터 캡슐 전?
6: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가나.
5: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6: 닥터 캡슐.
5: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7: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8: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서머네드피아.
7: 국민 인쇄 서머네드피아.
9: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5: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9: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5: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9: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5: 제조원
10: 현대.

0: 지금까지 트러커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걸으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케어.
2: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식품으로 의사, 임상명령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3: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4: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5: 전쟁이라는 국가적 위기를 틈타 무려 26조 원대 가격 담합을 벌인 정유사들의 민낯이 드러났습니다. 영세 주유소로 옥죄는 갑질에 조직적인 증거인멸까지 중대한 범죄 행위가 아닐 수 없는데요. 4배만 부르면 그만이란 식의 태도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어야겠습니다. 라디오 오늘 오늘의 노래로 넥스트의 머니 띄워드립니다. 안동 MBC 라디오 오늘 지금까지 송나영이었습니다.

0: 함께 사는 세상을 위한 MBC 라디오 캠페인.
1: 안녕하세요. 고아성입니다. 요즘 핫한 편집자죠. 김민경 씨에게 누군가 물었습니다. 책을 많이 읽으면 말솜씨가 늘까요? 대답은요. 말솜씨가 느는 건 잘 모르겠는데 용기가 생겨요. 대부분의 문학작품이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의 얘기를 다루고 있는데 그들이 좌절을 딛고 일어나 살아가는 걸 보면서

0: 응원을 하게 되고 그래 나도 열심히 살아보자 용기가 생긴다는 겁니다. 누군가의 삶을 응원하는 마음이 돌고 돌아 나를 위한 응원이 됩니다.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는 거예요.
1: 함께 사는 세상을 위한 MBC 라디오 캠페인은 방송문화진흥회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2: 안녕하세요. 안동시 안전재난과에서 알려드립니다. 물놀이나 낚시, 다슬기 채취 등 수상활동을 즐기러 물에 들어가실 때는 충분한 준비운동과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하시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는 절대로 물에 들어가서는 안됩니다. 특히 어린이는 보호자가 있는 곳에서만 물놀이를 하도록 보살펴주세요. 아울러 다슬기 채취 시 두 명 이상 함께 하시고 수시로 주변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여름철 수상안전수칙을 지켜 안전하고 즐거운 여름 보내시기 바랍니다.
3: 안동 MBC 여름철 수상안전 캠페인 안동시와 함께합니다.
4: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할 환경을 위해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폐기물에 묻은 이물질, 음식물은 깨끗이 헹궈서 비운 후 배출해주세요. 이물질이 묻어있는 물품은 재활용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라벨, 뚜껑 등 다른 재질의 폐기물은 분리해서 배출해주세요. 여러 재질이 섞여 분리가 어려운 제품은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려주세요. 세 번째, 스티로폼은 물로 한번 헹구고 테이프, 상표 등을 제거하여 배출해주세요. 이물질이 많이 묻었다면 작게 쪼개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려주세요. 네 번째, 깨진 병, 판유리, 도자기류는 재활용할 수 없습니다. 종량제 봉투나 전용 마대에 버려주세요. 깨끗한 지구,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5: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 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딸 낳았어?
6: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7: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8: MBC
9: MBC 라디오
10: MBC 라디오
11: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0: FM 1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 FM 방송입니다. HLAW SFM
1: 기넥씨? 은행잎 추출물이라 좋은 거겠지.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장애 치료엔 SK케미칼 기넥씨 내프정 80mg
0: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7시를

0: 저녁엔 뉴스.
1: 광주에서 일면식 없는 여고생을 살해한 혐의로 붙잡힌 23살 장윤기. 사건 자체도 충격적이지만 경찰 수사도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핵심 증거는 감쪽같이 사라졌고 뒤늦게 봐주기 수사 의혹에 대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주지은 기자입니다.
2: 여고생 살해 사건을 수사했던 수사팀장이 오늘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광주경찰청은 오늘 오전 장윤기 사건을 담당하던 광산경찰서 형사팀장을 증거인멸 혐의로 긴급 체포하고 감찰이 아닌 비위 수사로 전환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5월 장윤기가 범행을 저지를 때 사용했던 차량에서 케이블 타이가 사라졌는데 해당 팀장은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일부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팀장은 장윤기 집안에서 발견된 훼손된 리얼돌 등 핵심 증거물을 보존 절차 없이 현직 경찰인 장윤기 아버지에게 무단 인계해 감찰을 받던 중이었습니다. 경찰은 수사팀이 수사 과정에서 장윤기 아버지와 수십 차례 통화하며 수사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장윤기와 아버지가 직접 통화하도록 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수사팀은 장윤기가 묵비권을 행사해 통화를 연결한 것이라며 수사기법의 일환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광주청 수사라인을

0: 배제하고 진상규명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각종 의혹을 신속하게 규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주지은입니다.
1: 서울 배재고 야구부 선수와 지도자, 학부모, 교직원 등이 광주제일고를 찾아 사과했습니다. 야구부 주장은 마음에 큰 상처를 입은 광주일고 선수들과 학부모님, 광주 시민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야구부 감독도 선수들의 지역 비하 응원은 무엇으로도 변명할 수 없는 잘못임을 인정하며 지도자 책임이 가장 크다고 사죄했습니다. 배재고 교장 등 교직원들도 자체 진상조사, 징계 절차를 진행 중으로 여러 기관 조사에도 성실히 응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병태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사퇴했습니다. 청와대는 이 부위원장이 사퇴 의사를 전했고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병태 부위원장은 스타벅스 구호 논란으로 배재고 야구부가 비난받은 데 대해 5.18이 성역이 된 것이다. 김일성 사진 나온 신문이 비에 젖는 것을 보고 울부짖는 북한 모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허위 정보를 유포한 계정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은 국민 참정권 침해 관련 허위 정보를 유포한 67개의 계정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지금까지 피의자 3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1명을 송치했습니다. 또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허위 정보를 유포한 74개의 계정을 수사해서 9명을 검거해 3명을 송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중국 핵잠수함이 태평양 공해상으로 전략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중국군은 현지 시간 정오쯤 핵잠수함 한 척이 태평양 공해에 훈련용 탄두를 탑재한 전략미사일을 발사했으며 목표 해역에 성공적으로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태평양을 겨냥한 중국군 미사일 발사는 2024년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이후 1년 10개월 만입니다. 일본 정부는 중국 미사일이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 상공을 통과하진 않았다면서도 중국의 군사활동의 투명성 부족으로 일본과 국제사회에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청와대는 3대 메가 프로젝트 중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를 광주 군공항 부지에 조성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약 250만 평 부지가 이미 평탄화되어 있어 공사 기간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김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2: 이재명 대통령은 AI 산업 선점을 위해 오직 속도전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3: 후군이 걸린 총력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누가 얼마나 더 빨리 선점하느냐, 누가 더 빠르냐로 결판이 나는 것 같습니다.
2: 첫 민관합동 점검회의 결과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는 광주 군공항 부지에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호남권 입지 후보지 중 광주 군공항이 가장 적합하다고 기업들이 의견을 제시했다는 겁니다. 광주 도심과 KTX역이 가까이 있어 인력 확보나 정주 여건에서도 강점이 있고 도로, 공항, 항만 등과 연계한 물류 접근성도 우수한 걸로 검토됐습니다. 첫 회의에서 부지를 선정한 정부는 클러스터 지원에 속도를 더하기로 했습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관련해 기업 요청에 따라 당초 계획된 팹 10기 투자가 훨씬 빠른 속도로 추진될 수 있게 토지 보상부터 전력 용수 공급까지 전반적인 일정을 최대한 앞당기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메가 프로젝트를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대통령 주재 민관합동 점검회의를 매달 열고 지역별 3대 메가 프로젝트 핵심 과제 추진 상황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
1: 기획예산처는 미래성장동력에 쓰일 미래대응기금을 설치하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획처는 추가 세수에 관해 기금을 만들고 메가 프로젝트, 청년 일자리, 양극화 해소 등에 사용하고자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국가재정법 등 개정을 통해 기금 설치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기획처는 반도체 호황 등에 따라서 세수가 수년 동안 초과할 것으로 보고 있어서 추가 세수라는 표현을 사용했다고 덧붙였습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선관위 채용비리 의혹 수사에 나섰습니다. 합수본은 수원지검으로부터 2021년 경기도 선관위 간부들의 경력 채용 면접 점수 조작 의혹 사건을 넘겨받아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선관위 직원들이 감사원 지적사항을 누락한 예산 요구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해 예산을 받아냈다는 의혹도 수사할 계획입니다. 2차 종합특검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가정보원이 작성한 안보 위해 세력 명단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은 국정원 안보조사 담당 부서가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의 연락관과 조사관 파견을 준비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특검은 국정원이 계엄사 요구에 대비해 안보 위해 세력 수백 명의 명단을 준비하는 등 내란에 적극 동조한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0: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건희 씨에게 맞사위 인사청탁과 함께 1억 원을 웃도는 귀금 속 여러 개를 건넨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의 1심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특검과 이 회장 측이 항소기한인 지난 3일까지 항소하지 않으면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이 회장은 2022년 김건희 씨에게 맞사위 인사청탁과 함께 1억 380만 원 상당 귀금속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김건희 씨는 항소했습니다. 지난해 일반고 1학년 자퇴생이 처음 만 명을 넘어선 원인이 내신 5등급제 때문이라는 입시업계 주장에 대해 교육부가 반박했습니다. 교육부는 2025학년도 자퇴생 수는 1만 6명으로 전년보다 660명 늘었지만 기존 증가세와 비교하면 큰 폭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내신 부담을 피하려는 상위권의 자퇴가 늘었다는 분석에도 선을 그었는데 교육부 분석 결과 지난해 1학년 자퇴생의 평균 등급은 3.7등급으로 과거 9등급제로 환산하면 6.7등급 수준이었습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교촌 FMB에 검찰 구형량인 벌금 5천만 원보다 무거운 8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교촌 FMB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유통업체가 마진 없이 전용률을 납품하게 했다며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모레까지 곳에 따라 강하고 많은 비가 내일 내리겠습니다. 모레까지 예상 강수량은 경기 북부, 강원 북부 많은 곳 100mm 이상, 남부지방은 20에서 60mm입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4도 등 21도에서 24도의 분포를 보이겠고 낮 최고기온은 28도에서 35도로 예보됐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 27.4도입니다. 김민호입니다. MBC 저녁엔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어르신들의 경험도 청년들의 열정도 모두 각자의 시대가 만든 장점입니다. 시대의 차이가 세대 차이가 되지 않도록 대화와 공감으로 서로를 이어주세요. 함께 사는 대구, 세대를 잇다. 대구 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2: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3: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나서.
2: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4: MBC
5: MBC
6: MBC 라디오
4: MBC 라디오
2: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조성원의 뉴스 IQ 현재 시각 7시 10분 27초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뉴스 IQ 진행 맡게 된 MBC 조성원 기자입니다. 내일부터 2주 동안 청취율 조사 시작됩니다. 02로 시작되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오면 꼭 받아주시고요. 조성원의 뉴스 IQ 잘 듣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정말 정말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방송 중에 좋은 질문이나 피드백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서 다섯 분께 저희가 치킨 세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정보 이용료가 들어가고요. 자, 스타벅스 응원으로 논란을 빚었던 서울 배재고 야구부 학생들이 오늘 광주 제1고를 찾아가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뭐 5.18 성역이로 했다. 스타벅스 가야지 이런 표현에, 스타벅스 가야지는 표현의 자유다. 라는 그런 말들 나오고 있는데요. 정치권의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3부와 4부 정치 모아니에서 서영주, 김종혁, 박원석 이 세 분과 함께 이슈 짚어봅니다.

0: 떠나고 맛있는 가마치
1: 맛있는 치킨은 마치마치 가마치 가마치 통닭 봉날에도 가마치 통닭
2: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한 권 토이

0: 주는 해커스 토익은 해커스.
1: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2: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3: 안녕하십니까. 국민통합위원회 홍보대사 박항서입니다. 2002년 여름을 기억하십니까? 뜨거웠던 붉은 물결 속에 모두가 하나였습니다. 지역도 세대도 생각의 차이도 잠시 내려놓고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뛰었습니다. 온 국민이 하나 될 때 대한민국이 얼마나 강해질 수 있는지 우리는 보았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그 힘이 필요합니다. 갈등과 분열을 넘어 다시 뛰는 대한민국으로 국민통합위원회가 국민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4: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5: 아이고.
6: 사장님네! 웬 시름이 그리 깊어?
5: 우리 이제 4대보험 가입시켜줘야 되는데 어. 임대료에 인건비에 어깨가 무겁네.
6: 아니, 두루누리 모르시오?
7: 우리 회사 근로자 수가 10명이 제한되고 세신이 직원 월급 270 미만이면
6: 고용보험이며 국민연금보험료를 80%나 나라에서 지원한다네.
5: 좋다!
6: 두루누리라고?
5: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지금 바로 검색하시오.
8: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함께합니다.
9: 때론 순하게, 때론 독하게, 무엇보다 시원하게. 평일 저녁 6시 5분 조승원의 뉴스 하이킥.
10: 내 삶과 우리 미래를 바꾸는 정치. 지금 우리 정치권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겉과 속을 샅샅이 들여다보고 전망도 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정치원이 함께 해주실 세 분 소개합니다.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님.
11: 네, 안녕하십니까.
10: 그리고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나오셨고요.
12: 안녕하세요.
10: 네, 그리고 박원석 전 의원님까지 나와주셨습니다.
13: 네, 안녕하십니까.
10: 예. 저는 이제 세 분 다 처음 뵙는 걸로.
13: 네. 네.
10: 그래서 세 분도 저를 이제 처음 보시는 걸로.
13: 축하드립니다.
10: 축하받을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13: 고생하십시오.
10: 아, 쉽지 않습니다. 지금 아무 정신이 없습니다.
12: 그래요?
10: 네. 그래도 이제 오늘 뭐 본격적으로 얘기를 좀 해봐야겠죠. 민주당 얘기부터 좀 먼저 해볼까요? 네. 당권 경쟁 지금 본격화 된 것 같습니다. 김민석 전 총리가 이제 먼저 맨 먼저 이제 등판을 했는데 광주에서 먼저 출마 선언을 했어요. 어떻게 보셨는지 다들.
13: 뭐 이게 뭐 그 김민석 전 총리가 이제 김민석 의원이라고 해야겠죠.
10: 네. 네.
13: 김민석 의원이 첫 출사표를 던졌는데 사실 뭐 이제 출사표를 던지는 그 의미는 크게 없을 것 같아요. 3자 구도로 좀 확정적인 것 같고 김민석 의원, 송영길 의원, 정청래 의원. 사실 김민석 의원이 던진 이제 첫 일성이 정청래 전 대표한테 이제 각을 세웠죠.
10: 그렇죠.
13: 좀 세게 얘기했죠.
10: 자기 정치 폐해.
13: 네, 자기 정치 폐해. 거기에 이제 친청계의 한민수 뭐 의원이라든지 또 이성윤 의원이 발끈해서 또 바로 반격에 나섰고 벌써 뜨거워요. 아직 정청래 전 대표는 출사표도 안 던졌는데 주변에 있는 친청계에서 뭐 유체이탈 화법이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반격을 하는데 저는 좀 아쉬운 부분들이 민주당 내의 그 전당대회라는 것은 축제가 돼야 된다라고 뭐 늘 그 입버릇처럼 얘기하는데 이건 축제가 아니라요. 거의 뭐 이거 상처뿐인 영광이 될 가능성이 크다.
10: 이번이 좀 더더욱 그런 거죠.
13: 더더욱 그래요. 그리고

0: 이 집권 2년 차, 거기에 지방선거의 성적표가 좋지 않았어요.
1: 그러니까.
0: 그래서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자성하지 않는 상황에서 전당대회를 나오다 보니까, 뭔가 상실감도 크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정청래 전 대표가 연임도전을 하지 않았다면, 이라고 상상을 해봐요. 그러면 그나마 좀 진정면이 있을 텐데, 정청래 전 대표가 억울함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번 지방선거에 책임을 지고 연임도전을 하지 않았다면, 이렇게까지 시끄러웠을까. 네, 그런 생각이 좀 드는, 오늘 김민석 전 총리의 출마 선언이었다 그 생각합니다.
2: 박 의원님 어떻게 보셨어요?
3: 총리 사임한 지 일주일이 안 지났잖아요.
2: 네.
3: 근데 이제 출마 선언을 저렇게 네. 먼저 하는 걸 보니까 좀 뭔가 서두른다 이런 느낌이 들었고 아무래도 1년간 뭐 정부에서 일은 했지만 당을 비웠었잖아요.
2: 네.
3: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는 그에 반해서 사실 1년 동안 연임 준비를 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2: 그렇죠. 그러니까
3: 본인이 뒤처졌으니까 어쨌든 이 구도를 좀 먼저 강하게 선점하겠다. 네, 이런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정청래 대표에 대해서 아까 그 자기 정치 폐해로 당정 간에 혼선을 초래했다. 이 직격이잖아요, 그냥.
2: 직격이죠.
3: 네. 네. 그렇게 이제 강하게.
2: 말도 많이 했어요. 뭐 다른 얘기도. 뭐.
3: 강하게 구도를 만들겠다는 의도가 저는 아주 역력하게 드러난 그런 출마 선언이었다고 보고 장소도 지금 광주 전일 빌딩에서 했지 않습니까? 네,
2: 5.18의 상징이죠.
3: 그러니까 본인에 대해서 정체성, 정통성의 시비. 근데 이게 제기되는데 피하지 않고 정면 돌파하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본인도 DJ가 영입해서 정치권에 네. 들어온 사람이기 때문에 뭐 혈통이라면 혈통, 직계라면 직계, 내가 밀릴 게 없다. 뭐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정청래 대표가 정통성, 뭐 정체성 이 논쟁을 이슈로 들고 나왔잖아요.
2: 네.
3: 저는 김민석 총리가 전면 대결하기보다는 네. 오히려 뭐 정책적인 비전이나 이런 걸로 피해가면서 크게 이렇게 좀 쌓는 식의 선거 전략을 구사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맞불이에요. 이렇게 되면 이제 굉장히 치열하겠다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2: 왜 그런다고 보세요?
3: 저는 피해갈 문제가 아니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정청래 대표가 그 문제 제기를 하기에는 거꾸로 아니 당신은 무슨 정체성 정통성이 이렇게 있는데 뭐 이런 심리도 한편에 작용하는 게 아닌가 싶고 그리고 잔매의 장사 없다고 그거 피하고 뭐 하다가는 뭐 그게 이제 계속 이제 이 가랑비에 옷 젖듯이 누적될 수 있다 이 판단을 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2: 김종혁 최고위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4: 일단 이제 서울하고 광주에서 먼저 하고 서울에서 했잖아요. 네. 두 번씩 선언을 하는 걸 보면 아 나는 이제 갈 때까지 가겠다 이런 느낌인 것 같고 그다음에 광주에서 한 것은 이제 800조나 지금 뭐 투자하겠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런 것들도 염두에 뒀을 거예요.
2: 그렇죠.
4: 내가 대통령의 정책에 내지는 비전 이런 것들을 그 내가 예, 관찰할 수 있는 사람이다. 실행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거기 또 당원들이 워낙 많으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 다목적 포석으로 한 것 같고 자기 정치하지 말하면서 이제 그 정청래 대표 확 공격하는 거 보면 이거 문명회동 그러니까 문재인과 이재명 그 전현직 대통령의 회동에도 불구하고 저기는 그냥 전혀 그런 갈등 같은 것들이 사라지지는 않았구나 오히려 더 불타오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김어준 씨가 지금 복귀했잖아요. 네. 오늘 뭐 파리에서 돌아왔다고 하더라고요.
2: 음식점.
4: 네, 음식점에서 뭐 하려고 하다 돌아왔다는데 이분이나 이제 유시민 작가가 과연 어떤 식으로 대응해 나오는 할 것이냐에 따라서 앞으로 그 귀추가 매우 주목된다. 싸움 굉장히 뜨겁겠다. 뭐 이런 예상을 합니다.
2: 광주에서 출마 선언한 거의 어떤 상징성 아까 좀 얘기 좀 해주셨는데 또 어떤 것들이 있다고 보세요?
0: 그냥 어떤 당원 구성비가 호남이 많기 때문에
2: 30%요?
0: 예.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전북의 당원도 꽤 많아요. 19만에서 20만 정도 되고 광주 전남이 한 34만에서 40만까지 잡아요.
2: 맞네요.
0: 그러면은 진짜. 150만 기준으로 했을 때는 상당히 이번 선거에서는 호남을 잡지 못하면은 이길 수 없는 게임이다. 라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김민석 전 총리 같은 경우는 이 호남에 좀 적을 둘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정청래 의원이나 김민석 의원이나 둘 다 이 호남에 공을 들이는 거, 그 다음에 정청래 의원이 김재중 제촌을 찾아가고 노무현 대통령 찾아가고 이런 것들이 본인한테 없는 것들을 채우려고

0: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통성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본인한테 없기 때문에 그것을 채워넣기 위한 어떤 계속적인 PR이다. 그러면 김인석 전 총리 같은 경우도 뭐 태생이 서울이고 물론 이제 연고를 찾으면은 메가나 이런 쪽에 뭐 부인의 어떤 고향 쪽이 호남에 연고는 있을지언정 호남하고는 사실 크게 정서적인 거리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광주에서 출발하게 된 것이다. 결국에는 당원 구성 본인들에게 없는 거를 찾아 나서는 후보들의 모습 그렇게 좀 그 관전 포인트를 보면 정확할 것 같지 않냐 싶습니다.
1: 정청래 전 대표가 이제 DJ 생가 하이도까지 찾아간 것도 그런 맥락으로 볼 수 있다.
0: 네, 봉화도 갔고 뭐 저기 하이도도 가는 건 정청래 전 대표에게 없는 거예요.
2: 그 김인석 총리가 그 지방선거 전이긴 합니다만 네. 익산에 집을 구했어요.
1: 그러니까요.
2: 거기 익산. 그 노모께서 네. 거주하고 있고 네. 본인도 뭐 나중에 노후를 익산에서 보내고 싶다 네. 이런 얘기를 했고 그것도 다분히 이제 전당대회 출마를 앞두고서 이제 호남 기반을 의식한 그런 행보였다고 보는데 정청래 대표가 지방선거 전후로 해서 호남을 줄잡아 뭐 지금 한 10번 이상 갔잖아요. 지금도 사실 호남에 집중하고
1: 그렇죠.
2: 이제 그런 걸 이제 의식한 저는 호남 출마 선언이라고 보고 이번에 이제 반도체 클러스터 광주 오늘 부지가 정해졌죠. 그게 이제 이 정부의 어떻게 보면 집권 이익이 들어가는 가장 큰 역점 사업이잖아요.
1: 그렇죠.
2: 때문에 현 정부하고 호흡을 맞춰서 이 당정이 국정 운영의 파트너가 될 수 있는 유일한 후보가 본인이다라는 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호남에 또 이 부지 선정되는 날 광주에서 출마 선언을 한 게 아닌가 싶고요. 여러모로 김민석 총리가 이점이 있어요. 이 정부의 초대 총리고 직전까지 총리였기 때문에 어쨌든 대통령의 국정운영이 성공해야 된다라는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의 생각이 폭넓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이점을 가장 잘 이용할 수 있는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후보인 건 맞아요. 그 오늘 광주 출마 선언도 당원도 많고 또 본인이 이제 호남 기반을 연고가 없기 때문에 갖고자 하는 의도도 있었고 그리고 현 정부 국정 운영의 가장 이 파트너가 될 당대표가 누구냐라는 걸 부각시키고자 하는 그런 의도도 있었던 것 같아요.
1: 김최국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3: 그 정치적 상징 자본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김대중 전 대통령이나 노무현 전 대통령은 민주당의 상징 자본이고 예를 들면 뭐 국민의힘의 정치적 상징 자본은 이승만, 박정희 뭐 이런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정치를 하려는 사람들이 그 당의 어떤 뿌리 내지는 정치적 상징 자본으로 확고하게 자리 잡은 분들을 내 편이다라고 끌고 가려고 하는 건 이해가 돼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이런 전 세계적으로 이런 나라는 없을 것 같아요. 아니 도대체가 이 미래에 대한 그리고 본인의 비전이라든가 그 나라를 어떻게 이끌겠다라든가 당을 어떻게 이끌고 가겠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내가 누구하고 더 가깝다. 내가 누구로부터 무슨 뭘 했다. 다 돌아가신 분들 아닙니까? 몇십 년, 뭐 한참 전부터 돌아가신 분들인데 그런 분들에 대해서 그것의 적통 논쟁이니 뭐 이런 거 뭐 조선시대 아니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런 걸 보면은 참으로 후진적이다. 그리고 우리는 솔직히 그 여야를 가릴 것 없이 여기서 벗어나야 돼요. 이 무슨 과거에 그 대통령들을 앞세워서 본인의 어떤 정당성이나 정통성을 강화하려는 이런 모습들은 이해는 되지만 좀 한심해 보인다라는 생각도 뭐 어쩔 수가 없네요. 네.
0: 근데 이제 이게 보면 이 적통성 논란의 이 중심에 있는 분은 정청래 전 대표예요. 본인이 그렇게 주장을 했었던 것이고 가만히 선거 캠페인을 보면 정청래 전 대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소환을 하고 뭐 예를 들면 노사 모였다. 네. 그리고 노무현 퀴즈 네. 그런 얘기들을 쭉 하지 않습니까?
1: SNS
0: 결국에는 이제 검찰 개혁에 대한 결국에 이 최종적인 그 완전한 폐지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그런 의지 아니었냐. 결국에는 그런 것들을 소구해 주겠다는 건데 김대중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하이도에 가서의 어떤 그런 김대중의 정신을 한다고 해요. 그런데 이재명 정부와의 당정일체를 더 강조하진 않아요. 전직 대통령에 비해서. 그러면 과거에 대한 그런 적독성으로 본인을 돋보일 수밖에 없는 정청래 전 대표의 전략. 왜 그럴까라고 이제 퀘스천을 했을 때 오늘 그걸 김민석 전 총리가 얘기해 준 거예요. 당정 일치가 과연 1년 동안 있었냐 물어봤을 때 없었다라고 그걸 지켜간 것이고

0: 하고 당정 브릿지에 대해서는 말 외에는 결과적으로는 정천희 전 대표가 결과를 증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지난 1년간 제가 잘해왔듯이 앞으로도 잘하겠다는 말을 못하는 거죠. 예, 그게 한계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을 지민석 전 총리가 오늘 최소표에 던졌는데 제가 이번 주 아마 수요일 정도 목요일 정도에 송영길 의원도 출마를 한다고 해요. 그러면 똑같이 이재명 정부에 대한 성공을 얘기할 겁니다.
1: 8일 날
0: 그러면은 보세요. 김정은 최고가 얘기했듯이 과거에만 민주당이 있는 지금 전당대회냐 그렇지 않아요. 현재를 얘기합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그 다음 넥스트를 위한 집권여당의 뒷받침을 하겠다라고 지금 말하자면 김민석, 송영길 두 분은 얘기하는데 정청래 전 대표만 유독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머뭇거리는 듯한 느낌. 그리고 과거로 계속 가서 뭔가 외로운 핍박받는 투쟁을 하는 느낌. 이런 전략도 지금 현재까지는 좀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과거에만 있다는 말은 전체를 또 얘기하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2: 아니, 근데 그 저는, 물론이죠. 그 이재명 정부 국정 운영을 성공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목표는 지금 당대표 출마하는 사람들 다 얘기를 할 거예요. 정청래 후보라고 그 얘기 안 하겠습니다. 당연히 하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럼 뭘로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에 성공적으로 뒷받침할 건지 그 내용을 가지고 컨텐츠를 가지고 혹은 정책이나 뭐 비전을 가지고 싸워야 되는데 말은 그렇게 해놓고 전부 무슨 혈통 논쟁, 적통 논쟁. 사실은 정청래 대표가 뭐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으로 이어지는 DNA 얘기를 해서 불을 지핀 면이 있지만 그걸 이제 송영길 그 전 대표가 정면 공격하면서 일종의 이제 뭐 정통성 논쟁, 적통 논쟁이 불거진 거 아니겠습니까? 장례식장에 뭐 갔니 안 갔니. 근데 20년 전의 과거를 소환해가지고 지금의 어떤 정당성의 근거로 삼는 건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나 그걸 비판하는 사람이나 다 제가 보기에는 생산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중요한 거는 민주당의 현재고 민주당의 미래고 아직도 4년이나 남은 이재명 정부가 국정 운영을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무엇을 가지고 하느냐. 그리고 민주당이 이제 민주화 이후에 네 번이나 집권한 수권 정당이잖아요. 네. 어떻게 더 강한 수권 정당을 만들 건가 이런 걸 가지고 경쟁을 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거의 없고 정청래 대표가 지난 1년간 당을 운영해 왔는데 1년 동안 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더 선명한 개혁. 그 내용은 내란 청산, 검찰개혁, 뭐 1인 1표제, 네. 당원주권, 보안수사권 폐지. 근데 지금 뭐 AI 대전환 시대라고 얘기하고 기업들이 뭐 4천조를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그에 이제 정부가 그 정책적으로 그걸 유도하기 위해서 뭐 수백조에 이르는 그런 정부 재정 지원을 하고 이런 얘기가 그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이게 이제 민생이고 경제고 미래잖아요. 네. 지난 1년간 당대표 모두 발언을 통해서든 어떤 자리에서든 정청래 대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여당 대표로서 정청래 의원이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개혁이라는 거는 검찰개혁밖에 없는 거냐. 이런 반론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지난 1년간 당을 이끌었던 사람으로서 적어도 연임을 한다면 검찰개혁은 거의 지금 한 95% 완성된 거고 검찰개혁을 넘어서 이 유능한 민생개혁, 경제개혁 그럼으로써 국민이 이런 대전환의 시대에 어떻게 더 그 잘 살 수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비전을 얘기해야 되는데 그런 데 대해서 생각이 없는 건지 내용이 없는 건지 아니면 의지가 없는 건지 전혀 그런 얘기를 들어본 바가 없어서 매우 의아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 의아하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3: 아니 국정운영을 뒷받침한다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런데 네. 그 대통령 지금 그 지난 1년 동안은 국정운영을 뭘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왜냐하면 야당에서 아니 그 집권당에서 계속 얘기했던 것은 그 이른바 사법 개혁 무슨 검찰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검찰 가루 만들기 그래서 무슨 공소청과 무슨 뭐 두 개의 청으로 중수청으로 네. 나눠놓고 그다음에 법 왜곡죄를 만들어놓고 대법관 증언한다 그러고 공소처 특검한다 그러고 뭐 기억나는 건 전부 다 그런 식의 정치적인 어떤 공방밖에 기억은 크게 남는 건 없고요. 그다음에 주식시장이 뭐 엄청 화량인 건 사실이고 다 박수쳐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삼전 닉스를 제외한 나머지 그 주식시장은 뭐 피눈물 흘리는 사람도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상당히 걱정이 되는 것도 맞고 그다음에 국민연금을

0: 거의 30% 가까운 돈을 투자를 했다가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이 뒷감당도 네. 걱정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생개혁을 한다고 그러는데 민생개혁 중에서 한 게 뭐가 기억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진짜로 이 2기에 1년이 넘었잖아요, 이제. 네. 그러니까 집권 2년 차에는 정말로 국민들의 삶과 관련된 부분들 이런 정치 구호 말고 그런 것들을 좀 관철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1: 예. 네. 그 좀 민생에 좀 방점을 두고
0: 아, 실제로요.
1: 예. 네. 그 당도 당연히 그렇게 해 가야 되는 거고.
0: 네, 그렇습니다.
1: 네. 자, 광고를 좀 듣고 와야 된다고 합니다. 잠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0: 우리의 생활에서 빠질 수 없는 물, 대규모 수질오염 사고 시 행동요령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물의 맛, 냄새, 색 등이 평소와 다르다면 즉시 음용을 중단해주세요. 수질오염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어류가 폐사 또는 이상활동을 보이거나 수면 위에 기름이 퍼져 있는 곳은 수질오염이 의심됩니다. 수질오염 사고 지역에는 접근을 자제하세요. 세 번째, 수질오염 사고 지역이나 영향권에서는 낚시, 수영, 배타기 등을 삼가세요. 네 번째, 식수 공급이 중단될 것으로 예상될 때는 식수를 미리 확보해 주세요. 다섯 번째, 수질 오염 행위를 목격하거나 의심이 들 때는 지역번호 128번 또는 소방서, 경찰서로 신고해 주세요. 우리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대규모 수질 오염 사고 시 행동요령 기억해 주세요.
1: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 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딸 낳았어?
2: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3: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4: MBC
5: MBC 라디오
6: MBC 라디오
7: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0: 지금 시각은 7시 35분입니다.
1: 뉴스 하이킥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장마철이지만 청주는 열대야가 기록됐고 영남지방을 중심으로 폭염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날씨 변화가 상당히 심한데요. 이번 주 중부지방은 주 후반으로 갈수록 비가 더 많이 강하게 오겠고 남부지방은 폭염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에 태풍 바비까지 변수가 돼서 우리나라에 더 많은 수증기가 들어올 가능성도 있는데요. 앞으로 기상정보 계속 잘 챙겨보시고 하겠습니다. 당분간 우산 꼭 챙겨 다니시고요. 호우와 폭염에 대한 대비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새벽부터 전국에 비가 오겠습니다. 한편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천안 호두휴게소 부근 사고 있는데 일대 정체고요. 경인고속도로 인천 쪽 서운에도 사고 있습니다. 박윤경입니다.
2: 여러분께서는 지금 퇴근길을 함께하는 가장 완벽한 루틴 조승원의 뉴스 하이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3: 주제 좀 바꿔보겠습니다. 네. 그 오늘 배재고 야구부원들이 이제 광주일고 가서 사과하고 했는데 다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문제가 사실 이렇게까지 막 논란될 문제인가요? 그러니까 사안이 뭐 저 작다는 건 아닌데 너무 정치권에

0: 이거 사안을 키워놔버렸어요.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셨어요?
1: 그러니까 사안이 뭐 작게 보면 작게 볼 수 있지만 이게 뭐 그런다고 해서 아주 작은 문제는 아니고.
0: 그렇죠.
1: 네. 스포츠 경기에서의 어떤 이 정치 중립성을 알아야 되는 과정에 있는 고교 야구 선수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스포츠 나중에 이제 프로 선수가 되거나 국가대표가 되거나 했을 때 이런 행동을 하게 되면 지금의 이 징계보다는 훨씬 더 큰 징계를 먹어요.
0: 그렇죠.
1: 뭐 출전 정지뿐만 아니라 자격 박탈까지도 있을 수 있고요. 네. 학교나 이런 뭐 외국 대학 같은 경우는 이런 인종 차별이나 혐오 조롱에 대한 역사 의식에 대한 그런 발언들이 있을 때는요 퇴교 조치도 하고 합니다. 네. 그런 기준들이 엄격해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배제구 학생들이 경기도 중에 그것도 광주일고 학생들을 향해서 5.18의 혐오로 명확히 인지될 수 있는 발언들을 한 거는 엄청난 실수를 한 거다.
0: 그렇죠.
1: 그리고 그 덕하우스에 있었던 어른들, 감독, 코치가 이를 만류하고 조치를 현장에서 하지 못한 것도 큰 책임이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겁니다. 다만 논란이 되는 것들은 소프트볼 야구협회에서 이들이 지금 이제 이 향후에 진로로 가야 되는데 6개월간 출전 정지를 시켜서 큰 대회 4개를 못 나가게 되는 것들이.
2: 팀 자체를.
1: 팀 자체를. 그게 과연 온당한가 너무 과학하지 않나. 그거는 좀 우리가 서로 의견 차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도 사실 6개월까지 얘들 이렇게까지 고등학교 와서 초등학교 때부터 야구를 했을 텐데 이제 대학도 가야 되고 그다음 실업팀으로 갈 수도 있는 것인데 이건 한 인생이 조금 완전히 좀 망가질 수 있는 거 아니냐는 측면에서는 좀 반성하고 훈육이 될 수 있는 수준까지를 간다면 조금 조정할 필요는 있겠다. 네.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그런데 네. 최근에 이제 배재구와 광주 일고를 찾아서 여러 가지로 또 좀 반성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0: 오늘 상황 네.
1: 그리고 광주 일고 학생들도 여기에 대해서 화답하면서 네. 서로 간에 이게 이제 그 말하자면 훈육과 교육이겠죠. 네. 그게 이루어진다면. 아니 재판에서도 정상 참작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0: 그렇죠.
1: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이루어질 여지는 충분히 조금 조성된 것 같다는 측면에서 배재구 선수들에게 조금의 조금 좀 징계를 낮춰주는 조처들을 한번 검토해보는 게 어떨까 좀 생각합니다.
0: 오늘 진정성 있게 가서 사과도 했고
1: 네.
3: 어쨌든 뭐 그 수습과 해결 국면으로 들어간 거지 않습니까?
0: 네.
3: 오늘 가서 사과도 했고. 또 이제 사과를 받는 쪽이 사과를 수용해야 네. 사과가 성립이 되는 건데 사과 받는 쪽도 지금 사과를 수용한 상황이고
0: 그렇죠.
3: 그 소프트볼 협회에서 내려진 징계가 좀 거칠었죠.
0: 네.
3: 뭐 징계의 그 경중도 경중이지만 네. 팀 단위 전체에 대해서 출전 정지는 네. 그런 행위에 가담하지 않은 팀원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0: 근데 연좌죠 여기까지 나왔어요.
3: 거기까지 다 이제 앞뒤 막히는 거여서 네. 조금 거칠었다 방식이 그거는 정상 참작에 이제 여지가 좀 생긴 것 같아요.
0: 네.
3: 근데 저는 이 과정을 지켜보면서 왜 우리 사회가 이렇게 폭력적이 됐는지
0: 네.
3: 사실은 이게 일베의 그런 조롱과 혐오 문화가 날 것 그대로 운동장에 들어와 버린 거 아닙니까?
0: 네.
3: 그리고 상대가 이런 행동을 했을 때 불쾌하고 기분 나쁘고 모욕을 느낄 걸 알면서 한 거예요. 정확하게. 이를테면 휴감고를 만나서 네. 뭐 이 스타벅스 가야지 이런 노래를 부르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0: 그렇죠.
3: 탱크데이 외치진 않았을 네. 거 아니에요. 상대가 광주일고기 때문에 그런 행위를 그렇죠. 한 거거든요. 그에 대해서 얼마나 죄의식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런 게 너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이루어진다는 게 너무 큰 문제라고 보고 제가 이번 사태에서 가장 크게 문제라고 느낀 장면은 배재고등학교 앞에 화환을 보내는 행위입니다. 그 배재고등학교 야구부원들이 잘못했지만 네. 배재고등학교 학생들 전체가 네. 근조화환을 봐야 됩니까?
0: 네.
3: 그 사람들도 전 제정신이 아니고 거기다 네. 근조화환 보낸 사람들도 그렇다고 그걸 또 응원한다고.
0: 그 화환 대결이 됐잖아요. 네,
3: 심지어 국회의원이라는 네. 사람이
0: 응원.
3: 이진수 의원이 그걸 네. 보냈잖아요. 그걸 응원한답시고. 그분들도 제정신이 아니에요. 네. 그 무슨 폭력적인 행위입니까? 만약 자신의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런 화환을 본다면 어떤 느낌이 들겠어요? 왜 이렇게까지 아무렇지도 않게 그런 폭력적인 행동을 하는지 네. 너무 이해를 할 수 없고 정치권에서도 이걸 가지고 너무 말들이 많아요.
0: 네.
3: 사실은 이거는 물론 이제 정치에서도 혐오와 차별과 어떤 증오 혐오와 조롱과 이런 것들을 우리 사회에 만연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될 책임이 있지만 어떻게 정치권이 한 발도 앞서가지고 그걸 가지고 갈등을 부추기거나 갈등을 더 크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는지 제가 보기에는 갈등을 해결하는 그런 해결의 주체가 당사자가 되어야 될 사람들이 오히려 갈등을 키워

0: 는 당사자가 되는 것 같아서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1: 당사자들끼리는 일단 뭐 피해자, 가해자 모두 다 학생들이잖아요, 사실. 네. 그래서 근데 오늘 이렇게 가서 일단 뭐 사과도 했고 이렇게 좀 됐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이번에?
2: 인종차별이나 혐오에 대해서는 그것을 용납하면 안 된다. 네. 뭐 나이가 들어서 혹은 적어서 저 어린 학생들에게는 제대로 가르쳐야 된다는 건 분명한 거죠. 그런데 그렇죠. 어쨌든 이게 그 운동 선수들이 지금 10대 아닙니까?
1: 그렇죠.
2: 저는 이 친구들이 그 47년 전에 있었던 광주의 비극을 뭐 제대로 알고서
1: 그렇죠.
2: 그렇게 자기가 태어나기 30년도 전에 벌어졌던 일들에 대해서 무슨 의식이 있어서 인식이 있어서 혹은 그때 5.18의 비극, 시민들의 희생 이런 것들을 갖다가 조롱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아마도 그 학생들은 아니 나 스타벅스 다니는데 왜 스타벅스 못 가게 뭐 이런 식의 그런 거부감이 있었을 것이고 거기다가 이제 뭐 탱크데이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것은 그냥 젊 어린 저 미성년자들의 치기 같은 걸로 저는 그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네. 진짜로 뭐 그 광주의 비극을 조롱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니, 하지만 이건 잘못된 거잖아요.
1: 그렇죠.
2: 잘못된 거면 제일 좋은 건 자기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인식하고 그다음에 그걸 사과하고 그다음에 용서를 구하고 그러면 상대방이 그 용서를 받아들이고 그 화해를 하고 그러면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돼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야지 이게 치유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아 이런 일이 있으면 진짜 안 되겠다라고 네. 생각을 하는데 지금 어른들이 더 난리치고 있는 거잖아요. 솔직히 네. 어른들이 다 앞장서서 자신들의 증오감 이런 것들을 상대방에게 어린 학생들을 볼모로 삼아서 근조 화환을 보내는 사람이나 혹은 거기다가 축하 화환을 보내는 사람들은 다 자기들의 상대방에 대한 증오감을 그 미성년자 학생들의 사건을 계기로 해서 거기다 투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이 더 나쁜 사람들이죠.
1: 그 이병태 부위원장 결국 이제 물러났더라고요. 그러니까 네네. 오늘 그 청와대에서도 이제 자진 사퇴 공고를 했고 그런데 이 5.18 성역이 됐다 요 발언하고 이게 좀 굉장히 좀 주말 내내 정말 이슈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결국 사퇴까지 하게 됐는데 이 과정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2: 그러니까 저는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분들이 입을 다물어 주는 것이 오히려 사퇴를 안정시키는데 크게 도움이 될 때가 많아요. 그런데 뭐 중불나게 여기저기 나서서 한마디씩 다 거두시잖아요. 그게 예를 들면 사회적인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 논쟁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당사자들이 다 미성년자들이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좀 조심해야 돼요. 말을 할 때도. 그런데 뭐 이병태 씨도 그렇고 다른 분들도 예를 들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게 이걸 접근하기 뭐 PC주의로 그러니까 접근해도 그렇고 아니면 너무 온종주의로 접근해도 그렇고 이런 것들보다는 오히려 이 당사자들끼리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좀 만들어 주든가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0: 근데 이병태 씨는 표현의 자유를 자꾸 얘기하던데 타인을 혐오할 자유까지는 아니죠. 표현의 자유.
1: 조롱할 자유는 아닌 거죠. 네.
0: 근데 타인을 조롱하거나 혐오하는 것까지 표현의 자유라고 얘기한다는 거는 그분이 뭔가 표현의 자유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그에 대한 비판을 두고서 무슨 김일성 사진이 젖은 걸 보고 울부짖는 북한 주민 같다. 그게 대한민국 공직자가 할 비교입니까? 그런데다 이분은 공직자잖아요.
1: 그렇죠.
0: 공직자는 아무리 표현의 자유가 기본권이라 하더라도 할 말 안 할 말을
1: 밖에 있을 때와 안에 있을 때는 달라야 됩니다.
0: 그래서 저는 공직자 자격이 없는 분이고 뭐 사퇴하면서도 길게 자기 변명 뭐 변을 썼더라고요. 마치 부당하다는 듯이. 그러나 저는 좀 유감스러운 게 외연 확장도 좋고 뭐 통합 포용 인사도 좋은데 조금 사람 가렸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난번에 이혜원 씨 낙마도 그렇고 이번에 이병태 씨도 그렇고 상대 진영의 사람을 능력이 있고 또 뭐 필요한 역할이라면 쓸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상대 진영에서 보기에도 고개를 끄덕일 만한 사람을 써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이제 통합포용 인사가 의미를 갖는 건데 이거는 뭐 이른바 지금의 범여권 진영에서도 비판이 나오고 상대 진영에서도 비아냥이 나오고 그러면은 인사 검증이나 혹은 사람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뭔가 기능이 잘 작동하지 않거나 문제가 있는 거라고 봅니다. 그 점을 좀 점검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3: 근데 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총리급이에요?
1: 그렇죠. 총리급. 네,
3: 총리급이면은 공직자도

0: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하지만 사실 그 이병태 부위원장이요, 이 지난 어떤 세월호 발언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부적절하다고 사과까지 하고 이 자리를 받았단 말이에요.
1: 교통사고?
0: 그렇죠. 네. 사과까지 했죠. 그러니까 이런 아니 교통사고로 했던 부분을 본인 발언이 잘못됐다라고 사과를 했죠.
1: 네, 그렇죠. 사과를 했죠.
0: 사과를 네.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사과를 한 지점부터는 바뀌어야죠. 바뀌지 않는구나.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기술 장인이에요. 근데 사상이나 이런 부분들이 부적절하지만 그 기술이 그래도 쓸만하여 같이 일합시다 라고 했던 것이고 이게 통합의 상징으로서 좀 폭넓게 진영을 가리지 않고 쓰는데 이분들이 좀 변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바뀌지 않은 거죠. 사과는 그냥 미봉책이었다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이제 뭐 대부분 이 이재명 정부에서 이제 픽업된 사람들은 사과하고 지난 어떤 행적들에 대해서 다시는 하지 않겠다고 해요. 저는 돌이켜보건데 앞서서 배재고에 대한 여러 가지 이 혐오 논란, 혐오와 조롱이 표현의 자유라는 옷을 입고 폭력을 휘두르는 게 용인되는 게 건강한 사회인가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혐오와 조롱을 표현의 자유로 주장하는 사람들은 좀 정신 좀 차리셔야 되고 그래서 이제 7월 7일부터 정보통신망법이 지금 시행이 되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부분들이 법적
1: 처벌
0: 내일이죠 7월 7일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혐오 조롱이 강제적으로 이게 좀 어느 정도 차단이 되는 효과는 있을지언정 이게 법적 처벌로 차단하는 것보다는 사실 이 문화에서 우리가 서로 간에 혐오와 조롱 문화가 발붙일 수 없도록 하는 것들이 우선순위 돼야 되지 않겠냐. 그게 정치인들이 할 일 아닐까 싶습니다.
1: 네. 시간이 얼마 없어서 그래도 국민의힘 얘기해야 됩니다. 중앙당 윤리위 오늘 회의 열고 징계한 심의 들어갔는데 이게 뭐 40명 정도 된다고 뭐 김채국부터 먼저 말씀 좀 해주시죠.
2: 아니 인원이 얼마 되는지도 몰라요.
1: 그래요?
2: 정확히는. 네. 그리고 대개 보면 제가 알기에는 네. 이게 지금 윤리위원회에 뭐 당무감사위원회에 제수된 거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사람 처벌해 주세요라고 청원한 거는 아마 수백 건도 더 될 겁니다. 제가 알기에도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처벌을 해달라. 뭐 장동혁 주변에 있는 뭐 조강한 뭐 누구 왜그 쭉 많이 들어가요. 근데 지금 알려지고 있는 건 다 친한이나 네.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반대한 사람들에 대해서만 언급이 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매우 선별적이다 이게. 네. 선별적인 징계를 애초부터 하겠다라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그 지금까지 접수된 모든 명단을 다 공개를 하시던가. 근데 거기는 분명히 그 지금 장동혁 대표 주변에 있는 분들이나 본인에 대한 것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건 공개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런 다음에 이게 뭐 현역 의원들에 대해서도 징계를 하겠다 뭐 이런 식의까지 얘기가 나왔는데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당장 그 원내대표가 징계로 어떻게 당을
1: 그러니까요.
2: 끌고 가려고 하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런 식의 대규모 징계가 제가 알기에는 그 정당 역사상 처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장동혁 대표가 무슨 얼마나 옛날에 그 삼김 시대 제왕적 총재 당수였다라는 삼김 시대에도 없었던 일을 지금 이걸 밀어붙이려고 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가능할 것인지 저는 상당히 회의적이에요.
1: 징계 고소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3: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것 같아요.
1: 아, 할 것 같다. 네.
3: 이게 이제 지방선거 이전과 이후와 장동혁 대표가 달라진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방선거 이전에 본인이 정치했던 방식을 지방선거 이후에도 고스란히 고수하고 있는 거예요. 부정선거 음모론 같은 데 막 편승하고 그렇죠. 또 징계 정치 가동하고. 근데 지금 뭐 본인에 대해서 비판했다고 물러나라고 했다고 징계한다는 건 말도 안 되잖아요. 네. 정당의 표현의 그야말로 표현의 자유가 있고 또 다양성이라는 게 있는 건데 그럼 결국 뭘 징계할까? 제가 보기에는 부산 북구선거에서 한동훈 후보를 지원했던 당내 인사들 이게 해당 행위다. 형식 논리로 보면은 그런 주장을 할 수 있어요. 그에 대해서 아마 선별적 징계를 할 가능성이 높고 왜 하냐 그러면 당내에서 지금 의원단내에서도 비판이 나오고 원내대표도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근데 이게 일종의 그 자전거예요. 페달을 계속 줘야 쓰러지지 않고 가는데 문제는 그 페달 줘는 방법이 한 가지밖에 없는 겁니다. 징계하고 또 뭐 윤리 회부하고 당무감사위원회 회부하고 이런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다 본인 지지층이 원하잖아요. 그게 본인 지지층이 어떤 희생양을 원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이제 부응하는 즉 그런 수단으로 징계 정치를 가동하는 거고 그로 인해서 당내 논란이 커지고 갈등이 증폭되면 오히려 본인에게 나쁘지 않다. 본인을 향한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징계를 아마 할 텐데

0: 근데 이제 징계가 위협적이려면 어떤 권위가 있고 사람들이 두려워해야 위협적이잖아요.
1: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0: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조롱의 대상이 돼버려서 하려면 해라. 오히려 징계가 영광이다. 나는 왜 안 들어갔지? 이런 반응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의 리더십은 제가 보기에 끝났습니다. 다만 형식적인 당대표직을 유지하고 있는 게 언제까지냐. 이 문제만 남은 것 같아요.
2: 뭐 사실 보면은 국민의힘의 징계권은요, 뭐 징계할 건인가 싶어요. 당대표 사퇴라고 하는 게 당내에서 당연히 나올 수 있는 건데 그걸 징계하면 어떻게 그게 정당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당인가. 독재예요. 그다음에 사실 보면 이게 징계를 수위를 장동혁 대표는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일단 징계권이 시작됨으로써 본인은 정치적인 이득은 다 달성했다. 본인 지방선거 책임지라고 사퇴하는 얘기 안 하잖아요, 이제. 징계 얘기만 하잖아요.
1: 징계 얘기로 넘어갔죠.
2: 구우면 됐죠, 뭐. 징계가 뭐, 주의가 됐든, 경고가 됐든, 중징계가 됐든, 그거는 장동혁 대표는 중요하지 않다.
1: 네, 이미 목적 달성은 했다.
2: 목적 달성은 끝났다. 아.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1: 자전거를 계속 돌려야 된다.
2: 그렇습니다. 네,
1: 그런 거죠. 자, 정치 뭐하니 벌써 이제 마칠 시간이 거의 다 됐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분은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그리고 박원석 전 의원, 서용주 맥정치사회연구소장님 세 분이었는데요. 다음 주에도 나와주실 거죠?
2: 네, 그러게요. 네,
1: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3: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4: 상동역 초역세권 선호학군의 중심 49층 1859세대에 단지 내 수영장까지
5: 마침내 비교할 수 없는 캐슬을 만나다.
4: 노라이벌 랜드마크
5: 상동역 롯데캐슬 7월 오픈 예정 1551 3555 롯데건설.
6: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7: 오래오래 락토핏
8: 종근당 건강 건강기능식품.
9: 영국 옥스퍼드 대 연구팀이 비둘기에게 기억력 실험을 했습니다. 쉬운 문제를 냈을 때 비둘기는 열심히 풀었죠. 하지만 자기 능력을 넘어서는 문제 앞에선 달랐습니다. 억지로 붙잡고 끙끙대는 대신 구석으로가 낮잠을 청했죠. 더 버티면 탈이 날 걸 알고 스스로 멈추는 본능이 발동한 겁니다. 때로는 놓아버리는 것이 나를 아끼는 방법이라는 걸 비둘기가 일깨워주네요. 이 캠페인은 국민과 함께하는 말문화를 만들어가는 한국마사회 사회공헌재단과 함께합니다.
10: 잠시 후 8시 5분부터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기다리고 있을게요.
1: 뉴스 아이킥 내일은 오마이뉴스 곽우신 기자 그리고 노영희 변호사 박상수 변호사 나오시고요.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 나오십니다. 그리고 미주민주포럼의 KPEC의 최광철 대표와도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11: MBC 라디오 연중 캠페인 사람이 소중한 사회.
12: 산업 현장의 사고는 비슷한 형태로 반복될 때가 많은데요. 이러한 사고 유형을 인공지능이 학습시켜서 안전을 지킬 수는 없을까요? 실제로 최근에 관련 기술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노동자가 착용한 안전모에 AI 카메라가 달려서 주변 상황을 분석하는데요. 과거 산재 사고가 발생한 상황과 비슷한 흐름이 펼쳐지면 즉시 경고음을 울립니다. 나아가 스스로 전기를 차단하고 기계 작동을 멈추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할 수도 있죠. 사고를 예방하는 과학기술 빠르게 보급돼서 생명을 지키면 좋겠습니다.
11: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3: .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즐거운

0: 산행을 위한 안전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등산 전 날씨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갑작스러운 날씨 변동은 산행에 큰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계획한 코스와 계절에 맞게 장비와 옷을 선택해주세요. 특히 체온을 유지할 수 있는 옷과 비상식량은 잊지 마세요. 세 번째, 안전한 등산을 위해서는 지정된 길만 이용해주세요. 알 수 없는 길은 위험할 수 있으니 진입을 자제해주세요. 네 번째, 조난되었다면 위치 표식이나 번호를 기억하고 현재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세요. 스마트폰에 119 앱을 설치해두면 신고 시 위치 추적이 가능합니다. 다섯 번째, 위험 상황에서는 안전한 장소에서 구조를 기다리는 것이 최선입니다. 겉옷은 반드시 착용하고 주변의 낙엽으로 몸을 덮어 체온을 유지하세요.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산행 안전수칙을 꼭 지켜주세요. 올바른 수칙으로 안전한 산행하세요.
1: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 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2: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3: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4: MBC
5: MBC 라디오
6: MBC 라디오
7: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8: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JFM 방송입니다. HLAW SFM
1: 기넥신? 은행잎 추출물이라 좋은 거겠지.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 치료엔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0: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8시
2: MBC 8시 뉴스입니다. 정부가 홈플러스 회생 절차 폐지로 피해를 입은 기업에 최대 3천억 원 규모 긴급 유동성을 지원합니다. 신용보증기금은 납품대금 미정산 등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중견기업에 위기대응 특례 보증으로 최대 3천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보증한도 5억 원 내에서 0.5%포인트 차감된 우대 보증료율로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은행권은 지난해 3월 홈플러스 회생 절차 개시 이후 외상 매출 채권 담보 대출 등 5조 원 규모 금융 지원을 해온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광주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 수사 부실 의혹 규명을 위한 특별수사팀을 편성합니다. 국수본은 광주경찰청 수사전담팀을 광주광산서 살인사건 진상규명 특별수사팀으로 확대 편성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은 장윤기에게 성범죄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것에 대해 유구무원이라고 말했습니다. 간부급 경찰관인 장윤기 아버지는 장윤기 원룸에 들어가 성인용품과 휴대전화 등을 폐기한 것으로 드러났고 장윤기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편의 제공, 봐주기 수사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환자가 남긴 리뷰에 불만을 품고 스토킹한 혐의로 50대 남성 의사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제 낮 1시쯤 환자 자택을 찾아가고 경찰에 신고된 뒤에도 계속 연락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의사는 진료를 받은 환자가 온라인에 남긴 평가글에 불만을 품고 이에 대해 이야기하자며 환자를 찾아갔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핵 잠수함이 태평양 공해상으로 전략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중국군은 현지 시간 정오쯤 핵 잠수함 한 척이 태평양 공해에 훈련용 탄두를 탑재한 전략미사일을 발사했으며 목표 해역에 성공했습니다.

0: 성공적으로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태평양을 겨냥한 중국군 미사일 발사는 2024년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이후 1년 10개월 만입니다. 일본 정부는 중국 미사일이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 상공을 통과하진 않았다면서도 중국의 군사활동이 투명성 부족으로 일본과 국제사회에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공공생리대 지급기가 전국주민센터, 도서관, 청소년시설 등 500여 곳에 설치됩니다. 성평등 가족부에 따르면 공공생리대 지원사업에 참여한 지자체는 서울 광진구, 은평구, 경기 광명시, 수원시, 대전 중구 등 전국 12곳입니다. 모레까지 곳에 따라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모레까지 예상 강수량은 경기 북부, 강원 북부 많은 곳 100mm 이상, 남부지방은 20에서 60mm입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4도 등 21도에서 24도 분포를 보이겠고, 낮 최고기온은 28도에서 35도로 예보됐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 27.1도입니다. 김민호입니다. MBC 8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라디오 고체인지 캠페인 you know.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희준입니다. 찾아가는 산부인과, 경남 의령군에서 운영 중인 대형 버스 이름입니다. 첨단 초음파 진단기와 산전검사 장비가 완비된 그야말로 움직이는 종합산부인과라고 할까요? 태아의 건강 상태를 검사할 수 있는 항목이 20종이나 되고 진료비는 무료입니다. 경남 의령군을 시작으로 강원 고성과 충북 단양, 전남 곡성 등 현재는 분만 취약 지역 11곳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기 좋은 조건을 착착 만들어 간다면 나을까 말까 출산을 고민하고 망설이는 일도 점점 더 줄어들겠죠. 작은 변화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수박, 또 복분자와 장어로 유명한 전북 고창에는 서점 마을이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최초의 독립 서점 공동체고요. 지난해 10월에 처음 생겼는데 들판 한가운데에 서점 6곳이 옹기종기 모여있다고 합니다. 이 서점들은 각자 전문 분야가 따로 있는데요. 각각 철학, 생태, 여행, 그림책, 그래픽 노블, 그리고 윤동주 시인을 주제로 하고 있다고 하네요. 혹시 가보신 분 계신가요? 시작부터 서점 마을 얘기를 꺼낸 이유, 장마철이 책 읽기에 참 좋은 시기이기 때문인데요. 비가 자주 오니까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잖아요. 이럴 때 오당제를 배경음악 삼아서 하루에 5페이지씩이라도 책을 읽어보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꼭 전북 고창까지 가지 않더라도 어느 집이든 책장에 좋아하는 책 한 권씩은 꽂혀 있잖아요. 장마철에 책을 가까이 하자는 말씀을 전하면서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7월 6일 월요일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1부 첫 곡은 더 클래식의 여우야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처럼 비 오는 날 듣기에 참 좋은 노래였어요. 김지훈님이 오늘 습해서 참 무덥더라고요. 월요일 출석합니다. 홍희진님 저도 왔어요. 오늘도 런닝머신 뛰면서 출첵 이제 속도 올립니다 하고 출첵해주신 분들 많이 계시고요. 윤명선님은 장마에는 책을 보자. 참 좋은 의견입니다. 책꽂이 정리하면서 골라봐야겠어요. 오늘 오프닝에서는 이제 장마철에 하기 좋은 거, 책 읽기 참 좋다. 이런 이야기를 해봤는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혹시, 이 책 읽고 싶었는데 아직 못 읽었던 것들 있잖아요. 사놨는데 아직 시작 못한 그런 책들이 있으실 거잖아요. 그런 것들 시작하기에 딱 좋은 시기가 아닐까 싶어요. 범진호님은 제가 지금 에어컨 틀고 컴퓨터 앞에 앉아서 화학 원소 주기율표 책을 독서하는 중입니다. 어렵네요. 화학 원소 주기율표. 2117님, 저는 무협 소설, SF 소설, 세계사 좋아하고요. 한때 조선시대 화약 무기들인 화포, 총통 등에 관심이 있어요.

0: 그래서 조선의 무기와 갑옷이라는 책도 재밌게 읽고 있어요. 와, 우리 오당재 분야가 정말 다양하네요. 좋아하는 그 분야가. 신은희님은 젠디 책 이야기 하니까 마음이 찔리네요. 저는 책이 수면제예요. 하지만 듣는 책은 좋아해요. 예전에 MBC 라디오에서 책 읽어주는 코너도 있었는데 없어져서 아쉬워요. 하고 글 남겨주셨어요. 아직도 있지 않나요? 그 주말에 하는 고아성 씨였나? 맞죠? 네, 책 읽어주는 프로그램이 있답니다.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2751님도 젠디 안녕하세요. 저 지금 이책 읽고 있어요 하면서 책 사진도 이렇게 찍어서 보내주셨습니다. 권성욱의 더 오프닝이라는 책을 읽고 계시네요. 네. 오늘, 책 제목을 제가 읽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홍보가 될 수도 있는데, 이게 야구 관련 책인가 봐요. 권성욱의 네. 그런 책을 읽고 계시고, 공유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어떤 책 읽고 계신지. 그리고 또 장마철에 뭐 하고 싶으신지도 공유해 주세요. 책 읽는 것도 좋고, 아니면 빗소리 들으면서 뭐 따뜻한 차 한잔 마시는 거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동안 못 봤던 드라마 아니면 영화 이런 거 정주행하기 또 듣고 싶은 노래 막 듣기 그런 것들 너무 좋잖아요. 어떤 것들 장마철에 하고 싶으신지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오늘도 월요일인데 하루를 어떻게 보내셨는지 하루를 되돌아보는 사연도 좋고요. 지금 어디에서 뭐 하면서 듣고 계신지 현재 진행형인 사연도 좋습니다. 신청곡 보내주세요. 문자 미니 활짝 열려 있어요.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건 100원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월요일 3부, 요즘 우리는 준비돼 있어요. 김민호 아나운서 함께하는 날인데요. 오늘의 키워드는 이따가 3부에서 공개되고요. 여러분의 의견도 많이 많이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1, 2부는요. 올푼, 봄컴퍼니, 한국주택금융공사, 인공지능 입찰 전문 한국비드랩, 현대오피스, 롯데건설, 국민연료, 썬연료, 환인제약,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빅토스, 데이펙과 함께합니다.
1: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전세 보증금 지키는 법. 저 최주빈이 알려드릴게요. 수도권 7억 원, 지방은 5억 원 이하의 전세라면 안심하세요. HF 보증으로 전세 대출 받고 전세 지킴 보증을 신청하면 되니까요. 소중한 전세 보증금을 지키는 HF 전세 지킴 보증. 이야, 좋다. 한국주택금융공사.
2: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3: 오늘 나온 주요 뉴스들을 정리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뉴스. 5.18 민주화운동을 조롱하는 응원으로 물의를 빚은 서울 배재고 야구부 학생들이 오늘 광주를 찾아가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배재고 야구부원 36명 전원과 일부 학부모, 교직원 등 86명은 오늘 오후 3시쯤 광주 제1고등학교를 찾아가서 사과했는데요. 배재고 야구부 주장은 자필 사과문을 통해서 부적절한 발언과 행동들로 인해 마음에 큰 상처를 입은 광주 제1고 선수들과 학부모님, 광주 시민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전했습니다. 또 모든 선수가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야구를 떠나서 인성이나 태도가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고 다시 한번 배우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배재고 야구부 감독도 선수들의 지역 비하 응원은 무엇으로도 변명할 수 없는 잘못임을 인정한다면서 지도자로서 책임이 가장 크기에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말했는데요. 마지막으로 마이크를 잡은 이규현 광주제일고등학교 교장은 오늘이 용서와 화해의 첫걸음이 됐으면 한다고 답했습니다. 오늘 광주제일고를 찾아가서 사과문을 전달한 배재고 선수단과 관계자들은 이후 국립 5.18 민주묘지를 방문해서 참

철폐하고 재발 방지를 다짐했습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13년 5개월 만에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당초 정 회장은 2026 북중리 월드컵 폐막 이후에 사임할 계획이었는데요. 최근 협회를 둘러싼 각종 논란을 조기에 수습하기 위해서 사퇴 시기를 앞당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 회장은 재임 기간 동안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서 절차적 논란과 승부 조작에 연루된 축구인 사면 추진 등으로 거센 비판을 받기도 했는데요. 이후 문화체육관광부가 감사를 진행해서 정 회장에 대한 자격 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하면서 사퇴 압박에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정 회장이 오늘 사임하면서 회장직은 공석이 됐고요. 축구협회 정관에 따라서 부회장 가운데 한 명이 대한체육회 인준을 받아서 회장 직무를 대행하게 되는데요. 축구협회는 60일 이내에 차기 회장을 선출할 예정입니다. 전국이 본격적인 장마권에 들어섰습니다. 오늘 아침에만 전국 곳곳에 최대 55mm가 넘는 비가 내렸는데요. 비가 그친 곳은 무더위가 기승을 부려서 오늘 영남과 제주에는 폭염주의보가 발효되기도 했습니다. 절기 소서인 내일은 아침부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시간당 30mm의 강한 비가 예보돼 있어서 주의가 필요한데요. 비는 잠시 약해졌다가 모레 다시 강해져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집중호우가 이어지겠습니다. 기상청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폭염이 더욱 심해질 가능성이 있다면서 충분한 수분 섭취 등 온열 질환 예방에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이번 장맛비와 폭염의 변수는 태풍이 될 전망인데요. 9호 태풍 바비가 중국을 향하겠지만 위력이 강해서 한반도 주변 기압계까지 흔들어 놓을 수 있는 만큼 최신 기상 정보를 꼼꼼하게 살펴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오늘의 뉴스에 이어서 어떤 이의 꿈,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노래 듣고 왔습니다. 조영호님이 교장 선생님 말씀처럼 화해와 용서가 이루어지길, 김미금님도 교장 선생님 존경스러워요. 선수들 앞날을 위해서 잘하셨습니다. 하고 글 남겨주셨는데요. 오늘의 뉴스 시간에 전해드렸죠. 열흘 전이었죠. 일주일 전이었죠. 그5.18 민주화운동 조롱하는 응원으로 물의를 빚었던 서울 배대구 야구부 학생들이 오늘 광주를 찾아가서 사과하고 고개를 숙였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광주일고 직접 찾아가서 이들이 진심으로 사과를 했고 또 이를 포용해줬습니다. 이 모습이 되게 뜻깊은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잘못을 인정하는 용기, 또 이걸 품어주는 그런 연대의 정신이 느껴지는 그런 장면이었는데 그걸 보시고 많은 분들이 글을 남겨주셨고요. 잘못을 인정하는 용기도 중요하지만 이제 앞으로 또 이걸 계기로 어떤 모습을 보여줄 것인가, 어떻게 책임 있게 행동할 것인가도 또 중요하니까 지금이 그 출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스포츠가 서로 이제 승패를 겨루는 공간이긴 하지만 또 서로를 존중하고 또 책임을 배우는 그런 장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번 경험을 통해서 자신 행동에 얼마나 큰 상처를 줄수 있는지 또 돌아보고 또 좋은 학교 스포츠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8256님은 능력 있는 축구협회장 뽑아서 다음 월드컵 본선에서는 좋은 성적을 거뒀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글 남겨주셨어요. 정몽규 회장이 13년 5개월 만에 자리에서 물러났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원래는 이제 북중미 월드컵 끝나고 나서 물러날 계획이었지만 이제 여러 가지 논란이 일면서 사퇴 시기를 앞당겼는데요. 사임하면서 모든 부족함과 과오는 오롯이 제 책임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네요. 앞으로 진짜 한국 축구가 축구협회장부터 비롯해서 또 감독도 잘 선임을 해서 다음 월드컵에서는 정말 좋은 성적을 거뒀으면 좋겠다. 저도 8256님과 같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월드컵이 한창 진행되고 있잖아요. 16강 경기들 막 진행되고 있는데 너무 재밌고 진짜 다른 나라 선수들 경기 보는 게 너무 너무 잘하고 그렇더라고요. 우리 선수들도 좀더 월드컵 무대에서 볼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아쉬운 마음도 들고 그랬습니다. 날씨 소식도 있었는데, 날씨의 요정, 신은유의 노래 1101님이 마침 신청해 주셔서 이 노래 듣고 와서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오늘도 안전하게 이동식 사다리로 작업 시 안전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사다리 사용이 불가피한 전구교체, 전기통신 작업 등 손 또는 팔을 가볍게 사용하는 작업에서만 사다리를 사용해주세요. 두 번째, 사다리는 평탄하고 견고한 미끄럽지 않은 바닥에 설치해주세요. 세 번째, 작업 시 최대 높이가 3.5m 이하인 발부침 사다리를 이용해주세요. 보통 사다리와 신축형 사다리는 오르내리는 이동 통로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작업 높이 1.2m 이상부터는 2인 1조로 작업해주세요. 다섯 번째, 모든 사다리 작업에서 안전모 착용은 필수입니다. 작업 높이가 2m 이상인 경우 안전대도 착용해주세요. 올바른 이동식 사다리 작업 안전수칙을 통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0: 이재윤입니다.
1: 오당제가 좋다.
0: 오늘도 당신 편 이재윤입니다. 2부 시작했고요. 지금부터는 청취자 여러분의 오늘 하루를 조금 더 가까이서 만나보는 시간이죠. 나의 오늘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월요일 잘 보내셨나요? 지금 이 시간에는 여러분의 사소한 이야기도 다 들어드리니까요. 오늘 하루 어떠셨는지 문자나 미니로 편하게 보내주세요. 사연 보내주실 곳 문자번호 샵 8001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입니다.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어요. 6076님 안녕하세요. 재은님 장마가 찾아왔지만 오늘 퇴근길에 하늘이 맑게 개서 저는 여느 때처럼 걸으러 나왔습니다. 맑은 하늘이 참 귀해서 집에만 있을 수가 없네요. 오늘도 2시간 잘 부탁드려요. 그러게요. 오전에는 진짜 서울에도 비가 정말 많이 왔거든요. 근데 오후 되니까 좀 비가 그치고 더운 날씨가 이어지더라고요. 9566님 주말 잘 보냈어요. 저는 오늘 하루 깨밭 메고 지금 광주 올라가려고요 하셨고 손민수님은 젠디 오늘 너무 후덥지근했어요. 폭염주의보까지. 저녁엔 집에서 바질 토마토 파스타 해먹었어요. 집에서 파스타 해먹는 것도 좋네요. 오, 맛있겠는데요. 바질 토마토 파스타 직접도 해먹는 거라서 더 맛있게 드셨을 것 같아요. 날씨 얘기 많이들 보내주셨는데 장마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서 이번 주 후반까지 전국적으로 장맛비 이어진다고 합니다. 오늘 곳곳에 되게 많은 비가 내렸는데 또 눈여겨야 할 봐야 할 것이 오늘의

뉴스 시간에도 전해드린 것처럼 9호 태풍 바비가 북상을 하고 있다고 하죠. 한반도 주변으로 북상할 가능성이 있는데 아직까지 이제 변동성이 있긴 하지만 만약에 장마 전선과 이 태풍이 만나면 비의 양도 강도가 예상보다 훨씬 더 커질 수가 있어서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하네요. 기상 정보를 또 자주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6656님, 젠디, 오랜만에 오당제 들어요. 저는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기말고사 때문에 바빠서 라디오를 못 들었거든요. 이제 시험 끝나서 틈이 생겼네요. 시험도 끝나고, 오랜만에 젠디 목소리도 듣고, 너무 행복해요. 오, 시험 끝나셨군요. 드디어. 아이들도 기쁘지만, 사실 이렇게 아이들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시험 끝나는 날을 기다리셨을 것 같아요. 그동안 여러 수업하시느라도, 가르치시느라도, 시험 기간 되면 보충 수업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고생 많으셨을 텐데, 이제 푹좀 쉬시고, 휴가도 좀 계획하시고, 그렇게 편안하게 보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니다. 방학하면 더 바쁘시구나, 우리. 선생님들은, 그죠? 학원 선생님들은 방학이 더 바쁘실 것 같아서, 그렇네요. 6656님, 잠깐의 이 휴식을 누리셔야겠네요. 이더봉님, 젠디 안녕하세요. 장마로 후덥지근하니 불쾌지수가 높네요. 남편한테 상냥한 아내가 되기 위해서는 없는 애교를 부려야겠어요. 아, 그쵸. 요즘 같은 날씨에는 진짜 내가 기분이 막, 안 좋고 불쾌지수가 높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옆 사람한테 좀 따뜻한 말 건네는 게 쉽지 않은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장마철을 좀 기분 좋게 보내기 위해서 우리 오프닝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좀 책을 읽는다든지 나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좀 그런 감정들을 풀어내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3720님, 저는 댄스 강사인데요. 장마철엔 회원님들이 많이 결석하세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 더 많이 뛰어서 힘들어요. 저도 비 오는 날 하루쯤은 수업 안 하고 믹스 커피에 과자 먹으면서 쉬고 싶네요. 그렇겠네요. 장마철에는 운동도 가기 싫잖아요. 왠지. 집에서 좀 쉬고 싶고 그렇다 보니까 결석하는 회원님들이 많이 계신가 봐요. 3720님. 아, 저는 이게 감기 걸리거나 목이 아픈 거 절대 아니고요. 월요일이라서 지금 하루 종일 대화를 안 했어요, 사람들하고. 지금 여러분과 대화를 처음 하다 보니까 약간 목이 잠기고 있는데 대화를 하다 보면 또 괜찮아진답니다. 혹시나 걱정하실 분이 계실지도 모르니까 미리 말씀드릴게요. 노래 한곡 듣고 오겠습니다. 한로루의 사랑하게 될 거야. 6656님이 신청해 주셨어요.

할로로의 사랑하게 될 거야. 6656님이 신청해 주신 노래 듣고 왔습니다. 이지영님, 크크크 목매지 마요 젠디 10번 하라고 이렇게 글 남겨주셨고, 서정성님도 젠디 물 마셔요. 경현정님, 맞아요. 말 안 하다가 하면 그렇죠 젠디. 음악 나오는 동안도 말 많이 하고 계세요. 귀여운 젠디 빵 터짐. 제가 사실 회사에서도 그렇고 사실 사람들이랑 많은 대화를 하지 않는 편이어서 내향인입니다. 그래가지고 많이 말씀드렸죠. 라디오에 와서만 이렇게 스튜디오에 들어와서만 이렇게 수다쟁이지 평소에는 정말 말을 잘 안 하는 사람이라서 이렇게 말을 막 하다 보면은 가끔 목이 메일 때가 있어요. 이렇게 또 저를 응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4838님, 여기는 포천입니다. 들깨 심었어요. 이곳은 비가 많이 오지 않아서 이제야 끝났네요. 아까 깨밭 매신 분도 계셨는데 또 우리 4838님은 깨를 심으셨네요. 깨철인가요, 요즘에? 깨를 심으면 잘 나는 그런 시기인가? 3364님, 이번 주 7월 9일 목요일 우리 막내 아들이 군대를 갑니다. 논산 훈련소로 입대를 하는데 오늘 학교 휴학을 하고 자취방 짐을 본집으로 옮겼습니다. 우리 늦둥이 아들 벌써 군대 가네요. 아무쪼록 더운 여름인데 고생을 하겠지만 그래도 남자라면 당연히 가야 할 군대니까 건강하게 잘 있다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응원 많이 해주세요. 오, 막내 아드님이 7월 9일 목요일이면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군 입대를 하시는군요. 부모님 마음은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죠. 또 더욱이 오늘 같은 날에 휴학도 하고 자취방 짐도 집으로 옮기고 그렇다 보니까 정말 입대가 실감나는 하루였을 것 같아요. 날씨가 또 더워가지고 걱정 많이 되실 것 같은데 건강하게 훈련 받고 더 듬직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저도 함께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무엇보다 다치지 말고 몸과 마음 건강하게 군생활 잘 마치기를 바랄게요. 이사육사님,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여기 경북 구미. 정말 정말 덥군요. 지금 우리 반려견 봉이랑 산책 끝나고 집에 가려고요. 내일 새벽에 비가 많이 온다고 하네요. 모두 모두 건강관리 잘하세요. 하면서 귀여운 봉이 사진을 같이 보내주셨는데 너무 귀여워요. 이 포메라이언인가? 이 종. 그쵸? 맞죠? 너무 귀여운 봉이가 혓바닥을 내밀고 밝게 웃고 있는 표정인 것 같아요. 웃고 있네요. 산책 마치고 또 집에 가는 길이라고 하는데 구미도 많이 더웠군요. 서울도 많이 더웠는데 이 비 소식이 있는 만큼 좀 비가 오고 나서 더위가 좀 식어주면 좋으련만 후텁지근한 날씨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날에 또 수분도 충분히 섭취해 주시고 건강도 잘 챙겨주세요. 강아지들이 또 산책을 좋아하긴 하지만 더운 날에는 사람보다 더 힘들어할 때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또 강아지 건강도 잘 챙겨주셔야겠네요. 7668님은 저는 국도휴게소에서 술빵집을 합니다. 항상 라디오 틀어놓고 빵 만들고 판매하고 있어요. 젠디 목소리 너무 평온하고 좋아요. 와, 국도휴게소에서 술빵집을 하고 계신 우리 7668님. 저 너무 좋아하거든요, 술빵. 그 되게 부드럽고 쫀득쫀득하고 맛있잖아요, 술빵이. 오늘도 많이 파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7668님 장사 대박나시길 항상 응원하고 있을게요. 0404님, 젠디 오늘 하루 종일 아무 대화도 안 하셨다고요. 아나운서의 하루가 궁금해지네요, 갑자기. 뉴스도 하고 회의도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일반 회사랑은 다른가 보네요. 일과 한번 대략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아, 제가 또 너무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렸더니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처럼 느껴지셨을 수도 있는데 그렇진 않고요. 이제 뉴스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이제 주어진 날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마침 제가 뉴스 배당이 안 걸렸어요. 그래서 뉴스는 안 했고 대화는 이제 각자 이제 뭐 많이 하는데 저는 사실 뭐 회의를 하든 무슨 뭐 일상적인 대화를 하든 좀 주로 듣는 편이기 때문에 그런 거지. 네, 뭐 그렇습니다. 일반 회사랑 똑같습니다. 직장인이에요. 그래서 뭐 출근하고 사람도 만나고 점심도 먹고 근데 저는 이제 밥도 혼밥 좋아하고 이렇다 보니까 대화를 네, 좀 특이 케이스죠. 약간 조영호님이 언제나 말이 없던 그

사람 하셨는데 약간 그런 네 그런 편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제가 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대화도 하고요. 하긴 해요. 근데 이제 많이 안 한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대화 좀 많이 하고 올게요. 노래 두 곡 듣고 굿뉴스 퀴즈로 돌아오겠습니다. 싸이 피처링 이재훈의 낙원 그리고 엠믹스의 헤비 세레나데.

0: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1: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0: 문서재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1: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0: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1: 제조원
2: 현대 오피스.
3: 상동역 초역세권 선호학군의 중심 49층 1859세대에 단지 내 수영장까지
4: 마침내 비교할 수 없는 캐슬을 만나다.
3: 노라이벌 랜드마크
4: 상동역 롯데캐슬 7월 오픈 예정 1595일 3555 롯데건설.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2: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3: 파크로쉬 서울환.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4: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데이백으로 전하세요.
2: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백
1: 건강해.
2: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백 사랑해.
1: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참 쉽다 데이팩.
2: 하루 한번 데이팩. 참 쉽다 데이팩.
1: 건강기능식품.

소식들 전해드리는 굿뉴스 퀴즈 시작할게요. 구급차 안에서 갑작스럽게 아기가 태어났지만 구급 대원들의 침착한 대처 덕분에 모두 무사했다는 소식입니다. 지난달 28일 한 산모가 갑작스러운 진통으로 119에 도움을 요청했는데요. 출동한 구급대원들은 분만이 가능한 병원을 알아보고 있었지만 기다리는 사이 진통이 심해져서 더 이상 병원까지 갈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결국 구급차 안에서 응급 분만을 진행했고요. 다행히 침착하게 산모를 도운 끝에 건강한 아기가 태어났다고 하네요. 정말 다행이죠. 자, 여기서 문제 나갑니다. 당시에 출동했던 구급대원들은 평소 훈련한 대로 대원들이 이것을 맞춰서 분만을 도운 덕분에 산모와 아기 모두 무사할 수 있었다. 건강하게 자라길 바란다. 라고 말했는데요. 여기서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손발, 2번 리듬, 3번 타이밍. 자, 말이나 행동에 서로 잘 맞을 때 쓰는 말, 이것이 잘 맞다라고 하죠. 1번 손발, 2번 리듬, 3번 타이밍. 정답 보내주실 곳 문자번호 샷 8000

1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정답은 뉴스 듣고 와서 9시 5분에 발표할 건데요. 노래 한 곡 전해드릴게요. 6316님이 신청해 주셨어요. 장혜진의 아름다운 날들.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오늘도 안전하게 가정 내 노인 낙상사고 예방법 알아볼까요? 첫 번째, 노인 안전사고 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낙상사고는 가정에서 주로 일어납니다. 미끄럼 방지 패드나 손잡이 등을 집안 곳곳에 설치해주세요. 두 번째, 복용 중인 약품이 어지럼증을 유발하거나 혈압을 떨어뜨리는 경우 낙상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성분을 확인하고 주의해서 복용하세요. 세 번째, 정기적으로 시력 검사를 받으세요. 시력 저하로 인해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거나 발을 헛디뎌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일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0: 잠자리에 들기 전 미리 화장실에 다녀오세요. 밤에 자주 화장실을 가야 한다면 움직임에 따라 시야를 확보할 수 있도록 센서 등을 설치해 주세요. 건강한 노년 생활을 위해 함께 실천해 주세요.
1: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2: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났어요.
1: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3: MBC
4: MBC
5: MBC 라디오
4: MBC 라디오
1: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6: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 FM 방송입니다. HLAW SFM 여러분의 안동문화 방송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1: 잠시 9시 뉴스입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광주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 수사부실 의혹 규명을 위한 특별수사팀을 편성합니다. 국수본은 광주경찰청 수사전담팀을 광주광산서 살인사건 진상규명 특별수사팀으로 확대 편성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은 장윤기에게 성범죄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것에 대해 유구무원이라고 말했습니다. 간부급 경찰관인 장윤기 아버지는 장윤기 원룸에 들어가 성인용품과 휴대전화 등을 폐기한 것으로 드러났고 장윤기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편의 제공, 봐주기 수사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습니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회사 돈 수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분식 프랜차이즈 김간의 김용만 회장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2023년 1월부터 이듬해까지 회사 자금 약 6억 원을 빼돌려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자금은 식자재 납품업체나 인테리어 업체 등이 중개 수수료 등 명목으로 건넨 돈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회장은 지난 2023년 술에 취한 여성 직원에게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바가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출마를 선언한 김민석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전 민주당 의원과 통화하고도 국회로 달려오지 않았다고 비판한 같은 당 이성윤 의원을 향해 허위 사실을 말했다며 좀 곤란해질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라디오에 출연해 마치 계엄이 일어날 것을 직전에 전화통화로 들었는데 국회에 안 간 것처럼 말한 것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이성윤 의원은 SNS를 통해 계엄 해제 표결에 왜 불참했나, 감기약을 먹고 잤다는데 약 성분이 무엇인가, 계엄 선포 직전 민주당 의원과 통화했다는데 즉시 국회로 달려와야 하지 않았는가라며 김 전 총리 행적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공공생리대 지급기가 전국주민센터, 도서관, 청소년시설 등 500여 곳에 설치됩니다. 성평등 가족부에 따르면 공공생리대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지자체는 서울 광진구, 은평구, 경기 광명시, 수원시, 대전 중구 등 전국 12곳입니다. 날씨입니다. 모레까지 곳에 따라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모레까지 예상 강수량은 경기 북부, 강원 북부 많은

0: 곳 100mm 이상, 남부지방은 20에서 60mm입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4도 등 21도에서 24도의 분포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낮 최고기온은 28도에서 35도로 예보됐습니다. 서울 지역의 현재 기온은 26.1도입니다. MBC 9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김나진입니다.
1: MBC 라디오 캠페인 ESG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2: ESG 사업은 환경과 인권을 지킬 때 의미를 갖는데요. 만약 이 두 가치가 충돌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국내 일부 기업이 미얀마에 쿡 스토브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매연이 적어서 환경에 이로운 조리도구인데요. 문제는 몇 년 전 미얀마에 쿠데타가 발생해 군사정권이 들어섰다는 거죠. 이 때문에 보급 사업의 성과를 파악하기가 어려워졌고요. 인권을 탄압하는 군부와 계속 협력해야 하는지도 의문입니다. 사회 발전에 책임감을 강조하는 ESG 활동. 다양한 가치들을 함께 고려하며 더 나은 방향을 찾아야겠습니다.
1: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지금 시각은 9시 5분입니다. 우리의 오늘을 이야기하고 내일을 응원하는 시간.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3부 시작했습니다. 굿뉴스 퀴즈 정답 발표할게요. 당시 출동했던 구급대원들은 서로 이것을 맞춰서 분만을 돕고 응급처치를 한 덕분에 산모와 아기 모두 무사할 수 있었다고 말했는데요. 여기서 이것은 무엇일까요? 5985님 정답 1번 손발입니다.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젠디가 무슨 뜻이에요? 인터넷에 검색을 해봐도 나오지 않아서 더 궁금합니다. 하고 물어보셨네요. 우리 5985님 새싹이신가 봐요. 어서 오세요. 제 이름이 이재은이고요. 그래서 재은 DJ 젠디라고 불러주시면 됩니다. 5985님 축하드려요. 정답 맞춰주셔서 5당제 오늘의 끝곡 선곡권 당첨되셨습니다. 듣고 싶은 노래 지금 골라서 보내주시면 이따가 끝곡으로 들려드릴게요.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고요.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구급차에서 출산한 산모와 아기는 이후에 강릉 아산병원으로 옮겨져서 안전하고 안전하게 치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정말 다행이죠. 훈훈한 굿뉴스 퀴즈 만나봤고요.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3, 4분은요. 웰템, 환인제약, 안 터지는 맥스부탄, 휴온스 글로벌, 현대오피스, 빙그레, 가마체 통닭, 음식물 처리기 휴렉과 함께합니다.

0: 야간현장, 야외현장, 캠핑장. 무더위를 날려버릴 강력한 파워냉풍. 웰템 코끼리 에어컨.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2: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1: 환인제약.
3: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4: 네.
3: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4: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3: 맥스 안 터져요.
5: 부탄가스하면 맥스야.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3: 맥스 안 터져요.

0: 요즘은 이런 게 유행이래부터
1: 요즘에 그 소식 들었어까지
0: 빠르게 변해가는 세상 속 놓쳐서는 안 되는 키워드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요즘 우리는 최신 트렌드부터 사회적 이슈까지 세상만사 돌아가는 얘기들을 키워드로 정리해드리는 요즘 우리는 오늘도 코너지기 MBC 김민호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2: 안녕하세요. MBC 아나운서 김민호입니다.
0: 한주 동안 네, 잘 네. 지내셨어요? 오늘 뭐 방송 있었어요?
2: 이거 끝나고 네. 잠깐 뭐 그 다큐에 뉴스 앵커 역할
0: 출연을 해야 되구나. 네. 그렇구나. 오늘 네. 되게 멋지게 하고 오셔가지고 제가 네. 여쭤봤고요.
2: 화장했습니다.
0: 네. 흐린 월요일이었는데 그래서 더 월요병에 시달린 분들도 많이 계셨을 것 같아요. 월요병 물리치는 민호 아나운서만의 혹시 꿀팁인가요?
2: 일요일을 힘들게 살면 됩니다.
0: 아~
2: 예, 일찍 일어나고 하루 종일 뭘 하고
0: 그쵸.
2: 예, 지쳐서 잠에 들면 예, 월요일도 화요일 같고 수요일 같고 이렇습니다.
0: 역시 다들 비슷하네요. 네. 아니 갑자기 궁금한 게 제가 아까 그 우리 청취자분들과 대화를 나누다가
2: 네.
0: 오늘 대화를 많이 못했어요. 하루 종일. 그래가지고 네. 목이 약간 잠겼었거든요.
2: 네.
0: 그래서 막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우리 김민호 아나운서도 근데 약간 저랑 비슷하죠. 회사에서 대화 많이 나누는 편이에요?
2: 거의 안 하는 편인데.
0: 그렇죠. 방송할 때 빼고는 거의 네. 말 안 하죠.
2: 근데 요즘 들어 저 좀 마음을 고쳐.
0: 그래? 왜요, 왜요?
2: 아까도 분장실 갔는데 저 원래 분장할 때 얘기 하나도 안 했거든요. 근데 오늘 일부러 약간 스몰 토크를 좀 시도하고.
0: 진짜?
2: 네, 대답하고.
0: 의식적으로?
2: 네네.
0: 왜요?
2: 그냥 이런 저의 이미지를 좀 탈피해보고 싶은 생각이 요즘 들어 좀 들어가지고.
0: 약간 내향인의 느낌에서 이제 벗어나서 좀
2: 예.
0: 더.
2: 뭐 너 말 좀 해라. 이런 얘기 이제 좀 그만 듣고 싶더라고요.
0: 아, 진짜?
2: 예. 이상하게 요즘 들어.
0: 갑자기 배신감이 느껴지네.
2: 아, 그래도 그게 쉽진 않아요.
0: 맞아요. 아니에요. 김민호 아는 말 좀 해야 돼요. 저보다 더 안 하는 거예요.
2: 맞아요. 저는 진짜 안 해요. 예. 의외입니다. 되게.
0: 그러니까 저만 그런 게 아니랍니다. 여러분. 네. 저랑 비슷한 사람이 한 명 정도 더 있다.
2: 네.
0: 자, 그럼 오늘 기대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키워드 뭔지 만나 볼까요?
2: 네, 오늘의 키워드는 바로 요즘 소비 트렌드입니다.
0: 요즘 소비 트렌드. 요즘에 사람들이 뭘 사는지 또 어떻게 사는지 이런 걸 알아본다는 얘기겠죠?
2: 그렇습니다. 본격적으로 소개하기에 앞서서요. 저희도 한번 공개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0: 네.
2: 젠디 혹시 최근에 소비하거나 뭐 좀 사신 거 이런 거 있으신가요?
0: 제가 좀 최근에 큰 소비를 했다 생각한 게 있는데 과자를 5만 원어치를 샀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그
2: 예.
0: 과자를 좋아하는데 그 건강에 좋고 또 당이 적은 과자들이 요즘 판매하잖아요.
2: 네네.
0: 그래서 큰맘 먹고 과자를 한 5만 얼마어치를 건강한 과자를 샀어요.
2: 몇 개를 사면 5만 원이 되는 거예요? 꽤 많이
0: 샀어요.
2: 네.
0: 이게 조금 살 수가 없더라고요. 왜냐면 네. 3만 원 이상이 돼야 배송비가 무료고 그리고 묶어서 팔더라고요. 전략이 좋죠. 마케팅 전략이. 그래서 꼭 여러 개를 사야지만 살 수 있는 그런 과자여가지고 그랬답니다. 우리 민호 아나운서는요?
2: 저는 진짜 사실 제가 좀 짠돌이 과예요. 그래서 중고 이런 것도 좋아하고
0: 네네.
2: 가정 같은 것도 뭐 집안에 이제 에어컨이나 냉장고 다 중고거든요.
0: 네.
2: 근데 그 저희가 TV에 나온 사람들이잖아요. 그게 제가 거실에 TV가 없었어요. 그동안.
0: 진짜?
2: 네. 되게 작은 그냥 이동형 TV로 대신했고 거실은 그냥 TV 없이 살았는데
0: 와 대단하다.
2: 그 최근에 한 이제 그 회사에서 이제 뭐 이렇게 국민들에게 뭐 이렇게 돈 도와주겠다면서 가전 페스티벌 이런 거 해가지고
0: 맞아요.
2: 좀 싸게 이제 내놓는 그런 이벤트가 하나 있었어요.
0: 회사에서?
2: 아니요. 전자회사에서.
0: 아, 회사. 아,
2: 네. 그래서 이 기회에다 뭐 하나 사야겠다 하다가 고민하다가 이제 TV를 오랜만에 거실에. 예전에 있긴 있었거든요.
0: 네네.
2: 근데 한동안 고장나고 없었는데, 오랜만에 대형 TV를 진짜 큰맘 먹고.
0: 오, TV 비싼데?
2: 근데 이제 제일 싼 모델로, 가성비 모델로 샀는데, 와, 정말. 이런 행복이 없더라고요.
0: 진짜?
2: 집안에 영화관이 하나 생긴 거.
0: 잘했네요.
2: 네, 너무 행복합니다.
0: 할인이 많이 됐어요? 그 프로그램
2: 네,
0: 통해서?
2: 네. 할인 많이 받고.
0: 예. 저는 다른 얘기긴 한데 TV 네. 그 보러 가잖아요.
2: 네.
0: 그러면은 사람들이 정말 성능 좋은 TV를 집에 안 들이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하지 않아요?
2: 아 이게 피부가 너무
0: 내 얼굴이,
2: 나오고.
0: 내 얼굴을 적나라하게 보는 게 부담스러워.
2: 있어요.
0: 그죠 그런 거 있죠. 그렇죠.
2: 네.
0: 9478님이 아무리 좋아도 과자는 과자지 약은 아닌데 하셨는데요. 길 정원님도 세상에 건강한 과자라니. 약간 차선으로.
2: 그렇죠. 그나마 건강한.
0: 맞아. 에이. 그나마 건강한 과자를 구입했다. 그리고 우리 민호 아나운서는 TV를 구입했다.
2: 네. 아우 너무 좋아요.
0: 네. 그래가지고요.
2: 네.
0: 그래서 우리가 산 거 얘기했는데 이제.
2: 네. 네. 네네. 그래서 오늘 키워드를 요즘 소비 트렌드로 잡은 이유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0: 네.
2: 이거 아마 젠디 익숙하실 것 같은데 말랑이와 왁부볼 이거
0: 들어봤어요.
2: 아시죠?
0: 네네.
2: 아, 해보-

0: 적은 없어요. 이렇게 만지거나 아, 뭐 그, 사용하거나.
1: 그 판매하는 곳에 가서 만져 그 아. 체험해 볼 수 있잖아요. 네네. 만져는 봤는데 전 사진 않아요.
0: 아 그러시구나.
1: 네, 그 집착하게 될까 봐.
0: 아, 일부러.
1: 뭔지 알죠?
0: 네네, 네. 오히려. 네. 이게 뭐냐면요. 말랑이는 손으로 주무르면서 말랑한 촉감을 즐기는 왕구를 말하고요. 왁부볼은 줄임말이에요. 왁스 부수기 볼일 줄임말인데요. 점토에 왁스를 입힌 뒤에 고무를 씌워서 부수는 장난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 손으로 이렇게 눌러서 깨뜨릴 때 나는 소리와 촉감이 네. 좀 특징인 장난감이에요. 소리를 저희가 준비했거든요. 살짝 예, 왁부볼 오. 소리 들어보시죠. 야, 이게 지금 이렇게 왁부볼 부시고 있는 소리예요.
1: 아.
0: ASMR 같죠, 약간.
1: 그거 아시죠? 뾱뾱이.
0: 맞아요. 어, 그 포장재 같은. 네네. 네. 그것도 어릴 때 막 많이 이렇게 하고 놀았는데.
1: 맞아.
0: 한 패션 플랫폼에 따르면요. 지난 5월 말랑이 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35% 증가했습니다. 학용품이나 장난감으로 여겨졌던 촉감 왕구가 이제는 10대에서부터 30대까지 일상 속 스트레스 해소 도구로 자리 잡고 있는 거죠. 별스타그램에 말랑이 검색하면 한 9만여 개 게시를 나오고요.
1: 어, 진짜?
0: 네. 왁부볼은 5천여 개 이상이 검색이 되고 있습니다. 뭐 말랑이를 자르거나 주무르는 영상, 왁부볼 부수는 ASMR 콘텐츠가 수십만에서 수백만의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고요. 또 말랑이 성지라고 불리는 지역이 있는데 바로 서울 종로구 창신동의 문구 완구 시장이에요. 이곳에는 젊은 소비자들이 말랑이 찾으려고 많이 오신대요.
1: 어.
0: 눈에 띄는 거는 이제 연령대가 굉장히 좀 특이했다는 건데 어린 자녀와 함께 나온 가족 단위 고객도 있었지만요.
1: 네.
0: 상당수가 20, 30대 젊은 소비자들이었습니다.
1: 어. 가격은 얼마예요? 완구료라고 하니까 막 엄청 비싸진 않을 것 같은데.
0: 맞습니다. 시장 기준으로 대부분 3,000원에서 5,000원 수준입니다. 방문객들은 여기 오셔서 뭐 제품 직접 만져보기도 하고 자신이 선호한 촉감 찾기도 하고 이렇게 구매하는 모습이었는데요.
1: 네.
0: 종류가 되게 다양해요. 손바닥만한 크기의 기본형도 있고 뭐 치즈, 복숭아 이런 음식 모양 본뜬 제품도 있고요.
1: 네.
0: 색상도 다양하고 질감도 다양한 왁부볼까지 종류가 다양합니다. 단점은 있어요. 만족감이 사실 이게 좀 오래가지 않는데요.
1: 아.
0: 비슷하니까 만지는 촉감이나
1: 네.
0: 이런 게. 그리고 화학약품 냄새 많이 나고. 말랑이는 특히 먼지랑 뭐 이물질 같은 게 쉽게 묻어가지고 오래 가지고 놀기는 좀 어렵다고 합니다.
1: 네.
0: 대부분이 이제 플라스틱 아니면 합성 소재로 만들어지는데 이게 짧게 사용하고 폐기되는 경우가 많아서 뭐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지금 좀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특히 어린이가 사용할 경우 이건 뭐 입에 물거나 약간 그러면 좀 위험하잖아요.
1: 그렇죠.
0: 부모 지도 아래에서 사용하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요. 또 제품이 만약 파손되거나 또 내용물이 새어나오는 경우 즉시 폐기를 해야 되는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 지켜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1: 네. 그런데 이 말랑이랑 왁부보를 많이들 사는 이유가 스트레스 해소 때문이잖아요.
0: 예.
1: 실제로 스트레스 해소 효과가 있는 건가요?
0: 오, 실제로 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 분석을 좀 볼게요. 왁부볼, 말랑이 그리고 요즘 또 3대 인기가 있는 게 바로 키캡 키링.
1: 네, 알아요.
0: 이거 아시죠? 이게 두들기는 거.
1: 네, 맞아, 맞아,
0: 약간
1: 맞아.
0: 키보드 몇 개 자판 빼와가지고 장난감처럼 만든 그런 건데
1: 네.
0: 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손끝에 기분 좋은 촉감을 제공한다. 그리고 또 다른 공통점은 실제로 만져보기 전에 이게 어떤 느낌인지 좀 예측이 가능하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측 가능한 감각 자체가 사용자에게 안정감과 쾌감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1: 네.
0: 사람은 예상했던 보상을 얻으면 뇌의 보상 회로가 활성화되면서 도파민 분비가 증가한대요. 예를 들어 뭐 맛있는 케이크나 젠디가 좋아하는 과자 같은 거 먹으면 그 맛을 기억하고 다시 찾게 되는 그런 원리랑 비슷합니다.
1: 네.
0: 또 다른 전문의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적 없이 단순하고 반복적인 행위를 통해서 뇌의 각성을 완화하는데 그로 인해서 감각을 제어할 수 있고 또 집중력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라고 했고요. 근데 주의할 점은 있어요.
1: 네.
0: 이런 도구가 불안의 치료제는 될 수 없다 이런 의견도 있거든요. 도구가 없으면 오히려 더 불안해지거나 또 도구에 지나치게 의존하게 되면 오히려 조절 능력이 약해질 수 있다고도 하니까요.
1: 네.
0: 적절하게 사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1: 네, 요즘 소비 트렌드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말랑이와 왁부볼까지 만나봤고요.
0: 네.
1: 또 이어서 어떤 트렌드 만나볼까요?
0: 이번에 패션 시장 소식을 좀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요즘 굉장히 덥잖아요.
1: 네.
0: 뭐 30도 웃돌고 있는데 여름 패션 시장에 원래는 뭐 반팔, 나시 뭐 이런 거 좀 얇고 좀 짧은 거 이런 거 유행했잖아요.
1: 맞아요.
0: 근데 요즘 긴 소매 상의가 주류로 떠오르고 있대요.
1: 아, 진짜?
0: 네, 이유가 있습니다. 자외선이 강해졌고요. 실내 냉방 환경에 동시에 대응하려는 수요가 늘면서 피부를 가리면서도 또 시원하게 입을 수 있는 살이 안 탄 아이템, 줄여서 살안탑템이 핵심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는 거죠.
1: 오, 그렇군요.
0: 네, 최근 트렌드는 이제 스타일리시하게 피부를 가리는 커버업으로 중심축에 이동을 했고요. 특히 리넨 같은 이런 기능성 소재는 통기성도 뛰어나고 또 특성도 가볍기 때문에 자외선도 차단해주고 또 시원하게 입을 수 있어서 핵심 소재로 재평가받고 있다고 합니다.
1: 네.
0: 또 여름에 니트도 요즘 구멍 송송 뚫린 거 많이 나와가지고 시원하게 많이들 입는다고 하고요.
1: 네.
0: 액세서리로도 이 살안타템 트렌드가 확장되고 있는데요. 한 온라인 쇼핑몰에 따르면 지난 4월 1일부터 지난달 25일까지 양산

0: 검색량이 26%, 또 선글라스 케이스 81% 증가를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흐름을 뭐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소비 기준 변화로 보고 있는데요. 강한 자외선, 또 길어진 여름, 실내외 온도 차이가 커지면서 소비자들이 노출보다 보호를 선택하고 있는 거죠.
1: 오, 저도 요즘 긴팔 자주 입거든요.
0: 아, 저도요.
1: 그 방송국이다 보니까 워낙 또 맞아요. 냉방이 네. 있기 때문에 추워, 그런 것도 추워. 있고 밖에 나가면 진짜 햇살이 그 어느 때보다 진짜 뜨거운 것 같아요. 그래서 살안타템. 네. 어디서는 생존템이라고도 하더라고요.
0: 맞습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기후 생존템이 확실히 맞는 말인데요. 여름이 좀 빨라지고 독해지면서 더위를 식히는 제품만 찾는 게 아니라 뭐 습기를 빼고 햇볕 맞고 땀을 말리고 뭐 이런 갑작스러운 비에 젖지 않게 해주는 물건을 한꺼번에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1: 네.
0: 그래서 소비자들 방바구니를 보면요, 뭐 양산 제습제, 냉감 티셔츠, 방수 슬리퍼 이런 생존을 위한 아이템들이 담겨 있다고 하고요. 뭐 지하철 승강장 같은 경우도 땀을 덜 흘리기 위해서 냉감 티셔츠 입으신 분들 좀 보실 수 있을 거고. 방수 신발도 요즘 비에 젖지 않기 위해서 많이들 신으시고
1: 네.
0: 또 밤새 이제 끈적이는 침대에서 뒤척이지 않으려고 냉감 패드 깔고 많이 주무신다는 거죠. 여름을 낭만적으로 즐기겠다는 마음도 있긴 한데 이거보다 하루를 덜 망치고 싶다는 마음이 더 크다는 이야기들이 속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1: 네.
0: 이 얘기 보니까 저도 꽤 공감이 되더라고요.
1: 그렇네요. 요즘은 남자분들도 양산을 많이 쓰는 예. 추세인데 민우 아나운서도 혹시 외출할 때 양산 챙기세요?
0: 챙기고 싶은데 아직까지는 제가 용기가 잘 안 나더라고요.
1: 오, 그래.
0: 네, 선크림을 한 두 겹 열심히 바르고 다닙니다.
1: 그렇군요.
0: 네. 그건 합니다. 그 러닝할 때 그 마스크 되게 큰 거.
1: 약간 두건 같은
0: 얼굴
1: 거.
0: 얼굴 다 갈릴 수 있는 그런 건 제가 자주 애용하죠.
1: 맞아. 러닝 자주 하니까 네. 꼭 피부 관리 그거 맞아요. 잘 해야겠네요.
0: 네네. 요즘 뜨거워가지고.
1: 맞아. 너무 뜨거워서.
0: 계속해서
1: 네.
0: 요즘 소비 트렌드 중에 굿즈 얘기도 좀 나눠볼까 합니다.
1: 굿즈.
0: 네. 얼마 전에 막을 내린 서울 국제도서전에 16만 명이 다녀가면서 역대 최대 흥행 기록을 세웠는데요. 방문객 줄이 어마어마했습니다.
1: 와.
0: 입구를 넘어서 로비까지 이어졌고요.
1: 네.
0: 근데 현장에서 먼저 품절된 것이 책이 아니라요. 한정판 굿즈였대요. 뭐 키링, 책갈피, 안경 닦기, 미니북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한 출판사에서 준비한 키링 4,000개가 행사 시작 1시간 만에 동이 났다고 하고요.
1: 네.
0: 예전부터 인기 있었던 국립박물관 굿즈는 지금도 인기가 정말 많습니다. 따끈따끈한 오늘 나온 기사인데요. 국립박물관 문화재단이 운영하는 박물관 상품 브랜드 뮤즈가 올해 1월에서 6월 누적 매출액이 약 218억 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와,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한 114억 정도 됐는데 90% 증가한 수치고요.
1: 네.
0: 뮤즈, 이건 뮤지엄과 굿즈를 합쳐서 이름을 지은 거고요. 상반기 매출 200억 원대 달성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해요.
1: 그래요.
0: 굿즈가 기업만의 점유물은 아니고요. 뭐 소상공인들도 지금 이 굿즈 마케팅으로 차별화에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한 카페에 가보니까요. 본인의 카페 브랜드 캐릭터를 고슴도치로 설정을 하고요. 커피를 좀 많이 마신 단골 손님분들께 자기만의 굿즈를 제공한다고도 하고요.
1: 네.
0: 한 대학 교수가 이런 현상을 분석했는데 굿즈 소비를 이해하는 핵심 키워드는 팬심이다. 소비자는 자신이 좋아하는 대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감정과 소속감을 굿즈를 통해 확인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1: 네. 보니까 그 FM4U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팀이
0: 네.
1: 요즘에 굿즈를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더라고요.
0: 맞아요.
1: 예쁘던데요. 모자도 팔고 막 가방도 팔고 이러던데 언젠가는 오당제 굿즈도 제작이 되기를 바라보겠고요.
0: 너무 좋습니다. 만약에 굿즈 제작한다면 어떤 상품 혹시 하고 싶으세요? 젠디님.
1: 모자.
0: 저도 모자. 완전 그거 생각하고 있었어요.
1: 모자 좋아하니까.
0: 여기
1: 모자.
0: 딱 뭔가 네. 젠디 캐릭터 모자 앞에 넣으시고.
1: 귀엽겠네요.
0: JD 이렇게 써가지고.
1: 누가 사줄까?
0: 제가 일단 사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1: 자, 또 어떤 소비 트렌드 있을까요?
0: 예, 먹거리 얘기 빠질 수 없죠. 바로 지난주까지 마늘종이 인기였다고 합니다. 뭐 장아찌나 볶음용 재료같이 식탁의 조연으로만 머물렀던 이것이 바로 최근 식탁의 주인공으로 화려하게 등극을 했는데요.
1: 네.
0: 봄동 비빔밥 봄에 엄청 뜨거웠잖아요. 그게 바통을 이어받아서 MZ세대의 새로운 먹거리 트렌드로 이제 마늘종이 떠오른 겁니다.
1: 그렇군요.
0: 이것 또한 인기가 SNS에서 시작이 됐어요. 뭐 별스타그램, 틱땡, 너튜브 이런 데서 마늘종 비빔밥 레시피가 확산하면서 아주 폭발적인 화제성을 확보했고요. 관련 콘텐츠에 수백만의 이상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 네.
0: 지난달 한 대형마트에 따르면요. 만우종 판매량 전월 대비 89%를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제철코어라는 이 단어가 생각나게 하는데요. 네. 특정 시기에만 즐길 수 있는 식재료 또 경험을 적극적으로 소비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말합니다. 그거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죠.
1: 네.
0: 과거에는 제철 식재료 소비가 신선도나 뭐 건강 중심이었다면 최근에는 지금만 가능한 경험이라는 희소성 또 콘텐츠성이 결합한 경험 소비 형태로 진화한 게 특징입니다.
1: 네.
0: 실제

0: 설문조사를 보니까요. 제철 과일 채소 또는 제철 음식 먹기는 사계절 모두에서 선호 활동 상위권에 포함이 됐고요. 특히 여름에 제철 음식 먹기 75%, 제철 과일 채소 먹기 69%가 각각 1, 2위를 차지했습니다.
1: 그렇군요. 요즘 제철 음식을 소비하려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트렌드가 나타나고 있는데
0: 네.
1: 마늘종, 봄동도 그렇지만 원래 이 시기에 늘 먹는 건데 갑자기 왜 이렇게 유난이지 하면서 또 어리둥절해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거든요.
0: 네네.
1: 그래도 어쨌든 이렇게 유행을 하면 농가에도 보탬이 되는 거잖아요.
0: 아, 너무 좋죠.
1: 좋은 현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0: 네.
1: 자, 우리 오당제 식구들의 요즘 소비 트렌드도 궁금한데요. 최근 혹시 돈을 주고 산 것이 있다면 저희에게 공유해 주세요. 먹거리, 의류, 전자기기 뭐든 다 좋습니다. 문자번호 샵 8001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보내주시는 동안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데이식스의 행복했던 날들이었다.

0: 데이식스의 행복했던 날들이었다 듣고 왔습니다.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김민호 아나운서와 함께 요즘 우리는 함께하고 있고요. 오늘의 키워드는 요즘 소비 트렌드인데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문자 좀 소개해드릴게요.
1: 예, 1974님 요즘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는 건 뭐니 뭐니 해도 주식이죠. 주식. 저도 사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못 사네요.
0: 아, 주식 많이들 사시죠.
1: 공감합니다.
0: 네. 네. 오 남선님은 저는 스마트폰 샀어요.
1: 오 최신형 스마트폰.
0: 와, 이야. 좋으시겠다.
1: 네. 김현수님은 저는 요즘 일주일에 한 번씩 수박을 사서 냉장고에 넣어서 퇴근 후 늘 먹고 싶어요.

0: 있어요.
1: 수박 과일 많이 사실 과일 좋아해요?
0: 저 완전 좋아하는데.
1: 뭐 좋아해요?
0: 저 수박 좋아하고 뭐 참외도 좋아하고 메론도 좋아하고.
1: 복숭아 좋아해요?
0: 복숭아도 너무 좋아하고.
1: 딱복 좋아해요? 물복 좋아해요?
0: 아, 저는 물복인데 딱복 좋아하실 것 같아요.
1: 아니요, 저 물복 좋아하는데.
0: 있어요?
1: 아, 그럼요.
0: 오, 역시 물복이죠.
1: 네, 그럼요. 네네. 복숭아 물복이죠. 범진호님 문자 소개해주세요.
0: 네, 제가 최근에 소비한 물품은 물총인데, 와우, 그냥 물총이 아니라 전동 물총이에요. 건전지 들어가는. 왜 샀냐면 퇴근 후 차량 앞유리에 먼지가 쌓였을 때 전동 물총으로 쏘고 와이퍼 한번 돌리면 앞유리가 깨끗해져요. 라고. 와, 저는 뭐 어디 저 그 축제 가신 줄 알았어요.
1: 그러니까요. 오, 좋은 생각인데 이거 그래도 앞유리 먼지 닦기 위해서.
0: 그러네요. 좋네요.
1: 구예찬님, 저는 최근에 소비한 게 책이에요. 배송 기다리고 있어요.
0: 야.
1: 그 책 사고 나서 올 때까지 그 기다리는 그 설렘이 있거든요.
0: 맞아요, 맞아요. 네. 970 하나님은요. 가장 최근 저를 위해 산 것은 역시나 책이요라고 하셨습니다. 최애 작가 히가시노 게이고 신작이 나와서 샀어요. 오. 그리고 나태준님 책도 샀어요.
1: 네.
0: 오프닝처럼 여름엔 책이주. 사실 전 365일 책입니다.
1: 와, 멋지시다.
0: 진짜.
1: 자, 문자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광고 듣고 와서 조금 더 이야기 나눠볼게요.

0: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긴 하루의 마무리. 여러분의 이야기가 머무는 곳.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김민호 아나운서와 함께 오당대 식구들이 최근에 뭘 샀는지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문자 만나볼게요.
1: 예, 신은희님은요. 저도 긴 소매 옷 구매해놨어요. 너무 기대하고 있는데 입어보고 실망하지 않기를 바라봅니다. 아직 안 입으셨나 보죠?
0: 그러니까 예. 요즘에는 워낙 인터넷으로 많이들 쇼핑하시다 보니까
1: 맞아요.
0: 그 오기까지 과연 이 옷이 나랑 잘 어울릴까 맞을까 이런 두근두근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게 되죠.
1: 맞습니다.
0: 박현진 님이 와 물복하라니 두 분 다 실망이에요.
1: 전 네. 현진 님께 실망이에요.
0: 이게 많이 갈리더라고요. 딱복 물복이.
1: 네.
0: 저는 최근에 스마트워치 샀어요. 제가 화장실 갈 때나 이럴 때 폰을 안 가지고 다니다 보니까 걸음수가 체크가 잘 안 돼서 걸음수 체크하려고 질렀습니다.
1: 아 이거 중요합니다. 저도 스마트워치 최근에 샀는데
0: 그래요?
1: 너무 좋아요.
0: 왜 안 차고 왔어요?
1: 근데? 아 뛸 때만 러닝 할 때만 찾는데 정말 그 요즘 많이 발전했더라고요. GPS도 잘 잡아주고.
0: 오, 네. 그렇군요. 네. 신순성님.
1: 좌식 생활하다가 무릎이 아파서 큰맘 먹고 침대 구매하고 배송 기다립니다. 이불 펴고 개고에서 벗어나고 싶고 좀 안락한 잠자리가 필요하네요. 나이가 드니 점점.
0: 그렇군요. 침대를 또 큰맘 먹고 구매하셨고.
1: 네. 잠이 최고입니다.
0: 네. 0892님. 저는 요즘 제가 좋아하는 캐릭터로 만들어진 색조 화장품 지르고 있어요.
1: 오, 그런 게 있군요.
0: 아, 왠지 귀여운 고양이 캐릭터 이거 말씀하시는 건가? 요즘 캐릭터로 막 그.
1: 유행인가요?
0: 포장하거나 오. 케이스 만들거나 이런 게 유행이거든요.
1: 네. 4788님 여름에는 냉장고에 맥주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냉장고에 맥주를 채워놨어요. 행복합니다. 웃음 웃음.
0: 오, 진짜 행복이 가득 느껴지는 네. 문자네요. 이지혜님
2: 방금 전에 구워먹는 치즈 샀습니다. 아직 냉동실에 남아있는데 오늘 행사한 데서 크크 쭉쭉 늘어나는 치즈 맛있어요.
0: 오, 맛있겠다. 오. 다들 많이들 또 소비 생활을 네. 하고 계시네요.
1: 행복한 게 다 느껴져요.
0: 그러니까
1: 말씀하시는
0: 진짜
1: 게.
0: 얼마나 행복하실지. 자 요즘 소비 트렌드 만나보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전해주실 소식은요.
1: 네. 온라인 쇼핑 이용자가 늘면서 매장이 위기를 맞았다. 오프라인 매장이 위기를 맞았다. 이런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0: 네.
1: 휴대폰 같은 경우에 온라인으로 구매하거나 또 자급제품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면서요. 오프라인 휴대폰 매장이 급감하고 있대요.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서울 휴대폰 매장이 2,000

0: 1965곳에서요. 3,149개로 184곳, 5.8%가 감소했다고 하고요. 판매점에 가면 이제 뭐 손해를 보는 계약을 할 수 있다 이런 인식들이 좀 있으시면서 네. 정찰가로 판매하는 제조사 공식 온라인몰과 자급제품 구매가 늘었다는 분석입니다.
1: 아, 그렇군요.
0: 대형마트도 마찬가지인데요. 한국개발연구원이 2020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월별 카드 결제금액 자료를 분석했는데요. 소비자 1인당 온라인 지출이 1% 증가할 때 대형마트 매출은 0.264% 감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1: 네.
0: 대형마트 찾던 장보기 수요는 이커머스로 많이 대체가 되고 있고 또 뭐 근거리 편의 구매 영역은 편의점에게 좀 잠식당하는 모습입니다.
1: 그리고 또 AI가 요즘 소비 트렌드를 주도하고 있다 이런 소식도 있더라고요.
0: 맞습니다. 요즘 소비자들이 검색 대신에 AI에 물어보고 산다는 얘기인데요.
1: 네.
0: 한 온라인 쇼핑몰 분석에 따르면 올해 5월 대화형 AI 플랫폼을 통한 앱, 웹 유입이 지난 1월 같은 기간 대비 4배 이상 늘었고요.
1: 네.
0: 온라인 쇼핑의 접점이 이제 포털이나 뭐 플랫폼의 검색창에서 대화형 AI로 옮겨가고 있는 거랍니다.
1: 아, 그래요?
0: 네. 고객이 뭐 포털에서 상품명 검색한 대신에 AI에게 상황 말하고 목적 말하고 어떤 게 좋아 이렇게 추천받는 방식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거든요.
1: 네.
0: 업계 관계자는 기존에는 포털 검색 노출을 중심으로 고객을 끌어왔다면 이제는 AI가 답변을 생성하는 과정에서 우리 상품이 얼마나 정확하게 추천되는지가 중요해졌다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1: 그렇군요. 미더 아나운서도 쇼핑할 때 AI 도움을 좀 받나요?
0: 저 완전 그냥 거의 제 옆에 두고 계속 물어봅니다.
1: AI한테요?
0: 네.
1: 어, 쇼핑도요?
0: 네.
1: 오, 뭐, 그럼 어떻게 알려줘요?
0: 이번 뭐 TV 살 때도 제가 벽걸이형 TV 샀는데
1: 네.
0: 어떤 게 화질이 제일 좋냐 이거 비교해줘라. 만약 벽걸이 닿으면 어디에 닿는 게 좋냐.
1: 우와.
0: 위치까지 얘가 다 상담해주고.
1: 모든 걸 다 공유하는구나.
0: 네.
1: 와, 그러면 유료 버전을 사용해요?
0: 네. 근데 정말 웃긴 게 막 이렇게 조언을 해주고 이제 제가 조금 이 조언과 다른 결정을 만약 해요.
1: 네.
0: 그럼 처음에는 편을 들어주다가 너 진짜 솔직하게 네 생각 얘기해봐 그러면은 아니 이미 사신 거 어쩌겠어요 그냥 제가 편 들어드리는 거지 막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1: 아 진짜.
0: 네. 그래서 약간 좀 괘씸하긴 한데 어쨌든 도움이 되긴 됩니다.
1: 그래도 솔직하긴 하네. 네. 보통 AI들은 막 그 물어본 사람들이 좋은 쪽으로 막 네. 답변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0: 처음에 항상 그렇게 하죠.
1: 오 그렇군요. 물복파 딱복파처럼? 무슨 말이죠 작가님? 아
0: 나눠져 있다?
1: 아 마무리하자는 말이에요.
0: 아, 마무리.
1: 자, 오늘은 소비 트렌드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는데 어떠셨어요?
0: 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짠돌이 성격이 있다고
1: 네.
0: 말했는데 아, 요즘 소비의 즐거움을 너무 알아가지고 아이, 너무 아끼고만 살면 안 되겠다. 적당한 소비는 또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어떤 요소구나.
1: 맞아요.
0: 이런 거를 깨달아가지고
1: 네.
0: 과소비는 안 되지만
1: 맞아요.
0: 적절하게 기분 좋은 소비는 앞으로도 좀 해볼까 합니다.
1: 훌륭합니다.
0: 네.
1: 청취자 여러분도 함께 얘기 나누고 싶은 요즘 관심사 있으시죠? 오당주 홈페이지 월요일 게시판에 꼭 남겨주세요. 자 오늘 AI에게 계속 물어보는 민호 아나운서를 위해서
0: 오!
1: 우리 신지호 PD님께서 선곡해주신 노래입니다.
0: 와우.
1: 이승환의 물어본다 4788님의 신청곡 들으면서 인사 나눌게요. 오늘도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이승환의 물어본다 4788님의 신청곡 듣고 왔습니다. 좀 전에도 책 사셨다는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오늘 오프닝 들으시고 책 관련 문자들을 많이들 보내주셨거든요. 그래서 좀 더 소개해드릴게요. 7256님은 20대 읽은 책은 30년이 지난 지금도 생생한데 40대 이후에 읽은 책은 머릿속을 스쳐가나 봐요. 얼마 전에 책을 하나 빌렸는데 어디서 본 것 같긴 한데 싶어서 대출 내역을 확인해봤어요. 그랬더니 1년 전에 본 책이더라고요. 별점을 5개나 주면서 재밌다고 하고서는 잊었나 봐요. 아무렴 어때요? 또 보면 되지요. 아, 이런 경우 꽤 있죠. 읽었던 책을 또 빌리기도 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집에 있는 줄 모르고 같은 책을 한 권 더 산 적도 있습니다. 근데 뭐 책을 여러 번 읽으면 더 좋잖아요. 예전에 미처 보지 못했던 문장들도 눈에 들어오기도 하고 또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 내 상황에 딱 맞는 구절을 만나게 되기도 하고 책은 읽으면 읽을수록 또 새로운 감정을 들게 하니까 우리 7256님 말씀처럼 긍정적으로 또 보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8492님 저는 집 근처 도서관에서 박경리 토지 책 빌려서 읽고 있어요. 지금 6년 동안 1년에 한 번씩 읽고 있어요. 6번 읽었고 7번째 읽기 시작했어요. 읽을 때마다 새롭고 감동입니다. 오, 그러니까요. 8392님도 토지를 지금 7번째 읽기 시작하셨다는 게 정말 대단합니다. 같은 책을 또 이렇게까지나 많이 읽는 거는 쉽지 않은데 그만큼 뭔가 많은 영감을 받고 삶의 일부가 되어버린 그런 느낌이 드는 책인 거겠죠. 오, 멋진데요. 7번째 만나는 토지에서 또 어떤 감동을 만나실지 어떤 감동을 느끼실지 기대가 됩니다. 김정례님은 저는 여름에 연애소설 많이 봤어요. 올해도 시작해봐야겠네요. 오, 여름에 진짜 연애소설 읽으면 좋겠네요. 뭔가 날씨도 더운데 이런 풋풋한 그런 연애소설 보면서 저는 연애소설은 안 읽지만 연애프로는 많이 보는데 아까 김민호 아나운서랑도 연애프로 얘기를 한참 했었거든요. 어쨌든 0319님 아이가 사과를 좋아해서 매일 먹어요. 그래서 3년 전에

사과나무를 심었는데 드디어 사과가 열렸습니다. 다섯 그루 심었는데요. 두 개의 나무에만 몇 알씩 열렸어요. 화단에 심은 건데 잘 컸으면 좋겠습니다. 아직은 좀 작아요 하면서 사진 공유해 주셨어요. 오, 너무 예쁜데요. 사과가 막 자라나기 시작한 것 같은 그런 모습이네요. 그 오늘도 역시나 사과나무 사진 또 공유해 주셨고 지난주에는 어떤 농작물 자랑해 주셨더라? 애플 수박도 있었고 매주 이렇게 다양한 농작물들 자랑해 주시는데요. 좋습니다. 계속해서 자랑해 주세요. 지금부터는 여러분의 내일 일기 받아볼게요. 한 주가 또 시작됐는데 내일부터는 라디오 청취율 조사도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참고해 주시고요. 내일 화요일인데 어떻게 보내실 건지 5당제 공유해 주세요. 문자번호 샵 8001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일 일기 보내주시는 동안 노래 두 곡 듣고 올게요. 폴 매카트니 앤 윙스의 Silly Love Songs 그리고 권진아의 Fly Away.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2: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1: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2: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1: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2: 제조원
3: 현대 오피스.
4: 어디까지 가시나요?
5: 살아서 장까지요.
4: 혹시 닥터 캡슐 전?
6: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가나.
5: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0: 신선하고 맛있는 가마치.
1: 맛있네 지키는 마치마치 가마치. 가마치 통닭. 복날에도 가마치 통닭.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행복하세요라는 말이 건강 플러스 행복 말씀하시는 거죠. 건강하고 행복해라 또 이렇게 문자 주셨네요. 머리에 또 흰 꽃이 피었다는 표현도 너무 예쁘고 염색 예쁘게 자라고 오세요. 1794님은 내일은 1년 동안 넣은 적금이 만기돼서 통장으로 돈이 들어오는 날이에요. 젠디 부럽죠? 그 돈으로 뭘 하면 좋을까요? 오, 1년 동안 또 차곡차곡 모은 적금이 드디어 만기군요. 축하드립니다. 아, 내일 뭘 하시면 좋을까요? 맛있는 뭐 식사도 좋을 것 같고 아까 우리가 김민우 아나운서랑 소비 트렌드 얘기도 해봤는데 그동안 사고 싶었던 물건 같은 거 괜찮을 것 같고요. 아니면 휴가철이니까 짧은 여행 다녀오시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3509님, 저는 내일 모처럼 울진에 온천 가요. 온천 가는 게 힐링이라 나름 달에 한번 소풍 가는 기분으로 온천에 갑니다. 그동안 한 달가량 임신한 딸이 우리 집에 있었는데 오늘 아침 8시 55분에 출산했어요. 둘둘이 태명 가로 열고 이렇게 적어주셨네요. 둘둘이가 태명인가 봐요. 둘둘이가 태어났답니다. 김하율 우리 손녀의 앞날에 축복이 가득하기를 함께 기원해주세요. 지금 춘천병원에서 라디오로 듣고 있을 사위 준호 딸 은빈이 늘 행복하기를 엄마가 응원해. 와, 축하드립니다. 손녀 따님이 태어났군요. 하율이 너무너무 축하드리고 우리 은빈 따님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앞으로 하율이와 따님의 가정에 늘 기쁘고 감사한 행복한 일들 가득하시길 저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자, 오늘 굿뉴스 퀴즈 당첨자 5985님이 골라주신 오늘의 끝곡 과연 뭘까요? 아까 젠디 뜻을 설명해드렸더니 아하 고맙습니다 하면서 5985님이 신청곡 어니언스의 편지 듣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고맙습니다 하고 신청곡 보내주셨어요. 오늘 끝곡 5985님이 신청해주신 어니언스의 편지 들려드릴게요. 이 노래 들으시면서 모두 모두 편안한 봄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내일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0: 잠시 후 하루 끝의 경제 습관,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가 이어집니다.
1: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내일 일기 소개해드릴게요. 8495님이 머리에 흰 꽃이 피어서 내일 염색하러 갈 겁니다. 모든 분들 내일도 건행하세요 하고 문자를 보내주셨네요. 건행

0: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1: 오늘도 안전하게 이웃 고독사 예방을 위한 체크리스트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우편함이나 집 앞에 전단지, 홍보물 등이 쌓여 있고 가스비, 관리비, 월세 등이 밀린다. 두 번째, 현관 주변, 문고리에 먼지가 쌓여 있고 집 밖으로 나온 흔적이 없다. 세 번째, 집 주변이 관리가 되어 있지 않고 악취가 난다. 네 번째, 식품 구입, 산책 등 정기적으로 외출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 다섯 번째, 며칠 동안 텔레비전 소리가 끊기지 않고 들린다. 여섯 번째, 쓰레기에 술병이 많이 보인다. 내 이웃에게 이런 징후가 보이면 주의 깊게 살펴보시고 가까운 주민센터나 한국생명에 전화로 연락하세요. 작은 관심이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2: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3: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났어요.
2: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0: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1: MBC,
2: MBC,
3: MBC 라디오,
2: MBC 라디오.
0: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4: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FM 방송입니다. HLAW SFM
1: 기넥신? 은행잎 추출물이라 좋은 거겠지. 심해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장애 치료엔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0: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2: MBC 10시 뉴스입니다. 오늘 밤 9시쯤 경북 김천 북동쪽 13km 지역에서 규모 2.1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진앙은 북위 36.23도, 동경 128.20도, 지진 발생 깊이는 9km입니다. 기상청은 지진 발생 인근 지역은 지진동을 느낄 수 있다며 안전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60조 원 규모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사업 우선 협상 대상자로 하나오션과 경쟁했던 독일 업체 TKMS가 선정됐다고 현지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캐나다 유력 일간지 글로브 앤드 메일은 현지 시간 6일 캐나다 차세대 초계 잠수함 12척 도입 사업 수주 업체로 TKMS가 선정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회원국인 독일과의 안보 협력에 캐나다가 정책 무게를 둔 결과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캐나다의 낡은 빅토리아급 잠수함을 대체하기 위해 디젤 잠수함 최대 12척을 도입하는 이번 프로젝트의 규모는 최대 6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돼 우리나라와 독일이 범정부 차원에서 사활을 걸고 경쟁해왔습니다. 이임생 전 축구협회 기술총괄 이사가 캄보디아 프로팀 테크니컬 디렉터에 선임됐습니다. 캄보디아 일부 나가월드 FC는 이임생 전 이사를 구단 테크니컬 디렉터로 선임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임생 전 이사는 2024년 당시 정혜성 전 전력강화위원장이 사퇴한 뒤 권한이 없는 상태임에도 홍명보 감독 선임을 주도했고 절차적 정당성의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광주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 수사부실 의혹 규명을 위한 특별수사팀을 편성합니다. 국수본은 광주경찰청 수사전담팀을 광주광산서 살인사건 진상규명 특별수사팀으로 확대 편성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은 장윤기에게 성범죄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것에 대해 유구무원이라고 말했습니다. 간부급 경찰관인 장윤기 아버지는 장윤기 원룸에 들어가 성인용품과 휴대전화 등을 폐기한 것으로 드러났고 장윤기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편의 제공, 봐주기 수사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습니다. 모레까지 곳에 따라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모레까지 예상 강수량은 경기 북부, 강원 북부 많은 곳 100mm 이상, 남부지방은 20에서 60mm입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4도 등 21에서 24도의 분포를 보이겠고 낮 최고기온은 28에서 35도로 예보됐습니다. MBC 10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김나진입니다.

MBC 라디오 고체인지 캠페인.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희준입니다. 찾아가는 산부인과. 경남 의령군에서 운영 중인 대형 버스 이름입니다. 첨단 초음파 진단기와 산전검사 장비가 완비된 그야말로 움직이는 종합산부인과라고 할까요? 태아의 건강상태를 검사할 수 있는 항목이 20종이나 되고 진료비는 무료입니다. 경남 의령군을 시작으로 강원 고성과 충북 단양, 전남 곡성 등 현재는 분만 취약 지역 11곳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기 좋은 조건을 착착 만들어 간다면 나을까 말까 출산을 고민하고 망설이는 일도 점점 더 줄어들겠죠. 작은 변화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0: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1: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AI에 막대한 돈을 쏟아부어온 메타가 이제는 그 컴퓨팅 자원을 외부에 빌려주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는데요. 새로운 수익원을 찾았다는 평가가 나오는 한편 그동안 과잉 투자해온 거 아니냐는 의심도 일고 있습니다. 메타의 새로운 승부수, 반전 카드가 될 수 있을지 잠시 후 테코노미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중국에서는 올해에만 1200만 명이 넘는 청년들이 대학교를 졸업합니다. 하지만 일자리 찾기는 쉽지 않고 대도시의 생활비 부담도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요. 이런 현실에 지친 일부 청년들이 사람이 거의 살지 않는 유령 도시로 향하고 있다고 합니다. 유령 도시가 중국 청년들의 피난처가 된 이유, 잠시 후 글로벌 리포트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7월 6일 월요일 박종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2: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하루 한 번 챙겨요. 야. 잠시 따 데이팩
3: 건강해.
2: 하루 한 번 전해요. 또. 잠시 따 데이팩 사랑해.
3: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잠시 따 데이팩
2: 하루 한 번 데이팩 잠시 따 데이팩
3: 건강기능식품.
4: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5: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4: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5: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4: 에어렉스
6: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토익은 해커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경제 생활에 플러스가 되는 아주

0: 경제적인 시간. 박정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1: 세상을 바꿀 과학기술을 알아보는 테크노미 시간입니다.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2: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1: 이번 주는 제가 이 소식 가져오실 줄 알았습니다. 바로 네. 메타와 관련된 소식이네요.
2: 네.
1: 사실 메타 때문에 지난주는 우리 국장도 그렇죠. 크게 출렁였는데 네. 도대체 메타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2: 그러니까 좀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하면 네. 남는 AI 컴퓨터 세놓겠다라는 소식이죠. 지난 1일에 나왔던 얘기죠. 블룸버그가 소식통 이윤 이용해서 메타가 내부적으로 이 메타 컴퓨트라는 프로젝트를 통해서 AI 개발용으로 사둔 컴퓨팅 자원의 초과 용량, 그러니까는 이 쓰고 남은 부분을 외부에 파는 사업을 구상하고 있겠다라고 이제 보도를 한 것이에요. 근데 실제로 이제 어떤 식으로 팔겠냐에 대한 이야기들로 나온 건데 두 가지였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에 좀 비유를 해보면 첫 번째는 통임대 방식입니다. GPU, 그러니까 이 AI 연산용 반도체가 깔려있는 데이터 센터에 이른바 뭐 원시 컴퓨팅 파워를 통째로 빌려주는 건데 이거를 업계에서부터 IaaS, 그러니까 IaaS 이래서 인프라 애저 서비스라고 하는데 인프라를 서비스로 판다라고 부르고 있고요. 그래서 코어웨이브나 네비우스처럼 GPU 임대만 전문으로 하는 네오클라우드 회사의 사업 모델, 첫 번째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비유하자면 풀옵션 오피스텔 같은 거죠.
1: 네.
2: 그러니까 뭐 메타의 AI 모델 뮤즈 스파크 같은 거를 아예 메타 인프라에다 미리 올려놓고 외부 개발자가 쓴 만큼 돈을 내게 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뭐 가구 인터넷 관리도 다 세팅돼 있고 몸만 들어가면 되는 뭐 이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1: 네.
2: 외부 개발자가 API를 접속해서 쓴 만큼 돈 내게 하는 방식인데 이걸 보통 파스라고 해서 플랫폼 애저 서비스라고 그러거든요. 플랫폼을 서비스로 파는 상품 단위입니다.
1: 네.
2: 근데 이게 이제 시장이 진지하게 받아들인 이유가 저커버그가 이번에만 얘기한 게 아니라 이미 지난 5월에 주주총회 때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거의 매주 외부 기업들, 다른 기업들이 본인들의 남는 연산 자원을 웃돈 두고 살 수 있느냐라고 이제 문의한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럴 때 이제 과잉 구축 시점이 오면 클라우드 진출도 선택지다라고 공언한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예고편이 현실화 저짐을 보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메타 주가가 뭐 하루에 8.8% 급등하기도 하고 우리나라에 있는 여러 회사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었죠. 왜냐하면 이 클라우드 시장이 연 3천억 달러 규모가 넘는 엄청난 큰 시장이거든요.
1: 예.
2: 근데 거기에 지금 거의 3개의 하이퍼스케일러가 있는데 제4의 이제 어떻게 하면 하이퍼스케일러 나오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 때문에 좀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1: 네. 근데 두 번째 방식, 모델을 올려놓고 쓰게 해준다. 이게 뭔지 잘 이해가 안 가요.
2: 네. 그러니까 이런 방식을 업계에서 이제 전문용어로 매니지드 AI 혹은 정식으로 하는 매니지드 서비스. 그러니까 우리말로 치면 관리형 서비스입니다. 그러니까
1: 예.
2: 아까 오피스텔의 비유 드렸는데 오피스텔을 좀 더 넘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면 호텔 같은 거라고 할까요?
1: 아침에 밥도 해주고 뭐 이런 거죠.
2: 네.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왜냐하면 기업에 AI를 도입할 때 솔직히 제일 힘든 게 기업 관점에서 보면 모델 자체가 아니라 계정을 인증한다든지 보안 체계를 만든다든지 권한 관리를 한다든지 뭐 과금을 어떻게 하는지 모니터링하는 밑작업 같은 거에 원래 어마어마한 돈과 시간이 많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매니지드 AI라는 건 클라우드 회사가 이 기초 공사를 전부 미리 해놓고 기업은 원하는 모델 엔진 골라서 API 호출 한 번으로 바로 쓰게 해주는 서비스입니다. 대표 사례가 아마존의 베드락이라고 하는 서비스인데요.
1: 네.
2: 여러 회사의 AI 모델, 그러니까 하나의 AI가 아니라 여러 가지를 골라서 쓸 수 있게 하는 관리형 서비스로 묶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에서는 GPU 서버를 직접 만지거나 모델을 배포할 필요 없이 나 이거 쓸래? 라고 하면은 거기에 있는 말씀은 보안, 배포, 비용 이런 세팅을 다 해주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계정과 권한도 이 기업이 이미 쓰고 있는 아마존 클라우드 체계에 통합하면 되니까 보안 관리 부담도 확 줄어드는 거죠. 과금하는 방식이 두 가지입니다.
1: 네.
2: 일단 쓴 만큼 내는 종량제가 있고 일정 처리하는 용량을 미리 예약해서
1: 네.
2: 이제 PTU라는 방식이 있는데 기업이 비용을 예측 가능하게 하는 정액제 같은 거죠. 그러니까 나 이번에 다음에 이만큼 쓸 거니까 미리 돈 이만큼 낼래 라고 하는 거랑 비슷한 겁니다.
1: 네.
2: 근데 이게 갈수록 시장이 판이 커지고 있어요.
1: 네.
2: 왜냐하면 올해 상반기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원래 오픈 AI 독점 계약을 했었는데 이게 기업 관점에서 독점 계약이 풀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오픈 AI 모델이 경쟁사인 아마존의 베드락에 올라가 있습니다.
1: 예.
2: 그래서 이제 베드락 매니지드 에이전트라는 모델을 넘어서서 AI 에이전트 자체에서 신원과 권한을 부여하고 실행 로그까지 관리해주는 거를 오픈 AI 것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기업 관점에서는 오픈 AI 서비스를 이제 아마존 안에서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시장이 커지고 이제 다양성이 있다 보니까 메타에서도 이 매니지드 AI 시장을 좀 노리고 있다 이렇게 평가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1: 그렇군요. 지금 메타가 새로 추진하는 사업의 내용은 이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좀 궁극적인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아요.
2: 네.
1: 메타가 원래 이렇게 컴퓨팅 파워를 많이 구축해 놓고 AI 서비스를 대대적으로 준비했던 이유는 본인들이 다 쓰려고 했던 것 같은데 이거 뭔가

0: 본인들의 AI 전략이라든가 AI 점유율이 예전만 못하고 기대만 못하니까 결국 사다 놓고 안 쓰니까 빌려주는 거 아니냐. 전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습니까?
1: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시각에 근거가 없진 않아요. 왜냐면 예. 숫자로 보면 메타가 이제 지난 4월에 역대 1분기 최고 실적을 발표하긴 했습니다. 매출이 563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 86조 원이 넘는 돈인데 그중에서 광고가 550억 달러예요. 그러니까 네. 매출의 한 98%가 광고니까 여전히 광고로 먹고 사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 조금 불안한, 그러니까 메타 관점에서 보면 좀 불안한 숫자가 하나 나왔는데 소셜미디어 1일 사용자 수가 전분기보다 2천만 명 줄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페이스북 출시 이후에 처음 있던 일인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부분에 있어서 시장에서 평가하는 거는 성장은 멈춘 메타가 기존 사용자에게 이익을 짜내고 있다. 뭐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예. 사용자 정점을 찍고 나서 내려오고 있는 거니까. 근데 그렇게 됐을 때 다음 성장 동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메타가 지금 뭐 우리가 이 뉴스를 통해서 계속 얘기했지만 초지능 개발을 걸고 올해 설비 투자, 그러니까 카펙스를 최대 1,45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 220조 원까지 끌어올렸거든요. 예. 이게 이제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까 말씀드린 3대 이제 AI 클라우드 회사들 이어서 네 번째로 큰 규모라는 거예요.
0: 예.
1: 그런데 이제 문제는 앞서서 말씀드린 이 세 곳은 이미 클라우드를 가지고 본인들이 비즈니스라고 회수장치가 있잖아요.
0: 예.
1: 근데 메타는 그렇게 투자하는데 아직 회수장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는 경쟁사들은 데이터 센터를 지으면 그게 자체가 팔리는 상품이 다 세팅이 돼 있는데 메타는 지금 그렇게 해봐도 다 비용으로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투자자들 관점에서는 그 돈 언제 회수해라고 계속 압박이 될 수밖에 없고 실제 1분기 실적 발표 때도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투자 부담 계속 우려가 있으니까 주가가 7% 정도 빠진 적이 있거든요.
0: 네.
1: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남은 자원이라도 팔아서 회수 경로를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이번 구상의 직접적 배경인 아니냐라는 해석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0: 네, 이걸 또 말을 좀 바꿔 보면 남는 걸 판다라는 거 뭐 효율적으로 경영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필요한 것보다 너무 많이 샀다. 결국 그거 아닐까요?
1: 네. 그래서인지 요즘에 이제 메타의 분위기가 약간 뒤숭숭하다라는 계속 의견이나 소셜미디어에 뭐 커뮤니티 뭐 글로벌에 있는 내용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0: 예.
1: 왜냐면은 메타가 진짜 초지능에 승부를 건다면 GPU를 내부에서 다 써야 되잖아요. 초지능을 한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외부에 판다는 것 자체가 우리 능력으로는 당장 다 못 쓴다라는 고백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컴퓨팅이 남는 게 아니라 그걸 소화할 모델이나 제품이 그 안에서 부족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0: 예.
1: 이 시각을 뒷받침하는 정황이 계속 나오는 게 실은 지난 4월에 AI 모델 뮤즈 스파크라는 걸 메타에서 냈어요. 근데 이게 선두에 있는 경쟁사들과 격차를 못 좁혔다는 평가들이 좀 많이 나왔고요.
0: 네.
1: 더 시끄러운 건 조직 쪽입니다, 실은. 네, 5월에 전체 인력의 10%, 그러니까 8,000명을 해고를 했거든요.
0: 예.
1: 근데 그리고 나서 7,000명을 또 AI 부서로 강제 재배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 10%는 줄이고 7,000명은 AI 부서로 강제 재배치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뭘 했느냐. 소셜앱 만들고 있던 엔지니어들이 갑자기 AI 학습용 데이터를 만드는 이른바 단순 반복 업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그들 생각할 땐 가장 고차원의 서비스를 한다고 하다가
0: 네.
1: 단순 반복 업무를 가니까 이 곳으로 간 직원들이 스스로 뭐라고 불렀냐면 본인들은 징집병이다. 그리고 그 부서 자체가 강제 수용소다. 이렇게 이제 비유하는 네. 직원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회사가 실은 이 메타에 있는 컴퓨터에 클릭, 키 입력까지 AI 학습력으로 수집을 하려고 했어요.
0: 예.
1: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개발자들이 쓰는 패턴들을 바로바로 AI가 학습을 하기 위한 로우 시스템을 그 메타에 있는 컴퓨터에다 설치를 한 거예요.
0: 그러면 그 얘기 무슨 소리예요? 메타 직원들이 근무 시간에 네. 키보드를 치면 네. 그게 회사에서 다 아는 거예요?
1: 그렇죠. 그 수준뿐만 아니라 이 키보드를 몇 초에 적고 마우스를 어떻게 움직였고 이런 로그 데이터를 다 모아서 쉽게 말하면 AI한테 에이전트화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됐더니 1,600명 넘게 반대 청원에 나섰고요.
0: 네.
1: 이런 것들이 계속 되다 보니까 저커버그가 우리가 실수했다고 인정을 했고 지난달에 원래 부서로 돌아갈 선택권을 주면서 한번 물러섰더니
0: 예.
1: 거기에 있어서 직원들이 징집 해제다 이렇게 부르는 상황들까지 나왔습니다.
0: 예.
1: 근데 이게 전례를 좀 생각해보면 메타버스라고 하는 단어 때도 좀 비슷한 형태들이 있었잖아요.
0: 예.
1: 회사 이름까지 바꿨던 사업 리얼리티 랩스가 2025년 한 해에만 191억 달러의 영업손실을 냈고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여러 가지 해외에서의 냉소가 뭐냐면 B2C 회사의 DNA가 원래 페이스북에 그러니까 메타 있지 않습니까?
0: 예.
1: 근데 여기서 B2B를 할 수 있느냐 아니면 클라우드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느냐는 냉소가 좀 나오고 있는
0: 예.
1: 상황이다. 뭐 이렇게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그렇군요. 아니 안 그래도 AI 데이터 센터나 GPU가 부족하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실제로 일론 머스크도 자신들의 데이터 센터를 다른 회사에 빌려줬다는 소식들도 있던데.
1: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제 앞서서 이제 우리가 얘기했던 메타의 상황하고 이 XA

0: 그러니까 그 말씀하셨던 일론 머스크, 그러니까는 스페이스X 같은 게 약간 결이 다를 수 있어요.
1: 예.
0: 그러니까 일단 사실 관계부터 정리를 하면 올해 2월에 일론 머스크의 우주기업인 스페이스X가 자신의 AI 회사인 XAI를 흡수 합병을 했죠. 그리고 나서 지난 5월에 클로드를 만드는 엔트로픽이 스페이스X의 이제 멤피스 데이터 센터에 콜로소스 1이라고 하는 데이터 센터가 있는데 거기 컴퓨팅 용량 전체를 빌리는 계약을 맺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300메가와트 이상이고 엔비디아 GPU를 치면 22만 개의 규모입니다. 상당히 큰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실제로 이 부분에 있어서 엔트로픽이 2029년 5월까지 매달 12억 5천만 달러, 그러니까 1조 9천억 원을 내는 조건이었고
1: 네.
0: 6월에는 구글까지 월 9억 2천만 달러를 내고 스페이스X의 컴퓨팅을 빌리기로 했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 자체 클라우드를 가진 구글마저 남의 컴퓨팅을 빌릴 만큼 시장 전체를 보면 여전히 공급 부족이다.
1: 예.
0: 그렇기 때문에 메타 관점에서 이게 뭐 충분히 시장성이 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 예.
0: 이제 메타와 같은 점은 이제 발상인데
1: 네.
0: 이제 이 부분에서의 조금 차이들이 좀 있는 게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느냐? 첫 번째는 이제 단계죠. 그러니까
1: 네.
0: 스페이스X는 이미 계약이 성사돼서 매출이 이제 발생하고 있는 사업이고 메타는 아직 검토 이제 보도 단계라는 겁니다.
1: 네.
0: 두 번째는 상품 구조인데 스페이스X는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 센터를 임대 사물처럼 블록 단위로 통째로 빌려주는 IaaS,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통째로 그냥 빌려주는
1: 네.
0: 형태란 말이에요. 근데 메타 같은 경우에는 매니지드 AI를 포함한 투트랙, 그러니까는 일종의 호텔처럼 서비스까지 해줘야 되는 거예요. 단순
1: 예,
0: 임대가
1: 예.
0: 아니라 그런 부분까지 이제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계약에 대한 건데 일론 머스크가 나중에 밝히기로 한 엔트로픽 계약이 사실상에 보면 이게 되게 장기 계약 같지만 일단은 계약 맺은 건 180일 단기인데에 90일 통보로 해지 가능한 구조였다라고 해서 좀 논란이 됐었어요.
1: 예.
0: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장기적으로 안정적이보다는 지금의 상황을 보면 일단 급하니까 급한 대로 빈 거를 채워야 되니까 이걸 장기적으로 나누고 한 몇 개월짜리 하고 또 보자라는
1: 네.
0: 형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종의 이 컴퓨팅 임대라는 게 장기 안정 사업이라고 보는 게 메타적 관, 메타의 관점을 보면 수급에 따라서 출렁이는 일종의 뭐 원자재 거래? 뭐 이런 느낌에 가까운 형태로도 볼 수 있다 보니까
1: 네.
0: 과연 메타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 사업의 안정성이 있을까에 대한 뭐 두려움이나 걱정들은 여전히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우리 소장님 의견이 궁금합니다.
0: 네.
1: 이거 궁여지책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원래 계획했던 사업이 잘 안 되니까. 아니면 새 먹거리도 찾았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어느 겁니까?
0: 그러니까 조심스럽긴 한데 지금 상황까지는 조건부로 보면 조건부
1: 예.
0: 긍정이다 이렇게 좀
1: 예.
0: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긍정 요인이 일단 긍정적으로 볼 때 세 가지가 있어요. 하지만 조건을 채우긴 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일단 메타버스 때랑은 달리 이게 맨 땅에 새로 짓는 게 아니라 이미 사둔 자산을 활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비즈니스가 잘 되든 안 되든 추가로 잃을 수 있는 부분 잃더라도 제한적인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안 팔면 감가상각으로 어차피 사라질 자산이니까 거기서 현금을 만들겠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 마침 이번 주에 알렉산더 왕이 최고 AI 책임자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뮤즈 스파크 새 버전이 나온다라고 이번 주에 나올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1: 예.
0: 그러니까 그때 이제 일단 알렉산더 왕이 얘기한 건 코딩이나 AI 에이전트 구동 성능이 크게 개선이 돼서 일부 벤치마크에서는 GPT-5.5와 대등하다라는 보도까지 했거든요. 근데 매니지드 AI 사업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델까지 같이 파는 사업이잖아요.
1: 예.
0: 그러니까 만약에 모델이 진짜로 말한 대로 GPT-5.5 정도 좋다라고 하면은 어떤 기업에서 AI를 쓸 때 단순히 빌려 쓰는 것뿐만 아니라 이 메타의 AI까지 같이 패키지로 쓸 거잖아요.
1: 네.
0: 그렇게 되면은 상품성이 올라가게 되고 비즈니스 구조가 좀 더 나올 거니까
1: 네.
0: 그 부분에 있어서의 포인트가 있을 수 있고요.
1: 예.
0: 세 번째로는 재배치 직원들한테 지금 선택권을 또 하나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런 인프라 쪽 관리하는 쪽으로. 그러니까 조직 갈등도 봉합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말씀드린 대로 이건 다 조건이 있을 때 긍정이에요.
1: 예.
0: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클라우드가 기업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B2B 영역이고 과금 체계나 뭐 24시간 운영이나 개발자 생태계가 필요한 사업인데 메타가 이 영역에서 검증된 게 없다는 거예요.
1: 네.
0: 그리고 실제로 지금까지는 개인 거기 때문에 개인이 아니라 본인 회사들 거기 때문에 본인 회사에서는 뭔가 멈추거나 그러더라도 서비스에 약간의 오류나 개선인데요. 지금 이 B2B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 빌려주는 회사와의 계약을 맺게 돼 있어요.
1: 그렇죠.
0: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멈추기라도 하면은 그 부분에 있어서의 손해배상이나
1: 예.
0: 내용들이 상당히 크다라는 겁니다.
1: 예.
0: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업 고객의 SLA라고 하는 서비스 수준의 협약을 맺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은 이번에 이슈를 보고 클라우드 업계 분들이 뭐라고 했냐면 이 클라우드라고 하는 걸 관리하는 게 수만 명의 엔지니어가 응급실 의사처럼 24시간 비상대기해야 겨우 유지되는 서비스다.
1: 네.
0: 고객

0: 핵심 데이터를 맞는 일이기 때문에 작은 사고 하나가 회사 신뢰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제대로 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퀘스천 마크가 있다라는 거죠.
1: 예.
0: 근데 만약에라도 이게 진짜로 성공을 했다라고
1: 네.
0: 한다면 진짜로 이제 추론 인프라에 특화된 AI 네이티브 클라우드 사업자가 될 수 있는 또 기회이기 때문에 분명히 한 번에 승부수를 거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1: 예. 그러니까
0: 결국 좀 정리를 하면 이제 이번 달 말 2분기 실적 발표 때 이 구상이 정말 공식적으로 언급이 될 것인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1: 예.
0: 뮤즈 스파크의 신 모델이 나오니까 그게 진짜 시장 평가를 뒤집는지에 대해서 좀 냉정하게 살펴봐야 되는 시즌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자, 네. 그런데 이러한 일련의 변화들이 미국의 반도체 주가를 흔들리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증시도 정말 크게 출렁이었었거든요.
0: 맞아요.
1: 이게 이렇게 반도체 주에도 크게 민감하게 만들 요소입니까?
0: 시장이 이렇게 왜 반응을 했을까라고 네. 보면 사업 자체보다는 이 단어 하나에 되게 민감했던 것 같아요. 초과 용량.
1: 초과 용량.
0: 네, 그러니까는 메타가 갑자기 남았다 라고 표현을 하니까 오 이거 우리가 말하는 거품 온 거 아니야?
1: 아,
0: 아니면 이제 실제로 야, 그 사람들이 AI가 이제 쓸 게 남을 정도로 이제 AI 인프라가 과도화된 거 아니야? 라는 생각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1: 예. 그러니까
0: 빅테크 AI 인프라 투자가 정점을 지나서 뭐 앞으로 반도체 주문이 꺾인다 이런 공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1: 예.
0: 이른바 뭐 피크아웃 논리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 예.
0: 그런데 이제 요게 조금 허점이 있었구나 아니면 논리에 구멍이 있었구나라는 걸 봤던 게 진짜 공급 과잎이라면
1: 예.
0: GPU를 파는 엔비디아가 제일 크게 맞아야 되는데
1: 예.
0: 이제 그날의 낙폭이 약간 1.25%정도에 그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메타가 불과 얼마 전까지 컴퓨팅이 모자라서 코어이브나 구글이나 오라클 같은 것에 대형 임차 계약을 매존해서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올해 책정한 설비 투자를 다 썼다는 발표도 없었어요.
1: 예.
0: 그러고 또 GPU 같은 경우는 주문을 해서 설치까지 몇 달이 걸리는 물건이다 보니까 한 달 사이에 부족이 과잉으로 바뀐다는 게 조금 앞뒤가 안 맞다라는 평가들이 많습니다.
1: 예.
0: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일종의 펀더멘털 훼손이라기보다는 수익 실현을 해야 되는 타이밍에 그 타이밍에 필요했었던 요소들이 있었다라고 이제 좀 시장에서 좀 해석이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차익 실현에 대해서 좀 이유들이 필요했던 시장이 이 부분에 있어서의 정리를 한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는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1: 그렇군요. 근데 또 특이한 점이 메타 주가가 떨어질 줄 알았는데 메타 주가는 오히려 올랐다고 들었어요.
0: 맞아요.
1: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0: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메타 관점에서 보면은 새로운 돈을 벌 수 있는 요소가 생겼구나. 라고 생각을 하니까 좀 기대감을 가진 것 같고요.
1: 네.
0: 이제 그 메타에서 생각하는 GPU 인덱스 똑같이 한 코어이브나 네비우스 같은 경우는 정말로 폭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거대 경쟁자가 진입을 할 수 있다는 직격탄을 맞은 건 좀 사실인 것 같아요.
1: 네. 사실 이 지금 메타를 비롯해서 오픈 AI, 클로드, 그다음 또 그로 뭐 이런 여러 AI 회사들 있지 않습니까?
0: 네.
1: 근데 제가 보기에 이 회사들 결국 다 살아남지 못할 거잖아요.
0: 네.
1: 그럼 어느 순간인가는 누군가 사라질 텐데 그렇게 될 때는 뭔가 진짜 공급 과잉 소리도 나올 텐데 그런데 우리나라는 정작 지난주에 엄청난 투자 계획을 발표했단 말이에요.
0: 그렇죠.
1: 이거 자칫 잘못하다가 우리가 진짜 초과 시설 투자하는 건 아닌지 어떻게 보세요?
0: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오히려 좀 생각을 좀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되는 시기인 것 같아요.
1: 예.
0: 분명한 투자는 필요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잘 생각을 할 게 좀 세 가지 정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짓는 거랑
1: 예.
0: 파는 거는 다른 사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 최고 데이터 센터를 가진 메타가 지금 클라우드 사업자로 인정받지 못하거나 이제 이거에 대한 좀 고민이 있는 게 기업 영업, 과금 뭐 같은 파는 능력에 대한 게 검증이 안 돼서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짓고 있다는 건 분명히 필요한 것 같아요.
1: 네.
0: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짓는 거를 정말 이제 어떻게 팔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이 명확한 로드맵들이 있다면 이 부분이 과잉 투자라기보다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1: 예.
0: 그런데 이번에 정부 계획에 보면 대규모 클러스터링이나 AI 개발 도구 같은 클라우드 기술력을 지원해서 데이터 센터를 수출 산업화하겠다는 방향이 있거든요.
1: 예. 그러니까
0: 이 방향제로 제대로 간다면은 좀 방향은 좋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1: 예.
0: 두 번째 이게 제일 포인트일 것 같은데 이제 업계에서 앵커 테넌트라고 표현을 해요.
1: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0: 데이터 센터의 용량을 큰 비중 비중을 장기 계약해주는 핵심 고객들을 말합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스페이스X가 엔트로픽이나 구글 같은 회사가 이제 있었으니까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돈이 벌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우리 역시도 짓는다와 함께 앞으로 이런 장기적으로 계약할 수 있는 대규모의 업체들을 빠르게 좀 잡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1: 네.
0: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 기업들도 AI 클라우드나 아니면 코로케이션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확보된 수요나 전력 인허가에 맞춘 단기적 투자를 밝히고 있거든요.
1: 네.
0: 그래서 이러한 반드시 고객이 있어야 된다는 거고.

0: 예. 세 번째로 청취자 관점에서 좀 생각을 해볼 건 결국 이번 사태의 본질이 AI 투자가 끝났다가 아니라 예. 컴퓨팅이 진짜 원자재처럼 거래되는 시장이 더 열리고 있다. 아. 이렇게 좀 봐야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보면은 지금 분명히 이제 또 하나의 변수가 있다라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중요한 건 이 시장이 지금 너무 과열이 돼 있다 보니까 예. 이제 대장주가 막 하루에 막 10% 왔다 갔다 하는 지금 시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뉴스가 실적이나 펀더멘털은 좀 실제로 바뀌는지는 약간은 한 박자 쉬고 따져봐야 되는 상황이다. 뭐 이렇게도 좀 해석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저는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1: 세상 모든 지식이 경제로 통하는 시간.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2: 최신 지구촌 소식 만나보는 글로벌 리포트 시간입니다. 한국경제신문의 이혜인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3: 안녕하세요.
2: 오늘 먼저 가볼 곳은 중국이네요. 중국의 유령 도시를 일부러 찾아가서 사는 청년들이 늘고 있다. 야, 이게 무슨 소리인가요?
3: 그렇습니다. 좀 으스스한 이야기인데요. 예. 이제 유령 도시라고 하면 사람들이 떠난 곳이잖아요. 사실 실패한 도시거든요. 근데 요즘 중국에서는 오히려 이렇게 빈 도시를 일부러 찾아 들어가는 청년들이 생기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그런데 이제 청년들이 이런 도시를 찾는 이유가 의외로 간단하다고 합니다.
2: 예.
3: 이렇게 사람들이 안 찾다 보니까 집값이랑 월세가 저렴하고요. 이제 집을 고를 선택지도 많고 대도시보다 훨씬 여유로운 생활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중소도시의 신축 아파트 단지 가운데에는 절반 가까이가 비어 있는 곳도 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임대료가 대도시보다 당연히 저렴하고요.
2: 예.
3: 이제 원하는 집도 쉽게 구할 수 있게 됩니다.
2: 예.
3: 그래서 사람들로 붐비는 대도시와 다르게 한적한 환경에서 살고 싶은 젊은층들이 이렇게 모이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현상을 공성생활, 말 그대로 빈 도시에서의 삶 이렇게 중국에서는 부르고 있습니다.
2: 네, 아니 도대체 이런 집들은 얼마나 상대적으로 싸길래 일부러 여기까지 청년들이 가는 거예요?
3: 네, 지역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이제 광동성에 있는 후이저우가 가장 좀 예시로 많이 들어지더라고요.
2: 예.
3: 그래서 이 후이저우에 살고 있는 어떤 영어 강사의 사례를 살펴봤는데 이제 이 집에 살게 된 계기 중에 가장 큰 건 전망이 굉장히 좋은 곳이고
2: 예.
3: 도시 전체가 한눈에 보이나 봐요. 이제 다른 도시였다면 정말 비쌌던 집이겠지만 여기선 그렇지 않대요.
2: 예.
3: 그래서 이게 얼마냐면 월세가 우리 돈으로 19만 원 수준이라고 합니다.
2: 이야, 진짜 싸네요.
3: 그렇습니다. 그래서 집을 그렇게 신중하게 고르지도 않았대요. 왜냐면 살다가 마음에 안 들면 바꾸면 되고 빈집이 너무 많아서 오히려 임차인이 귀하다 보니까 이제 집주인이 그렇게 어렵지도 않은 거예요.
2: 예.
3: 그래서 이런 점에서 좀 수월하게 느꼈다고 합니다.
2: 진짜 그렇겠는데요. 19만 원 수준이면 이게 정말 낮은 수준이지만 다 비어 있으니 옆에 집의 집주인이 저는 18만 원 해드릴게요. 이렇겠네요, 진짜.
3: 그렇습니다. 이제 임차인뿐만 아니라 이렇게 집을 살려는 사람들도 적다 보니까 집을 살 때도 조금 비슷한데요.
2: 네.
3: 이제 비슷한 이제 주거지에 있는 다른 주민들의 케이스를 보면 제곱미터 땅 130만 원. 이래요.
2: 오.
3: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익숙한 전용 84 기준으로 계산을 하면
2: 예.
3: 이제 30평대 아파트를 약 1억이 조금 넘는 돈에 살 수 있는 거예요.
2: 이야,
3: 정말
2: 대단합니다.
3: 그렇습니다.
2: 예.
3: 이제 동북부에 있는 허강 같은 도시는 좀 더 극단적인데요. 여기는 원래 탄광 도시였는데 광산이 문을 닫고 사람들이 빠져나가는 인구 감소까지도 좀 심각하게 벌어졌던 곳이거든요. 그래서 집이 사람보다 훨씬 많아졌습니다. 이제 이러다 보니까 방 하나짜리 아파트를 우리 돈으로 400만 원 안팎에 살 수 있다고 해요.
2: 예.
3: 이제 방이 4개

0: 100m짜리 넓은 집도 1000만 원대에 거래된다고 합니다.
1: 이야, 구매가 400만 원, 방 4개짜리 집도 1000만 원에 거래가 된다. 이거 다 새 아파트 기준인 거죠?
0: 그렇습니다.
1: 예, 정말 대단한 상황이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정도면 단순히 싼 집을 찾는 수준이 아예 아니라 삶의 방식을 바꾸는 선택이다. 저는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0: 그렇습니다. 이제 이 집이라는 게 내가 평생 갚아야 될 빚 이런 존재가 아니라
1: 예.
0: 내 삶의 방식을 조금 더 편하게 바꿀 수 있는 선택지가 되는 거예요.
1: 네.
0: 이제 상하이를 떠올리면 금융회사들도 많고 되게 치열하잖아요.
1: 그렇죠.
0: 이제 여기 살던 여성의 케이스를 보면 이제 장수송으로 아예 옮겼나 봐요.
1: 예.
0: 이제 나의 좀 더 편한 삶을 위해서 여기가 가짜 베네치아라고 불리는 대형 주거단지, 화려한 주거단지인데요.
1: 네.
0: 여기 월세가 약 23만 원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하이에 있을 때는 연봉이 1억 원이 넘는 고소득 직장인이었는데 나는 이제 이렇게 업무 강도 높은 것도 싫고 좀 더 편하게 살고 싶다. 그래서 이제 여태까지 모인 돈으로 내가 월세가 아주 싼 곳으로 옮기면 그냥 내가 투자 수익만으로도 살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1: 네.
0: 그래서 4억 원이 모이고 나서 바로 이곳으로 이주를 했고 그러니까 마치 어떤 도피처처럼 또 여겨지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1: 네.
0: 단순히 집값이 싼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긴 노동시간, 치열한 경쟁에서 벗어나서 적게 벌어도 덜 쓰는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선택지가 됐다고 볼 수 있으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1: 네. 그런데 이렇게 청년들이 들어간다 해도 제가 알기로는 중국에 빈집이 워낙 많다고 들었거든요. 이런 흐름이 뭔가 그 중국의 여러 문제들을 해결할 수준까지는 아닐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0: 네, 그렇습니다. 이미 잘 알려진 것처럼 1980년대 개혁개방 이후부터 중국에서 부동산은 경제성장을 이끄는 핵심 산업이었습니다.
1: 예.
0: 근데 이제 6년 전인 2020년에 중국 정부가 이제 개발업체들이 과도한 부채를 이제 지지 못하게 규제를 하면서 상황이 급변했어요. 이제 그 전부터도 사실은 과잉 공급이랑 부채 누적 문제가 계속 쌓이다가 이렇게 2020년에 정부가 규제까지 하면서 결정타를 날리게 된 거예요.
1: 예.
0: 그래서 앞서 제가 소개드렸던 아파트 단지들의 개발사도 지금 채무조정 상태에 있고 중국 집값은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지금까지 사라진 부동산 자산 가치만 한 100조 위안 정도 되고 우리나라 돈으로 2경 원, 달러로는 15조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합니다.
1: 예.
0: 그래서 잘 알려진 것처럼 헝다 그리고 비구이 위안 같은 대형 개발사들도 잇따라 무너졌었잖아요. 그래서 집은 정말 많이 지어놨는데 살 사람들은 부족해지면서 지금처럼 아파트 공급이 수요를 크게 웃도는 상황이 된 겁니다.
1: 네. 전체적인 통계도 궁금합니다. 지금 중국에는 빈집이 얼마나 많은 거예요?
0: 네. 이게 재밌는 게 중국 정부가 공식적인 공실률 통계를 발표를 안 하더라고요.
1: 예.
0: 네, 꽤 중요한 통계 같은데. 근데 이게 참고할 만한 수치는 있는 게 이제 대형 부동산 플랫폼인 베이커가 2022년도에 한번 발표를 했다가
1: 네.
0: 이거를 자료를 철회하고 사과한 적이 한번 있긴 합니다. 근데 이 당시 발표했던 공실률은 최대 20%에 달한다라고 했어요.
1: 예.
0: 그래서 당시 발표된 걸 보면 전국 평균 공실률이 약 15%고 일부 지역은 25에서 30%에 달한다고 했고요.
1: 예.
0: 이제 국제적으로 적정한 공실률이 5% 안팎인 거에 비해서 정말 4~5배가 넘어가는 거잖아요.
1: 네.
0: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그렇네요. 굉장한 수준이네요.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이런 유령 도시들이 결국 회복해서 예전에 중국의 일선 도시들만큼 발달할 수 있을까요?
0: 네. 그러면 참 좋겠지만 예.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좀 더 우세한 것 같아요.
1: 예.
0: 특히 이제 후이저우 같은 중소도시 같은 경우에는 회복 가능성이 더 크지 않고요. 이제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선전 같은 일선 도시는 이제 첨단 산업을 중심으로 일자리가 계속 생기고 있잖아요.
1: 예.
0: 그러다 보니까 인구를 끌어들일 수가 있는데 이제 3, 4선 도시 같은 경우에는 이미 너무 많이 과잉 공급이 돼 있는 데다가 인구까지 지금 감소가 하고 있으면서 이중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예요.
1: 네.
0: 그래서 이제 투자은행들이 분석해 놓은 걸 보면 이제 중국에 엄청난 규모의 미분양 재고가 남아 있다고 지금 좀 많이 우려를 하고 있고
1: 예.
0: 당장 판매할 수 있는 신규 주택만 7천만 채입니다.
1: 이야.
0: 투자 목적으로 사두고 비어있는 이른바 그림자 공급도 9천만 채에서 1억 채에 이르고요.
1: 예.
0: 이제 이거는 2023년도에 중국의 연간 신규 주택 판매량인 900만 채를 훨씬 웃도는 규모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상 이 재고를 사실상 모두 소화하기는 어렵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 거예요.
1: 네, 진짜 규모가 중국은 숫자를 들으면 뭔가 남달라요. 빈집이 뭐 7천만 재고 뭐 그림자 공급이 1억 채에 가깝다. 야, 이거 이렇게 되면 끝내 사람들이 결국은 돌아오지 않는 빈집들 이런 건 다 어떻게 될까요?

0: 네, 이제 좀 이렇게 정책적으로 활용될 여지가 있다고 보는 것 같아요. 일부
1: 네.
0: 주택은 뭐 공공임대주택 이렇게 활용될 수도 있는데, 이제 상당수는 결국 철거가 불가피하지 않을까라고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위스콘신대 인구학자인 이프우셴 교수가 있는데, 이제 인구 감소가 심하고 주택 수요가 구조적으로 사라진 지역에서는 회복 가능성이 가장 낮은 주택부터 철거하는 것이 불가피할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이제 결국 유령 도시는 단순히 사람이 떠난 도시가 아니라 중국의 부동산 호황이 남긴 유산이자 중국 경제가 안고 있는 구조적 과제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공간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아마 청취자분들 중에서는 아유 또 부시는데도 돈 들고 또그 과정에서 또 자원도 더 훼손할 수도 있는데 그냥 빈집으로 놔두면 되지 이걸 왜돈 들여서 저기 부시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도 빈집 문제 해외 사례들 연구해 봤더니 빈집은 두면 이게 부실부실해져서 크게 인재를 만든대요. 뭐 갑자기 뭐랄까요? 건물이 뭐 위에서 천장이 떨어진다든가 이렇게 돼서 그래서
0: 네.
1: 결국 또 부시는데 돈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중국도 진짜 그런 선택을 앞두고 있는 지역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아프리카로 가보겠습니다. 남아공에서 최근 흑인 주민과 이주민 사이에서 갈등이 커지고 있다고요? 이건 어떤 상황입니까?
0: 네, 남아공은 과거의 흑백 분리 정책인 아파르트 헤이트를 겪은 나라입니다.
1: 예.
0: 근데 최근에는 흑인 주민들이 오히려 모잠비크, 말라위 같은 주변국 출신의 흑인 이주민을 향해서 남아공을 떠나라고 요구하고 또 폭력을 행사하는 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1: 예.
0: 이제 표적이 된 사람들은 대부분 모잠비크나 말라위 같은 주변국에서 일자리 때문에 남아공으로 넘어온 흑인 이주민들이에요. 이제 남부 해안 지역 같은 경우의 사례를 살펴보면 이주민 수백 명이 반이민 성향의 주민들을 피해서 숨어 지내고 있을 정도로 상황이 조금 심각하고요.
1: 네.
0: 현지 주민들이 경찰까지 대동을 해서 집집마다 수색을 다니고 이렇게 외국인들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1: 네.
0: 네. 그래서 뭐 한밤중에 지금 뭐 야반도주 하는 분들도 많고 여권이나 옷까지도 챙기지 못하고 산이나 숲같이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으로 몸을 피하고 있는 경우도 많고요. 근데 이게 불법 체류자뿐만 아니라 합법 비자가 있는 사람한테까지도 이런 폭력이 자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행 가방 하나에 그냥 짐 몇 개만 싸들고 지금 떠돌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고 하고요. 현지의 자선단체들이 음식, 뭐 기저귀 그런 기본 물품들을 나눠주고는 있지만 너무나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난 4월부터는 주요 도시에서 강력한 이민자 단속을 요구하는 시위도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1: 최근 분위기가 전 세계적으로 이민 단속을 강화하는 나라가 많은 건 알고 있는데 남아공의 경우는 뭐가 다를까요?
0: 네, 맞습니다. 미국처럼 세계 여러 나라가 지금 이민을 제한하고 이제 국경을 걸어 잠그고 있잖아요. 근데 남아공은 정부의 공식 단속, 뭐 어떤 시위 이 정도 수준을 넘어서 자경단이 있어요. 이 자경단이 몽둥이를 들고 다니면서 직접 외국인을 몰아내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크게 다른 점입니다. 네, 그래서 그냥 가두 행진에 그치지 않고 이주민이 사는 판자촌을 순찰을 돌면서 신분증 내놓으라고 이렇게 요구하기도 하고 이주민으로 의심되는 사람은 그냥 폭행해버리기도 하고 뭐 전기 충격기, 후추 스프레이 이런 게 사용됐다는 증언도 나오고 있습니다. 숨지는 사건도 있었어요. 지난달 말에는 이제 케이프타운 인근의 모잠비크 출신 이주민 두 명이 폭행으로 숨졌고요. 이제 불을 지르기도 해서 판잣집 55채가 불타는 일도 있었습니다.
1: 네, 이렇게 규모감 있는 일들이 자행되는 경우에는 누가 주도하는 사람도 있는 것 있을 수 있는데 이거 누가 주도하는 게 사람이 있는 겁니까?
0: 그렇습니다. 이게 실체가 있더라고요.
1: 예.
0: 이렇게 시위를 주도하는 반이민 시민단체 이름은 마치앤마치 뭐 행진과 행진이고요. 이게
1: 예.
0: 우리가 행진을 멈추지 않고 계속 행동할 거다 이런 뜻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1: 네.
0: 이제 이 단체가 얼마나 세냐면 작년 그러니까 지난달 30일까지 자치 시한을 정해뒀어요. 내가 이때까진 봐줄게. 이때까지 너네가 출국하면 내가 이렇게 폭력을 행사하진 않을게. 이런 식의 자체 정부와도 전혀 협의되지 않은 그런 시한을 정해뒀고요. 그래서 이때까지 이제 정부도 불법 체류자를 추방하지 않으면 전국적인 셧다운을 일으키겠다. 이렇게 협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수만 명의 외국인이 출국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각에서 우려하고 있는 건 이게 처음 있었던 일은 아니고 2021년 7월에도 대폭동 같은 사태가 있기는 했거든요. 예. 이때 같은 이유는 아니었고 당시 제이컵 주마 전 대통령 구금에 항의하던 시위가 대규모 폭력 사태로 번지면서 이런 비슷한 공포가 있었던 일이 있어 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그런데 이주민을 향한 분노가 이렇게까지 커진 이유, 뭐 남다른 이유가 좀 있을 것 같은데요?
0: 네, 보통 이주민에 대한 분노가 커지

0: 떠오르는 타이밍은 예. 보통 경제와 맞물려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이번에도 표면적으로는 일자리 그리고 복지 자원을 둘러싼 불만이 정말 커진 건데
1: 예.
0: 이렇게 반이민 단체들은 외국인들이 남아공 국민의 일자리를 뺏고 있고 정부 자원을 빼앗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남아공 국민에게 경제적 기회를 더 주려면 더 강력한 이민 단속이 필요하다고도 주장하고 있어요.
1: 예.
0: 근데 이게 조금 더 깊이 보면 배경에는 남아공의 뿌리 깊은 구조적 불평등도 작용을 했는데요.
1: 예.
0: 이제 남아공 같은 경우에 인구가 6,300만 명이고요. 6,300만 명이고요. 흑인이 82%예요.
1: 예.
0: 근데 부와 자산은 여전히 인구의 7%밖에 안 되는 백인 계층에 몰려 있습니다.
1: 예.
0: 그래서 백인이 다수를 차지하는 상위 10% 계층이 국가 전체 자산의 80%를 보유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어요. 그래서 인종 간 소득과 자산 격차가 세계 최악 수준이다. 이렇게 평가가 나오기도 합니다.
1: 예.
0: 1994년에 아까 말씀드렸던 흑백 분리 정책인 아파르트헤이트가 폐지가 되고 나서 넬슨 만델라 정권이 들어섰는데 이때 흑인의 정치적 지위는 크게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1: 예.
0: 여전히 이 경제적 불평등은 30년이 지났는데도 해소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남아공의 지난해 실업률은 33%. 달했고 그래서 근데 백인 실업률은 한 자릿수에 그쳤거든요.
1: 네.
0: 그래서 흑인 사회 내부에 쌓인 경제적 좌절과 박탈감이 이제 더 약자를 향하게 된 거예요. 주변 아프리카 국가 출신 이주민을 향하게 됐고 이들에 대한 분노의 형태로 표출이 되고 있습니다.
1: 예. 말씀 듣고 보니까 진짜 상황이 심각하네요. 그럼 자경단이라고 했죠, 아까.
0: 네.
1: 이 등장도 처음 아니겠네요.
0: 그렇습니다. 이제 2000년대 들어서 이주민을 겨냥한 혐오폭력이 반복이 되어오기는 했습니다.
1: 네.
0: 이제 2020년대에는 줄루어로 쫓아내다라는 뜻의 오퍼레이션 두둘라라는 반이민 자경단도 전국 단위로 새를 불렸던 일이 있습니다.
1: 네. 말씀 듣고 보니까 아비규환이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남아공 정부가 이 정도 되면 좀 뭐 나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0: 네. 남아공 대통령이 이렇게 발언을 하기는 했어요.
1: 네.
0: 이제 아프리카 각국 정부에 특사를 보내서 자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겠다고 약속을 하기도 했고 지난달에 대국민 연설에서 어떻게 말을 했냐면 일부 사람들은 실업과 범죄, 공공서비스 부실의 책임을 외국인에게 돌리고 있다. 근데 문제의 근본 원인은 불평등, 저성장 그리고 공공서비스 실패다. 이제 취약한 사람들을 희생양 삼는다고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말했지만 이제 뭐 그렇게 먹히지는 않았습니다.
1: 예.
0: 그래서 하지만 주변국들은 이런 남아공 정부의 약속만 믿고 기다리지는 않는 분위기고요. 이제 인근 국가들은 자국민 데려오기 위해서 항공기랑 버스를 직접 보내고 있습니다.
1: 네.
0: 이제 실제로 가나와 나이지리아 국적자들은 본국 정부가 마련한 항공편으로 귀국을 했고요. 이제 모잠비크 같은 경우에도 육로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1: 네.
0: 이제 말라위 정부도 자국민 1만 명을 송환해야 된다고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1: 네. 쭉 설명을 들어보니까요. 이번 사건이 이민 문제처럼 보이긴 하지만 그 밑에는 남아공 사회의 오랜 좌절감이 깔려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씁쓸하기도 합니다. 이번 사태 어떻게 봐야 할까요?
0: 그렇습니다. 아까 그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1: 네.
0: 단순히 이민자가 많아서 생긴 문제라기보다요. 이제 이 남아공 사회에 오랫동안 쌓여온 불평등과 실업, 공공서비스 실패가 가장 약한 사람들에게 향하고 있는 겁니다.
1: 예.
0: 네. 이제 인권단체 휴먼 라이츠 워치의 말을 들어보면 이런 자경단이 남아공 사회의 불만, 이제 사회 경제적 권리의 후퇴, 실업, 그리고 국가 차원의 형평성 격차 속에서 새를 키우고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1: 예.
0: 그리고 또 남아공이 여전히 아파르트헤이트의 유산을 해결해야 하는 막대한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남아공은 아파르트헤이트 이후에 흑인 다수 정부가 들어섰고 흑인 경제 권한 같은 강화 같은 정책도 추진을 해왔는데
1: 예.
0: 이런 정책이 흑인 대중 전체의 삶을 바꿨는지를 두고는 논란이 계속 되어오기는 했습니다.
1: 예.
0: 이제 일부 흑인 중산층과 엘리트를 성장시키긴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높은 실업률과 빈곤, 열악한 주거 속에 남아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파르트헤이트는 끝났지만 30년도 넘었지만 이렇게 경제적 불평등은 여전히 깊게 남아있고 그 균열이 지금은 흑인 주민과 아프리카 출신 흑인 이주민 사이의 폭력적인 갈등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그렇네요. 경제가 열악해진 상황에서 인근 같은 어떻게 보면 흑인들 사이에서도 갈등이 불거지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러시아 소식이네요. 러시아 사람들이 배급제로 기름을 넣고 있다고요? 야, 이 최고의 산유국인데 어떻게 이 지경이 됐습니까?
0: 네, 그래서 더 눈길을 소식인 것 같습니다.
1: 예. 이제
0: 러시아는 세계적인 산유국인데 지금 러시아 여러 지역의 주유소 앞에

0: 엄청나네요.
1: 네. 예. 대기줄이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이제 현지 당국은 도로에서 기다리는 시민들을 위해서 이동식 화장실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한 것도 있고요. 네. 이렇게라도 받을 수 있으면 다행인데 예. 주유소가 아예 문을 닫고 있기도 해요.
0: 예.
1: 이제 어떤 지역 같은 경우에는 주유소의 최소 3분의 1이 아예 폐쇄된 상태라고 합니다.
0: 러시아는 땅덩어리가 워낙 커서 철도 아니면 자동차 이거 말고는 교통수단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 기름을 배급제로 주고 주유소가 폐쇄됐다고 하니 정말 난감할 것 같은데
1: 네.
0: 만약에 이 정도 상황이 되면 러시아가 참 저도 말씀드리면서 웃깁니다만 다른 나라에서 휘발유를 수입해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1: 그렇습니다. 그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0: 그래요?
1: 네.
0: 어디서 사옵니까?
1: 지금 인도에서 들여오고 있어요. 이제 최근에 인도에서 휘발유 3만 톤에서 4만 톤 정도를 실은 유조선 두 척이 러시아로 출항했다는 보도가 있었고요.
0: 예.
1: 이제 앞으로 매달 한 40만 톤 정도의 휘발유를 인도에서 수입하겠다고 지금 러시아가 밝힌 상태입니다.
0: 네.
1: 근데 러시아가 인도에 원래 대규모 원유를 팔던 국가예요.
0: 그렇죠. 인도가 러시아산 석유 싸졌다고 더 많이 수입하고 그랬잖아요.
1: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정작 휘발유는 인도에서 다시 사오는 상황이 된 거예요. 원유는 예. 팔고 휘발유는 다시 되사오는 이런 역설적인 장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0: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러시아는 어쩌다가 이렇게 연료 난에 빠진 겁니까?
1: 가장 큰 이유는 지금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이고
0: 예.
1: 우크라이나가 장거리 드론 공격에 정말 능해지면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0: 예.
1: 이제 러시아 본토 깊숙한 곳에 있는 정유 시설과 석유 터미널을 계속해서 타격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러시아가 원유 생산 능력은 크지만 휘발유나 경유는 정유 공장에서 만들어야 되잖아요.
0: 그렇죠.
1: 근데 이 정유 공장들이 공격을 받으면서 실제 소비자들이 쓰는 연료 공급에 차질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국경에서 약 1,900km까지 떨어진 시베리아 정유 시설까지 공격을 했고요.
0: 예.
1: 이제 모스크바 지역의 연료 공급의 30% 이상을 담당하는 모스크바 정유 공장도 타격했습니다. 네. 이번 공격으로 정유 능력이 25% 이상이 영향을 받았대요.
0: 예.
1: 그래서 이제 가스프롬 네프트의 전략 책임자 출신의 말을 들어보면 러시아 정제 시설의 28%가 가동을 아예 멈췄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0: 네. 야, 이 드론 공격으로 1,900km 떨어져 있는 정유 시설까지 공격을 한다.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 능력이 그만큼 높아진 겁니까?
1: 그렇습니다. 전쟁 초기만 해도 러시아 본토 깊숙한 곳에 있는 에너지 시설까지 계속 타격하기는 어렵겠지 이렇게 보는 시선이 더 많았는데요.
0: 예.
1: 지금은 시베리아 정유 시설뿐만 아니라 모스크바 정유 공장, 상트페테르부르크 석유 터미널까지
0: 예.
1: 공격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0: 예.
1: 이제 지난 토요일에도 이를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석유 터미널을 겨냥한 드론 공격을 이어갔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전선에서 멀리 떨어진 러시아 민간 경제와 에너지 공급망까지 압박하는 전략을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성공적으로 쓰고 있는 거고요.
0: 예.
1: 러시아 국민들도 전쟁의 비용을 일상에서 체감하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0: 그렇군요. 그러면 러시아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1: 네, 일단은 내수 물량 확보하기 위해서 휘발유랑 황공유 수출은 금지를 한 상태고요.
0: 예.
1: 경유 수출까지 중단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도 이례적으로 우리 연료 부족하다는 문제를 인정을 했어요.
0: 예.
1: 지난달 말에 에너지 관련한 부처 장관 회의가 있었는데 그때 연료 비축량이 전년보다 4% 줄었다라고 말을 했고요. 다만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석유 시설 공격을 치명적이지 않다 이렇게 좀 사안을 축소하고 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0: 예.
1: 뭐 정부도 뭐 이렇게 연료 시장 상황이 뭐 쉽지는 않지만 통제는 가능한 수준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0: 예.
1: 크림반도의 상황도 심각한데요. 이제 크림반도는 2014년 강제 병합한 지역이잖아요.
0: 그렇죠.
1: 이제 공공 서비스와 응급 서비스용 연료를 우선 비축하고 이제 여분이 없으면 일반 시민에게는 연료를 팔지 않겠다라고까지 말한 상태입니다.
0: 이야, 정말 심각하네요. 이렇게 되면 연료난 때문에 러시아 경제에도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을 것 같은데요.
1: 그렇습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연료가 없이는 사실 이동하기 정말 힘든 국가고요.
0: 그렇죠.
1: 이제 경제에 추가 부담이 되고 있는 부분은 이미 높은 인플레이션과 고금리로 소비와 기업 활동이 위축된 상황이었고
0: 예.
1: 여기다가 연료난까지 겹친 거예요. 이제 물류뿐만 아니라 농업, 산업 생산 전반에 이제 기름이 필수적이잖아요.
0: 예.
1: 이제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오르고 공급이 불안해지면 물가 압력도 더 커질 수 있습니다.
0: 예.
1: 그리고 또 일부 운전자들 사이에서는 주유소 대기줄에서 싸움이 벌어지기도 하고요. 이제 기름을 구하지 못해서 생업에 차질을 빚기도 하고 이렇게 민간 경제의 피로감이 너무 빠른 속도로 번지고 있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0: 네.
1: 네, 크림반도 같은 경우

0: 경우에는 정전과 물 부족까지 겪고 있습니다. 원래는 러시아인들의 여름 휴양지로 꼽히던 곳인데 이렇게 불안감이 커지면서 주민들의 탈출 행렬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1: 우리가 이란 사태 때문에 우크라이나 상황에 대해서 모니터를 못하고 있었는데 그 사이에 이 전쟁이 전선에서만 벌어지는 게 아니라 국민들의 일상으로까지 크게 번지고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드네요.
0: 그렇습니다. 이제 단순히 군사적인 압박을 넘어서 에너지와 물류, 민간 경제까지 흔들 수 있다는 점을 너무나 여실히 보여주고 있고 예. 우크라이나가 바로 이 약한 고리를 겨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제 결국 전쟁의 비용은 전선 밖으로까지 번지게 되는 거고 주유소 앞에 길게 늘어선 줄이나 배급 쿠폰 같은 장면은 러시아 국민들에게도 전쟁이 더 이상 멀리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1: 네. 오늘 주셨던 소식을 조금 다른 관점에서 보면 이번 전쟁이 조금 더 길어지면 이 전쟁은 러시아가 이겨가고 있는 줄 알았는데 이것도 다른 상황이 전개될 수 있겠네. 이런 뭐 상상까지도 해보게 되는 소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혜인 한국경제신문 기자였습니다. 오늘도 많이 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어디까지 가시나요?
3: 살아서 잠까지요.
2: 혹시 닥터 캡슐 전?
3: 3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0: 19금 부탄가스의 힘.
1: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최근 우리나라에도 크고 작은 지진이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진이 발생했을 때 크게 흔들리는 시간은 보통 1, 2분을 넘지 않는데요. 만약 운전 중 지진이 발생한다면 교차로를 피해 길 오른쪽에 정차하고 라디오의 정보를 잘 듣다가 열쇠를 꽂아둔 채 대피합니다. 가정에 있을 때 지진이 일어난다면 튼튼한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흔들림이 멈추면 화재로 인한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가스와 전기불을 꺼야 합니다. 지진, 미리 대비하고 알아두세요. 이 캠페인은 MBC 라디오와 함께합니다.
2: 자, 어디가 아파서 오셨어요?
3: 배요. 배가 너무 아파요.
2: 언제부터 아프셨어요?
3: 친구들 주식 오른다 했을 때부터?
4: 남들 수익률에 배 아픈 당신. 이럴 때일수록 공부하셔야 합니다. 공부하는 사람들의 똑똑한 경제 습관. 평일 아침 8시 30분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5: 박종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무라 제1 FM 방송입니다. HLAW SFM
1: 기넥신? 은행잎 추출물이라 좋은 거겠지.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장애 치료엔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0: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2: MBC 11시 뉴스입니다. 중국군은 현지 시간 정오쯤 핵잠수함 한 척이 태평양 공해에 훈련용 탄두를 탑재한 전략미사일을 발사했고 목표 해역에 성공적으로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태평양을 겨냥한 중국군 미사일 발사는 2024년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이후 1년 10개월 만입니다. 일본 정부는 중국 미사일이 일본의 배타적 경제 수역 상공을 통과하지는 않았다면서도 중국의 군사 활동이 투명성 부족으로 일본과 국제사회에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대만이 중국의 SLBM 시험 발사를 국제사회를 위협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대만 총통부는 중국이 동중국해, 남중국해, 대만해협에서 군사활동을 확대하며 인도태평양 지역 불안을 키우고 있다며 대만은 방위 능력을 지속해서 강화해 평화를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이 미사일 기종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전문가들은 미국 본토 등 지구상 대부분 지역을 사정권으로 둘 수 있는 중국의 3세대 SLBM, 쥐랑3일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60조 원 규모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사업 우선 협상 대상자로 한아오션과 경쟁했던 독일 업체 TKMS가 선정됐다고 현지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캐나다 유력 일간지 글로브 앤드 메일은 현지 시간 6일 캐나다 차세대 초계 잠수함 12척 도입 사업 수주 업체로 TKMS가 선정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회원국인 독일과의 안보 협력에 캐나다가 정책 무게를 둔 결과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캐나다의 낡은 빅토리아급 잠수함을 대체하기 위해 디젤 잠수함 최대 12척을 도입하는 이번 프로젝트의 규모는 최대 6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돼 우리나라와 독일이 범정부 차원에서 사활을 걸고 경쟁해왔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광주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 수사 부실 의혹 규명을 위한 특별수사팀을 편성합니다. 국수본은 광주경찰청 수사전담팀을 광주광산서 살인사건 진상규명 특별수사팀으로 확대 편성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은 장윤기에게 성범죄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것에 대해 유고무원이라고 말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모레까지 곳에 따라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모레까지 예상 강수량은 경기 북부, 강원 북부 많은 곳 100mm 이상, 남부지방은 20에서 60mm입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4도 등 21도에서 24도의 분포를 보이겠고, 낮 최고기온은 28도에서 35도로 예보됐습니다. MBC 11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김나진입니다.
1: 협찬 우리말 나들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영은입니다. 조선시대에 누에치기를 장려하기 위해 뽕나무를 심고 잠실을 주었는데요. 한자로 누에잠, 집실이라 잠실입니다. 이처럼 누에잠을 쓰는 낱말이 또 있는데요. 잠식하다, 잠식되다 할 때 잠식입니다. 산업 전반에 외래 용어가 남발되어 우리말, 우리 용어가 서서히 잠식되고 있다는 말에서 잠식은 누에가 뽕잎을 먹듯이 점차 조금씩 침략해 먹어들어감을 뜻합니다.

1958년에 데뷔한 미국의 가수 로버트 존은 20년 동안 음악 활동을 하면서도 본인만의 뚜렷한 히트곡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수 활동을 그만두고 뉴저지 건설 현장에서 일을 했죠. 그런데 어느 날 그런 그의 앞에 한 프로듀서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로버트 존을 설득해 본인 집으로 데리고 가서 음악을 만들게 했는데요. 그렇게 3개월에 걸쳐 로버트 존이 쓰고 프로듀서가 수정하면서 완성되었다는 이 노래. 1979년 빌보드 싱글 차트에서 1위를 하면서 비로소 로버트 존의 대표곡이 된 바로 이 노래입니다.

7월 6일 월요일을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 잘 보내셨어요? 신의림의 골든디스크 오늘의 첫 곡은 로버트 존의 Sad Eyes였어요. 나는 가수로서는 성공할 수 없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 모든 일을 그만두려고 했을 때 그때 로버트 존에게 이 노래를 쓰라고 옆에서 막 이렇게 부추겨준 그 프로듀서가 진짜 네 은인이었던 거죠. 단 한 사람이 있어서 나를 믿어줬고 그래서 음악을 썼고 그 노래를 발표를 했는데 그동안 한 번도 갖지 못했었던 차트 1위라는 그 자리를 갖게 된 그 음악. 정말 그때 완전히 포기하고 아예 음악계로 돌아오지 않았으면 어쩔 뻔했어요. 그죠? 자, 나를 믿어주는 단 한 사람만 있어도 이렇게 내 인생을 계속해서 걸어갈 힘이 생기게 마련인데요. 이 로버트 존의 Sad Eyes, 임현웅 님이 신청해 주셨습니다. 야간 근무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에 방송 들어요. 좋은 선곡에 스트레스가 달아나는 것 같아요 하셨는데요. 와, 진짜 다행이네요. 제가 로버트 존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면서 그리고 현웅님의 이 문자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골든디스크가 누구에게는 그냥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고 또 내일을 살아갈 그 버팀목이 될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동시에 현웅님처럼 이렇게 자신의 이야기를 나눠주시고 듣고 싶은 노래를 나눠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또 골든디스크가 이렇게 잘 지탱되고 또 나아갈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로버트 존과 프로듀서 같은 그런 관계가 골든디스크와 우리 청취자분들과의 관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자, 이렇게 골든디스크에 하고 싶은 이야기 또 듣고 싶은 음악 그것들로 골든디스크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쪽으로 참여를 해주세요. 문자 샵 8001번이에요. 짧은 문자에 50원, 긴 문자 사진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문자 미니 방송 진행되고 있는 밤 11시 5분부터 자정 사이에 보내주시면 되고요. 신의림의 골든디스크 홈페이지 사용과 신청곡 게시판은 24시간 언제든지 열려 있으니까요. 생각나실 때 들어오셔서 글 남겨주시면 됩니다. 더위에 지친 작업

0: 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1: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0: 에어렉스.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0: 오, 안 터지는 맥스 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0: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0: 맥스 안 터져요. 한 권은

0: 만드는 해커스. 토익은 해커스.
1: 목동의 윤수리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앤 리조트의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지금 들으신 노래는 엘비스 프레슬리 Can't Help Falling in Love였습니다. 4791님 신청곡이었어요. 박현철님 마돈나의 럭키스타 마돈나 노래 중에서 요즘 듣기 힘든 노래인 것 같아 신청합니다 하셨는데요. 그런가요? 하긴 초창기 히트곡이기는 하니까요. 그래도 골든디스크에서는 이런 마돈나의 초기 목소리도 항상 환영하고 있습니다. 이현호님, 데이빗보이의 Let's Dance 신청합니다. 야근하면서 듣고 있어요. 7월은 월초부터 바쁘네요. 음악 들으면서 일하면 일이 잘 되는 거 있죠? 하셨는데요. 아, 다행입니다. 특히 음악을 들으면서 일을 할 수 있는 직종에 계시다는 게 진짜 다행인 것 같아요. 저도 문득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뭐 모든 일이 생계라는 건 항상 어느 정도의 어려움과 힘듦, 스트레스를 동반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나는 음악을 들으면서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건 정말 큰 행운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일을 하시든 라디오를 틀어두거나 음악을 틀어두고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거 그거는 큰 행운인 것 같다.

라는 생각을 종종 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현우님은 야근을 하셔서 더 그럴 수도 있지만 이왕이면 야근을 안 하시는 게더 좋긴 하겠지만 자 그래도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일이라면 신나게 이두곡 들으면서 기운 내보시죠. 마돈나의 럭키스타 그리고 데이비드 보이입니다. Let's Dance.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누구에게나 처음은 있다. 처음 그리고 지금. 아무리 위대한 뮤지션이라도 낯선 시선들에 둘러싸인 데뷔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처음과 모두가 주목하는 지금을 동시에 만나는 시간. 처음 그리고 지금.

그리고 지금 뮤지션의 데뷔곡과 가장 최근 싱글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1978년생 미국의 R&B 가수 어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어셔는요, 굉장히 어린 나이에 데뷔를 했어요. 만 15살이었을 때. 그때 1993년 영화 포에틱 저스티스 OST에서 Call Me a Mac이라는 노래를 부르면서 데뷔를 합니다. 이 포에틱 저스티스가요, 자넷 잭슨하고 투팍이 주연을 했었던 영화였어요. 이 두 사람이 나온다고 해서 저도 나중에 찾아봤었죠. 영화 자체가 막 그렇게까지 인상적이진 않았는데 솔직히 그랬는데 어쨌든 이 두 사람이 주연을 맡았기 때문에 OST의 R&B와 힙합이 좀 중요하게 작용을 했었던 영화였습니다. 그러니까 어셔는 이때 이 쟁쟁한 선배들한테 좀 주목을 받고 있었던 그런 신인이었다고도 할 수 있죠. 그리고 이 OST에서 이제 노래 한 곡을 발표를 하고 94년도 만 16살의 첫 앨범을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사실 어셔의 전성기는 2000년대에 찾아왔죠. You Remind Me나 Yeah, Burn, My Boo 이런 노래들로 전성기 누리면서 자연스럽게 성인 가수로도 안착을 했고요. 2024년까지 9번째 정규 앨범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네, 여전히 현역으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어셔의 가장 최근 싱글은 이 9집 앨범의 마지막 싱글이었던 Kissing Strangers라는 곡이었어요. 아무래도 이제 데뷔곡이 10대 때 목소리다 보니까 이 두 곡을 비교해서 들어보시면 음악적으로도 또 음색적으로도 굉장히 성숙해진 어셔의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두 곡 이어서 들어보죠. 1993년 어셔의 데뷔곡 영화 Poetic Justice OST Call Me a Mac 그리고 2024년에 발표된 노래입니다. Kissing Strangers.

오늘 처음 그리고 지금에서 들은 노래 어셔의 데뷔곡 Call Me a Man 그리고 가장 최근 싱글 Kissing Strangers였습니다. 확실히 네 변성기 전 목소리와 변성기 후 목소리 차이가 있죠. 1938님 안녕하세요. 자주 메시지를 보내지는 않지만 어떤 날은 골든디스크를 들을 때면 마음이 한껏 쓰다듬어지는 기분이 들 때가 있어요. 다른 누군가의 사연에 공감이 되거나 신청된 곡에 감동도 받으면서요. 모두들 시원하고 포근한 밤 보내시길요. 아, 혜림 씨도요. 신청곡 토니 베넷 Fly Me to the Moon입니다 하셨는데요. 아, 고맙습니다. 라디오가 존재하는 이유가 이거 아닐까요? 다른 누군가의 사연에 공감이 되거나 신청된 곡에 감동을 받으면서 내 마음이 쓰다듬어지는 그런 기분을 느끼라고 아직도 라디오가 이 세계에 존재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 잠깐 했는데요. 너무 거창한가요? 아니 그렇게라도 라디오가 존재의 이유를 찾는다면 그건 너무 행복한 일이잖아요. 네. 제가 앞서서 왜 생계라는 거는 어쩔 수 없는 어려움과 스트레스를 동반할 수밖에 없다라고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이 생계에서 우리가 보람을 느낄 때 직업 만족도가 확 올라갈 때 그럴 때도 또 분명히 있잖아요. 저는 1938님이 보내주신 이런 문자를 받을 때 그럴 때 직업 만족도가 확 올라가면서 보람을 느끼고 그러곤 합니다. 고맙습니다. 모두들 1938님 바람처럼 시원하고 포근한 밤 보내실 거라고 믿으면서 신청해 주신 노래 토니 베넷이에요. Fly me to the moon.

0: 터니 베넷의 Fly Me to the Moon에 이어서 들으신 노래 7761님이 듣고 싶다고 하신 Bette Midler의 The Laws 그리고 조주연님이 골라주신 에어 서플라이의 Goodbye였습니다.
1: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파젠.
1: 고유가 시대 화물 운송 기사님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현대 커머셜 다운 다운 다운 생각 파비스 구매 부담 다운 프로그램 출시. 신차 가격의 최고 60%까지 만기 유예로 월 납입 부담을 다운 다운 다운 파비스 구매 부담 다운 프로그램이 궁금하다면 현대 커머셜. 자세한 사항은 현대커머셜 금융지정 확인, 파비스 구매 부담 다운, 할부 상품 정보, 대상 차종, 전유 2027 파비스, 고정금리 5.4에서 8.5%, 중도상환 수수료율 최대 2%, 상환 방식 유예형 원리금 균등, 이자 상환 시기 매월 변제, 연체 이자율 약정금리 최고 3% 가산, 법정 최고금리 20% 이내, 계약 체결 전 상품 서명서와 약관 확인 필수, 금소법에 의거 상품 서명 청취 및 내용 이후 거래 필수, 부적합한 대출 제한 및 고객 신용조별 금리 차등 적용, 근저당 해지 비용은 대출 상환 시 고객 부담, 인재사는 현대커머셜과 고객이 각 50%씩 부담, 26년 6월 기준 산정금리로 내용은 영업점 확인 필요. 상환 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개인 신용평점 하락 및 금융거래 불이익 발생 가능. 일정기간 원리금 연체 시 모든 원리금 변제 의무 발생 가능. 여신금융협회 신필.

7월 6일 월요일에 마무리를 함께한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오늘 마지막 곡은 지금 흐르고 있는 이 음악이에요. 석기현님이 신청해주신 제시카 심슨의 A Public Affair. 오늘 이 곡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골든디스크였고요.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FM 방송입니다. HLAW SFM 여러분의 안동문화 방송이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 FM 방송입니다. HLAW SFM. 여러분의 안동문화 방송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JFM 방송입니다. HLAW SFM 여러분의 안동문화 방송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 FM 방송입니다. HLAW SFM. 여러분의 안동문화 방송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FM 방송입니다. HLAW SFM 여러분의 안동문화 방송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가요 나인틴나인틴아. 여기는 가요 나인틴나인틴아.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 FM 방송입니다. HLAW SFM. 여러분의 안동문화 방송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안동 MBC 제1 FM 방송은 주파수 100.1MHz로 방송해드리고 있으며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안동문화 방송은 바르고 알찬 정보 전달의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 방송의 책임자는 편성의 허환구입니다. 건강한 라디오 안동문화 방송과 함께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1: 대한민국은 지진에 대한 위험에서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하지만 곳곳에서 발생하는 지진과 여진은 더는 안전하게만 여길 수 없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때문에 지진에 대비하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먼저 지진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천장이나 높은 곳에는 물건을 올려두지 않고 가스나 전기 배선 등은 자주 점검해줍니다. 또한 지진이 일어났을 때는 전기 전원과 가스를 끄고 견고한 곳으로 머리를 보호한 뒤 튼튼한 가구 밑으로 들어가거나 화장실로 대피합니다. 실외라면 최대한 몸을 가려서 보호한 뒤 공터 같은 안전한 장소에서 진동이 멈출 때까지 기다립니다. 지진이 발생하는 순간에는 당황하기 때문에 이성적이고 적절한 판단이 어려운데요. 평소에 행동 요령을 익히는 걸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해야겠습니다.

0: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1: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어디까지 가시나요?
4: 살아서 장까지요.
3: 혹시 닥터 캡슐 전?
5: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가나.
4: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5: 닥터 캡슐.
4: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6: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7: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6: 환인제약.

0: 지금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방치된 농촌 쓰레기 문제 이제 주민 손으로 해결해요. 클린 농촌 만들기. 농촌 쓰레기는 줄이고 공동체는 되살리고 주민 참여형 클린 농촌단이 마을을 바꿔갑니다. 주민 손으로 더욱 깨끗하게 다시 농촌답게 클린 농촌 만들기. 농림축산식품부가 함께합니다.
2: 클레오?
3: 네, 현대자동차의 AI 클레오입니다.
2: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3: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2: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4: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6: 목동의 윤수리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앤 리조트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

삼성증권 협찬 우리말 나들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영은입니다. 벽에 걸린 액자가 삐뚤은 것 같다는 말, 모자를 삐뚤게 썼다는 말 모두 바르지 않은데요. 삐뚤다는 삐뚤은 삐뚤게로 활용하지 않습니다. 맞게 쓰려면 액자가 삐뚤 것 같다, 모자를 삐뚤게 썼다로 표현하는데요. 비슷한 말인 빗뚤다와 배뚤다도 마찬가지로 활용됩니다. 잊지 마세요. 삐뚤은 것을 바로잡는 게 아니라 삐뚤 것을 바로잡는 겁니다. 캠페인 우리말 나들이 삼성증권과 함께합니다.

오늘도 안전하게 지진 피해 현장에서는 이렇게 행동하세요. 첫 번째, 건물이나 담장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져 이동하세요. 낙하물로 인해 다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유리조각이나 건물 잔해에 발을 다칠 위험이 있습니다. 운동화 등 발을 보호할 수 있는 신발을 신고 이동하세요. 세 번째, 여진의 우려가 있으니 인근 대피소나 텐트, 개활지의 차량 안에 머무르세요. 안전이 확인된 후 가정으로 복귀하세요. 네 번째, 공동생활시설에서는 전염병 예방을 위해 손 씻기를 철저히 하고 대피자 간 일정 거리를 유지하세요. 다섯 번째, 여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TV, 라디오,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정보를 지속적으로 확인하세요. 행동수칙을 지키면 더 큰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FM 방송입니다. HLAW SFM 여러분의 안동문화 방송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팔이 성형이 됐다는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결국 사퇴했습니다. 5.18 조롱 응원을 했던 배재고 야구부 학생들은 광주를 찾아 고개 숙여 사과했습니다.
1: 3대 메가 프로젝트 발표 일주일 만에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장소로 광주 군공항 부지가 결정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속도를 강조하며 관계 당국에 빠른 행정 처리를 주문했습니다.
0: 이재명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 참석과 몽골 국빈 방문을 위해 오늘 순방길에 오릅니다. 유럽 방산시장을 겨냥한 K-방산세일즈 외교가 핵심 과제로 꼽히는 가운데 60조 원 규모의 캐나다 잠수함 사업 우선협상 대상자로는 한화 오션 대신 독일 업체가 선정됐습니다.
1: 네, 미국 월드컵 대표팀 선수에 대한 징계 유예 파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제축구연맹 FIFA 회장에게 전화를 걸어 직접 징계 재검토를 요청했다고 인정했는데 축구계와 국제사회의 비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7월 7일 화요일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0: 배재고 사태로 논란이 된 혐오와 차별적 응원을 표현의 자유라고 옹호한 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사퇴했습니다.
1: 국민통합을 이끌어야 할 총리급 인사가 5.18이 성역이 됐다, 북한의 모습 같다는 발언으로 갈등을 오히려 증폭시키는 행보를 보이자 결국 청와대가 사퇴를 권고한 겁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2: 이른바 스타벅스 지역비하 응원으로 배재고등학교 야구부에 내려진 징계 소식에 5.18이 성역이 됐다고 SNS에 글을 쓴 이병태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 SNS 글 게시 3일 만인 어제 결국 사퇴했습니다. 이 부위원장은 인명권자와 정부에 부담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판단과 자진 사퇴 권고에 따라 고심 끝에 부위원장직을 내려놓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논란을 두고는 어린 학생들의 스포츠 경기에 쓰인 간단한 구호로 이념 대결이 벌어지자 사회가 서로 다른 의견에 유연해지기를 호소하려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필요한 화두를 던졌다는 자부심에는 변함이 없다며 자신과 일부 집단의 성역을 타인에게 강요하는 사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재차 밝혔습니다. 이 부위원장 사퇴 결정에는 청와대의 권고가 영향을 끼친 걸로 보입니다. 지난 4일 공개적으로 엄중 경고했던 청와대는 여권 내부와 지지층의 반발이 이어지자 이틀 만인 어제 이 부위원장에게 사퇴를 공개 권고했습니다. 책임과 권한이 큰 대통령 직속위원회 주요 구성원으로서 정부 국정기조에 부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을 강조하고 경고했지만 사안이 매우 엄중해

0: 이 부위원장에게 사퇴를 권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1: 공인의 표현의 자유는 개인의 표현의 자유하고는 좀 다를 수 있다. 여러 가지 논란에 등등을 감안하면 본인이 스스로 그 거취를 좀 정리했으면 좋겠다.
0: 홍준표 캠프에 몸담았던 이 부위원장 기용은 국민통합을 강조한 인사로 평가받았지만 이번 논란으로 임명 취지를 상실해 국정 동력이 될 수 없다며 공직 자질론까지 불거졌습니다.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
2: 5.18 조롱 응원으로 무리를 일으켰던 배재고 야구부 학생들이 일주일 만에 광주 제1고를 찾아 사과했습니다. 광주 제1고 교장은 이들에게 어깨를 펴라며 미래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격려했고 배재고 교장과 학부모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주지은 기자입니다.
3: 굳게 닫힌 광주 제1고등학교. 잠시 뒤 서울 배재고 야구부 학생들과 학부모, 교직원 등 80여 명이 탄 버스가 들어옵니다. 무거운 침묵이 가득 찬 강당에 선 배재고 학생들. 주장은 한자 한자 꾹꾹 눌러 쓴 자필 사과문을 꺼내 읽어내려 갔습니다.
4: 광주 1고 선수분들께 정신적으로 큰 피해와 힘듦을 겪게 한 점, 같은 선수로서 정말 하면 안 되는 행동이었고 많은 고통을 드렸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3: 배재고 야구부 감독과 교장의 사과도 이어졌습니다.
5: 승패에만 집중하느라 제때 제지하지 못했다는 말은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6: 다시 한번 가슴속 깊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죄송합니다.
3: 광주 제1고 교장이 먼 길을 내려온 배재고 학생들에게 어깨를 피라는 말을 전하자 함께 온 부모들의 울음도 이어졌습니다.
7: 어깨 펴고 여러분의 미래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충분히 여러분들 다시 생활할 수 있을 테니까 아이들을 잘 못 이끈 것은 어른의 책임입니다.
3: 학생 독립운동 기념탑을 참배한 뒤 국립 5.18 민주묘지로 이동한 두 학교 학생들은 하얀 국화를 들고 나란히 서 5월 영령을 참배했습니다. MBC 뉴스 주지은입니다.
2: 서남권 반도체 생산기지 장소로 광주 군공항 부지가 결정됐습니다.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발표한 지 일주일 만에 후속 조치에 나선 건데요. 이재명 대통령은 관계 당국에 빠른 행정 처리를 당부했습니다. 정상빈 기자입니다.
8: 3대 메가 프로젝트 발표 일주일 만에 이재명 대통령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관계자들이 다시 청와대에 모였습니다. 도합 4,700조 원의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밝힌 만큼 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후속 조치에 나선 겁니다.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는 광주 군공항으로 확정됐습니다.
9: 기업들은 호남권 입지 후보지 중에 광주 군공항이 가장 적합한 부지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후속 절차에 착수하겠습니다.
8: 국가 소유인데다 평탄화 작업도 필요 없는 만큼 각종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장점이 고려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거듭 속도전을 당부했습니다. 특히 환경영향평가 과정에는 기존 평가 결과를 활용하거나 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다른 행정 절차들도 순서대로 처리하지 말고 동시에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정부 소유 부지가 아닌 경우 협의 매입과 강제 수용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라고도 했습니다.
10: 누가 얼마나 더 빨리 선점하느냐, 누가 더 빠르냐로 결판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오직 속도전이 중요하다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8: 이 대통령은 야당의 비판들을 강한 어조로 반박했습니다. 야권이 가능하다는 것을 전제로 왜 우리는 빠졌느냐고 항의하면서 동시에 같은 입으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주장하는 게 모순적이라는 겁니다.
10: 비난 불가능하다는 전제로 비난을 하든지 가능하다는 전제로 불균형을 지적하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하면 좋겠어요.
8: 청와대는 매달 기업과 이재명 대통령이 함께 회의를 열고 추진 상황을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2: 60조 원 규모의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사업 우선 협상자로 한화오션과 경쟁했던 독일 업체가 공식 선정됐습니다. 마크 커니 캐나다 총리는 현지 시간 6일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도입 사업 적격 후보에 오른 한화오션과 독일 TKMS 중 TKMS를 우선 협상자로 최종 선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커니 총리는 다만 TKMS와의 협상이 결렬되면 한화오션과 협상을 개시할 권리를 가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같은 결정은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회원국인 독일과의 안보 협력에 캐나다가 정책

0: 를 둔 결과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1: 나토 정상회의 참석과 몽골 국빈 방문을 위해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4박 5일간의 순방길에 오릅니다. 유럽 방산 시장을 겨냥한 K-방산 세이즈 외교와 몽골과의 핵심 광물 협력이 이번 순방 핵심 과제로 꼽힙니다. 홍신영 기자입니다.
2: 이재명 대통령이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오늘 출국합니다. 유럽과의 안보 연대를 넓히고 세계 최대 방산 시장을 상대로 한 K-방산 세일즈 외교를 본격화하는 대비 무대입니다.
3: 세계 최대 규모의 나토 방산 시장 진출과 견고한 방산 공급망 구축을 위한 본격적인 발판을 마련하겠습니다.
2: 특히 올해 정상회의의 주요 행사로 격상된 방산 포럼에서 기조연설과 패널 토론에 참여해 K-방산의 역량과 신속한 조달 능력을 집중 부각할 예정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유럽 각국이 국방비를 대폭 늘리고 방산 공급망 재편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폴란드와 노르웨이, 루마니아, 스페인 등 이미 방산 협력이 진행 중인 국가 정상들과의 연쇄 양자회담도 추진 중입니다. 위 국가안보실장은 정상회의 방문 주안점 중 하나가 방산 협력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달 G7 정상회의에서 만났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별도 회담이 계획돼 있진 않지만 현장에서 자연스럽게 대화할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튀르키예 일정을 마친 뒤 이 대통령은 국빈 방문지인 몽골로 향합니다. 호렐수 몽골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하고 몽골 최대 명절인 나담 축제 개막식에도 한국 정상 중 처음으로 주빈으로 참석합니다. 양국 정상은 한몽 관계의 황금 시대를 함께 선언하고 희토류 등 핵심 강물과 식량안보, 보건과학기술, 한반도 평화협력 방안까지 폭넓게 논의할 전망입니다. MBC 뉴스 홍신영입니다.
4: 마르크 리터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사무총장이 튀르키예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담 첫날인 현지 시간 7일 대규모 신규 방위산업 계약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리터 사무총장은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억제와 방어에 필요한 핵심 장비를 제공할 수백억 달러 규모의 새로운 계약을 발표하겠다면서 7일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 공식 행사인 방산 포럼에서 공개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리터 사무총장은 또 유럽의 나토 동맹국과 캐나다가 이미 국내 총 생산의 약 4%를 국방 안보 분야에 투자하고 있다며 미국과의 국방비 지출 격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인판티노 국제축구연맹 피파 회장이 미국 축구대표팀의 핵심 공격수 징계 철회 논란과 관련해 자신은 이 결정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인판티노 회장은 현지 시간 6일 피파 미디어의 소셜미디어 계정에 올라온 성명에서 피파의 사법기구는 독립적이고 징계위 등은 자율적으로 운영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피파는 미국 축구대표팀 간판 골잡이 폴라린 발로건이 이번 월드컵 32강전에서 퇴장당해 16강에 출전할 수 없게 됐지만 16강을 앞두고 한 경기 출전정지 처분의 집행을 1년 유예한다고 발표해 형평성 논란을 불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자신이 인판티노 회장에게 출전 금지 결정을 재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쿠바에서 지난 3월에 이어 또다시 대정전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쿠바 전력청은 현지 시간 6일 긴급 성명을 통해 국가 전력 시스템 전체의 전력 공급이 전면 차단돼 구체적인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는 소서이자 화요일인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전까지 비가 오겠고 오후에는 중부지방 등 일부 지방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과 강원 내륙 산지 충청권에 20에서 60mm, 강원 동해안과 전라권, 경사권에 5에서 40mm 등입니다. 비가 오는 지역에서는 돌풍, 천둥, 번개가 동반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부산 30도 등 전국이 27도에서 34도 사이로 예보돼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0: 지금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지금까지 MBC 뉴스 투데이를 들으셨습니다.
2: 해마다 반복되는 아파트 화재. 사상자의 약 40%는 대피 중 발생했습니다. 아파트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다음과 같이 행동합시다. 우리 집 화재로 대피할 때는 연기와 화염을 차단하기 위해 반드시 현관문을 닫고 계단을 이용해 외부로 빠져나와야 합니다. 이때 엘리베이터는 이용하면 안 됩니다. 연기나 화염으로 대피가 어렵다면 집안의 대피 공간에서 자신의 위치를 알리고 구조를 기다립니다. 대피 공간이 없다면 방문을 닫고 젖은 수건 등으로 틈새를 차단한 뒤 구조를 요청합니다. 다른 집에 불이 났지만 화염이나 연기가 우리 집으로 들어오지 않는다면 창문은 닫고 집안에서 안내 방송에 따라 행동합니다. 아파트 화재, 무조건 대피보다 상황별 올바른 대처가 중요합니다.

0: 안녕하세요. 아침의 뉴스 류수민입니다. SNS를 하게 되면 쇼폼이나 각종 영상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SNS 게시물들을 반복적으로 접하다 보면 우리 뇌가 즉각적인 재미에 길들여져서 깊은 몰입을 거부하게 된다고 에스토니아 연구진이 밝혔습니다. 우리가 어떤 한 가지를 온전히 이해하려면 초반의 지루함이나 고통을 참고 견디는 이른바 전환 단계를 거쳐야 하는데 스마트폰이 주는 단편적인 보상이 익숙해지면 뇌가 이 과정을 점점 더 참지 못하게 된다고 하네요. 영화관에서 2시간 이상 영화를 보는 것이 힘들었다거나 한자리에서 독서를 오래 하는 것이 어려웠던 경험들 하셨을 수도 있는데요. 뇌를 위해서는 깊은 몰입을 하고 참고 견뎌내서 성취감을 얻는 경험을 해봐야 한다는 것. 아이들뿐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7월 7일 화요일 아침의 뉴스 시작할게요. 기온 살펴볼까요? 서울 25도, 부산 24도, 대구 26도고요. 대전 24도, 광주 26도, 강릉 24도, 제주 24도를 가리키고 있네요. 정체전선이 우리나라 북쪽으로 형성되면서 오늘 아침 수도권과 강원도에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에는 한낮 체감 온도가 33도 이상으로 오르는 곳이 많겠고요. 특히 내일부터 주 후반까지는 중부 곳곳에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릴 수 있어 철저한 호우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오늘도 아침의 뉴스에 문자나 미니로 인사해 주시고 의견들 많이 보내주세요. 신청곡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는 샵 8001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됩니다. MBC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1: 상동역 초역세권 선호학군의 중심 49층 1859세대 단지 내 수영장까지
2: 마침내 비교할 수 없는 캐슬을 만나다.
1: 노라이벌 랜드마크
2: 상동역 롯데캐슬 7월 오픈 예정 1551 3555 롯데건설.
3: 여러분의 아침을 뉴스로 열어드립니다. 아침엔 뉴스 뉴스입니다.
0: 7일 화요일 간추린 뉴스입니다. 가짜뉴스

0: 처벌법으로 불리는 개정정보통신망법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허위인 줄 알면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부당한 이익을 얻기 위해 온라인 게시물을 유통하면 최대 10억 원,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요.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네이버 등 흔히 사용되는 SNS나 포털의 게시물, 댓글이 모두 해당됩니다. 조작 및 편집 게시물의 경우 이를 반드시 고지해야 하고 비판 풍자 패러디는 예외이며 단체 채팅방도 예외지만 불특정 다수가 참여할 경우 적용 대상에 포함되는데요. 허위 조작 여부를 판가름하는 기준이 모호한 데다 처벌에 대한 불안이 커지고 있어 시행 초기 일부 혼선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당선된 한지혜 인천 연수구 의원이 임기 3일 만에 탈당해 민주당 측에서 고발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인천 연수구 의회는 더불어민주당 7명, 국민의힘 7명의 여야 동수로 구성됐는데요. 민주당 후보로 당선된 한지혜 의원이 임기 3일 만에 탈당했고 연수구 의회는 국민의힘 우위로 재편됐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먹튀 탈당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면서 특정 자리나 이익을 약속받은 의구심이 강하게 든다며 고발을 예고했는데요. 마찬가지로 여야 동수로 구성됐던 사천시 의회에서 최용석 의원이 민주당을 탈당한 후 국민의힘의 지지로 의장에 선출된 것과 유사한 상황입니다. 실제 결제 금액과 수수료 등 중요 정보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여행 플랫폼 아고다가 과징금을 내게 됐습니다. 방송 미디어 통신위원회는 어제 여행 플랫폼 아고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4억 2,400만 원을 부과했는데요. 방미통위는 아고다가 예약 과정에서 실제 결제 금액과 수수료 등 핵심 정보를 확인하기 어렵게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추가 수수료가 붙는다는 내용을 작은 글씨로 안내하거나 원화로 설명하다가 현지 통화로 표기를 바꾸는 방식 등이 지적을 받았는데요. 정부는 휴가철을 앞두고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는 여행 플랫폼에 대한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축구계 전반을 쇄신할 K축구혁신위원회가 박지성 공동위원장을 앞세워 출범했습니다. 박지성과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이 공동위원장을 맡은 K축구혁신위원회가 어제 출범식을 갖고 활동에 들어갔는데요.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이영표, 박주호 해설위원 등이 위원으로 참여했습니다. 축구협회 차기 집행부 출범 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될 혁신위는 이번 월드컵을 계기로 제기된 주요 과제들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게 되는데요. 한편 월드컵이 끝나면 사퇴하겠다고 밝혔던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은 혁신위 출범에 앞서 협회에 사임서를 제출했습니다. 지금까지 반수리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알고 넘어가야 할 경제 소식들 정리해드립니다. 아침엔 경제뉴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캐나다 정부가 4세대 잠수함 도입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을 했는데 우리 한국 기업 하나오션이 아니었고요. 독일의 방산업체 TKMS를 선정했습니다.
1: 그렇습니다. 이게 왜 우리가 밀렸느냐. 기대감이 상당히 좀 컸거든요.
0: 네.
1: 성능, 경제적 면에서 우리 기업들이 압도적으로 우세하다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0: 네.
1: 그런데 문제는 이른바 이제 끼리끼리 문화, 나토 동맹의 벽을 넘지는 못했습니다.
0: 네.
1: 이번 사업은 이제 캐나다의 추진 잠수함 12척을 포함해서 아마 계약 금액만 한 20조 원대. 근데 이런 잠수함은 향후 유지 보수 정비, 이른바 MRO 시장까지 합치게 되면 총 최대 60조 원에 달하는 초대형 프로젝트였습니다.
0: 네.
1: 이 프로젝트를 두고 지금 우리나라의 하나오션, 독일의 방산업체입니다. 티센크루프 마린 시스템즈라고 하는데요. 아마 엘리베이터 타면 네, 보이는 모델이에요.
0: 티센크루프.
1: 네. 네. 그래서 이 티센크루프의 이제가 결국은 독일 업체인데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됐습니다.
0: 네.
1: 앞서 이제 성능 면에서 캐나다 해군이 굉장히 까다로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장기 잠항 능력, 오랫동안 물속에서 있는 능력은 물론이고 또 독일 잠수함에는 없는 수직 발사대 탑재라는 기술적 면에서

0: 납기 면에서 우리의 무기체계가 압도적입니다.
1: 네.
0: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업이 단순히 잠수함을 구매 계약하는 선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30년 이상 캐나다 해군의 안보 체계를 결정하는 전략적 사업이다라는 겁니다.
1: 네.
0: 자, 캐나다 입장에서 보면 최근에 이제 미국의 안보 공약이 좀 흔들리고 있죠. 나토로 하여금 방위 비용을 좀 높여라라고 압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 예.
0: 나토 내부 결속이 강화되는 것이 중요한 과제다 보니 특히 독일은 나토의 핵심 국가입니다. 노르웨이와 공동으로 같은 잠수함 체계를 운영하고 있어서 상호 운용성 군수 지원 측면에서 유리한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1: 네.
0: 또 하나는 이제 수출 실적인데요. 독일의 TKMS사는 이미 20여 개국에 잠수함을 공급한 세계적인 레퍼런스를 갖고 있습니다.
1: 네.
0: 우리는 기술력은 뛰어나지만 아직 이런 잠수함 수출 경험은 조금은 제한적입니다.
1: 네.
0: 자, 그러다 보니 이번에는 뭐 우리나라가 이제 비회원국, 나토 비회원국이기 때문에 아쉽게 고배를 마셨지만 그러나 잠수함 선도국인 독일과 막판까지 박빙의 승부를 펼쳤던 만큼
1: 네.
0: 앞으로 굉장히 많이 남아있거든요. 폴란드와 같은
1: 네.
0: K방사는 세계적인 기술력, 경쟁력을 바탕으로 아마 다음 사업에서 복수 열전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우리나라 기술력이 그렇게 뛰어난데 이렇게 뭐 정치에서 좀 밀린 것 같은데요. 뭐 캐나다 해군력을 생각하면 뭐 캐나다 입장에서도 좀 아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앞으로가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어제부터 외환시장이 24시간 거래 체제로 전환이 됐습니다. 시장의 반응은 어땠는지, 뭐 우려를 했던 좀 큰 변동성 같은 건 없었을까요?
0: 그렇습니다. 그동안 이제 오전 9시부터 새벽 2시까지 운영이 됐던 이 외환시장이 어제 오전 6시부터 네. 24시간 체제로 이른바 24시간 해가 지지 않는 시장으로 지금 탈바꿈했습니다.
1: 네.
0: 첫날 우려했던 극심한 혼란이나 돌발적인 변동성은 나타나지 않는데요. 어제는 전 거래일보다도 주간 거래는 4.7% 올라서 1530.3원에 안정적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24시간 개장이라는 제도 변화에도 불구하고 환율 자체는 흔들리지 않았는데요. 어제 그나마 환율이 조금 오른 건 시간 연장 때문이 아니라 미국의 금리 인상 기조로 인해서 달러화가 다시 강세로 돌아섰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주식을 12거래일 연속 매도했기 때문인데요.
1: 네.
0: 즉 이제 다만 이제 24시간 거래 체제라는 게 장기적으로 보면 이제 긍정적인 변화도 예고가 되고 있습니다.
1: 네.
0: 그동안 해외에서 밤사이 발생한 변수는 다음날 아침에 한꺼번에 환율에 이제 반영되는 이른바 갭상승 내지는 갭하락이 자주 나타났었는데요.
1: 네.
0: 이제는 해외 투자자들이 실시간으로 원화를 거래할 수 있기 때문에 가격이 보다 연속적으로 형성이 되면서 시장의 투명성과 유동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1: 네. 외환시장 전면 개방이 뭐 환율이나 외국인 자금 흐름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을까요?
0: 그렇습니다. 이번 개방이 단기적으로는 환율을 크게 바꾸기보다는 어떤 시장 구조를 좀 선진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데요.
1: 네.
0: 환율이라는 게 결국 이제 미국의 금리 정책, 달러 강세 영향, 또 외국인들의 투자 심리와 같은 거시 지표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1: 네.
0: 거래 시간이 이제 24시간으로 늘어나면서 환율이 뭐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오르거나 내리지는 않습니다. 다만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상당히 좀 편리해지는데요. 그동안 한국 시장이 문을 닫은 밤 사이에는 글로벌 이슈가 발생해도
1: 네.
0: 원화를 바로 거래할 수 없었기 때문에 불편했습니다.
1: 네.
0: 이제는 뉴욕이나 런던에서도 실시간으로 원화를 사고 팔면서 환위험을 관리할 수 있게 된 겁니다.
1: 네.
0: 일단 해외 기관 투자자들의 투자 접근성을 높이는 요인은 긍정적인데요. 다만 단기적인 변동성 확대는 경계할 대목입니다.
1: 예.
0: 거래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야간이나 새벽 시간대에는 아주 소수 일부 작은 주문에도 환율이 급등락하는 이른바 웩더 도그라고 해서 꼬리가 몸통을 흔들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1: 네.
0: 때문에 당분간은 야간 시간대 미세 조정 등 외환 당국의 24시간 모니터링이 좀 강화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1: 그렇군요. 그리고 오늘 삼성전자가 2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하게 됩니다. 시장에서는 뭐 또 한 번 역대급 실적이 나올 거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 투자자들은 어떤 점에 제일 주목해야 될까요?
0: 맞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2분기 잠정 실적, 특히 영업이익이 2분기에 무려 85조 원. 1년 전에 비해서 17배.
1: 17배. 네.
0: 안팎으로 또 한 번 역대급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1: 네.
0: 투자자들이

0: 주목해야 될 부분은 2분기가 아니라 이미 그 넘어 하반기 전망입니다.
1: 네.
0: 최근에 이제 메타가 이제 AI 투자 전략을 변화하면서 AI의 피크아웃 우려가 좀 커졌죠. 그런데 삼성전자 실적과 함께 뭐 삼성과 HBM의 수요라든가 메모리 가격 전망 또 AI 서버 투자 흐름에 대한 어떤 이제 삼성의 메시지가 나온다면 시장의 불안감이 어느 정도 해소하는 중요한 결정적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1: 네.
0: 또 하나 체크해야 할 부분이 바로 이번 실적의 바로 성과급입니다. 성과급이나 네. 주식 보상 비용을 비용과 같은 일회성 비용을 얼마나 반영하느냐. 이게 분기별로 나눠야 되거든요.
1: 예.
0: 꽤 많은 영업이익이 10%에 달하다 보니
1: 네.
0: 한꺼번에 이걸 뺄 수가 없습니다. 워낙에 영업이익이 예상보다 낮게 나온다면 본업 경쟁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1: 네.
0: 이걸 과연 일회성 비용 때문인지 좀 구분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
1: 예.
0: 또 주가 측면에서는 실적이 좋으면 무조건 오르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1: 네.
0: 과거에도 역대급 실적을 발표한 직후에 오히려 차익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주가가 좀 주춤했던 사례가 적지 않은데요. 따라서 이번 실적은 AI 투자 사이클이 여전히 견조한지 또 메모리 슈퍼 사이클이 계속해서 이어질지 확산할지 여부 하반기 실적 전망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1: 예. 그리고 이제 10일 금요일에는 SK하이닉스 미국 주식 예탁증서 ADR이 나스닥에서 거래를 시작하게 됩니다. 국내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떤 점을 좀 눈여겨봐야 될까요?
0: 맞습니다. 지금 외국인들 입장에서 정말 안방에서 애플, 엔비디아 사고 팔듯 달러 로 지금 SK하이닉스를 나스닥에서 거래할 수 있습니다.
1: 네.
0: 장기적으로 보면 기업의 재평가뿐만 아니라 외국인 자금이 유입될 수 있는 긍정적 요인이 될 수 있는데요.
1: 네.
0: 관전 포인트는 ADR, SK하이닉스의 경우에는 총 290억 달러입니다. 외국 기업의 IPO로는 최대 규모입니다.
1: 네.
0: 이전에 2014년 알리바바의 250억 달러, 2019년 아람코의 256달러를 웃돌면서
1: 네.
0: 전체 발행 주식이 2.5%인 1,779만 주, 약 44조원가량이 발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1: 예.
0: 두 번째, ADR은 한 주가 국내 보통주 0.1주에 해당합니다. 7월 3일 어제 종가 기준 보통주가 242만 원이었는데요.
1: 네.
0: ADR 한 주는 즉 24만 2,500원 꼴. 이걸 환율 1,530원을 적용하게 되면 ADR 한 주는 환산하게 되면 약 158달러, 한 160달러 내외가
1: 예.
0: 될 것으로 보이고요.
1: 예.
0: 세 번째는 이게 지금 등시가 너무 크다 보니
1: 예.
0: 바로 나스닥 편입과 함께 나스닥 100지수, 나스닥의 시가총액이 100위 안에 들어가는
1: 예.
0: 100종목에 편입이 되다 보니
1: 네.
0: 이른바 큰손들, 기관이나 이 큰손들의 연기금의 포트폴리오에 자동 편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이런 뭐 물론 뭐 긍정적 면만 있는 건 아닙니다. 왜냐? ADR이 전체 발행 주식이 2.5%, 1,800만 주 가까이 신규로 발행되다 보니
1: 네.
0: 원주가 좀 희석되는 일정 부분 희석되는 우려도 있습니다.
1: 그렇군요. 자, 그리고 미국 의회와 백악관이요. 쿠팡 차별을 주장하면서 계속 우리 정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까지 공세 수위를 높이는 건가요?
0: 맞습니다. 쿠팡이 지금 3,750만 명에 달하는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서
1: 네.
0: 지금 우리 정부로부터 역대 최고 금액이죠. 6,24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1: 네.
0: 쿠팡의 규책 사유가 명백한데도 불구하고 미국 정치권에서는 뭐 서한 의회 청문회를 통해서 차별적인 규제다라고 지금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건 이제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 그리고
1: 네.
0: 이제 쿠팡의 로비가 맞물린 결과입니다.
1: 네.
0: 쿠팡의 모회사인 미국의 쿠팡 인터내셔널은 백악관, 미 행정부, 의회를 상대로 1분기에만 100만 달러가 넘는 로비 자금을 쏟아부었습니다.
1: 네. 네.
0: 실제로 미 연방하원 법사위에 공개한 보고서를 보게 되면 무려 35쪽 분량 가운데 절반 이상이 쿠팡입니다.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인해서 한국 정부가 과도하게 정치 쟁점화하면서 이제 전면적인 공세를 펼치고 있다라는 게 이제 미국의 주장인데요.
1: 네.
0: 이처럼 미국이 예민하게 반응하는 속내는 자국의 첨단 이 빅테크 기업들의 이익을 대변하라는 통상 압박의 의도가 깔려 있고 한국 정부의 규제가 선례가 돼서
1: 네.
0: 다른 국가들조차로 좀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겠다라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뭐 트럼프 대통령이 뭐 재임 중에 뭐 18차례나 쿠팡 주식을 뭐 사고 판 걸로 드러나는데 우리 정부도 입장을 내놨습니다.
0: 그렇습니다. 정부는 일단 이제 국내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

0: 차이고 예. 미국 국민의 3분의 1 나라는 정보가 중국에 유출됐다면 미국이 역시 가만뒀겠느냐.
1: 네.
0: 그래서 우리는 사안을 분리해 격리 대응하겠다라는 방침이지만 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막판까지도 굉장히 물고 늘어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1: 그렇군요. 지금까지 삼성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0: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1: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났어요.
0: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2: MBC,
3: MBC,
4: MBC 라디오,
3: MBC 라디오.
0: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0: 지금 시각은 6시 35분입니다.
1: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알람. 아침의 뉴스 류수민입니다.
2: 뉴스 속으로 한 걸음 더. 곽우신 기자와 함께하는 이유 있는 뉴스.
1: 핫한 뉴스들 살펴보고 이유까지 친절하게 짚어보는 시간, 이유 있는 뉴스. 오마이뉴스 곽우신 기자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3: 네, 안녕하세요.
1: 네, 어제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광주 전일빌딩과 국회에서 민주당 당대표 경선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메시지 내용을 좀 볼까요?
3: 네, 김 전 총리 일단 이재명 정부의 국정 성공에 대한 무한한 책임감 위에서 민주당 당대표 출마를 선언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구호는 다시 이기는 민주당이었는데요. 김 전 총리는 이재명 대표 시절의 유능한 민주당, 강한 민주당, 이기는 민주당을 복원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완벽한 당정일치와 민생실용 통합 노선만이 네 번의 민주정부에서 검증된 필승 노선이다, 이렇게도 강조했습니다.
1: 네, 정성래 전 대표를 겨냥한 표현도 있었어요.
3: 네, 민주당은 지난 1년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국정 지지를 정당 지지와 선거 결과로 연결시키지 못했다라면서 이를 지난 1년 자기 정치의 폐해가 당과 당정 협력을 혼선에 빠뜨렸다,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네. 실명을 이야기하진 않았지만 사실상 정청래 전 대표를 직격한 걸로 보이고요. 네. 합당 추진, 검찰개혁 논의, 공천과 선거 전략 등에서 나타난 숙의 부족, 토론 부족, 절차 미비, 일관성 부족이 많은 문제를 낳았다라고도 했는데요. 네. 당원들을 향해서 당대표 교체에 결단을 내려달라, 이렇게 호소를 했습니다.
1: 네, 정청래 전 대표를 사실상 직격을 한 모양새다 보니까 친선계 의원들의 반발이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3: 네, 정청래 전 대표를 옹호한, 지지하는 의원들의 반발이 상당했는데요. 한민수 같은 경우 출마의 첫 자리에서부터 시대착오적이고 유체이탈식 발언을 나열하는 모습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라면서 만약 당정 간 혼선이 실제로 있었다면 그 책임에서 총리 자신이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 꼬집은 겁니다. 네. 마치 자신은 관련이 없는 방관자인 양 남 탓만 하는 태도는 무책임의 극치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네. 이성윤 의원도 마찬가지로 남 탓만 하고 비난하는 식의 출마 선언이 개탄스럽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남 탓만 하는 게 정작 김민석 후보 본인의 자기 정치 폐해나 당정 협력 혼선을 초래하는 자기 정치 아니냐라고 따져 물었고요. 네. 특히 지난 12.3 비상계엄 해제 표결 당시에 김민석 전 총리가 불참했던 것을 거론을 하면서 네. 왜 표결에

0: 참여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재차 따져 물었습니다.
1: 네.
0: 또 최민희 의원도 김 전 총리의 과거 후보 단일화 협의 후단협 관련 발언을 겨냥을 했는데요. 정직하게 말하면 김 후보께서는 정몽준 후보의 후보 단일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아니라 정몽준 후보로 단일화를 하기 위해서 탈당한 게 아니었느냐 이렇게 따져 물었습니다.
1: 네, 뭐 김민석 전 총리를 옹호하는 목소리도 있었을 것 같아요.
0: 네, 이것저것 있었습니다만 특히 이제 강덕구 최고위원의 반발이 셌는데요.
1: 네.
0: 이성윤 최고위원의 SNS를 보고도 실망했다라면서 최고위원끼리 붙은 겁니다.
1: 예.
0: 계엄에서 표결에 왜 불참했는지 감기약 성분이 무엇인지까지 물었는데 바로 무소속 한동훈 의원도 똑같은 논리로 김민석 전 총리의 그날 밤 행적을 캐물었다라고 지적한 겁니다.
1: 네.
0: 이런 말 꼬투리 잡기식의 문제 제기를 우리 당 최고위원이 그대로 되풀이하고 있다라면서 같은 당이더라도 생각이 다를 수는 있다. 그러나 지켜야 할 선이 있다라고 반발했습니다.
1: 한동훈 의원하고 똑같이 했어야 되겠느냐.
0: 맞습니다. 그렇게 비교를 한 거고요.
1: 예.
0: 또 김 전 총리는 계엄이 있기 훨씬 전부터 그 위험을 경고하고 얘기했던 사람인데 그런 사람에게 자당 최고위원이 반복해서 시비를 거는 게 온당한 태도냐 이렇게도 따져 물었습니다.
1: 네. 지금 이런 와중에 정청래 전 대표는 어제 제12대 경기도의회 1차 민주당 의원총회에 깜짝 참석을 했다는데 이 자리에서 어떤 얘기를 했을까요?
0: 네. 그야말로 성선대표도 광폭행보를 요새 보이고 있는데요.
1: 네.
0: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의 대회의실에서 열렸던 이 의원총회, 그러니까 도의회 의원총회에 참석을 한 겁니다. 김 전 총리는 광주와 국회에서 출마 선언을 한 날에 경기도 의회를 찾으면서 약간 뭐랄까요. 호남과 경기도의 대비가 좀 보였는데요.
1: 네.
0: 정 전 대표는 도의원들한테 뭐라고 했느냐. 여러분 공천장에 제 이름이 있었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1: 네.
0: 첫 출마를 축하드린다라면서 말은 그렇게 안 했지만 네. 여러분들의 당선 뒤에는 네. 본인의 공이 있다 이야기를 한 거고요.
1: 네.
0: 또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반대 과정에서 희생한 당원을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이분들의 헌신이 아니었으면 당선될 수 없었다라면서 당원과 국민을 생각하고 낮은 자세로 임하다 보면 더 큰 승리의 기쁨을 맛보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렇게도 말을 했습니다.
1: 그렇군요. 자, 그리고 이제 5.18 조롱구호를 외쳐서 이제 배재고 학생들이 좀 논란을 일으켰었는데 이 배재고등학교 학생들이 광주일고를 찾아서 고개 숙여 사과를 했습니다.
0: 네, 어제 배재고 야구부 선수 36명 전원 그리고 일부 학부모와 교직원까지 총 86명이 광주일고를 방문했습니다. 배재고 야구부 주장은 사과문을 통해 부적절한 발언과 행동들로 마음에 큰 상처를 입은 광주일고 선수들과 학부모님 또 광주 시민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면서 모든 선수가 진심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1: 네.
0: 야구를 떠나서 인성과 태도가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고 배우게 됐다라고 했고요. 배재고 감독도 선수들의 지역 비하 응원은 무엇으로도 변명할 수 없는 잘못이라면서
1: 네.
0: 학생들을 제대로 이끌고 가르쳐야 될 지도자로서 책임이 가장 크다 이렇게 사과를 했습니다.
1: 네. 학생들이 강당에서 이제 서로 마주 앉아서 사과를 주고받았는데 광주일고 측에서는 배재고의 사과를 받아들이겠다고 했습니다.
0: 네. 어제 이규현 광주일고 교장이 배재고 학생들에게 고개를 들고 어깨를 펴라. 여러분의 미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마음으로 사과하는 것, 몸으로 실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잘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1: 네.
0: 다음에 광주일고 학생들을 만날 때 정말 당당하게 마음껏 기량을 펼치면서 멋진 승부를 펼쳐주는 게 여러분이 용서를 구하는 제일 멋진 모습이다라고도 했습니다.
1: 네.
0: 광주일고 학생 대표도 저희도 다른 팀에게 상처를 주지 않았는지 돌아보는 계기가 됐다라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환경이 조성됐으면 좋겠다 이렇게도 이야기했습니다.
1: 네, 참 다행스럽습니다. 양쪽 선수단은 이제 광주일고 교내에 있는 광주학생 독립운동 기념탑에서 함께 참배를 했고요. 국립 5.18 민주묘지로 가서 또 참배를 함께 했습니다.
0: 네, 이 배재고 학생들에게 광주일고 학생들도 고개를 드시라 어깨를 펴시라 이렇게 말하는 장면들이 카메라에 잡히기도 했는데요.
1: 네.
0: 묘역 참배 당시 보면은 정근식 서울 서울시 교육감과 김대중 전남 광주 교육감이 모두 함께 했습니다. 정교육감은 광주 일고 학생 선수들과 관계자, 광주 시민, 국민께 사과드린다라면서 부끄러움을 아는 것에서부터 진정한 배움과 성장이 시작된다고 믿고 서울시 교육청은 학생들의 행동을 돌아보고 성장하도록 돕는 교육적 회복을 전개하고자 한다. 함께 지혜를 모으겠다라고 했고요.
1: 네.
0: 김교육감

0: 공동 참배는 사과를 넘어서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교육의 과정이자 민주주의를 배우는 뜻깊은 실천이라면서 잘못을 돌아보고 서로 이해하고 미래의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새해 출발을 하길 바란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1: 네, 좀 논란이 있었지만은 학생들이 서로 같이 성장하는 과정이 됐으면 좋겠네요. 자, 그리고 또 최근에 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5.18이 성역이 됐다고 발언을 해서 논란이었는데 어제 청와대가 사퇴를 권고를 했고 이 부위원장이 결국 사퇴를 했습니다.
0: 네, 일단 청와대가 먼저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 부위원장이 저희도 전해드렸습니다만 배재고 야구부 징계 관련해 SNS에 5.18이 성역이 됐다라고 하면서 뭐 이제 김일성과 또 연결시키기도 네, 했죠.
1: 논란이 크게 어쩌고 그렇게 됐었는데요.
0: 네, 맞습니다. 그래서 좀 논란이 크게 빚었고 책임과 권한이 큰 대통령 직속위원회에 임명된 주요 구성원으로서 정부의 국정기조에 부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청와대가 전했다라고 합니다.
1: 네.
0: 그러나 이제 이병태 부위원장이 이에 대한 반응이 마뜩치 않았는데요.
1: 네.
0: 그리고 청와대는 해당 사안이 매우 엄중한 사안이라는 인식에 따라서 사퇴를 권고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1: 네.
0: 또 이재명 정부는 보수와 진보를 넘어 외연을 확장하는 포용의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1: 그런데 이병태 부위원장이 처음에는 사퇴는 없다는 입장이었었잖아요.
0: 네, 그러니까 청와대 사퇴 권고가 있고 나서 3시간쯤 후에야 사퇴 의사를 밝힌 거고 청와대도 이 사퇴 의사를 수용하기로 했는데요.
1: 네.
0: 처음에 이 부위원장이 언론과의 이제 인터뷰에서는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원하면 언제든 사퇴할 수 있겠지만 어떤 얘기도 직접 듣지 못했다라면서 흔든다고 흔들리면 그게 더 바보 같은 짓이다라는 말로 사퇴를 거부를 했었습니다.
1: 네.
0: 하지만 여권 내 사퇴 요구가 계속 이어졌고 청와대까지 공개적으로 사퇴를 권고하면서 결국 거취를 정리했습니다.
1: 네, 그래서 SNS에 이병태 전 부위원장이 장문의 입장을 남겼습니다.
0: 네, 입장문도 조금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임명권자와 정부에 부담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판단과 자진 사퇴 권고에 따라 고심 끝에 직을 내려놓기로 결정을 했고 또 어린 학생들의 스포츠 경기에 쓰인 간단한 구호마저 정치적 도구와 진영 간 이념 대결로 비화하는 현상을 보며 서로 다른 의견에 조금 더 유연하고 관대해지기를 호소하고자 했던 것이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제 의도와 무관하게 갈등을 증폭시켰고 정치적 민감성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제 불찰이다라고 했습니다.
1: 네.
0: 여기까지는 뭐 좋은 이제 이야기였는데 그 뒤에
1: 네.
0: 사퇴 권고를 받으리까지 좀 고심했던 이야기를 하면서
1: 네.
0: 명확한 해촉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법치주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단서를 달았습니다.
1: 네.
0: 부당한 정치적 공세에 밀려 사임하는 선례를 남기는 것이 향후 정치 권력의 무도한 횡포를 용인하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두려웠다라면서
1: 네.
0: 사퇴를 바로하지 않는 거라고 했는데요.
1: 네.
0: 자유와 방종의 경계마저 권력과 집단이 자의적으로 정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바로 전체주의의 시작이다. 이렇게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1: 네. 본인 생각에는 합당치 않으나 어쩔 수 없이 사퇴한다. 이런 걸로 받아들여지네요.
0: 네. 어쨌든 본인이 크게 원했던 사퇴는 아닌 걸로 보이는데요. 그래서
1: 예.
0: 아마 당분간 관련 논란 정치권에서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1: 그러네요. 자, 그리고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부친이 현직 경찰관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장모 경감과 현직 경찰 사이에 유착 의혹이 불거졌는데 경찰청이 특별수사팀을 확대했습니다.
0: 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요. 이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특수팀을 확대 편성했습니다. 국수본은 광주 경찰청에 구성된 수사 전담팀을 광주 광산서 살인사건 관련 진상규명특별수사팀으로 확대하라고 지시를 했는데요. 경찰청 본청에서도 중대범죄수사과 팀장과 수사관들이 추가 투입이 돼서 특수팀의 규모는 모두 27명이 된다라고 합니다.
1: 네.
0: 국수본은 이 특별수사팀은 광주청의 지휘라인을 배제하고 독립적으로 공정하게 수사를 한 뒤에 최종 수사 결과만 국수본부장에게 보고할 예정이다라고 했고요.
1: 네.
0: 홍석기 신임 국가수사본부장은 조직의 명운을 걸고 엄정 수사하겠다 이렇게도 밝혔습니다.
1: 네, 이 장윤기 아버지 장모 경감하고 연락을 주고받으니 광산 경찰서의 A 경감이 증거인멸 혐의로 긴급 체포가 됐습니다.
0: 네, 이 사건 직후 장윤기의 차량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이 A 경감이 일부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그 인멸된 증거가 뭐였냐?
1: 네.
0: 케이블 타이였다라고 합니다.
1: 예.
0: 경찰은 장윤기를 체포한 직후에 주거지와

0: 차량 등에서 증거물 수집에 착수를 했고 당시 장윤기의 SUV 안에는 이 케이블 타이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이 차량 자체가 피해자 납치 수단으로 지목된 차량이기 때문에 이 케이블 타이의 용도도 유추가 가능한 상황이었는데요.
1: 네.
0: 그런데 이게 검찰의 보안 수사에서 나왔던 겁니다. 장윤기의 범행 목적이 여학생 납치와 강간으로 규명이 됐지만 제압에 필요한 결박도구가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난항을 겪었었는데요.
1: 네.
0: 현장 수색 당시에 수사팀이 과학수사대가 도착하기 전에 이 케이블 타이를 발견을 했지만
1: 네.
0: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거물로 확보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차량 감식 장면이 사진과 동영상으로 남아있고 수사 보고서에도 관련 내용이 있었는데
1: 네.
0: 실물을 따로 챙기지 않았던 건데요.
1: 네.
0: 이 SUV 안에 케이블 타이가 사라졌다는 사실 자체도 장윤기 아버지와 수사 담당자 간의 유착 의혹을 살펴보는 감찰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거였습니다.
1: 네.
0: 이 때문에 경찰은 A경영 소속 수사팀 형사 전원과 지휘란에 있던 간부 경찰관들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할 예정입니다.
1: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오마이뉴스 곽우신 기자였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3: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2: 어,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3: 든든한 내일로요.
2: 네?
3: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2: 제대로 가시네요.
3: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이어서 7시 5분부터는 김종배의 시선 집중이 방송됩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2: 기상청 연결해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곽재현 리포터 전해주세요.
3: 네, 지금 강한 비구름대는 경기도 연천, 전북 익산, 또 충남 부여 등 곳곳으로 지나고 있는데요. 동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점차 경북 지역으로도 빗줄기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까지는 전국 대부분 적은 곳은 최대 40, 많은 곳은 최대 80mm의 비가 내리다가 그치겠고요. 다시 또 오후에도 대기 불안정으로 인한 강한 소나기가 지나기도 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4.6도로 열대야 수준으로 밤에도 더 더운 곳들이 많았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30도, 대전 32도, 대구가 34도로 오늘도 많이 무덥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2: 미니로 최한범님이 비가 많이 오네요. 장마철 폭우에 피해 입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하시면서 에픽하이의 우산 청해 주셨네요. 오늘 마지막 곡으로 보내드립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리스민이었습니다.

0: MBC 라디오 연중 캠페인 사람이 소중한 사회.
1: 최근 우리 주변에 창고형 약국이 생겨나고 있죠. 다양한 의약품을 저렴하게 살 수 있어서 좋은데요. 하지만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일부 청소년이 환각 효과를 얻기 위해 특정 약물을 다량으로 구매하는 거죠. 일반 의약품으로 분류되는 특정 감기약과 수면유도제를 과다 복용해서 감각을 자극하는데요. 매장에 약사가 머물긴 하지만 구매 과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진 않아서 오남용을 막기 어렵습니다. 일탈 행위에 악용될 수 있는 창고형 약국, 사회가 안전망을 마련해서 부작용을 예방해야겠습니다.
0: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즐거운 산행을 위한 안전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등산 전 날씨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갑작스러운 날씨 변동은 산행에 큰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계획한 코스와 계절에 맞게 장비와 옷을 선택해 주세요. 특히 체온을 유지할 수 있는 옷과 비상식량은 잊지 마세요. 세 번째, 안전한 등산을 위해서는 지정된 길만 이용해 주세요. 알 수 없는 길은 위험할 수 있으니 진입을 자제해 주세요. 네 번째, 조난되었다면 위치 표식이나 번호를 기억하고 현재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세요. 스마트폰에 119 앱을 설치해 두면 신고 시 위치 추적이 가능합니다. 다섯 번째, 위험 상황에서는 안전한 장소에서 구조를 기다리는 것이 최선입니다. 겉옷은 반드시 착용하고 주변의 낙엽으로 몸을 덮어 체온을 유지하세요.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산행 안전수칙을 꼭 지켜주세요. 올바른 수칙으로 안전한 산행하세요.
3: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4: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났어요.
3: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5: MBC,
6: MBC,
7: MBC 라디오,
6: MBC 라디오.
3: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FM 방송입니다. HLAW SFM 여러분의 안동문화 방송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1: 7시 7시 뉴스입니다. 60조 원 규모의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사업 우선 협상자로 한화오션과 경쟁했던 독일 업체가 공식 선정됐습니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현지 시간 6일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도입 사업 적격 후보에 오른 한화오션과 독일 TKMS 중 TKMS를 우선 협상자로 최종 선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칸 총리는 다만 TKMS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 한화오션과 협상을 개시할 권리를 갖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같은 결정은 나토 회원국인 독일과의 안보 협력에 캐나다가 정책 무게를 둔 결과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중미 월드컵 16강전에서 스페인이 포르투갈을 꺾고 8강에 올랐습니다. 스페인은 미국 댈러스에서 열린 대회 16강에서 후반 추가 시간 터진 메리노의 극장골로 포르투갈의 1대0의 승리를 거뒀습니다. 스페인은 미국 벨기에의 16강전 승자와 8강에서 맞붙습니다. 미국 뉴욕 증시가 인공지능 AI 관련 반도체 업종의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반등했습니다. 현지 시간 6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이틀 연속 하락세를 멈추고 2.2% 반등했고 애플과 파트너십을 연장한 브로드컴과 목표 주가가 대폭 상향한 AMD, 테라다인 등도 상승했습니다. 우량주로 구성된 다우지수는 처음으로 5만 3천을 돌파했고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도 각각 0.72, 1.12%씩 올랐습니다. 국제유가는 소폭 하락해 브렌트유는 0.18% 내린 배럴당 $71.99, 미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0.2% 떨어진 배럴당 $68.55로 마감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현지 시간 6일 국경에서 2,000km 이상 떨어진 러시아 후방의 정유공장을 타격하면서 장거리 타격 능력을 과시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타격한 옴스크 정유공장은 우크라이나에서 약 2,700km 떨어진 러시아 최대 정유시설로 이번 공격은 전쟁 발발 이후 우크라이나의 최장거리 공격 중 하나라고 로이터통신은 평가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는 소서이자 화요일인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전까지 비가 오겠고 오후에는 중부지방 등 일부 지역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과 강원 내륙 산지 충청권에 20에서 60mm, 강원 동해안과 전라권, 경상권에서는 5에서 40mm 등입니다. 비가 오는 지역에서는 돌풍, 천둥, 번개가 동반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MBC 7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나진입니다.
2: 안녕하세요. 가수 박상철입니다. 중국의 한 시인이 문장에 밀퇴를 쓸까 두드릴 고를 쓸까 고민하다 길을 잃었다지요. 저야말로 퇴고하다가 볼장 다 봅니다. 그런데 시어나 문장만 고쳐지는 게 아니었어요. 퇴고하다 보니 제가 했던 실수도 거칠고 못난 마음도 많이 다듬어지더라고요. 오늘 내가 말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이 전해드렸습니다.
1: MBC 어르신들의 경험도 청년들의 열정도 모두 각자의 시대가 만든 장점입니다. 시대의 차이가 세대 차이가 되지 않도록 대화와 공감으로 서로를 이어주세요. 함께 사는 대구, 세대를 잇다. 대구 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0: 김종배 시선 집중.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배입니다. 정부가 3대 메가 프로젝트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어제 민관합동점검회의에 참석한 구윤철 재정경제부 장관 2부에 연결하겠습니다. 3부는 레드캠프 있는 날인데요. 성일조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장동혁 대표의 징계 정치가 다시 시작됐는데요.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7월 7일 화요일 김종배의 시선집중,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2: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 하루 한 번 챙겨요. 잠시다 데이팩.
2: 건강해.
3: 하루 한 번 전해요. 잠시다 데이팩. 사랑해.
2: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잠시다 데이팩.
3: 하루 한 번 데이팩. 잠시다 데이팩.
2: 건강기능식품.
4: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0: 지금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안녕하세요, 노란 우산 홍보대사 탁재훈
4: 김나입니다.
3: 나이씨, 우리 사장님들을 위한 응원송 같이 불러볼까요?
4: 네, 노란 우산이 부르는 잘 됐으면 좋겠다.

0: 좋겠으니까
1: 노란우산이 늘 함께할게요.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0: 시선집중은 촌철님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기다립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인 문자메시지 샵 8001번. 스마트라디오 미니와 유튜브 라이브로도 시선집중과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믿고 듣는 진품시사 김종배의 시선집중.
2: 뉴욕에 뉴욕타임즈가 있다면 시선집중에는 JB타임즈가 있다. 촌철살인 뉴스 총정리 JB타임즈
3: 더마카와 함께 시선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4: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탱크 H바님이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춘철님들 이번에는 꼭 1등 갑시다 라고 올려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저희 제작진

0: 보다 청취율 조사 기간을 더 기가 막히게 잘 알고 계시는 우리 촌철님들입니다.
1: 어떻게 아셨을까요?
0: 뭐 여러 방송에서 얘기하니까 아시는 것 같고.
1: 뭐 조금 아니면... 전에 유튜브 영상이 떴더만요.
0: 아, 왜 이것까지 삐딱하세요? 그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1: 아니, 떴다고.
0: 아, 예. 알겠습니다. 네. 뭐 또, 그렇죠. 아, 근데 그 전에도 이미 알려주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촌철님들이 약간 1년에 4번 한다, 이때다, 이쯤이겠다, 라는.
1: 이런 분들한테 전화가 가야 되는데 안 간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0: 아, 그게 불만이셨구나.
1: 네.
0: 괜찮아요. 이렇게 많이 전파하다 보면 언젠가 1등 하지 않겠습니까? 뭐, 1등 하는 그날까지 파이팅.
1: 등수가 중요합니까? 지속성이 중요한 거지.
0: 네?
1: 지속성이 중요한 거라고요.
0: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좀 짧게 얘기하셔가지고. 네. 지속성이 중요하다. 근데 저도 1등도 한번 해보고 싶네요. 계속 집착하게 되는데 1등씩 한번 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세요. 그걸 또 많이 눌러야 더 많이 전파된다고 하더라고요. 최정현님, 아침 천둥 소리보다 김종배의 시선 집중 인트로 음악이 더 크게 들리네요. 비 오는 아침 힘찬 하루 시작합니다. 라고 보내주셨고 김동호님은 천안에는 비가 많이 옵니다. 촌철님들 빗길 안전거리 안전운행하세요. 라고 올려주셨고요. 마티 파키카님, 제가 맞게 읽은 건지 모르겠는데 영어로 아무튼 이렇게 써있어요. 마티 파키카님, 전남은 장마라드만 아직까지는 거짓말, 너무 덥다.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1: 지금 영어 읽었다라는 얘기 들으니까 제가 그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제가 고등학교 날 때 영어 단어를 어떻게 외웠냐면, 어허. 스펠링을 외우려고 독일식으로 발음해서 외웠어요.
0: 네.
1: 그게 평생 후회가 됩니다.
0: 네. 네, 그럼
1: 그때 망가졌다.
0: 그렇죠.
1: 네, 그때 망가졌다라고 하는 자각을 몇십 년 뒤에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읽지 마시라. 그래서 저는 안 읽잖아요.
0: 아,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어려운 단어로 써주실 거면 옆에 한글로 어떻게 읽으라고 좀 알려주시면 제가 좀 도움이 되겠네요.
1: 네.
0: 유광성님, JB 방금 폭우처럼 시원한 뉴스 없습니까? 더마카 추임새 업이라고 해주셨는데 어떤 뉴스부터 갈까요?
1: 청와대가 어제 언론 공지를 통해서 사안이 매우 엄중한 까닭에 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의 사퇴를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이 부위원장이 스스로 거취를 판단하는 중이라고 했고요. 이어서 이재명 정부는 보수와 진보를 넘어 외연을 확장하는 포용의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라고 밝히는 내용도 포함시켰는데, 사퇴 공고 2시간 뒤에 이병태 부위원장은 사퇴를 했습니다.
0: 네.
1: 자, 평가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뭐 떠나간 이병태 전 부위원장에 대해서 뭐 또 사퇴의 표현을 또 길게 썼던데 뭐 지금 이 자리에서 평하진 않겠고요. 시간이 없습니다. 요것만 그러니까 짚고 넘어가겠는데요. 자, 청와대 언론 공지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도 외연 확장과 포용 노력은 지속한다. 이런 입장이 있었는데, 청와대가 재다짐할 건 그 단어가 아니라 저는 정의라고 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에 끊임없이 강조했던 게 통합이었는데, 통합이 그냥 통합이 아니었습니다. 정의로운 통합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여러 차례 환기시켜드린 적이 있었는데, 통합 좋습니다. 하지만 정의로운 통합이어야 된다는 점 다시 한번 환기시켜드리겠습니다. 윤 어게인 세력 내지 헌법적 가치를 부정하는 세력과 통합할 이유는 없습니다. 이건 정의로운 통합이 아닙니다. 제가 헌법적 가치를 부정하는 세력, 부정하는 인사와의 통합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5.18 광주 민주화 정신은 헌법 전문에 수록해야 된다라고 여야가 입을 모았던 적이 있습니다. 비록 개헌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지만 헌법 전문 수록에는 여야가 이견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5.18 정신에 대해서 성역 운운했던 사람이 총리급 인사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거는 사실상의 헌법적 가치를 부정하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사람까지 끌어안으면서 통합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는 겁니다.
0: 네, 권광윤님께서 어른답게 말하고 행동하는 자를 뽑는다면 통합은 되겠죠 라고 해주셨고요. 떠돌이 사냥꾼님은 표현의 자유 중에 남을 조롱할 자유가 있습니까? 그런 것들이 애들을 잘못 가르치는 어른들의 모습입니다. 좀 골라서 씁시다 라는 의견 많이들 보내주고 계십니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1: 김민석 전 총리가 어제 당대표 출마를 선언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2: 민주당은 지난 1년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국정

0: 지지를 정당 지지와 선거 결과로 연결시키지 못했습니다. 합당 추진, 검찰개혁 논의, 공천과 선거 전략 등에서 나타난 수기 부족, 토론 부족, 절차 미비, 일관성 부족은 많은 문제를 낳았습니다.
1: 그러자 정청래 전 대표가 SNS를 통해서 이렇게 받았습니다. 저는 단결의 언어, 동지의 언어만 쓰겠다. 네거티브를 하지 않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다시 김민석 전 총리가 입을 열었습니다. 출마 선언에서 한마디도 네거티브 안 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2: 네, 근데 김민석 전 총리가 이런 말은 했었죠. 여당이 국정의 짐이자 갈등의 진원이 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1: 형식적 측면으로만 한정을 하면 네거티브 아니죠. 왜 네거티브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까? 자, 김민석 전 총리가 조금 전에 오디오로 들으셨습니다. 지난 1년을 비판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지난 1년의 주체가 누굽니까? 주어가 뭡니까? 정청래가 아니라 민주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담화가가 전해준 김민석 전 총리의 지금 발언도 주어가 뭡니까? 정청래가 아니라 여당입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네거티브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정청래 전 대표는 김민석 전 총리를 직접 겨냥해서 직접 발언한 게 없습니다. 그냥 동지의 언어만 쓰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형식상으로는 네거티브가 아니죠. 하지만 이건 눈 가리고 아웁니다 라는 평가를 드리는데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이번에 형식이 아니라 내용으로 들어가 봅시다. 지난 1년에 민주당의 어떤 행적을 비판을 했습니다. 그 민주당을 이끈 사람이 누굽니까?
2: 정청래 대표죠.
1: 돌려치나 매치나 결국은 걸로 그러니까 귀착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놓고 본다면 형식적 표현에 있어서의 주어는 민주당이지만 내용상 주어는 누굽니까? 정청래잖아요. 부정할 수 없잖아요. 그다음에 정청래 전 대표 측을 볼게요. 이번에 측입니다. 측. 정청래 전 대표는 김민석 전 총리를 직접 겨냥해서 공격하지 않았지만 정청래 전 대표 측은 공격을 하고 나섰습니다. 누굽니까? 이성윤 최고위원이 공격하고 나섰습니다.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김민석 전 총리가 지난 1년을 비판한 것에 대해서 남탓만 하고 비난하는 식의 출마 선언이 개탄스럽다. 김 전 총리가 윤석열 개엄해제 국회 표결에는 불참했는데 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느냐라고 따져 물었습니다. 지난 행적을 문제 삼고 나온 겁니다. 그럼 이건 뭡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형식적 측면에서는 네거티브가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눈 가리고 아웅이고 내용적으로 벌써 공격 시작한 거 아니냐. 이렇게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판하고 공격할 거면 정정당당하게 해라. 눈 가리고 아웅하지 말고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자, 지난 1년은 당의 노선 설정을 위해서 반드시 평가하고 토론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돌려치지 말고 정면에서 문제 제기하고 핵심이 뭐였고 그래서 나는 이렇게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결국은 본인의 노선을 천명하는 것이다. 그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정당당하게 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김민석 전 총리에 대해서 행적 검증하겠다 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개인사를 문제 삼는 건 문제겠죠, 정말로. 근데 그게 아니라 정치 행적에 대해서 평가를 할 생각이라면 저는 그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검증 항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하는 과정에서 뭐 적통이 어쩌니 어느 어떤 족보 타령하지 말고 그다음에 다른 사람 시키지 말고 이것도 정정당당하게 본인이 해라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 네, 문봉철 님은 정책을 놓고 싸우는 건 환영합니다라고 올려주셨고요. 6520 님은 이렇게 싸울 거면 싸우지 말고 싸우더라도 좀 조용히 싸우시면 안 될까요?
1: 네.
2: 라고 올려주셨고 윤영기 님 제가 보기에는 양쪽 다 했는데 점점점 국어시간인가요?
1: 그러니까요.
2: 주어를 찾아야 되는 이렇게 올려주셨고요. JB가 좀 전에 인용해 주셨던 이성윤 최고위원 그 글에 대해서 어제 김민석 전 총리가 한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마치 계엄이 일어날 것을 직전에 전화통화를 들었는데 제가 국회에 안 간 것처럼 말한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다. 검찰 출신인데 저렇게 얘기하는 게 좀 걱정스럽다. 그러면서 법적 대응까지 좀 시사를 했어요. 이것도 어떻게 진행이 될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JB타임즈 다음 주 목할 뉴스는요?
1: 지난주에 최용석 경남 사천시 의원 행태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거의 똑같은 행태가 나왔습니다. 한지혜 인천 연수구 의원 얘기인데요. 민주당 공천을 받아서 출마해서 당선이 됐습니다. 선거 결과 연수구 의회가 민주당 소속 의원과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7명 대 7명으로

0: 또 동수가 발생을 했습니다. 사천시 의회하고 똑같았죠.
1: 네.
0: 자,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한지혜 의원이 지난 3일 민주당을 탈당을 했다고 합니다. 국민의힘으로 바로 넘어가지는 않았고 일단 무소속으로 남았다고 하는데 상임위원장 같은 특정 자리 약속을 받고 탈당한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합니다. 관련해서 민주당 연수울 지역위원회 권리당원들이 어제 성명서를 내고 민주당에게는 당원 즉각 제명을, 연수구 의회에는 의원직 제명과 먹튀 정치인 의장단 배제 규정을 제정하라는 이런 촉구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평가를 좀 해보겠는데요.
1: 네.
0: 어떤 개인의 처신에 대해서는 뭐 더 얘기할 거 없고요. 조직과 시스템에 한번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최용석, 한지혜 의원 모두 민주당 후보로 당선이 된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민주당에서 공천장 받아가지고 당선된 사람이 똑같은 행태를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반복되고 있다. 한 번은 우연일지 모르지만 넘어가면 그건 우연이 아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민주당 공천이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그 과정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지 않느냐. 민주당 스스로. 이 이야기를 좀 먼저 드리겠고요. 또 이것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현상도 있습니다.
1: 어떤 거죠?
0: 그것도 함께 전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번에는 포항으로 가겠습니다. 포항시 의회가 어제 전반기 상임위원장 4명과 운영위원장을 선출을 했는데요. 이 가운데 4명이 민주당 소속 의원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아주 이례적인 게 포항시 의원이 모두 33명이거든요. 근데 이 가운데 민주당 소속은 9명밖에 안 돼요.
1: 어허.
0: 그런데 이 상임위원장 모두 표결로 선출을 했는데 민주당 의원들이 한석 빼고 전부 다 상임위원장 자리를 가져갔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라는 거죠. 의아하지 않습니까? 근데 민주당 의원이 얻은 표를 분석을 해봤더니 전체 당 소속 의원 본인은 빼고 그럼 8명이 되겠죠. 8명이 전부 다 찬성표를 던졌다 하더라도 여기에다가 추가로 너댓 명이 더 있었어요. 이건 그럼 국민의힘에서 지지해 준 거겠죠. 의원들이. 그럼. 여기에다가 더 뭐한 건 경쟁 상대였던 국민의힘 소속 경쟁 후보는 찬성표보다 기권표가 더 많았대요. 십수 표씩 나왔다는 겁니다. 결국 무슨 이야기냐? 국민의힘 의원들이 분열을 했다. 그래서 자기 당 소속 의원을 지지를 안 하고 일부는 민주당 소속 의원 지지했고 일부는 그냥 기권해버렸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이건 또 다른 모습입니다. 여기서 그럼 뭘 읽어야 되는 거냐? 자, 사천시 의회, 인천 연수구 의회, 포항시 의회에서 공통된 문제는 결국은 자리 욕심, 자리 싸움이 장난 아니다. 일단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사리사욕이 지금 차고 넘친다. 그런데 그러면 사리사욕이 왜 발생하느냐. 또 이 구조적 문제를 짚어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두 가지 점을 한번 제가 제기해 보겠습니다. 지방의원들과 그 지방의원의 의정활동과 본인의 사업과 연관성 이야기는 옛날부터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냥 평의원으로 활동하는 것보다 한 자리 오고 하면 더 연관성이 높다고 봐야 되겠죠. 혹시 이것 때문에 사리사욕이 더 지금 차고 넘치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 지방의원들 입장에서는 더 높은 곳을 바라보게 돼 있습니다. 더 높은 곳이 뭡니까? 단체장, 더 나아가서 자기 지역의 뭐 국회의원, 꿈은 크게 가지라고 했으니까 이런 것까지 염두에 둔다면 위원장 자리를 갖는 것, 의장 자리를 갖는 것은 하나의 교두보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결국 이런 것들이 작동을 해서 정치 도의에 어긋나는 지금 행태가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도 한번 볼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 네, 그야말로 철새 정치다. 이런 게 바로 야합이다. 어느 시대인데 이렇게 행동하냐라는 비판적인 댓글 뭐 줄을 잇고 있고요. 동네 박내님은 이런 식으로 탈당한 의원들은 절대 복당하게 하면 안 됩니다. 라는 대안 제시해 주셨고요. 홀로움님은 자리가 뭔데 신뢰를 저버리죠? 본인이 잘나서 당선된 줄 아나 봐요. 여기에는 당을 보고 찍은 민심도 있지 않겠냐라는 의견이 들어있는 것 같고요. 양승진님, 국민들이 민주당의 다수의석을 준 그 민심에 부합하는 정치를 해야지 말이야. 본인이 그렇게 가는 게 말이 되냐 이런 의견 보내주셨고요. 또 어떤 분은 선거 후에 당을 바꾸는 것에 대한 법적 제재 논해야 하지 않을까요? 국민이 뽑은 사람이 본인을 위해 당을 바꾸는 것도 민의를 저버리는 건데 여기에 대한 페널티 필요합니다. 라는 의견이 있는데 이런 것까지 제재할 수 있을까요?
0: 모든 걸 법으로 제재할 수 있는 이른바 정치의 어떤 수준을 잡아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전통이라는 겁니다. 그죠? 정치에는 전통이 쌓이고 그것이 결국은 정치 수준을 올리는 것인데 이게 지금 형편없다. 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1: 여기서 또 국민들의 기억력을

0: 또 높여야 되겠네요. 기억하고 다음 선거에 이 이름을 기억하십시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1: 2차 종합특검의 어제 브리핑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국정원 관련인데요. 첫째, 12.3 내란 당시 국정원 안보조사 담당 부사가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의 연락관으로 파견할 중견 간부 2명을 선발한 일이 있었다. 둘째, 계엄사령부의 요구에 대비해서 안보 위해 세력 수백 명의 명단을 준비를 했다. 셋째, 안보조사 담당 부서가 계엄 상황에서 대통령의 긴급명령 발령을 통해 대공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한 뒤에 법적 검토와 조치 방안을 담아서 대통령실에 올릴 보고서도 준비를 했다. 이런 요지의 내용입니다.
0: 네, 국정원 관련 내용, 이건 좀 새로 나온 얘기죠?
1: 이건 지금 만약에 사실은 심각한 문제인데요. 자, 몇 가지 지적해 보겠습니다. 첫째, 연락관 선발까지 해놓았다고 하는데 저는 제일 궁금한 게 연락관 선발을 어느 시점에 했다라는 건지가 좀 궁금합니다.
0: 그러니까.
1: 계엄 선포 이전에 했다라는 겁니까? 아니면 계엄 선포 직후에 했다라는 겁니까? 근데 직후에 했다도 마찬가지인데 이거는 그러면 사전에 국정원이 인지하고 있었다는 얘기로 연결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시점이 언제냐가 반드시 밝혀져야 된다. 두 번째, 안보조사 담당 부서가 움직였다면 당시 홍장훈 1차장 몰래 할 수 있었느냐라는 문제가 또한 제기됩니다. 근데 2차 종합특검이 지금 홍장원 전 1차장을 계속 불러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계엄 정당화 메시지 작성 관련 혐의였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되는 건지가 지금 추가로 브리핑이 나오는지가 궁금하고. 세 번째, 안보 위해 세력 수백 명의 명단을 작성했다는 의혹에서 저는 이게 여기서 파생되는 관례가 두 개가 있는데요. 첫째, 그럼 평소 국내 주요 인물들을 사찰을 해왔다는 얘기냐? 라는 의혹으로 연결이 됩니다. 두 번째, 여인영 당시 방첩사령관이 홍장훈 당시 1차장에게 체포 명단을 불러준 적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0: 네.
1: 근데 또 국정원 차원에서 수백 명의 명단을 작성을 하고 있었다면서요. 그럼 이거는 엇박제였던 겁니까? 뭐였던 겁니까? 이 경위도 밝혀져야 된다.
0: 일명 안보 위협 세력 명단이라는 거를 지금 국정원이 작성을 했는데 여인영이 불러줬다는 그 명단과 겹치는 이름들도 있더라고요.
1: 그러니까요.
0: 네. 이 궁금증들이 수사로 밝혀질지 계속 시선 집중하겠습니다. 일단 물음표를 남겨두고요.
1: 그리고 2차 종합특검에서 어제 나온 소식 하나가 더 있는데요. 이번에 양평 고속도로 건인데 양평 고속도로 정점 변경과 관련해서 이제 논란이 거세지니까 국토부가 2023년 7월 6일 사업을 전면 백지화한다고 발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원희룡 당시 장관이 직접 발표했던 거 여러분들 아마 기억을 하실 것 같은데 근데 백지화 선언 사흘 전인 7월 3일에 국토부가 특혜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요지의 보도자료를 먼저 냈었거든요. 근데 이 보도자료가 어떻게 나오게 된 것이냐 뒤에 당시 윤석열 대통령실이 있었다라고 하는 진술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 당시 국토부 서기관 이모 씨를 2차 종합특검이 지난달에 불러서 조사한 적이 있었는데 이때 이 씨가 어떻게 진술을 했냐면 대통령실 측이 보도자료를 작성해서 내려온 걸로 기억난다. 이렇게 진술을 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도자료를 대통령실이 만들어서 내려보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당연히 궁금해지는 건 대통령실이 왜 나서느냐. 이게 궁금한데 저는 이거보다 더 궁금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러면 대통령실이 국토부로 내려보내는 경로가 되게 되느냐라는 게 더 궁금합니다.
0: 그렇죠.
1: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그냥 다른 거 다 패스해버리고 장관, 차관 패스하고 그냥 국토부 실무자한테 바로 내려보낸 겁니까? 아니면 장관 통한 겁니까? 만약에 장관을 통했다라고 한다면 당시 원희룡 장관은 어떤 입장을 내놨던 겁니까?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했던 겁니까? 아니면 예스했던 겁니까? 예스했다면 그 이유가 뭡니까? 이걸 또 수사로 밝혀야 된다. 이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0: 네, 머니마켓님이 원희룡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라고 해주셨는데 곧 수사를 받는다고 하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1: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0: 고맙습니다.

0: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1: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나서.
0: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2: MBC,
3: MBC,
4: MBC.

0: 라디오 MBC 라디오
1: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1: 뉴스의 이면을 파헤치는 삐딱선 정신, 핵심과 디테일이 살아있는 시사의 정석. 여러분은 지금 김종배의 시선 집중을 청취하고 계십니다.
2: 공을 잡았을 때 확실한 속도전으로 점수를 내야 합니다. 지금 AI, 반도체의 공이 대한민국에 굴러왔습니다. 머뭇하시겠습니까?
3: 네, 바로 이 목소리의 주인공입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4: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3: 축구 좋아하시나 봐요.
4: 예, 뭐 요즘 월드컵 또 시즌 아닙니까?
3: 이제 공까지 소품까지 준비하시고 정성이 대단하십니다.
4: 감사합니다.
3: 거친 질문으로 시작을 하겠는데요.
4: 네네.
3: 3대 메가 프로젝트가
4: 네.
3: 나라 살림살이에 어느 정도나 큰 의미를 갖고 어느 정도나 비중을 차지하는 걸까요? 효과가 어느 정도일까요?
4: 예, 저는 이 AI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반도체 시대에는요.
3: 예.
4: 이 3대 프로젝트는 과거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경부고속도로 건설 또는 중화공업 육성
3: 예.
4: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 시절의 IT 혁명보다도
3: 예.
4: 훨씬 더 큰 어떤 문명사적인 의미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다행히도
3: 예.
4: 한국은 뭐 산업혁명이나 또 기타 뭐 IT 혁명에서도 보다도 훨씬 이 AI 혁명은 준비가 잘 되어 있고 역량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3: 네네.
4: 그래서 제대로 국가총력전 속도전으로 대응만 한다면은 진짜 대한민국에는 큰 엄청난 기회가 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3: 네.
4: 국가총력전 속도전으로 얼마나 우리가 신속하게 가느냐가 관건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3: 근데 지금 속도가 빠른 것 같아요. 어제 그 호남 반도체 네. 클러스터 부지는 또 이제 그 광주 군 공항 부지로 한다고 발표 나왔잖아요.
4: 네, 저희들은 뭐 속도전으로 엄청나게 빠른 속도전으로 지금 진행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3: 그래요. 근데 이제 이거 이제 5극 3택이라고 하는 이재명 정부의 커다란 국정 방향과 연결지어서도 볼 수가 있는데.
4: 네.
3: 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 다른 지역 같은 경우 얼마만큼 그러니까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안배가 되는데도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네. 봐야 되는 겁니까?
4: 예,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수도권은 지금 많이 이제 개발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3: 네.
4: 그래서 이번에는 이 서남권에서 호남을 포함하는 지역, 그리고 동남권에서 영남을 다 포함하는 지역,
3: 예.
4: 충청권 이렇게 해서
3: 예.
4: 저희들이 그 지역별로 좀 특화된
3: 예.
4: 이제 그런 쪽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수도권의 반도체 제1 생산 기지에서 또 이 호남권은 제2 생산 기지로 하고 또 이쪽 충청권은 패키징을 담당하는 그런 지역으로 하고 영남권은 이 AI 또는 저 피지컬 AI 등에 필요한
3: 네, 네.
4: 소부장
3: 네.
4: 이런 식으로 좀 특성화해서 한반도 전체가 하나의 그 AI 반도체의 그 에코시스템이다.
3: 네.
4: 뭐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전국을 골고루 운동장을 골고루 잘 활용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 알겠습니다. 어제 부총리께서 어렵게 물꼬를 튼 지방 투자가 신속히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범정부적 총력 지원 체계를 가동해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 이렇게 이제

0: 계셨는데.
1: 네네.
0: 자, 지원의 핵심이 뭐가 되는 건지, 그러니까 재정경제부와 관련된 내용으로 좀 한정해서 지금부터 좀 질문을 드리겠는데, 핵심을 뭘로 잡고 계십니까?
1: 네. 이제, 지금 지원은요, 일단 청와대에.
0: 네.
1: 총괄 지원기구가 설치가 되고요.
0: 그렇죠.
1: 또, 모든 부처가 관련이 된다면, 모든 부처가 지원, 기구를 만들 것입니다. 그 지원 기구라는 게 뭐 새로 뭐 만들겠다는 그런 의미보다는요. 기존에 있는 인력들도 우선 투입하고
0: 예.
1: 또 필요하다면은 또 새로운 또 인력도 보완해서 하겠다는 총력 대응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재경부
0: 예.
1: 같으면은 저희들이 해야 될 게 전체적으로 뭐 조정할 게 있다면 조정해주고.
0: 그렇죠.
1: 또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면 세제 지원을 해주고.
0: 그렇죠.
1: 그리고 또 뭐 인력 양성이라든지 또 소부장 관련해서도 우리 재경부가 또 해야 될 게 되게 많이 있습니다. 전체 기획을 한다든지. 그래서 총력 대응을 하겠다는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0: 그러면 지금 그 세제 지원부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세제 지원
1: 네네.
0: 지금 구성을 어떻게 잡고 계신 거예요?
1: 지금 반도체 쪽은요. AI나 반도체 쪽은 최고의 세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R&D라든지
0: 예.
1: 투자라든지 이런 네.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원을 해주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 뭐 이익이 생겨가지고 뭐 나중에 이제 지금은 세금을 내더라도 나중에 또 세금을 못 내는 시절이 나오면은 2월 공제까지 해주려고 하고 있고요.
0: 2월 공제?
1: 또 네네. 지방에 또 근로하는 분들에게는 이번 기회에 뭐 차등 지원, 세금을 차등 지원하는 등까지도 뭔가 하여튼 해줄 수 있는 부분에 있다면은 총력 대응하려고 하는
0: 잠깐만요.
1: 그런 자세는.
0: 네. 지방에 근무하는 분들 세금을 차등 지원해 준다는 게 어떤 말씀이세요? 좀 풀어서 말씀해 주신다면.
1: 예. 그러니까 소득세를, 지방에 근무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그 환경이 좀 열악하지 않습니까?
0: 예,
1: 그런
0: 예,
1: 부분에
0: 예.
1: 감안해서.
0: 예.
1: 서울에 만약에 세금보다는 조금 감면을 더 해 준다는 겁니다.
0: 소득세 산정할 때?
1: 네네.
0: 그렇습니까?
1: 네, 그래서 지방에 가시는 분들이 좀 즐거운 마음으로 가서 일을 하고
0: 예.
1: 거기서 또 지역 발전이 이루어지고 그렇게 또 거기서 또 또 세금이 더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0: 그러면 이건 뭐 소득세율을 손보는 게 무슨 공제 부분을 좀 손보겠다.
1: 예, 공제 이런 부분을 이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0: 공제를
1: 네네.
0: 아, 소득공제도 있고 세액공제도 있지 않습니까?
1: 네네. 그 방법은 또, 그 지역에 있는 그 근로자들의 어떤 그 희망사항 이런 것도 감안해가지고 저희들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 네네.
0: 근데 지금 그 저희 짧은 생각으로는 이런 데서 네. 일하는 분들은 다른 업종에 있는 노동자들보다 임금이 좀 셀 것 같은데
1: 네네.
0: 소득세 지원을 해주면 다른 네. 업종에 있는 분들이 좀 상대적 박탈감을 좀 느끼지 않을까요?
1: 예, 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또 수도권에서 주로 일을 많이 하려고 하고 있고요.
0: 예.
1: 초기 가면은 뭐 기반도 잘 조성이 안 되고
0: 예.
1: 또 어려운 여건에 있는 그런 점을 감안할 부분이고요. 그것도 이거 계속 해준다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기반이 좀 조성될 때까지 한다는 등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지금 고민 중에 있다는 말씀.
0: 쉽게 말하면 이제 어떤 인력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차원 이렇게
1: 네.
0: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1: 가서 일화를 하러 가는데. 즐거운 마음으로 가서 일을 할 수 있는
0: 예.
1: 그런 부분이고요. 초기에는 여러 가지 여건이 열악하지 않겠습니까?
0: 네네네.
1: 그런 부분 감안해서 그 기간을 대상으로 이제 주로 검토를 많이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0: 뭐 그러면 지금 뭐 이래서 이제 소득세도 있지만 뭐 자녀 교육비 이런 지원도 있겠네요.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
1: 뭐 그런 부분도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들 검토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0: 아 그래요? 근데 네. 예를 들어서 삼전 닉스 같이 뭐 그 엄청 돈 잘 버는 기업은 그렇다 치더라도
1: 네네
0: 협력 업체도 있고. 또 아까 이제
1: 네.
0: 영남 같은 소부장 이야기 하지 않으셨습니까?
1: 네네.
0: 이런 업체에 대해서의 어떤 지원 방안도 혹시 강구하고 계시는 겁니까?
1: 아, 그럼요. 아, 그래서 기업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투자를 많이 하는 거고요. 투자는 기업이 하고.
0: 네.
1: 정부는 기업들이 투자하는 데 필요한 인프라라든지
0: 예.
1: 인력 공급이라든지
0: 예.
1: 또는 또 규제 완화라든지
0: 예.
1: 또 필요하다면은 뭐 재정 지원이라든지 세제 지원이라든지 이제 그런 부분을 하여튼 총력 대응해서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0: 규제 완화 같은 경우는 어떤 쪽으로 초점 맞추고 계신 겁니까?
1: 예, 뭐 규제 완화라는 게 그 공장 인허가 절차를 진행하다 보면은
0: 예.
1: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뭐 환경 영향 평가도 있을 수 있고 교통 영향 평가도 있을 수 있는데 뭐 그런 부분에도 불필요하게 이렇게 그동안에 많이 걸려든 게 있다면은
0: 네.
1: 그것도 속도를 좀 내주고
0: 예.
1: 또

0: 하나를 하고 다음 거로 넘어갔다면 이거 동시적으로 또 진행할 수 있는지도 찾아서 동시로 진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동시 진행을 통해서 기간을 줄여주고 또 그런 또 만약에 그동안에 인력이 부족해가지고 서류 검토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걸렸다 그러면은 뭐 인력을 보강해서라도 또 서류를 빨리 검토한다든지 뭐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지금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1: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이제 지방으로 이제 공장을 짓거나 이런 기업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네. 그러면 거기는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뭐 네네. 삼진직수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럼 이런데 뭐 네. 금융 지원 이런 것도 또 강구하고 계시는 겁니까?
0: 뭐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면은 뭐 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계획입니다.
1: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네네. 이번에는 그 반대가 아니죠. 다른 측면에서 이제 초과세수 이야기가 나왔었고, 그래서 이제 네네. 기금을 조성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미래 대응기금이라고 네. 해서.
0: 네네.
1: 이게 지금 그 용도를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 겁니까, 정부에서는?
0: 미래 대응기금은 그야말로 진짜 미래를 대응하기 위해서 쓸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에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1: 예.
0: 지금 정부 내부적으로 이 추가 세수, 저는 추가 세수라고 말하고 싶은데요. 이 반도체 보강에 따라서 들어오는 이 재정 여력을 진짜 이게 속도감 있게 쓰는 측면도 있어야 되고 또 그다음에 특정 문제 쓸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내부적으로는 미래의 이 작업을 가지고 국가 발전, 대한민국을 대체 불가능한 대한민국으로 만드는 그런 분야에 쓰겠다는 겁니다.
1: 예, 예, 예.
0: 그래서 지금 내부적으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1: 이거부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기 법인세, 올해 이제 영업, 그러니까 그 실적을 가지고 내년에 법인세 징수하지 않습니까?
0: 네네.
1: 지금 반도체가 엄청난 호황인데.
0: 네.
1: 약간 좀 너무 이런 감은 있습니다만 내년도 법인세 수입을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0: 예, 뭐, 그 부분은 금년이 지금 이제 한 반년 정도가 지나갔고, 예. 좀 더 두고 봐야 되기 때문에, 뭐, 저희들이,
1: 예.
0: 그, 상반기 영업 실적, 그리고 법인세 중간 예납이 8월 말에 있습니다.
1: 네네네.
0: 이제 이걸 받아봐야지만 정확하게 예측 가능하고,
1: 예.
0: 지금 뭐, 과거보다는 뭐, 수백조 영업이익이 난다고 하니까, 뭐, 저희들이 아직까지 뭐, 이게 정확하게 그 기업들의 영업이익을 다, 집계를 안 한 상황이니까, 그렇지만
1: 예.
0: 하여튼 굉장히 생각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많이 들어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1: 그러니까 아니, 뭐, 전체 기업, 그러니까 전망은 어렵다 하더라도,
0: 네.
1: 지금 반도체 관련 기업으로 한정을 한다면 어느 얼추 예상은 되지 않습니까?
0: 예, 지금 FN 가이드라고, 거기서 지금 금년도 영업이익 전망을 한 거 보면은요.
1: 예.
0: 두 기업만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 두 개만 합쳐가지고 거의 한 600조 영업이익을 예상을 했었습니다.
1: 예.
0: 그러면 이 중에서 뭐 저희들이 한 평균 20%만 잡는다 하더라도
1: 예.
0: 600조에 20% 같으면 뭐 어마어마한 돈이 안 되겠습니까?
1: 뭐 그렇죠.
0: 두 기업이 거의 그동안에 법인세 냈던 걸 두 기업이 그냥 완전히 다 내는 그런 구도로 가게 되는.
1: 그렇게 되는 거고.
0: 예. 네네.
1: 근데 지금 이제 정부 입장에서도 지금 그 돈을 써야 되는 게 전력 공급, 용수 공급을 위해서는 또 엄청난 돈이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정부 입장에서는.
0: 네네, 그렇습니다.
1: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미래의 대응기금의 상당 부분이 전력이나 네. 용수 추가 공급을 위한 재원으로 투입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0: 뭐 전력 또는 용수 부분에 돈도 들어가고요. 그
1: 네.
0: 이외에도 저희들이 이제 반도체 이외에도 또 여러 가지 또 혁신 산업이 있지 않습니까?
1: 네.
0: 로봇,
1: 네.
0: 로봇에서 분야, 피지컬 AI 쪽에 조선, 뭐 항공, 뭐 네. 이런 쪽에도 저희들이 R&D라든지 필요한 그 인프라 지원이 있다면 지원해야 됩니다. 그리고
1: 네.
0: 이거는 1년에 영업이익이 600조 뭐 이렇게 되는 거니까요. 또 내년도 와서 또 더 생긴다면 매년 하여튼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1: 예, 예.
0: 그런 돈을 가지고 미래의 성장 잠재력 그다음에 대체 불가능한 대한민국을 건설하는데 필요한 인프라 지원을 저희들은 하여튼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겠다. 이런 식 그 생각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 그 지금 이제 그 정부 여당에서 나온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미래 대응 가운데 일정 부분을 미래 세대를 위한 어떤 돈으로 쓰겠다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이건 좀 약간 추상적인 표현인데요.
0: 아닙니다. 그런 부분은 청년들 우리
1: 예.
0: 청년들에 대한 뭐 예를 들자면은 뭐 AI 교육이라든지
1: 예.
0: 청년들의 창업이라든지
1: 예.
0: 뭐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그게 미래 대응 아닙니까? 청년들의 꿈을 가지고 하는 부분.
1: 창업 지원도 검토를 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면?
0: 예, 그런 부분도 뭐 예상으로 될 수,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1: 예.
0: 그런 청...

0: 청년들에 대한 지원,
1: 예.
0: 이런 부분도 큰 하나의 테마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 그런데 사실 미래 대응 기금에 대한 청사진은 언제쯤 나올 수 있는 겁니까?
0: 지금 이제 그 기획예산서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요.
1: 예.
0: 청사진은 아마 빨리 나올 것 같습니다.
1: 아, 그래요?
0: 예네.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 뭐 법안을 그 전에 할 수 있다면 해야 될 정도로
1: 예.
0: 저희들은 굉장히 속도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 아, 지금 그 말씀 하셨으니까 퍼뜩 궁금한 게 하나 생기는데 보통 이제 네. 그 지금 내년 예산 편성 작업 들어가 계시죠?
0: 네네.
1: 그러면 이게 이제 8월 말이면 다 이제 그 성안이 거의 완료가 되지 않습니까?
0: 네, 8월까지 하고 9월 초 되면은 이제 국회에 제출이 됩니다.
1: 그러면 지금 내년도 이 미래 대응기금과는 별도로 내년도 정부 재정정책의 큰 방향은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0: 그 방향도 마찬가지입니다.
1: 예.
0: 지금 같은 이 그 AI 또 대전환기에 AI를 지원하기 위한 그 정부 지원, 그리고 양극화,
1: 예.
0: 민생에 대한 지원,
1: 예.
0: 뭐 크게 보면은 그 다음에 구조 혁신에 대한 지원,
1: 예.
0: 뭐 이런 국가가 있던 우리 국가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를 최대한 빨리 해결하고 그래서 가장 빨리 글로벌 국가에서 선두 국가로 나아갈 수 있는 분야의 지원은 대대적으로 이렇게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1: 그러면 그 저기 그 국가 재정 그 예산 증가율이 상당히 높다고도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0: 뭐 그런 부분도 저희들 또 이제 세수가 좋으니까요.
1: 예.
0: 세수를 가지고 국가 미래의 성장 잠재력을 키울 수 있고 국가
1: 예.
0: 대한민국을 위대하게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입 사정을 감안해서
1: 네.
0: 어떤 재정 규모를 판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 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냐면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재정 경제 부분, 여기 이제 기획 예산처까지 포함이 된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0: 네네.
1: 이제 그 국가 재정 계획을 짜려면 이제 그 세입부터 계산을 하는데.
0: 네.
1: 너무 보수적으로 짜게 잡는다. 네. 이런 지적을 좀 하시더라고요.
0: 의도적으로 그렇지는 않고요.
1: 예.
0: 저희들이 그 이제 세금이라는 게 너무 또 그 뭐 기대를 보다는 이렇게 많이 했다가 나중에 안 돌아오면 더 문제가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1: 네.
0: 성량 자체가 뭐 그렇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 이제 공감하고요. 다만 요즘은 이제 AI 툴을 활용한다든지
1: 예.
0: 또는 세수 전망의 전문가들의 도움을 더 많이 과거보다 더 많이 받는다든지 그리고 리얼타임으로 들어오는 이 데이터를 이 AI 경제에 맞게 데이터 경제에 맞게 빨리 받아서 최대한 정확하게 전망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지금 방금
0: 네.
1: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삼성전자
0: 네.
1: 2분기 영업이익이 89.4조 원
0: 네.
1: 역대 최대라고 하고 작년
0: 네.
1: 대비하면 1800% 증가한 거라고 하는데
0: 네.
1: 이 추세가 계속된다면 세수가 늘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0: 네, 그렇습니다.
1: 네, 적극 재정을 좀 기대하겠습니다. 부총리님.
0: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그 모신 김에 좀 다른 문제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0: 네.
1: 부동산
0: 네.
1: 관련 세제 7월에 발표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맞습니까? 준비하고 계십니까?
0: 예, 지금 7월 말 정도로 저희들은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고 있고요.
1: 예.
0: 지금 저 준비를 지금 중에 있습니다.
1: 지금 보유세 강화 쪽으로 갈 거다라는 전망은 많이 나왔는데 혹시 좀 구체적인 얘기를 좀 여쭤봐도 될까요? 보유세 강화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0: 뭐 지금 저희들은 이제 다양한 그 생각을 가지고 또 그 우리 국민들 의견도 이렇게 의견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1: 네.
0: 기본적으로 그 집은 그 바잉 사는 것이 아니고 리빙이라는 그런 원칙 하에서요.
1: 네.
0: 실거주자 중심으로 한 이제 주택 시장이 확립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이 세제를 지금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도 정부가 일방적으로 이 결정하기보다는
1: 네.
0: 폭넓게 그 국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1: 예.
0: 거기에 따라서 하여튼 최대한 반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만간 제가 그 부동산 세제 관련해서 국민 의견 수렴을 하는 그런 절차를 밟을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들 의견을 직접 현장의 목소리도 듣고
1: 예.
0: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정부 방침을 결정할 그런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 언론 보도를 기초로 질문을 드리면 지금 그 종부세를 손볼 것 같고 손보는 방법은 세율을 건드리는 게 아니라 공정시장 가액 비율인가요? 이거를 손보 그 적용을 바꿀 것 같다라는 전망이 있던데 맞습니까?
0: 뭐 언론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국민의 한 의견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요.
1: 예예.
0: 뭐

0: 그걸 해야 된다는 분도 있고 또 다른 걸 해야 된다는 분도 있고 다양한 목소리를 했기 때문에 다 들어보고 네. 어느 게 가장 이 실거주 중심의 주택시장을 확립하는 데 도움이 될까 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최종적으로 판단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 장기 보유 특별공제도 손볼 텐데 특히 비거주자 장기 보유 특별공제 폭을 줄일 거다라는 전망도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0: 뭐 그런 부분도 국민의 한 의견으로 또 말씀하는 분이 계시고
1: 예.
0: 그것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다 피해가십니다. 지금 부총리님.
0: 아닙니다. 아닙니다.
1: 근데 지금 네.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렸는데
0: 네.
1: 보유세를 건드리느냐 거래세를 건드리느냐 그러니까 뭐 전문가들한테 이제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보유세는 높이고 거래세는 낮추는 단계 어떤 그 지금 다른 나라의 경우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던데 지금 우리는 두 개를 다 건드리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습니까?
0: 예, 뭐 두 가지를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 것은요 두 가지가 이렇게 밸런스를 이루어야 됩니다.
1: 예.
0: 아,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예. 저희들이 함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 그래요. 네, 계속 네. 말씀을 피해 가시니까 더 이상 질문 안 드리고 하고 있고 지금 물가 있지 않습니까?
0: 네네.
1: 물가 잡아야 될 것 같은데요. 혹시 대책 세우고 계십니까?
0: 예, 물가는 뭐 저희들이 그 가장 1번으로 이제 생각하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1: 예.
0: 그래서 최근에 그 이 중동 상황으로 인해 가지고 석유료세 등이 많이 올른 건 사실입니다.
1: 네.
0: 아,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이제 최고 가격제를 설정해 가지고 한 6월 물가가 이 최고 가격제에 따라서 그 수정치로는 한 0.4%포인트가 완화되는 효과가 있었다는 그런 추정도 있습니다.
1: 네.
0: 그리고 이런 석유료 외에는 또 그 농축수산물 뭐 이런 부분도 특히 이제 축산물이 많이 올랐습니다.
1: 네, 네, 네.
0: 그래서 정부가 이 축산물 특히 계란이라든지 뭐 닭고기라든지 이런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정부가 최대한 할인 행사를 한다든지
1: 네.
0: 또는 납품 단가가 인하되도록 정부가 지원을 한다든지 수입을 확대한다든지
1: 네.
0: 또는 정부가 그 비축하고 있는 공급 물량을 확대한다든지 등을 통해 가지고 진짜 그 이재명 정부의 가장 1번 중에 1번이 이게 물가 안정 민생 안정입니다.
1: 네.
0: 그래서 정부가 한 이러한 물가 안정 대책을 위해서 최근 한 1조 원 규모의 재정도 투입해서 하반기에는 좀 3% 이내로 관리하겠다. 그래서 총력 대응하겠다. 그런 지금 자세로 임하고 있고 이미 조치를 지금 취하고 있습니다.
1: 어제 그 뉴스가 나왔는데 4대 정유사 담합했다는 소식 접하셨죠? 부총리님도.
0: 네네네.
1: 그 이제 담합 규모가 거의 14조에 달한다는 지금 발표가 있었는데
0: 네.
1: 정부는 최고 가격제 지금까지 그 시행을 하면서 정유사에게는 땅 짓고 헴치게 만들어주지 않았습니까?
0: 아, 그러니까 이 최고 가격제는 시행하면서 저희들이 이게 이제 하나하나 따져서 요번에 최고 가격제에 따른 그 부분은 정산을 합니다.
1: 예.
0: 그거는 이제 과거에 담합을 한 부분이고요.
1: 네.
0: 네네. 최근에는 정부가 이 중동 상황을 맞이해서 최고 가격제를 설정해서 시장에 과도하게 이제 이 석유료 가격이 올라가는 걸 막고
1: 올해 3월까지 담합이 이루어졌다고 하니까 그 최근에도 있긴 있었죠. 전쟁 후에도.
0: 네, 저희들이 최고 가격제 시행한 이후에는 뭐 담합이 네, 없습니다. 네.
1: 알겠습니다. 마무리를 네. 해야 되는데 지금 그 부동산 세제 개편은 7월 말에 발표하신다고 했잖아요.
0: 네네.
1: 그 뒤에 나오셔야 됩니다. 저희 방송에.
0: 네, 알겠습니다.
1: 지금 공개 약속하셨습니다. 부총리님.
0: 네.
1: 죄송합니다. 거의 반협박적으로 얘기해서. 네. 4회차 말씀드렸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면서 오늘 인터뷰 네.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
0: 네.
1: 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었습니다.
2: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0: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안녕하십니까. 국민통합위원회 홍보대사 박항서입니다. 2002년 여름을 기억하십니까? 뜨거웠던 붉은 물결 속에 모두가 하나였습니다. 지역도 세대도 생각의 차이도 잠시 내려놓고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뛰었습니다. 온 국민이 하나 될 때 대한민국이 얼마나 강해질 수 있는지 우리는 보았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그 힘이 필요합니다. 갈등과 분열을 넘어 다시 뛰는 대한민국으로 국민통합위원회가 국민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3: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4: 김 사장, 요즘 무슨 고민 있나?
5: 어휴, 머리가 아파 죽겠네. 본사에서 반품 재고를 떠넘기고 대금을 주지 않으려고 연락을 피하는 것 같아서 고민이 많아.
4: 자네, 그런 문제가 있을 땐 공정거래 전문 조정기관에 본쟁 조정을 신청해야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무료로 신속하게 본쟁을 해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법률 상담과 공정위 신고, 소송 지원까지 맞춤형 종합 지원 서비스를 받아볼 수 있다고.
5: 그래? 지금 당장 문의해봐야겠구나. 알려줘서 고맙네.
6: 공정거래 관련 분쟁조정 신청 및 종합지원 서비스 문의는 1588-1490. 이 캠페인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함께합니다.
7: 네, 기상청 연결해서 오늘 날씨 알아봅니다. 곽지연 리포터.
8: 네, 일부 지방에는 폭염특보가 또 한쪽에서는 호우특보 내려져 있습니다. 오늘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된다는 절기 소서인데요. 현재 익산, 무주, 옥산, 성주에는 호우주의보 내려진 가운데 시간당 30mm 안팎의 호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부지방과 전북, 경북 지역으로는 오늘 오전까지 장맛비 이어지겠고요. 그리고 오후에는 대기 불안정으로 인한 강한 소나기가 내리는 곳들도 많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도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많은 비가 오겠습니다. 영남 내륙지방 포함한 동쪽지역 곳곳으로 폭염특보 내려져 있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30도, 대전 32도, 대구가 34도로 오늘도 많이 무덥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7: 네, 시선집중 2부 마무리하고 8시 3부로 이어갑니다. 잠시만요.
9: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10: 디지털 전환과 생성형 인공지능, 클라우드 컴퓨팅 시대. 기술의 씨앗을 심고 가능성의 꽃을 피우며 오로지 고객의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일하겠습니다. 지역이 꿈꾸는 미래, 가보지 않은 길. 소프트웨어 개발 전문 기업, 웨보노믹스가 열어가겠습니다.
11: 차 엔진 소리가 왜 이래?
12: 그러게.
11: 그린 이그 보링 공장에 연락해봐. 엔진 수리 노하우가 많아 답이 딱 나온다 이거.
12: SS 농기계 엔진도 수리하고 결인차 항시 대기하고 남한동 IC부근 의성 방향이네. 054-858-2526.
11: 엔진은 그린 이그 보링 공장이 돼.
13: 가족과 함께 즐기는 영주 도심 속 힐링 온천, 영주 온천랜드와 영주 호텔. 하루의 피로를 내려놓고 쉬어가기 좋은 공간에서 온천, 사우나와 숙박을 함께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숙박, 피트니스, 키즈카페, 찜질방까지 모든 것을 한 번에 즐기는 영주 온천 관광호텔, 영주 온천랜드.
14: 안녕하세요. 안동시 안전재난과에서 알려드립니다. 물놀이나 낚시, 다슬기 채취 등 수상활동을 즐기러 물에 들어가실 때는 충분한 준비운동과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하시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는 절대로 물에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특히 어린이는 보호자가 있는 곳에서만 물놀이를 하도록 보살펴 주세요. 아울러 다슬기 채취 시 두 명 이상 함께 하시고 수시로 주변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여름철 수상안전수칙을 지켜 안전하고 즐거운 여름 보내시기 바랍니다.
15: 안동 MBC 여름철 수상안전 캠페인 안동시와 함께합니다.
16: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JFM 방송입니다. HLAW SFM
1: 기넥신? 은행잎 추출물이라 좋은 거겠지.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장애 치료엔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0: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보수의 눈으로 우리 정치를 바라봅니다. 국민의힘 레드캠프 출발합니다.
1: 네, 레드캠프 오늘은 상일종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2: 예, 안녕하십니까.
1: 당 얘기부터 안 여쭤볼 수가 없는데 장동혁 대표가 심각한 해당 행위자는 복당을 영구 금지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심각한이라는 수식어가 들어가 있는데 뭘 뜻한다고 생각하세요?
2: 심각한 정도가 어디까지지요?
1: 제가 여쭤봤잖아요.
2: 아니, 저도 궁금합니다.
1: 아, 위원님도 모르세요?
2: 예. 그 심각하다라고는 거가 상당히 추상적이잖아요.
1: 그렇죠.
2: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정의가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고, 이게 이제 당원들이 다 요구한다 그래서, 모든 당원들이 의견을 낼 수 있지요. 요구 또 뭐 징계 요구할 수 있지요. 그렇지만 분류를 정확하게 하고, 또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이게 당에 어떠한 피해가 있었는지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정리가 돼야 되는 것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것들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냥 이 심각하다라고 하는 게 도대체 어느 정도냐라고는 논란이 있을 수 있죠.
1: 일단 저는 그 두 갈래로 나눠서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 첫 번째는 장경태 대표의 수미 일관성이 없다라는 점인데 이전에 윤리위를 통한 징계가 막 그 논란이 됐을 때 장동혁 대표가 뭐랬냐면 그건 독립적으로 윤리위가 판단할 사항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왜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합니까?
2: 뭐 심각하다라고 하는 것이 가이드라인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1: 아니 영구 복당 금지 이렇게 하면 가이드라인이죠.
2: 뭐 복당 정말로 당에 치명적인 여러 가지 문제를 이렇게 저 상황을 입혔다. 그렇다고 한다면 뭐 연구뿐만 아니라 그 이상 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1: 두 번째.
2: 그런데 그 참 심각한 게 어느 수준이냐. 이 참 정의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1: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지금 이제 징계 대상으로 거론되는 사람들을 유형화하면 그게 세 개의 유형이 있습니다. 첫째. 한동훈 의원의 당선을 도운 행위를 한 의원들 내지 당원들까지 포함해서 두 번째 장동혁 대표의 사퇴를 주장한 의원들 세 번째 박덕흠 국회의장 그 후보 그 표결 과정에서 당의 입장과 다른 행동 표결을 한 의원들 내지 운동을 한 의원 이 세 가지 부류로 지금 유형화되던데 셋 다 심각한 해당 행위로 분류를 하는 걸까요 장동혁 대표는?
2: 이제 한동훈 후보를 지원했느냐 안 했느냐 이 문제를 나오는데 이게 당의 공식 후보가 있는데 공적으로
1: 예.
2: 한동훈 후보를 도왔다고 한다면은 그거는 아마 토론이 될 수 있을 거예요.
1: 치킨 먹은 건.
2: 왜냐하면 우리 당 후보가 공식적으로 있거든요.
1: 예예.
2: 그런데 의원이라고 하는 것은 또 개인적 친분 관계도 있는 겁니다.
1: 네네.
2: 사적으로 도운 것까지 어찌하겠습니까?
1: 그런데 공적과 사적이 어떻게 나눠져요?
2: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마이크를 잡고 공적으로 공개를 해 공개적으로
1: 지원
2: 도와달라고 그렇습니다. 지원 유세를 하거나
1: 법적으로 안 되는 거 아니에요?
2: 타당 후보도 안 되게 돼 있어요.
1: 그렇죠,
2: 타당 후보도 선거법에 못 도와주게 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했다고 한다면은 아마 이 정도는 토론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1: 경력 방문차 가서 같이 치킨 먹은 거 사적으로 도운 행위로 보시는 거네요, 의원님.
2: 그런 것 같은 경우야 개인적으로 가는 거에 어찌 하겠습니까? 또 의회에서도 야당 의원하고 가까울 때 응원도 갑니다. 뭐 공적으로 마이크를 잡거나 공적으로 공개적으로 지지해달라든지 이런 건 못하지만 개인적으로 가서 인사도 갔다 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이게 어디까지인 것인지는 윤리에서 독자적으로 판단할 문제라고 보여지고요. 장동혁 대표 사퇴 얘기한다 그래서 뭐
1: 왜 웃으세요?
2: 다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제 이런 또 경중의 문제는 있겠지요.
1: 그거야말로 표현의 자유.

0: 가능성이 되는 거 아닙니까?
1: 그거야말로?
2: 그렇다고 한다면 그게 이제 민주당으로 또 가겠지요.
1: 그럼 세 번째 부의장 선출 과정에서의 문제.
2: 글쎄 이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에도 한번 뭐 간접적으로 얘기가 네. 아, 이렇게 있었던 것 같은데
1: 네.
2: 아, 설마 그런 일이 있었겠습니까?
1: 근데 표 나온 걸 보면
2: 예.
1: 그 이제 그 표결했잖아요. 부의장 선출 때도. 표 나온 거 보면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이 박덕흠 그 의원을 안 찍은 걸로 지금 분석이 됐긴 했거든요.
2: 본회의장에서 말이죠.
1: 예.
2: 아, 전 그거는 믿지 않습니다.
1: 표가 그렇게 나온 거 아니라고 아니, 보세요?
2: 저는 그걸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원래 그 민주당에서 저희 당에 천거를 하면 항상 반대하는 표가 일정 부분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1: 예. 예.
2: 아, 어떤 때는 저희 당이 천거한 인권위원이나 이런 사람 부결도 됐잖아요. 그래서 늘상 이게 나옵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 그렇기
1: 예.
2: 때문에
1: 예.
2: 이게 그거하고 일치했다고 보지는 않아요.
1: 그래요?
2: 예.
1: 그러면 그 박덕흠 부의장 찍으면 안 된다라고 주장한 행위도 있다는 거잖아요.
2: 그 이야기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1: 예.
2: 저는 그렇게까지 다선 의원이실 건데.
1: 조경태 의원?
2: 뭐 누구라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1: 예,
2: 그런데
1: 예, 예.
2: 그 다선 의원 정도가 이렇게 되시면 다 인격들을 갖고 계신 분들입니다.
1: 아무튼 그럼 지금 의원님의 말씀을 종합을 해보면 심각한 해당 행위에 대한 중징계에 대해서 약간 좀 부정적으로 보시는 것 같네요. 제 느낌은 그렇습니다.
2: 제가 볼 때는 이런 것들을 토론을 통해서 정말 공적으로 한 것인지 사적으로 한 것인지 이런 걸 구분이 좀 돼야 될 거고요.
1: 네.
2: 또 이런 것들을 너무 이게 징계로 정치라고 하는 것은 물밑에서
1: 맞아요. 맞아요.
2: 네. 서로 이해도 구하고 또 섭섭한 게 있으면 풀기도 하고 이게 당내 또 내부의 물밑에서의 정치가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살아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아니, 뭐 다른 사람보다 국회의원은 걸어다니는 헌법기관이잖아요.
2: 그렇습니다.
1: 걸어다니는 헌법기관에 대해서 징계가 남발되는 거 좋은 현상은 아니지 않습니까?
2: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런 것들이 자꾸 언론에 나오지요.
1: 그러니까요.
2: 그래서 전에도 이 문제가 있었을 때 제가 제일 먼저 한동훈 대표와 한동훈 대표의 당계 문제가 있었을 때
1: 예, 당원 게시판
2: 사과하고 예, 정치적으로 예. 풀자 이렇게 예. 중재안을 냈던 것이죠.
1: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장동혁 대표가 가족상을 당했는데 빈소에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갔다. 그 후에 이틀 후에 뭐 거친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뭐 사이코패스다라고 하는 주장 비난까지 나왔는데 또 그러니까 여기서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2: 이게 가족의 굉장히 아픈 이야기입니다.
1: 예.
2: 또 방송에서 다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1: 아 그래요?
2: 예. 정말 아픈 가족의 이 상처에 소금 뿌리는 일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1: 누구 어떤
2: 그래서 이거 자체가 거론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1: 아 뭔가 비하인드가 있는 거죠.
2: 예, 말씀하시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치적인 공세를 하거나 감정을 해야 하는 일은 절대적으로 금해야 합니다.
1: 예, 그렇게 보시고 그러니까 언급 자체를 하지 말라.
2: 그렇습니다.
1: 근데 언급이 이미 나왔잖아요. 이런데.
2: 그런 것도 적절하지 않고 바람직하지 않지요.
1: 그래요?
2: 예.
1: 그러면 이 공방에 대한 장동 대표 지켜보면서 장동 대표 신경은 어떨 거라고 추측을 하십니까?
2: 그런 걸 다 고려해서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가족들의 마음을 배려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것도 거론 안 하고 이것은 그냥 지나가는
1: 그냥
2: 게 좋습니다.
1: 조용히 넘어가는 게
2: 그렇습니다.
1: 좋다.
2: 그렇습니다.
1: 그러면 저기 조문한 것도 좀 문제가 있었다고 보시는 거예요, 의원님은? 한동훈 의원이 조문한 것도?
2: 그러게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이게 가십거리가 되고 얘기가 됐잖아요.
1: 예.
2: 그 조문을 갖고 안 갖고 이런 것도 따지지 않는 게 제가 봤을 때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1: 뭔가 비하인드가 있는데 말씀을 안 해주시니까 지금 답답하잖아요.
2: 또 가족들의 요청사항이거든요.
1: 아, 예. 그렇다면 뭐, 예. 더 이상 저도 여쭤보지는 않도록
2: 참 이게 애사기 때문에
1: 예.
2: 예, 그런 부분들은 거론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더 이상 얘기 안 하는 게 좋습니다.
1: 알겠습니다. 정책 얘기로 좀 넘어가겠는데요. 자, 의원님은 지역구가 충남입니다.
2: 그렇습니다.
1: 자, 이제 그 3대 메가 프로젝트 이야기가 나왔고, 얼마 전에 충청권 투자 계획도 나왔습니다. 일단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지역구 의원으로서.
2: 저희 당이 얘기하는 것은, 호남에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1: 예.
2: 최적지만 호남에 해야지요.
1: 예.
2: 국가 경쟁력 측면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기업 경영에 왜 정치권이, 특히 정권이 이거를 관여하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기업 허게 그냥 놔두면 돼요. 그리고 기업이 한다고 기업은 전력이나

0: 용수나 기업의 생태계 모든 것들을 다 봐서 적지로 결정을 하면 정부하고 협의가 하겠지요. 그러면 정부가 전력은 어떻게 좀 더 신속하게 해줄 건지, 용수는 어떻게 공급을 해줄 건지, 또 인허가 문제에 있어서는 지방정부나 중앙정부가 어떻게 도와줄 건지, 이거에 대한 후선에서 백업을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정부가 나서서 지금 특정 지역을 이거를 정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지역 자체가 합당하지를 않은 겁니다. 전력이나 용수나 모든 게. 그렇기 때문에 문제인데 그거를 지금 집권 여당이 이거를 문제를 이렇게 키우고 만들어 놓은 게 집권 여당 아닙니까?
1: 그런데 이거는 예를 들어서 전력이나 용수가 충분하고 선택지가 여러 가지가 있으면 기업이 선택하면 되죠. 기업 자율로. 한데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사전, 그러니까 다 태부족이기 때문에 기업이 입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부터 정부의 지원과 정부의 계획과 같이 상의할 수밖에 없는 케이스 아닙니까? 이거
0: 바로 그 지점입니다. 정부가 가서 협의를 했습니까? 응? 정부가 기업이 가서 했습니까? 최태원 회장 같은 경우는 호남에 하는 부분에 대해 아주 부정적이었다고요.
1: 뭐 한 달 전에 했다는 얘기.
0: 예. 그런데 상식적으로 봐야 돼요. 지금 영산강이나 섬진강의 자급률이 수원 자급률이 농사용으로 2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환경부가 펴낸 23년도 자료에 보면 여수 화학공단의 물도 부족한 상태를 우려를 했거든요. 자, 그런데 이 물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물은요, 상급수, 사급수입니다. 도저히 그 물을 쓸 수가 없어요. 저는 용인 산단에 반도체 지금 직후 있지요. 제가 정책위장을 할 때 여주시가 7km를 여주보에서 한강물을 끌어갈 때 반대를 해서 이게 아주 오래된 겁니다. 이걸 제가 풀었습니다. 그 당시에.
1: 아, 여주보에서 물 끌어가는
0: 그렇습니다.
1: 여주시가 반대했다?
0: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7km를 물길을 여는데도 그렇게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 들어보니까 여주시가 맞아요. 그래서 이거를 풀을 때 기재부, 환경부, 국토부 모든 부서를 다 일일이 부르고 만나고 조율을 해서 여주시의 그 민원사항을 들어주면서 이것을 풀어가지고 이게 약 130조였었는데 지금은 한 200조 가까이 되겠지요. 그 물길을 그때 열어준 겁니다. 그렇게 어렵게 전전 정부에서도 못했던 일들이에요.
1: 바로 그건데.
0: 그런데 네. 지금 이 호남의 이 반도체 같은 경우는 그거보다 10배, 100배가 어렵습니다. 지리적으로 보면. 지금 현재 전력이 안 되니까 이제 원전을 짓겠다 그러잖아요. 그거 두 기를 짓고 저도 안 됩니다. 여기에 용수가 지금 1일 한 65만 톤 아주 순수, 초순수가 필요한데 이게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서 이 저 영광의 두 기 그런데 이게 한 기가 1.4기가와트가 나와요.
1: 그러세요.
0: 자, 그리고 울주에 이기를 해서 이걸 하겠다 그러는데 울주에서 이 송전을 해와야 되는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1: 근데 하여간, 근데 저는 여기서 조금 전에 이제 그 의원님께서 정책위 의장을 할때 했던 그 가진 노력을 지금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성사를 시켰잖아. 그 역할을 지금 정부가 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0: 그거는 다, 저, 구미하고. 네. 또 용인하고 경쟁을 해서 최적지가 용인이라고 결정이 다 된 겁니다. 땅도 다 사고 다 준비가 돼 있는데 물길이 안 열렸던 것이죠.
1: 아무튼
0: 그걸 열은 거예요.
1: 아무튼 결정이 났고 다시 돌아가서 얘기할 건 아니고 일단 충청권 투자 계획은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0: 아니 저는 이 자체가 다시 검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1: 재검토를 해야 된다고요?
0: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문재인 대통령 때도 K자형 반도체 벨트를 약속을 했고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잖아요. 용인을 중심으로 해서 평택이 있고 그리고 저쪽 청주가 있잖아요. 청주에 하이닉스 공장이 있고 아산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K자형으로 왔었고 윤석열 정부에서도 이거를 거의 다 똑같이 그대로 승계해서 이 정책을 밀고 갔었던 겁니다.
1: 알겠습니다.
0: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 저는 이게 실패를 하면요 국가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가 생깁니다.
1: 알겠습니다.
0: 그렇기 때문에 반대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용수나 전력이나 모든 걸 놓고 어느 쪽도 배제하지 말고 정말 최적의 장소를 찾아서 가야지 이게 정치적으로 이렇게 나오다가 보니까 이제 군부망 문제까지 나온 거 아닙니까?
1: 최적의 장소가 어디라고 보세요?
0: 그거를 전문가들한테 맡기고 기업한테 맡기자는 거예요.
1: 알겠습니다. 다른 문제. 전반기 국회에서 국방위원장을 지내셨으니까 여쭤보는 건데 어제 국방부가 그 3군 사관학교 통합 방안을 발표하려다가 연기를 했거든요. 일단 이 방향성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통합 방향에 대해.

0: 저는 이거 동의하지 않습니다.
1: 어, 왜요?
0: 이게 일본이 패망했었을 때 일본 같은 경우에 이 비슷한 게 지금 현재 상군 통합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육군사관학교는요. 6.25 때 거기에서 생도들이 수백 명이 학교를 지키기 위해서 전사한 그 역사가 있는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군인한테는 역사적인 이 정신적인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정신교육적인 측면에서 이게 이 육사 출신들이 지금 다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합동성 때문에 이걸 한다 그랬습니다. 합동성 때문에 육해공군의 합동성 때문에 자 1학년, 2학년 기초과정입니다.
1: 예.
0: 이게 무슨 합동성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합동성은 전술적으로 전략적으로 육해공군이 어떻게 합동을 해가지고 적을 무찌르느냐 이거에 대한 합동성을 얘기를 하는 건데 이 합동성을 얘기한다면 육대나 국방대에 가가지고 육해공군의 이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교육하는 게 맞지.
1: 사관학교 다음 단계에서?
0: 그, 아니 이제 대위를 달면 OBC 과정이 있고 OAC 과정이 있고요. 또 소령 달면은 육군대학을 갑니다. 그리고 국방대학을 갑니다. 이렇게 좀 기초 훈련을 마치고 교육받고 현장에서 경험을 한 다음에 고급 장교가 됐었을 때 합동성을 해도 늦지 않는데 지금 1, 2학년에 가가지고 교양 과목 하는데 무슨 합동성이 필요합니까? 또 이 논리대로 하면 ROTC가 있습니다.
1: 네, 알
0: 수 학사가 있습니다. 3사가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이 후보생들에 대한 합동성은 어떻게 할 겁니까? 육사 해서 공사만 합동성이 있고 ROTC나 학사나 3사 같은 경우는 합동성이 없습니까? 그럼 여기도 같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 이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고 지금 육사를 이게 육사 해사 공사를 통합하게 했다고 하는 것은 군 전력 약화만 초래할 뿐이고 누구 좋으라고 이런 일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추가 질문은 못 드리겠고 어제 저희가 이제 전문가 이제 그 저기 토크는 해봤거든요. 약간 의견이 좀 다르다. 요즘만 좀 확인하고 넘어가고 한 1분 남았는데 이병태 규제합리화 부위원장이 결국은 어제 사퇴를 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짧게 평을 해 주신다면.
0: 맞지 않는 옷을 입고 갔다가.
1: 애시당초?
0: 예. 그 옳은 얘기하고 잘린 거 아니겠습니까?
1: 옳은 얘기라고 보세요?
0: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 그래? 아니, 그 의원님은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 왜냐면 광주에 특별한 인연을 갖고 계시죠.
0: 아니지요. 지금 현재 광주 정신을 어느 누구도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1: 네.
0: 그러나 고등학교 학생들이 야구원을 와중에서 있었던 이런 일은 교육자들이 거기서 교육을 하고 화해하고 풀 문제지요. 이걸 왜 정치권으로 끌고 들어옵니까?
1: 아니, 근데 그 얘기로 이병태 부위원장이 얘기는 시작을 했는데 네. 하다가 뭐냐면 광주가 그 성역이 돼버렸다. 그러면서 북한하고 비유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0: 그런 부분들의 문제에 있어서는 그 사람의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1: 아, 그러니까 그건 인정하시죠. 문제가 있는 거죠.
0: 자, 그런데 맞지 않는 옷을 입고 들어갔으니
1: 왜 갔느냐?
0: 그런 얘기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직에 맞지 않으니까 이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1: 예, 예.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의원님.
0: 감사합니다.
1: 네, 국민의힘의 성일종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2: 때로는 날카롭게, 때로는 삐딱하게. 그러나 매 순간 섬세하게 시선이 필요한 우리 사회 곳곳을 살펴봅니다. 김종배 시선 집중.
3: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할 뉴스. 그 뉴스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갑니다. 6분 집중.
1: 네, 유승민 작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4: 안녕하세요.
1: 오늘 어떤 내용일까요?
4: 입주민이 경비원을 폭행했다는 대자보가 온라인을 통해 확산하면서 공분을 사고 있는데요. 폭행을 당한 경비노동자 A씨가 경비초소에 직접 붙인 대자보를 한 주민이 찍어서 소셜미디어에 올린 겁니다.
1: 네.
4: 경비원이 입주민에게 폭행을 당해서 전치 3주의 진단을 받았고 머리와 팔다리를 다쳤다라는 내용인데 현재 아파트 주민들로부터 탄원서 서명까지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 A씨가 직접 대자보까지 붙이게 된 사연을 들어봤습니다.
1: 어떻게 되는 건데요, 그 사연이? 그
4: 사연이 이제 뭐 2023년부터 아파트 경비원들이 이제 해당 입주민으로부터 상습적인 언어폭력과 인격 모독에 실려왔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는데요.
1: 네.
4: 우선 그 대자보에 적혀 있는 첫 문장이 경비원도 사람입니다. 인권이 있고 인격이 있습니다. 한 가정의 가장이며 남편이고 아버지입니다. 시작하는 글입니다.
1: 당연히 그렇죠.
4: 근데 이 경비노동자 A씨를 상대로 벌어진 폭행이 지난달 말이었는데요. 쓰레기가 구석에서 하나 발견됐다는 이유로 이제 폭행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경비원을 찾아와서 손바닥으로 몸을 밀쳐서 두세 차례 바닥에 넘어졌고 그 과정

0: A가 머리를 다치고 손과 다리에 멍이 들었다고 합니다. 경기노동자 A씨의 이야기를 우선 듣고 오시겠습니다.
1: 청소를 안 하고 경비 추소를 빌었으면 아저씨 왜 이거 오늘은 이렇게 더러워? 이거 좀 해? 그러면 즐겁게 하죠. 그런데 내가 너희들 월급을 주는지 어디에 눈가를 똑바로 쳐다보는지 이 소리를 듣고 얼마나 비애를 느껴요. 저는 왜소해요. 덩치가 작고 만만하다 보니까 손찌검을 한 거죠.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이거에 나는 더 화가 난 거예요. 경비원 을측에 있는 사람을 노예나 무슨처럼 자기의 스트레스 해소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거죠. 그래서 대자보를 붙였어요. 그런데 이 대자보를 붙이면요, 나중에 피해보는 것은 저예요.
0: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자보를 붙이고 탄원서 서명까지 받는 이유는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A씨가 이제 진정성 있는 사과를 받고 싶어서였다. 그리고 이번 일이 알려지면 적어도 그 가해 입주민이 똑같은 갑질이나 폭력을 좀 쉽게 반복하진 않을 거라는 믿음이 있어서였다라는 답변도
2: 그 권하는 게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0: 그럼요. 왜냐하면 이 사실이 이제 공론화가 될수록 재기하기 어려워질 거라는 거는 A씨도 인지를 하고 있었고요. 재기하기 끊기면 생기부터 막막해지는데 그래서 이 인터뷰도 상당히 오랜 기간 좀 고민을 하다가 응해준 게 있습니다. 실제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다쳤기 때문에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이 비용이 부담이 돼서 이제 미루고 있는 상태이고 입원을 좀 하고 싶은데 가족들이 이 상황을 아예 모르기 때문에 이제 입원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좀 경비원들이 목소리조차 내지 못하는 현실을 바꾸고 싶어서 이제 용기를 낸 건데요. 그러니까 문제는 폭행 사건이 발생하고 경찰에 신고를 하자마자 이틀 뒤에 2차 가해가 발생했습니다. 경찰 연락을 받은 가해 입주민이 사과를 하겠다라면서 A씨가 있는 분리수거장을 찾아온 건데요. 당시 현장을 우연히 지나가다가 목격한 입주민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3: 그냥 딱 봐도 그냥 갑질 있잖아요. 갑질. 지나치게 아저씨를 자기 밑으로 보는 그런 말좀 반말. 그 경비 아저씨 성함이 김철수라고 한다면은, 야, 김철수! 야! 야, 야 내가 너한테 사과할게! 그러니까 이거는 사과하는 사람이 그런 모습이 아니었거든요? 사과 받아야, 야! 막 그렇게 상욕을 하더라고요. 바로 또그 앞에서 그, 뭐야, 목 밑에 있죠? 이렇게 치는 거예요. 자기 말대로 안 하면은, 바로 그냥 손부터 날아가는.
2: 참, 야, 이게 무슨 사과예요, 이게. 근데 아무튼 근데 이게 지금 특정 입주민 한 명이 계속 일했다라는 얘기잖아요.
0: 네, 그렇습니다. 거의 5년에 걸쳐서 갑질과 폭행, 그러니까 폭행은 이번이 처음인데 갑질은 이제 그동안 계속 이루어졌다고 하는 건데.
2: 아무튼 근데 이런 갑질로부터 현실로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0: 그게 지금 규제나 처벌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 제도적인 허점이 있는 건데 이 근로기준법상 두 가지, 그러니까 노동법상 두 가지로 적용을 할수 있는 규정이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직장 내 괴롭힘인 건데 그거는 같은 직장 내 구성원끼리 해당이 되는 것이 기 때문에 입주민이 대상일 경우에는 이제 해당이 되지 않는 법이고요. 또 하나가 산업안전보건법상 고객응대 근로자 보호 조항 이건데 이거는 경비 노동자한테 해당이 되지만 사실상 대부분의 아파트가 위탁으로 이제 업체에 맡기기 때문에 그 업체 그러니까 용역회사의 업체 그 주인은 현장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인 보호를 받기 어렵다라는 거고 처벌 조항도 사실상 없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다 적용이 안 돼서 사실 그동안 우리가 뭐 경비 노동자를 대상으로 갑질 폭행 사건이 잊을만 하면 나오는 보도이기도 한데 왜 이렇게 제도 개선이 좀 어려울지 들어봤습니다. 남욱은 한국 비정규직 노동센터 소장이자 공인노무사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4: 여론화 되더라도 동정 여론 같은 거지 노동자 권리 차원에서 인식되거나 이러지를 좀 못하고 있어서 근데 이런 문제는 비단 아파트 경비 노동자에게만 적용되는 건 아니고 이제 간접 고용으로 고객응대를 하는 상당수 노동자들이 이런 문제에 여전히 노출되어 있는데 제도적으로는 아무런 보호를 못 받고 있는 상황이라서
0: 그러니까 그 대자보에 붙어있던 가장 마지막 문장이 최하위 말단 근로자 경비원의 호소를 들어주세요라고 적혀있었는데요. 그 말인즉슨 A씨가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창구가 어디인지도 잘 모르고 있고 사실상 없다는 걸 또 인지하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호소를 이제 우리가 좀 공감하는 데 그치지 말고 제도 개선으로 이어갈 필요가 절실한 거죠.
2: 근데 지금 이 그 폭행을 했던 그 입주민은 형사 처벌은 됐습니까?
0: 지금 수사 중에 있습니다. 경찰이.
2: 아직도 수사 중입니까?
0: 어제 조사를 받고 왔다고 했으니까 아직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2: 제가 이 비슷한 소식을 여러 차례 전해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입주민이 무슨 완장도 아니고 왕관도 아닌데 거의 갑질, 임금님 노릇하는 사람들.
0: 네.
2: 계속 나오네요?
0: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도 개선이 필요한 거죠. 분명히.

0: 알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좀 확실하게 경종을 울릴 필요도 있다. 네. 이전까지 함께 강조를 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유승민 작가였어요. 수고하셨습니다.
1: 고맙습니다.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3: 어디까지 가시나요?
4: 살아서 장까지요.
3: 혹시 닥터 캡슐 천?
5: 서서 간다 장까지 간다.
4: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0: 신선하고 맛있는 가마치.
1: 맛있는 치킨은 마치마치 가마치. 가마치 통닭. 복날에도 가마치 통닭.
2: 상동역 초역세권 선호학군의 중심 49층 1859세대에 단지내 수영장까지.
3: 마침내 비교할 수 없는 캐슬을 만나다.
2: 노라이벌 랜드마크
3: 상동역 롯데캐슬 7월 오픈 예정 1호 5일 3호 55 롯데건설.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1: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3: 이어서 출근길의 경제 파트너 손에 잡히는 경제가 방송됩니다.
4: 네, 김종배의 시선 집중 본방 보도 마무리하고 유튜브 연장 방송으로 이어갑니다. 고맙습니다.

0: 오늘도 안전하게 어르신 폭염 피해 예방 요령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날씨가 더울 때는 야외 활동을 자제해주세요. 날이 더운 오후 12시부터 6시 사이에 온열 질환자가 많이 발생합니다. 두 번째, 외출 시 가급적 가벼운 옷차림에 챙이 넓은 모자와 양산을 챙겨주세요. 뜨거운 햇살로부터 몸을 지키고 몸의 온도를 낮출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물병을 휴대하여 수시로 수분을 섭취해주세요. 갈증이 나지 않더라도 충분하게 수분을 섭취해야 탈수 증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무더위 쉼터를 방문해주세요. 안전디딤돌 어플리케이션이나 시군구 홈페이지에서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폭염 피해 없는 안전한 여름을 위해 예방요령 기억해주세요.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3: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나서.
2: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4: MBC
5: 라디오.

0: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1: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2: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삼성전자의 2분기 성적표가 조금 전에 발표됐습니다. 총 171조 원어치의 상품과 서비스를 팔아서 그중에 89조 원을 영업이익으로 남겼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곧 전해드리겠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중복 상장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쪼개기 상장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는 금지하되 일부 예외 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정부가 반도체 호황으로 더 거치게 될 세금을 초과 세수가 아니라 추가 세수라고 부르기로 했답니다. 어떤 취지이고 어떤 변화가 있는지 잠시 후에 또 확인해보죠. 7월 7일 화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바로 시작합니다.
3: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2: 네, 오늘 손에 잡히는 경제는 손희애, 김치형 두 분의 경제뉴스 큐레이터 그리고 연합인포맥스의 정지석 기자까지 세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4: 네, 네, 안녕하세요.
2: 자, 삼성전자 실적. 네. 삼성전자 실적.
5: 방금 전에 말씀하셨으니까요. 2분기에 매출이 171조 원, 그리고 예. 영업이익은 89조 4천억 원이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건 이제 잠정 실적이에요. 이달 말에 확정 실적을 삼성전자 다시 내놓고요. 예. 그때 이제 막 뭐 어느 부분에서 얼마 나왔고 뭐 자세한 얘기를 그때 하거든요. 일단 가이드만 주는 겁니다. 단순하게 계산을 해보면 영업이익률은 한 52% 정도 나오고요. 예. 시장 예측과 지금 비교를 해보면 매출은 조금 덜 나왔습니다. 시장이 한 174조 원 정도 매출 나올 거다 이렇게 봤거든요.
2: 171 나왔군요.
5: 네네. 그런데 예. 영업이익은 훨씬 많이 나왔습니다. 영업이익은 시장 예측이 84조 원 정도를 예측하고 있었으니까 예. 이거보다 훨씬 높은 영업이익률이 나왔다.
2: 89조.
5: 네. 89조 원이면 엔비디아보다 높고요. 알파벳보다도 거의 한 40% 정도 더 많은 것 같고요. 예. 주요 빅테크 업체 세계 전 세계 다 통틀어서 삼성전자가 분기 영업이익 1등이 됐습니다. 오늘
2: 전년 동기 대비는 뭐 굳이 따져볼 필요도 없고
5: 너무 높아서.
2: 작년 이맘때는 네. 이런 일 벌어질 거를 아무도 상상 못했으니까 네. 뭐 이익이 뭐 작년 이맘때보다 19배 늘었으니 네. 그거는 비교할 건 없고 1분기하고 비교하면 어땠습니까?
5: 1분기하고 비교하면 매출은 27.7%가 높아졌고요. 예. 이익은 56.2%가 늘었습니다.
2: 1분기에 57조 영업이익이었었나요?
5: 네. 57.2조. 예.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한 43% 정도 나왔거든요. 근데 아까 제가 이제 52%로 영업이익률 높아졌다는 거니까 네. 매출은 줄고 영업이익은 더 늘었다는 얘기 자체가 물건 팔면 더 비싸게 팔아서 이익이 높아졌다.
2: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보다 마진을 많이 남겼다.
5: 네. 그러니까 메모리 지금 반도체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예. 게 여기서도 보여지고요.
2: 89조 원에는 이번에 삼성전자 그 근로자들 성과급 주기로 한 거는
5: 그렇습니다. 포함이
2: 일단 떼고 나서 89니까.
5: 네. 네.
2: 요거 안 받아가셨으면 100조 원 훌쩍 넘겼겠네요.
5: 거의 110조 원 정도의 영업이익을 낸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예. 1분기가 지나서 노사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걸 이제 나중에 노동자들한테 줘야 될 돈이잖아요.
2: 미리 그러니까 삼성, 빼는 거다 이거죠.
5: 예, 그러니까 이른바 충당금이라 그래서 이걸 예. 재무제표에다가 미리 빼놓고 반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증권가들이 예측하기에 1분기 것도 이번에 빼고
2: 한 5조 원
5: 2분기
2: 정도?
5: 것도 이번에 빼고
2: 이번 것도 한 10조 원, 9조 원 정도 뺐어야 되니까.
5: 그죠.
2: 그러겠죠. 영업이익이 10% 준비를 했어요.
5: 네,
2: 대충.
5: 네. 예. 아, 근데 이번에 한꺼번에 뗀, 네, 맞습니다.
2: 15조를 네, 이번에 한꺼번에 네. 뺐을 테니.
5: 그러니까 뭐, 이 시장 예측이 15조에서 한 19조 정도 뺐을 거다 이렇게 봤으니까 이번에 삼성전자는 실제로는 물건 팔아서 진짜 벌어들인 돈은
2: 100조 넘었다.
5: 100조 원을 넘었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2: 예. 이게 컨센서스보다도 좀 높았던 거였나 봐요. 실적 컨센서스보다.
5: 높고요. 예. 네. 실적 컨센서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4조 원 정도 예측했으니까 더 높게 나왔고요.
2: 예.
5: 지금 아침에 막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노무라 증권이 매

0: 우리 공급 부족이 2033년까지 갈 것 같다라는 보고서가 오늘 아침에 또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이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지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메모리가 쏟아지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했을 때
1: 새로운 공장 10년이나 지나야 나오니까
0: 네네. 2033년까지 이런 호황이 이어질 거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와서 전반적으로는 지금 당분간 뭐 이런 추세가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긍정론이 좀 힘을 받고 있죠.
1: 근데 아침에 메모리 시황에 관한 한 당분간은 저는 전문가 이야기를 귀를 닫기로 했습니다.
0: 너무 좋.
1: 아니 그게 아니라
0: 좋은 얘기면 나오세요?
1: 아니, 좋기 네. 나쁘기를 떠나서 네. 몰라요 그분들도. 그러니까 제가 단 6개월 단지 6개월 전인데 6개월 전에 그 뭐 올해 예상치 이런 거 보니까 뭐 올 한 해에 잘하면 80조 원도 벌 것 같다. 설마 그렇게 벌겠니? 뭐 네. 이런 논란을 하고 있었더군요. 근데 분기마다 분기에 100조 나왔잖아요.
0: 그죠.
1: 그러니. 6개월 앞도 못 내다보시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뭘 잘못한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예측이 안 되는.
0: 안 되는 시장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네,
1: 그 2030년년에 얼마인지가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게? 어떤 변수가 있고 어떤 변화가 있을지.
0: 틀리더라도 그래도 예측은 계속 해야죠.
1: 아니, 물론 그렇죠. 물론 네. 그런데 이거 좀 무게 두고 들을 이야기는 아니다. 네. 크든 작든 간에. 뭐 그런 생각은 살짝 들었네요. 예. 계속 이어주시죠.
0: 이제 관심은 이제 SK 하이닉스로 갈 것 같긴 하거든요. SK 하이닉스는 이달 말에 발표를 하는데 지금 시장은 SK 하이닉스는 64조에서 65조 원 정도가 영업이익 나올 아니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아, 맞습니다. 64조 원 정도가 영업이익이 나올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분기 영업이익이 37조 원 정도였으니까요. 상당히 영업이익이 높게 나올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것보다 이번 주에 또 SK하이닉스는 ADR 미국에 상장을 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지금 관심이 좀 모이고 있어서
1: 예.
0: 한국의 본주를 10개 쪼갠 형태로 미국에는 올린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서
1: 예.
0: 본주 가격이 지금 공개가 됐는데요. ADR. 지금 본주가 242만 원에 한국에서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ADR은 여기서 0을 뺀 24만 2,500원에 일단 10일 날 상장이 될 것 같고요.
1: 아, 가격이 딱 정해진 거예요?
0: 예, 이제? 지금 정해졌습니다. 예, 정정 공시가 나와서 예. 가격이 정해졌고요. 총 조달 금액이 우리 돈으로 43조 1000억 원 정도
1: 예.
0: 이걸로 조달을 할 것 같습니다. 그날 이제 당일날 거래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이제 가격이 좀 반영이 될 거고요.
1: 어제 가격으로 정했나 보군요.
0: 어제 가격이 이거보다 조금 높습니다. 제가 마감가를 정확히 모르겠는데
1: 예.
0: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주식 좀 내리고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당초에 454만 5천 원 정도로 그 10개를 쪼개서 200, 하는 걸로
1: 200,
0: 예, 200.
1: 예.
0: 255만 원 정도로
1: 네네.
0: 이게 근데 242만 원으로 낮아졌으니까요.
1: 알겠습니다. 국민연금의 리밸런싱 이것도 주식 시장에서는 큰 이슈인데
0: 네.
1: 이제 우리나라 주식 비중이 자꾸 커지고 있으니까 전체 자산에서 주가가 많이 오르고 있어서 그래서 이거는 뭐 잘라내야 된다 리밸런싱이 원래 그런 개념이니까 라는 걸로와 관련한 이제 논란 있었는데 그러면 시장이 너무 흔들리는 거 아니냐는 걱정도 있으니까요. 이 리밸런싱을 한시적으로 유예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섰다. 그러니까 새로운 법을 도입해서 리밸런싱을 좀 더 뭐 자유롭게 내지는 너그럽게 나중에 이렇게 할 수 있는 법을 만들겠다는 겁니까?
0: 자꾸 정치권에서 이런 게 나오는 게 시장에 도움이 별로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시장 예측이 잘 안 돼서.
1: 예.
0: 민주당의 박선원 의원, 그러니까 여당 중심으로 아마 이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할 것이다. 이렇게 언론이 보도를 했는데요. 개정안은 금융시장 또는 외환시장의 급격한 변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 기존 기금운용계획 자산 종류별 목표 비중을 국민연금 기금운용회에 심의를 거쳐 조정하거나 자산 매도 매수를 한시적으로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지금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 안에. 다만 이제 국민연금의 장기적인 안정성과 수익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만 목표 비중 조정 및 자산 매도 매수를 할 수 있도록 제한을 뒀다라는 건데요. 이른바 이제 리밸런싱 유예 조치가 지난달로 끝나면서 이번 달부터 국민연금이 본격적으로 자산 비중 조정에 나설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최근에 시장이 좀 안 좋아지니까 이게 국민연금의 대규모 매도 폭탄 때문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또 국민연금 측에서 그건 아니다 뭐 이런 해명들이 좀 이어지고 있긴 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여당 쪽에서 이런 법을 만들어서 그간에는 이제 사실은 원래는 5년간의 장기 목표에 따라서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도록 돼 있는데
1: 네.
0: 약간의 정치적인 목소리나 뭐 이런 압박에 의해서 유예 조치가 좀 이루어진 모양새다 보니까 이걸 법률적으로 근거를 좀 마련하고 싶다라는 움직임을

0: 정치권에서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그럼 이게 그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지금 리밸런싱을 국민연금이 융통성 있게 지금 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0: 그렇습니다.
1: 얼마 전에도 국민연금 네. 이사장이 시장이 너무 놀라지 마라. 알아서 충격 없이 융통성 있게 하겠다.
0: 네.
1: 그런데 융통성 있게 하려면 이렇게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된다면 지금은 법적 근거도 없이 융통성 있게 하고 있는 거냐는 질문과 맞을 네. 수밖에 없잖아요. 뭐
0: 냉정하게 얘기하면 그 질문을 예.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그 질문을 받게 되니 그럼 빨리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싶다라는 움직임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이런 데에서 자유로우라고 기금운용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굉장히 독립적으로 운영하도록 제도를 지금 해놓은 것인데
1: 예.
0: 이게 조금 독립성이 해쳐지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이걸 법안까지 만들어서 굳이 정치적인 입김이 더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좋은 것이냐 이 부분은 고민을 할 필요가 있고요. 지금 이제 뭐 개정안 발의 정도니까
1: 예.
0: 실제로 이게 국회를 통과할지는 좀 봐야 되겠는데.
1: 그리고 그다음 시장 관계자들은 지금 그런 국민연금이 하고 있는 융통성 있는 리밸런싱이
0: 네.
1: 국민연금 입장에서 봐도 법적 부담 내지는 나중에 정권 끝나고 나서 정치적 부담까지도 지고 하는 일인지 아닌지가 중요하잖아요. 그렇게 부담스러우면 아 그냥 팔고 마라라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0: 근데 워낙 예측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이제 제도를 거기에 맞춰서 바꾸는 것도 필요하겠죠. 다만 이제 우리가 세워놓은 예. 어떤 독립성 원칙이라든지 앞서도 제가 시장의 예측 가능성 얘기를 했는데 제도가 이러니 당연히 시장에는 이런 일들이 벌어질 거야라고 예측할 수 있는 것과 계속해서 무슨 일이 벌어지면 제도를 바꿔서 뭔가 다른 일들이 벌어지는 거는 시장의 예측성을 떨어뜨리는 그러게요. 거거든요.
1: 이렇게 갑자기 주가가 많이 오를지는 예측 못한 상태에서 만든 제도라서 고민은 하긴 해야 될 텐데. 알겠습니다. 이런 법률 네. 개정 이야기도 나오고 있군요.
0: 그렇습니다.
1: 네. 자, 정지성 기자가 준비해 오신 소식으로 넘어가 네. 보죠. 주식시장의 오래된 숙제 중에 하나가 자회사 중복 상장.
2: 네.
1: 모 회사도 상장인데 자회사가 또 상장. 특히 자회사가 알짜 자회사의 경우에는 상장을 시키고 나면 모 회사는 네. 껍데기만 남으니까.
2: 맞아요.
1: 그럼 모 회사 주주들은 뭐 무슨 바지냐? 이제 이런 이제 질문을 하잖아요.
2: 네.
1: 이와 관련해서 룰, 가이드라인을 좀 만든 것 같은데.
2: 맞아요. 그러니까 제2의 LG 에너지 솔루션 사태를 막겠다. 뭐 이런
1: 예,
2: 거죠.
1: 예,
2: 그래서
1: 예.
2: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회사를 상장하려면 먼저 모회사 이사회가 5가지 의무를 이행해야 돼요.
1: 예.
2: 그러니까 자회사 상장이 기존 주주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평가를 첫 번째 해야 되고요. 그렇게 해서 주주 보호 방안을 마련해야 됩니다. 또 주주들과 충분히 소통을 해야 하고요. 그걸 이사회 찬반 결의나 자회사에 통지를 해야 돼요.
1: 예.
2: 그리고 그 사실을 모두 공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사회 내부에 독립적인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사전에 자신들끼리 이제 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고요. 이제 이거는 자회사를 나스닥 같은 해외 거래소에 상장시키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만약에
1: 예.
2: 안 하면 최대 10억 원의 제재금 그리고 하루에 매매 거래 정지 조치가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해외 상장할 때도 금감원에 증권 신고서를 제출해서 수리 절차를 거쳐야 가능하게 하겠다는 거죠.
1: 예.
2: 근데 이제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기업 차원의 어떤 상장 여부를 결정한 다음에 신청을 하더라도 한국거래소가 다시 한번 특례 심사를 하게 돼 있어요.
1: 예.
2: 그러니까 자회사가 정말 독립적인 회사인지 또 모회사가 주주보호를 충분하게
1: 했는지
2: 따져보고 기준에 미달하면 상장을 허용하지 않겠다. 이
1: 다만 뜻입니다. 해외 상장하는 거는 허용하고 말고를 한국거래소가 정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2: 그렇죠.
1: 그때는 10억 원까지 제재금을
2: 네.
1: 낼 수 있으나 10억 원은 뭐 이분들 입장에서는
2: 뭐
1: 큰 돈도 아닐
2: 돈이죠.
1: 테니 해외 상장까지를 뭘 막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2: 하지만 이제 금감원이 판단을 하겠죠, 그 여부는.
1: 예.
2: 그럼 이제 문제는 주주동의를 어떻게 볼 거냐. 주주동의의 기준이 되는 게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까지만 인정을 하고요. 그러니까 참석 지분의 과반 동의와 전체 의결권 대비 4분의 1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뭐 소수 지분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들의 목소리가 좀 더 잘 반영이 될 수 있겠죠.
1: 자회사 상장할 때는 결국은 주총을 열어야 되는데
2: 네.
1: 그때 최대 주주 특수관계인 지분은 아무리 많아도 3%만 인정하고 투표 한번 한다.
2: 맞습니다.
1: 그 얘기군요.
2: 네. 특히 이제 물적 분할한 자회사 같은 경우에는 주주 동의를 무조건 받아야 하는 의무가 생겼고요.
1: 예.
2: 일반 자회사 같은 경우에는 주주 동의가 있으면 아, 주주 보호 노력을 다 했구나라고 추정을 해서 거래소가 이제 적정성을 심사를 할 거고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일반 자회사의 경우에는 자율적 동의를 권유를 하지만 이건 뭐 사실 법적으로 특정한 동의 절차를 강제하는 것은 아니고
1: 예.
2: 기업이

0: 이제 기존 주주들의 동의를 얻기 위한 절차나 방식을 스스로 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특별 결의로 할 건지 전자투표로 할 건지 너희들끼리 어떤 방식을 정해서 일단은 정하는 거를 의견을 맞추는 거를 권한다 이거고요.
1: 예. 그러니까
0: 즉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는 있지만 방법은 기업이 자율로 스스로 선택을 하는 겁니다.
1: 음흠.
0: 대신에 자동으로 상장이 그렇다고 불가능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래소에서 상장 심사 과정에서 기존 주주들의 의견을 좀 충분히 들었는지
1: 예.
0: 주주 보호 장치가 마련됐는지 따져보는 거고 그래서 그래서 보면 이제 법적 강제는 아니지만 사실상 상장을 위해서는 상장 수준의 동의를 확보해야 하는 요건처럼 작동을
1: 예.
0: 할 가능성이 큽니다. 대신에 이제 매출 이나 영업이 아니면 자산 비중이 모두 모 회사 대비 10% 미만인 굉장히 작은 자회사들은
1: 예.
0: 뭐 주주 동의 없이도 이사회가 5대 의무만 충실히 이행을 한다면 투자자 요건을 투자 보호 요건을 충족하는 걸로 보고요. 그러니까 이
1: 예.
0: 얘기는 주주 동의를 면제해 주겠다는 뜻이고요.
1: 아주 작은 회사가 네. 이제 성장하는 거는 봐준다.
0: 네, 봐준다. 예. 이거고 이제 자금 조달 필요성이 크거나 아니면 지금 당장 연구개발 투자가 중요한 첨단 산업 자회사 같은 경우에는
1: 예.
0: 중복 상장의 정당성을 판단할 때 이걸 좀 고려해서 예외를 주기로 했습니다.
1: 알겠습니다. 그냥 자회사 상장은 하지 마라고 막으면 계속 편하긴 한데
0: 네.
1: 그러면 주주들 입장에서는 권리 침해 당할 이유는 거의 없을 테니까.
0: 네네.
1: 그러나 자회사 상장은 하지 마 일률적으로 이렇게 정해버리면. 이른바 신사업하는 자회사들은 그럼 자금 조달을 어떻게 합니까? 모 회사가 튼튼하지 않을 경우엔
0: 네.
1: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어서
0: 그렇죠.
1: 이게 자유롭게 자금 조달을 할 수 있게 해야 주식시장도 살고 뭐 기업도 살지라고 하는 의견과
0: 맞아요.
1: 그 과정에서 이게 최대 주주나 소액 주주들 사이에 이게 이해관계 엇갈리면 이것도 또 골치 아프네 하는 이제 그거를 잘 절충해야 되는 문제라서
0: 굉장히 예민한 문제고
1: 쉽지는
0: 쉽지
1: 않죠.
0: 않아요. 맞아요.
1: 사실
0: 금융위 입장에서도 이번에 가이드라인 정할 때 딜레마가 좀 컸어요. 왜냐하면 시장에서 벌써 뭐라 그러냐면 그럼 물적 분할 대신 처음부터 뭐 AI 법인, 로봇 법인, 바이오 법인 이런 거 따로 만들어서 미래 IPO 대비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 하거든요. 그런데
1: 예.
0: 이제 어쨌든 이번 가이드라인에 뭐 M&A 회사나 첨단 산업, 저비중 자회사 같은 여러 예외를 넣었지만 결국의 핵심은 그래서 거래소가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데 있는 것도 이런 점을 좀 의식을 한 거고요.
1: 최종적인 판단은 거래소가 도장 찍을 때 하겠다.
0: 네. 그런 거죠.
1: 주주들이 동의했던 안 했던.
0: 맞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그래서 전문가들이 하는 것도 거래소 심사 과정에서 기업의 출생 방식이 아니라 경제적인 실질을 좀 봐야 한다. 그러니까 모회사 가치가 얼마나 이전이 되는지 기존 주주에게 적절한 보상이 있었는지 IPO 이후에 모회사 주주의 경제적 이익이 얼마나 유지가 될 수 있는지
1: 예.
0: 이런 것들 좀 더 세심하게 따져줘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번 가이드라인이 나오고 나서 기업들 희비가 좀 갈리긴 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가장 이제 울상인 곳이 HD 현대 로보틱스. 여기가 이제 2020년에 HD 현대가 로봇 사업부 물적 분할해가지고 만들었는데
1: 예.
0: 뭐 이미 올해 초에 대표적인 쪼개기 상장이라고 해가지고 한 차례 좌절이 됐다가 지금 이제 조만간 프리 IPO로 재무적 투자자들에게 지금 자금을 조달했기 때문에 원래는
1: 예.
0: 이달까지 상장을 마칠 계획이었는데 지금 뭐 연내 그러니까 사실상 기한 내 상장이 물 건너 간 거고요. 가장 수혜를 본 곳은 사실 에식스 솔루션이라고 여기는 이제 LS 전선이 2008년에 인수하면서 그룹에 편입이 됐습니다. 근데 올해 IPO 추진하다가 중복 상장 논란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도 이번 발표가 나오면서 M&A 기업은 좀 예외적으로 인정을 해주겠다라고 하면서 다시 길이 좀 열렸고 뭐 현대차 그룹 그러니까 여기는 주주들 더 얘기했던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사실 주주들이 좀 상장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곳인데 여기도 시장에서는 장기적으로 아마 나스닥 같은 미국 시장에 상장을 하지 않겠냐라고
1: 예.
0: 보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도 이제 아직 연구개발 중심의 기업이기 때문에 이번 가이드라인대로라면 첨단 산업 예외 조항 수혜를 받지 않을까라는 전망들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1: 그러니까 요약하면 주주들 동의를 가능하면 지금보다 더 많이 받아.
0: 네.
1: 1번. 2번. 그러나 저러나 거래소가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심사를 할 거야.
0: 그렇죠.
1: 그리고 심사 기준은 그때그때 달라라는 거죠.
0: 조금 더 깐깐하게 볼 거야.
1: 그러겠죠. 근데 결국은 주식시장 좋을 때 그 큰 주주들 반발도 없이 그냥 이래도 오르고 저래도 오르는 시장.
0: 네.
1: 예를 들면 삼성전자 모회사인 SK 쪽 계열사 스퀘어. SK 스퀘어는 잘 오르잖아요. 이제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럴 때는 별일 없는데. 이제 주식시장 별로 안 좋을 때는 상장하려고 하면 주주들은 반발할 거고 그럴 때는 또 타이밍 다시 정해라. 그게 이제 가이드라인의 결론 같은 느낌이 드네요.
0: 네, 어쨌든 뭐 규율은 강화했고 기업이 어떤 조직 설계 방식을 좀 바꿀 수 있는 유인은 만들었는데 실제로 주주보호로 어떻게 연결될지는 조금 더 네. 네, 검증을 해봐야죠.
1: 어떤 것들이 실행되는지를 좀 보면서 또 룰

0: 정해지겠죠?
1: 네.
0: 예. 자, 소니의 큐레이터가 준비해 오신 소식은 앞으로 반도체 호황으로 세금이 많이 늘어날 텐데 정부가 이걸 초과 세수가 아니라 추가 세수라는 용어로 바꿔서 쓰겠다. 그리고 이 돈을 어떻게 쓰는지는 좀 법적으로 좀 고민할 부분이 있다는 것 같은데 설명을 좀 해주시죠.
1: 네, 청와대와 기획예산처가 이제 설명한 거에 따르면 정의를 예. 이런 식으로 했어요. 초과세수는 단일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정부가 연초에 짜놓은 이 세입 예산 전망치보다 세금이 더 거쳤을 때 이거를 예. 초과세수라고 정의했고요.
0: 지금 그러니까 계속 뭐 초과세수 이겠죠?
1: 네, 예. 맞아요. 예. 그리고 추가세수는 과거 수년간의 평균 세입 증가율 등 그러니까 이 장기적인 추세선을 뛰어넘은 구조적으로 더 들어오는 세금을 추가세수라고 정의하겠다라고 했습니다.
0: 그 말이 그 말 같기는 한데.
1: 약간 이렇게 좀 차이를 둔 거죠.
0: 네. 그러니까
1: 올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의 역대급 실적 호조로 이제 정부는 국세 수입 전망을 당초 원래 390조 2천억 원으로 봤는데요.
0: 예. 그러니까
1: 이제 415조 4천억 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0: 음흠.
1: 그래서 우리가 내년까지는 최대 100조 원 이상의 이제 세금이 더 거칠 거라고 관측까지 나오고 있어요.
0: 예.
1: 그러니까 이렇게 수년에 걸쳐가지고 이제 막대한 규모로 급증하는 세수는 단순히 우리가 예측 오차로 볼 게 아니라 새로운 경제적인 흐름 만들어낸 추가 재원이다. 요거를 좀 명확하기 위해서 이제 용어를 변경한 거라고 하고요.
0: 네.
1: 그러면 용어 변경했으면 뭐가 달라지냐? 그러니까 이 지출하는 순서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법에 따르면 원래 초과세수는 회계연도 결산 후에 세계 잉여금으로 이제 분류를 하고요.
0: 예.
1: 이거에 따라서 이제 한마디로 이제 빚을 갚는 데에 조금 더 우선적으로 써야 되는 거예요.
0: 그러니까 생각보다 더 거친 세금은 나라빚 갚는데 우선으로 쓰는 게 법이라는 거죠?
1: 네, 맞습니다.
0: 예.
1: 그래서 네, 그래서 원래 이제 초과세수는 다른 빚을 다 갚고 해야 되는데 이제 이거를 추가 세수라고 이제 개념을 도입해가지고 활용을 하면은
0: 예.
1: 빚부터 먼저 갚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유동적으로 재원 전체의 활용폭을 넓히고 유연성을
0: 쓸 수 있다.
1: 맞아요, 그 말인 거죠. 그래서 그럼 어디에 쓸 거냐? 미래 대응 기금이라는 새로운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이제 국가 성장 동력 확보에 좀 쓰겠다는 건데요.
0: 야,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러면 세금이 얼마나 거칠지를 예상을 한 후에 그거보다 더 거치면 그거는 추가 세수? 가 되는 거죠?
1: 네. 원래는 초과세수라고 봤는데 그러니까 이제는 추가라고 보겠다는 거죠.
0: 그러면 세금 얼마나 거칠지에 대한 예상을 일부러 조그맣게 해놓고 깜짝 놀란 척하면서 세금이 많이 거쳤어요. 이거는 저희가 마음대로 쓸게요 할 수 있다는 뜻인데 논란은 좀 있을 것 같군요.
1: 네.
0: 네.

0: 지금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2: 강영랭 품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0: 야외 연장, 캠핑장. 무더위를 날려버릴 강력한 파워냉풍. 웰템 코끼리 에어컨.
1: 전세 보증금 지키는 법. 저 최수빈이 알려드릴게요. 수도권 7억 원, 지방은 5억 원 이하의 전세라면 안심하세요. HF 보증으로 전세 대출 받고 전세 지킴 보증을 신청하면 되니까요. 소중한 전세 보증금을 지키는 HF 전세 지킴 보증. 이야, 좋다. 한국주택금융공사.
2: 클레오?
3: 네, 현대자동차의 AI 클레오입니다.
2: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3: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2: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4: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케어.
5: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6: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0: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1: 한국 주식시장의 거래시간이 늘어나고 금융투자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요즘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나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한 작은 노력과 습관이 필요한데요.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 제대로 알아보고 수익성뿐만 아니라 안정성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나만의 투자 원칙을 잘 지키고 있는지, 누군가의 말을 검증 없이 믿고 있는 건 아닌지 확인 또 확인해야 합니다. 올바르고 건전한 금융투자,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이 캠페인은 넥스트레이드와 MBC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2: 예,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또 다시 모여서 경제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3: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개미가 굴을 파서 집을 짓는 걸 보신 적 있나요? 터널 공사에서 제일 중요하고도 성가신 문제가 파낸 흙을 어떻게 밖으로 운반하느냐인데요. 오직한 개미는 그냥 흙 알갱이를 앞발로 안고 하나하나 지상으로 옮깁니다. 그런데 이때 대부분은 갖고 나온 흙이 입구를 안 막도록 멀리까지 가서 내려놓는데, 가끔 힘들다고 꾀를 피우며 그냥 입구 가까이 쓱 두고 가는 녀석이 보인다는 겁니다. 그 부지런한 개미 중에도 얌체는 있다. 그러니 사람은 말해 뭐해? 착한 내가 좀 참자고요.
4: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5: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6: 한순간에 일어나는 금융사기 예방과 대처법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매일 문자메시지에 있는 확인되지 않은 링크는 클릭하지 마세요. 개인정보 유출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주민등록번호, 통장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전달하지 마세요. 대한민국의 공공기관에서는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금융사기 피해가 의심된다면 112에 신고하고 해당 은행 고객센터에 전화하세요. 해당 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금융사기 피해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은행을 방문하여 피싱사기 피해금 환급을 신청하세요. 다섯 번째, 은행의 보안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주세요. 확인되지 않은 PC에서는 이체가 안 되게 하거나 해외 IP를 차단하는 등 금융사기 예방이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순간의 클릭으로 일어나는 금융사기 예방과 대처법을 꼭 기억해 주세요.
7: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 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딸 낳았어?
8: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9: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10: MBC
11: MBC
12: 라디오
13: MBC 라디오.
14: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15: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 FM 방송입니다. HLAW SFM
1: 기넥신? 은행잎 추출물이라 좋은 거겠지.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장애 치료엔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0: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